알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금요일 보신할 시간입니다. 저희들 많은 병들은 우리 인체에서 사령부에 속하는 뇌조직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파킨슨병이, 파킨슨병 하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파킨슨병은 아주 흔한 병으로 돼버렸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인구가 노령화에 들어서면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60대 이상 남성분들한테서 주로 많습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가끔 있지만 남성분들이 엄청 더 많습니다. 남성분들한테서 나타나면서 사실 파킨슨병도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 예방했더라면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파킨슨병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근육이 강직이 오고 손발 다리 떨고 잘 걸지 못하고 이렇게 돼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파킨슨병이다 하고 말기에 제일 늦은 단계에서 진단받다 보니까 치료가 어렵습니다. 사실 조기 치료하면은 파킨슨병도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는 병인데 너무 진단이 늦고 치료가 늦게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모두 이 발다리를 떨면은 파킨슨병이 오지 않을까 근심하는데 사실 파킨슨병은 우리 뇌조직에 흑질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중뇌 부분에 와서 흑질이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파민 분비가 적어지면서 오는 병이가 파킨슨병입니다. 뇌조직이 위축이 온다는 게 이렇게 무섭단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뇌를 건강하게 하고 전체적인 이런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런웨이성 치매나 이런 많은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질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건뇌보신환을 써주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또 효과도 좋고 파킨슨병 같은 거는 가만히 있어도 떨립니다. 우리 손이라면 자꾸 이렇게 후들 떨거나 잿머리 떠는 사람들 보면은 긴장하면 떨지 않습니까? 뭐 숟가락을 치자거나 국그릇을 들자거나 연필로 그릇 쓰자거나 이렇게 긴장할 때면 떨지만 파킨슨병은 그러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서도 팔다리를 부들부들 떨거나 전체 몸을 흔들흔들 떱니다. 그리고 행동이 되게 느리적느리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파민이라는 게 신경세포하고 이 신경세포 어간에 전달하는 물질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움직이겠다, 일어나겠다 하면 빨리빨리 일어날 수 있는 동작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 도파민이 분비가 적다 보면은 신경이 그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행동이 느려지게 되어있죠.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좀 심하다 할 때에는 파킨슨병 같은 거는 다리를 쭈쭈쭈쭈쭈 이렇게 으슴에 걸습니다. 성큼성큼 걸지 못하고.

0: 예. 이래서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신을 끊는 것처럼 뚜뚜뚜뚜 폭이 좁아지면서 발뒤축이 그렇게 신발을 끊는 것처럼 그렇게 걸른다 할 때 역시 박신병이 아닐까 검사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게랍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 그래서 지금 그냥 보시안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머리 그냥 아프지, 어디 냄새이 나지,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예. 겸내고 없고 해서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냥 보시안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혈압이 온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0: 네.
2: 예, 그래 놓을까, 예, 그렇게.
1: 네. 네. 끊겼는데요. 네, 계속 설명 주시죠.
0: 네. 박신병 증상 같은 거는 심하다 할 때는 한쪽 다리만 맨날 흔들며 걷습니다. 걷긴 걸어야 되겠는데 걸음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걸른다는 게 한쪽 팔만 또 이 세게 졌으면서 걸죠.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까?
0: 네.
3: 예. 나도 뭔가 녹음실 부서지면서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났대다.
0: 네.
3: 그리고 머리도 자꾸 터지는 것으로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다 또 무슨 증상인가 심장도 안 좋아서 평소에 자꾸 약을 먹기는 먹는 것도 잘 낫지 않고 자꾸 반복이 나타나는데 어지럼증 난 중 애남 반복이 자꾸 나타나서
0: 네.
3: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건네 보증하는 지금 여러 달째 먹고 있는데 효과 지금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3: 어지럼증이 나서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땡지맞다시피 그냥 이랬댔어. 그냥 병원으로 살았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지럼증이 많이 해결되고 병원 안 다닙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지금.
0: 네, 어지럼증이 잘 치료 아이디인데 이 약 쓰고 어지럼증 나셨던 분들 대부분입니다.
3: 네, 그리고 머리 터질 것을 아프더만 어지럼 이 약물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그 아야 폼다.
0: 맞습니다, 예.
3: 그리고 가슴도 그냥 두근거리고 침침하고, 예. 마음이 오지나면 늘상 불안하면서 정서조절도 안 됐대다. 근데 이거 먹었는데 지금 정서조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0: 들어보니까 예, 예. 간열이 센 사람입니다. 간열이 예. 센 사람이면 머리 아파도 터지는 듯이 아프다.
3: 예.
0: 그 다음에 가슴에 무식이 꽉 찬 것 같고 예. 간열이 올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예. 성격이 좀 불안하고 조급하고 예. 짜증이 나고
3: 예.
0: 떨림이 심하고 예. 쉽게 놀라고 이게 다 간열이 센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약은 경락을 소통시키기 때문에 예. 간경락이 훌 풀려나가면 간열은 예. 싹 빠집니다.
3: 그래 누지 무슨 말해서 그게 인수의 성격이나 이래도 그 정도 어서 말 내들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좋았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그다음에 그다음 또 무슨 조사 있었는가 방광염증이 난 자수 자꾸 발작한다 자꾸 재발한다 말입니다.
0: 네.
3: 예, 예 그래 그냥 소변 볼 때도 그냥 저리고 아프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 증상은 어제 완전 없어졌습니다. 약 먹는 간에는.
0: 네.
3: 그리고 아랫배가 늘상에 묵직하고 똥똥하고 이랬댔습니다. 그러면 소변도 그래서 하루에 무슨 몇 번 할지 자수 할 수 없이 그렇게 다녔댔습니다. 조금 마트 보자면 조금 보면서 이런 게 지겼으면 네. 예 소변 다 시원하게 잘 봅니다. 그래 아랫배 똥똥하고 묵직해서 가벼워졌습니다. 골수가 네. 너무 시원했습니다.
0: 네.
3: 그래서 먹던 중간에서 난 제전약입니다. 그 콤파치 회에서 그런지 그냥 뭔가 허리도 옆구리도 그 경계돼서 뒷단도 올라가고 그냥 경계된 게 거기 지금 아픈 게 나아졌습니다. 안 아픈다 지금.
0: 네.
3: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날마다 좋으니까 내가 지금 오늘도 또 배달해서 또 먹자고 된다.
0: 맞는 말입니다. 이게 25가지나 약이 들어가서 예,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예, 간, 콩, 팔, 폐, 예, 비위 다 좋아져서 예,
3: 예.
0: 아마 잡수수로 이제 두 좋은 효과 봅니다.
3: 예, 맞습니다. 예.
0: 꾸준히 쓰십시오.
3: 오늘 대답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박신병 같은 거는 정말로 심하게 되면은 치료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점점 심해지면서 사람이 사망의 것을 이르죠. 예. 그 전에 기억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셉니다. 어떤 때는 용조하다 어떤 때는 또 막 짜증내고 물건 죄 뿌리고 예. 행동이 느려지고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죠. 예.
1: 네.
0: 박신병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맞습니다.
1: 네.
2: 네, 건의 아버지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냥.
0: 건의 보시마, 예.
2: 네, 머리 아프고 어디는 찌 자꾸 나고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경력도 없고 해서 예, 내 말씀은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그녀 보시안 먹고 있는데

0: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어지럼새 많이 없어야 되신다지.
1: 네.
0: 예, 그냥
1: 우리 네가 건강하자면 네 공급되는 피가 맑아야 되기 때문에 이약을 쓰면 첫째 피가 맑아지고 피를 보충할 수 있어서 예. 정혈 보혈하는 약입니다.
0: 예,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2: 네.
1: 예.
2: 네. 여보세요.
0: 예, 기억해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이 됐겠다?
1: 네, 두분 아이 됐습니다.
0: 예, 계속 소변 자수가 많고, 예, 소변이도 시원히 나이 가서, 예,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 잠 못 잤는데, 지금 이 암은 다음에 소변형 시원히 잘 나가니까, 예, 자수가 어떤 하룻밤에 한 번씩 밖에 아이 가니까 잠을 잘 자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급분하고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아닙니다.
1: 맞습니다. 콩팥이 좁아지는 약이 되나서 그건 빨리 알긴다. 소변이 잦다, 소변 보고도 잔여감이 있다, 시원하지 못하나, 소변에 단백이 나간다, 염증이 있다 하는 분들 이 약 쓰면 바로 효과 봅니다.
0: 예, 이게 이 약도 여름에 효과 보니까 예, 활동이 좋으니까 지금 약도 얼마고 해서 배달받아 계속 못하고 전화했습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0: 예.
2: 배달번호 5, 네, 5012797번입니다.
0: 2797, 예?
2: 네.
0: 예, 감사합니다.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박시순병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병이라 하지만 약만 잘 선택한다 할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심지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꾸 이 사레가 끼고 개 끼고 이러는 분들 파킨슨병으로 진단한 다음에도 어렵다는 분들 꼭 이 건의보신안을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단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건의보신안 나왔으면 한 달 거의 썼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빠도 먼저 쓰고 좋다 해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머리 어쨌든 이미 혈압도 원래는 좀 높았던데 정상이 됐다며 소변 자수병 열어보이던지 또 그다음에는 어선우 우리 오빠는 어선우의 두 다발 썼습니다. 그런게 약이 너무 좋다 이 맥도 나고 정말 뭐 혈압 조절 잘 되지 기억력이 좋아지 머리 고프나다면서 이렇게 그래 내 쓰기 시작하니 나도 그런 방면에 좋으면서 나는 마음이 불안하냐고 별로 이 간이 열이 올라와 그런지 계속 가슴이 답답해나고 그러더니 그게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한 달 쓰니 이게
1: 없어진다. 그거 약만 맞췄으면 예, 뭐 한 달간에 다 없어집니다.
3: 네 예, 가슴이 답답하고 예, 그것도 황당했으면 좋을까 아니 그거는
1: 동일농장 약을 다 써서도 아이 되던 분들 예, 이 건의보신안 쓰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병 치료해서 아이 되던 분들 효과 잘 봅니다.
3: 네 예, 그게 어제 저 한 달 쓰니 이게 나왔습니까 이 가슴이 다치는 예. 겉으로는 도로 이렇게 약 따서 이렇게 별 눌러놓은 것 같고 속으로는 얘 자꾸 열이 난다만 어디 열이 나는지 네. 이게 답답해 나신 게 그게 자꾸 문 예. 열어놓지
1: 이게 간 열이죠.
3: 아 간 열이세 그렇습니까?
1: 예예.
3: 예. 예, 그래 예 그런 게 그게 답답하고 예 그게 불안한 게 그게 없어질까 그다음에는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머리 피 공급이 어렵을까나 올라가 그런지 머리 뒤에 좀 개운하고 예 기운이 좀 깰까 좀 정신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활동 계속 쌓았습니다. 우리 두부에서 예. 예. 그래도 앞으로 이 약은 계속 써도 이렇겠지. 맥이 납니다. 그리고 이 약 보니까.
1: 맥이 나는 약이지 않습니까? 기혈을
3: 예,
1: 보충할
3: 예.
1: 뿐만 아니라 예. 기와 혈이 부족한 우리 오장육부의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보충 치료가 다 돼서
3: 계속 약속에 감사합니다.
1: 기혈 해결이 좋습니다. 꾸준히 예. 쓰십시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2: 설명 주시죠.
1: 네. 우리 이런 뇌조직에서 뇌세포가
2: 네.
1: 손상 오는 원인, 오장육부에서 원인을 찾자면 주로 우리 콩팥입니다. 콩팥. 콩팥이 허증을 오래 두게 된다 할 때, 특히 우리 신염이란 노동증 하는 분들 보십시오. 혈압이 다 올라가고, 뇌조직 위축이 오고,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4: 네, 네 저도 건의보신안 쓰었습니다. 이제 한 20일 정도 썼습니다.
1: 네.
4: 이었으니까 소비 자는 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비 이런 시원하지 않은 게 소비 시원하게 나가고요. 그리고 내내 얘기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1: 네.

0: 허리 아파, 허리 아픈 게 지금 그것은 많이, 많이 잡고요. 머리 관절이 아파서 또 그래, 머리 관절도 많이 잡고. 기억력이, 네. 기억력이 좋아지고, 심한 변비 있으니 변비도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거 써보니 조금 조금 나사지는 게 알기입니다, 이야기.
1: 네.
0: 그래, 이번에, 이번에 화도 일단 또, 나가 배달에 쓰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어, 우리 CT나 MRI를 해본 사람도 좋고, 나는 아직 CT나 MRI 안 해봤지만, 기억력이 깜빡깜빡 되고, 옛날보다 확실히 못해진 게 알긴다. 그 다음에 행동이 느려진다. 아,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런 심장열이람 센 게, 맨 청심환 먹고는 임시구급입니다. 청심환이란 거는, 치료를 제대로 하자면, 심장열이 센 걸 간열 치료를 해야 되지 간이 경락을 소통 지키지 않고는 심장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심장열이 센 원인은 다 간에 독소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예.
2: 네, 땀권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1: 네.
3: 예, 저 우리 친구, 내 친구가 예, 풍습성 심장병으로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몸이 영 세기고도 부었습니다. 그리고 발이랑 똥똥 발목이랑요, 영 똥똥 부었습니다. 그래, 영 걷기도 숨이 차고 영 바빠합니다. 거기다 또 관절까지 아프지, 무릎이 거리 다리 다 아프고, 이 머리랑 다 아프답니다, 지네. 경추도 아프고. 그래서 내 선생님과 이런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내 선생님과 문의합니다.
1: 그런 환자들을 쓰는 약입니다. 이 약을 우리 그 붓기는 원인 딱 그 고가병만뿐만 아닙니다. 주로 심장이 나쁜 사람들, 그다음에 콩팥이 나쁘면 주로 눈두덩이가 붓고 발등이 붓는다. 우리 심장 많은 이런 오장육부하고 이런 게 맺죠. 이 약이가 25가지나 들어간 원인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쓴다 할 때 확실하게 효과 보는 약입니다.
3: 예, 잘 알았습니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2: 네.
3: 감사합니다, 선생님.
1: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맞아 설명. 네, 주시죠.
1: 건네보신나 하면은 약이 좀 종합적인 약이란 거 아셔야 됩니다. 다 우리 치매만 먹거나, 우리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파킨슨병이거나, 이런 뇌과질병만 먹는 약이 아닙니다. 이 25가지 중약이 들어갈 때에는 그런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매람 오기 전에 벌써 혈관이, 머리에 있는 혈관이 많이 막혀서, 뇌조직이 위축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약을 쓰다 보면은 곰팥이 좋아지면서 고가병은 낫지 말래도 따라서 나사질 수 있습니다. 예. 또 고가병은 또 이렇게 치료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고가병 치료한다는 약들 보면 다 진통제 격소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건네보신화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고 쓰면 좋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0: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원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잔잔한 감동을 주는가요? 오밀한 작사 작곡의 꿈속의 그대 보내드립니다.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서 신격 작사 한상일 작곡의 꽃길을 열어 준비했는데요. 서로 응원하고 서로 보듬어주며 아름다운 꽃길을 함께 열어가는 모습이 담긴 가요입니다. 우리가 걸고 있는 모든 길이 꽃길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보면서 최승화 방예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경만 작사 작곡의 고향의 여름 보내드립니다. 뜨거운 햇살, 시원한 바람,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는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날마다 좋은 날 보내드립니다. 기분 좋은 멜로디와 함께 오늘 하루도 웃음 가득한 좋은 날이 되길 바라면서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인덕 작사, 장영남 작곡의 노래가 좋아 준비했는데요.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한 가요입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추억의 향기 보내드립니다. 시간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향기롭게 남는 추억입니다. 오래된 기억, 소중했던 사람들, 잊지 못할 순간들이 이 노래와 함께 따뜻한 향기를 남깁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된장의 고소한 냄새, 엉기정기 모여 앉은 마을 풍경, 소박하지만 진한 정이 묻어나는 고향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리광원 작사 요란화 작곡의 된장마을 꿈의 고향 준비했는데요.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의 우리네 인생 보내드립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단함도 모두 담은 인생 이야기. 인생은 때로는 힘겹지만 아름다운 여성이기도 합니다.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음악처럼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0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급동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 약방 5호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고기압, 예, 혈배강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를 사면 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0세트 가게 되죠. 예, 그럼 한 200날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반년 넘어 복용할 수 있죠. 예, 그리고 10세트에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10세트 사시는 분들부터 오늘이 결정해서 딱 사겠다 하는 분들이 혈배강 10곽을 공장 측에서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16세트에는 24세트가 따라갑니다. 그럼 40세트 가게 되죠. 예,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우리 이 혈배강은 두 가지 약 조합이 돼서 세트로 나가는 겁니다. 점심에 먹는 약이 틀리고 아침 저녁으로 먹는 약이 틀립니다. 예, 그럼 40세트가 간다 할 때 는 약과로 따지게 되면 80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것도 우리 침을 12번 또 놔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도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립니다. 예, 10곽. 예, 그러면 우리 세트로 따지게 되면 5세트 더 주죠. 예, 그리고 장례통 청임이로방 이거는 10곽 이상부터 드리는 겁니다. 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그래서 사척 돌아댕김에 치료를 해봐도 별 효과를 못 보고 그리고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제가 자꾸 말하지만 이 진단이가 영 중요합니다. 진단이 틀리게 되면 약 선택을 잘못할 수 있고 선택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병기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 그 얘기를 하는 건 우리인데 와 지금 치료하는 분들 돌아댕김에 치료해본 분들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프라 맞거나 뇨실금이라면 원래 없었는데 뇨실금이 막 생기거나 또 요추간판 탈출 치료를 받았는데 걸어댕길 수는 있었는데 어제는 완전히 뭐 벌벌 깨서 위생실 다닐 정도로 됐거나 그 다음에 무릎 관절 치료한다는 게 잘못해가지고서 뭐 집행위를 짚고 다닌다. 예,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꼭 진단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직접 문의하게 되면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그렇습니다. 병원에가 검사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 누구나 다 척가면 병원에 검사합니다. 예, 근데 해결책이 없죠. 예, 어제 와서 약을 사간 분들이 우선 우리 이 방송 오래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병원에 가서도 검사해서 심장 검사한 게 99% 맞겠다 이래가지고 주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아스피린 타딘가를 평생 달고 있어라 이랍니다. 예. 기재령이 아스피린이라면은 뇌과 의사들은 아스피린 못 쓰게 합니다. 그런데 심혈관 방면의 의사들은 또 아스피린 평생 써라. 그러면 뇌하고 심장이 뭐 다르게 공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늠하기 바쁩니다. 어째 뇌과 의사들은 아스피린 못 쓰게 하는가? 뇌과 의사들은 압니다. 이 아스피린이라는 게 오래 가게 되면 그 혈관이 얇아집니다. 그럼 뇌출혈 오기 사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수술을 할 때면 보통 아스피린 달고 있는 분들은 한 달 동안 아스피린 떼라 합니다. 예? 어제 그런가? 수술할 때 혈관이 지혈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스피린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타딘가 다 이게, 우리 그,

0: 혈세포가 한 대 엉킬까봐. 예, 그거 방지하느라고 그러는 건데, 별 쓸데는 없습니다. 마지막 가서는 우리 심장 저자라는 사람들은 아스피린 계속 달고 있어도 마지막에 저자하는데 또 막힙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자를 바꿔여라. 이런 경향용 많고, 모든 서약은 간 콤파치를 다 해칩니다. 예. 간이 나빠지게 되면 눈은 못 볼 수 있고, 콤파치 나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붓기고, 그 다음에 요실금이 생길 수도 있고, 이 다 문제 생깁니다. 그럼 남성분들은 아스피린이랑 오래 달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마지막에 젤리션이가 점점 심해져서 소흡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온 그분도 서울병원에 가다 검사하고 자기는 딱 저자를 하기 싫다 이럽니다. 그리고 또 중칭 끝짝 병원에 가서 또 검사하고 북경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말이 다 똑같습니다. 혈관의 관상동맥이 우선 90% 이상 막혔는데 저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방송 듣고 왔는데 우리 혈배강 쓰게 되면 저자를 할 필요 없다. 이거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선 우리 환자분들이 이 혈배강 가지고서 대체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죠. 엄청 좋죠 지금. 그래서 혈배강은 어째서 효과가 이렇게 좋을 수 있는가. 첫째는 우선 중약제를 해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중약제가 보통 이런 효과를 못 나타냅니다. 그런데 최신 기술이라는 게 영 중요합니다. 예, 500도를 둔 이런 분자로 나와가지고 모든 약제가 나 당시에 이런 또디오차이 이거 천연약제를 갖다가서리 또 700여 명 약박사들이 연구를 해내가지고서리 제일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3분의 1에 직접 흡수될 수 있습니다. 심장 거기에 혈전 부위에 가서 직접 그걸 녹일 수 있죠. 예, 그래서 효과가 빨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심장 주자를 이미 했다 이런 분들도 모든 이런 서약을 보통 대여섯가지를 평생 달고 있어랍니다. 뭐 리비글레라든가 이런 약들을 계속 달고 있어랍니다. 이 서약 한 가지만 해도 우리 간을 써지게 해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계속 달고 있다나 하게 되면 간이 다 나빠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혈배강 보통 여기 처방 본다 할 때 공농 수치도 영 중요합니다. 우리 공농 수치가 많습니다. 제일 첫째 뭐인가 전신의 대사를 조절해 준다. 딱 썼습니다. 调节 전신 다시 그리고 회복 세포 활력, 세포 활력을 회복해 준다. 그다음에 심혈관 공능을 개선해 준다. 그다음에 젠노 젠신 뇌를 건강하게 해주고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심리혈관 질병을 치료할 때 딱 심리혈관만 치료해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왕왕 우리 오장육부를 든든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젠신 젠노 이것이 영 중요하고 후증 구번이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구번이라는 거는 근본을 다스려줘가지고 우리 육세등지 오미자가 들어간 목적이 그겁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 비타민 A하고 자지정피관. 이 자지정피관은 우리 약상에서 뭐라는가 후메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활쇠로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위에 또 우리 관심병 또 고혈지 치료한다. 이게 영 중요합니다. 고혈지. 그래서 우리 심장 주자라는 분들이 서약을 달고 있는 거 뛸 수 있다. 이김에 있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뇌동맥경화를 치료한다. 딱 써놨습니다. 그리고 원인성 시력감퇴 치료해준다고 써놓고 그럼 또 우리 갑상선 기능 저하 그 다음 만성 로넨성 기관지염 치료해준다고 서리 딱 써놨습니다. 이거는 몽땅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펩티드 그 처방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심근세포를 수복해준다.
1: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어젠가면 예전에 혈배강 예, 지금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어젠가면 서민이 잠깐 어제 혈압도 그렇게 아이들지 그 다음에도 예, 예, 뭐니까 머리도 계속 아프고 머리 아픈 거는 제 생각이 되고 이전에 그 다발성 혈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속 머리 아프고 또 예, 공시부수도 있으면서도 예, 그렇기도 하고 그냥 어지럽기도 하고 예.
0: 네.
2: 그 다음에 또 예, 이 뭐니까 무슨 예, 다 또 먹었다 하면 우선 유익으로 당단해지고 좋아서 아이들고 예
0: 맞습니다.
2: 그리고 예, 예, 그리고 그 남의 제가 예, 잠도 어째 그렇게 자지 못해가지고 예, 그 남의 이 신장도 이거도 가슴 다 밤에 잠깐 숨을 올라오지 않지.
0: 네.
2: 그 남의

0: 이거 뭐, 여러 가지 이런 통살만 했는데, 제가 보다 더 고생 거지. 같이 써서 그런지, 제가 혀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선생님도 예, 친구 고지 하고 나가, 머리 아프게, 우리 어째 그렇게 깜짝같이,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하여튼 이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예, 예, 실패 봤는데, 이제 나의 머리 아픈 게 좋아서, 대화 그렇게 잘 돼가지고, 옷은 예, 옷을 보지 못해, 먹지 못하고, 예.
1: 맞습니다.
0: 그러나 잠 또 그렇게, 예, 잘 자고, 예.
1: 예.
0: 예. 이,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이러니까, 이제 나의 점점 사람이 또 좋고, 또 부드러지고, 이제 나의, 예, 또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고, 친구 24번 하는 그 활동이 지금 참가했습니다. 겨우에 남이 하고 있다가, 이따가 두 가지를 합해서 이렇게 계속 먹고 있는데, 효과를,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먹으려고 한다.
1: 보통 우리 친구도 그렇습니다. 우리 고델로부터 내려왔는데, 친구 12번이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어디 아프면 딱 거기만 놔줘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전신에 이런 경락을 다 열어주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침 한 번 놓는 게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로 다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우리 침도 그렇습니다. 12번이가 치료 단계입니다. 첫 번째 치료 단계입니다. 그 다음 12번호는 공고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고 단계까지 다 걸치게 되면 기본상 병이가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말하지만 친구가 들어감으로써 경락을 몽땅 열어주는 기초상에서 약 효과가 들어가게 되면 맨 약을 먹기보다 효과 더 빠릅니다.
0: 혹시 그런 가수들도 어제 이전에 뭔가 앉아서 친구를 하고 이래도 효과 모두 못 보던 게 제가 선생님들 가서 친구 한 다음부터 제가 효과 빠르고 한다면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로 있다가 이렇게 보수란 말입니다.
1: 그리고 제가 침을 놔줘 보니까 대부분 서약을 오래 달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서약이 위를 해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장롱펴 이래면 위를 아예 해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기실은 위를 해치는 게 직접적으로 해치는 서약이 아니고 그 서약이 들어가서 일단 간을 먼저 해칩니다. 간이란 게 위장도를 잘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간 경락이 또 막히게 되면 위장도가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럼 변비도 생기고 무슨 먹게 되면 드시익 하면서 잘 내려야 갑니다. 이 침 찔러보면 말입니다. 우리 그 중완쇼에 거기에다 기다만 침 쭉 찔러보게 되면 거기 땅땅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통 우리 존족들은 적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혈배강 쓰면서 좋기는 침을 결합하게 되면 그 적을 빨리 풀어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서약이라는 게 이 위가 잘 움직이지 못하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보통. 예.
0: 하여튼 이렇게 좋은 건 많은데 그러니까 치료를 계속 요새 하겠습니다.
1: 그때
0: 어제 나이스에 조금 이용 표정
1: 맞습니다.
0: 나오고 하니까.
1: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1: 예, 말씀 주세요. 예.
3: 예, 저도 지금 혈배강하고 건신고를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예,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내경색이 두부할까요? 신조통이 있어서 가슴이 그래도 이렇게 막 두드려도 막 그저 무섭게 도로 온도는 같아 아프고요.
1: 네.
3: 아, 그다음에 고혈압, 고혈지도 높고 나도 모르게 식은 땀을 자꾸 많이 흘린단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 저는 사수가 많아지고 물 쓰고 없고 숨이 올라 특히 밤에 더 합니다. 숨이 올라와서 아니 밤낮으로 이렇게 계속 저는 이제 눈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1: 어.
3: 예, 그러니까 여러 병원으로 다니면서 침도 맞고 청량까지 먹었는데 아 병이 아예 났습니까?
1: 네.
3: 아예 됐대다. 정말 좋던 약을 먹었는데
1: 맞습니다.
3: 그리고 선생님이 호구 선생님이 이 혈병과 친구를 결합했는데 야 정말 기적같은 효과를 받았습니다.
1: 예,
3: 정말 예. 벌써 친구 이렇게 많은 첫날에 벌써 가슴이 시원하더라고 합니다. 가슴 움켜쥐고 이래도
1: 네.
3: 가슴이 시원하고 아 눈이 정신이 난단 말입니다.
1: 예,
3: 그리고
1: 예.
3: 마음이 편안하단 말입니다.
1: 그렇죠.
3: 이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화계통도 좋아지고 벌써 병이 났을까요? 얼굴 색깔도 좋아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런데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째서 이런 그 검사라며 다 하고 그다음 마지막 가서는 별 해결책.

0: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인데 그분은 숨이 너무 차고, 이래 숨 쉴 때면 자꾸 가래 걸린 소리 그르렁그르렁 납니다. 중이는 이걸 압니다. 어제 그런가. 기관지 거기에 가래가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 가래 들어차게 되면 우리 기관지 호흡도가 있으니까 좁아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숨 쉬는 게 영 불편하고, 그 다음에 그 숨 쉴 때면 자꾸 가래 걸린 소리가 그르렁그르렁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배강이가 좋다는 게 뭐인가. 여기에 일단, 천화분이라는 약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맥동, 오미자, 단삼, 치설, 그리고 텍사 이런 약재들 들어가서 그 가래를 빨리 녹여 내보냅니다. 그래서 가래를 위에 가래는 위로 내보내고 아래 가래는 수축 깊은 곳의 가래는 소변 통해서 우리 그 폐지수이랑 없애는 약재 제일 좋은 약이 있습니다. 텍사라는 약재 제일 좋습니다. 저시 이것이가 소변 통해서 또 이런 물을 다 내보내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에 물이 찼거나 심장에 물이 찼거나 이런 것들을 몽땅 끄집어 내가면서 심혈관 질병 치료해 줄거나 전면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게죠.
1: 벌써 이 약이 효과가 있으니까 면역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0: 당연하죠.
1: 그리고 아무래도 맑아지고 벌써 예, 효과가 있으니까 밤에 잠을 잘 잤다 말인다.
0: 네.
1: 시원하게.
0: 그렇죠. 숨이 차지 않으면 잠 잘 자죠.
1: 숨이 안 차고 잠은 벌써 잤을 거야. 아침에 일어나 정신 나도 말인다.
0: 맞습니다.
1: 그리고 우리 아바이도 침대에서 일어 못 나왔습니다. 말을 잘 못했어. 남이 알아듣기. 그래서 우리 아바이는 정말 어제 난 죽었다 이랬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선생님이 이 질병강하고 친구 영화단 이 소리를 듣고 이번에는 친구가 질병강하고 먹고 완전히 해보고 가져왔습니다.
0: 민바로 왔지.
1: 조금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좋아서 지금 병원에 진짜라는 건지 진짜 다 아예 한다.
0: 네, 그렇죠.
1: 그래도 그저 시다 원래 하루에 어쨌든 두 번씩 병원을 실려 가댔습니다.
0: 네, 그렇죠. 아이가 나왔죠.
1: 지금 완전 회복되고 지금 전에 병원을 아예 간다.
0: 맞습니다. 갈 필요 없이.
1: 야,
0: 바쁘지 않은 데 왜 갑니까?
1: 그러니까 아바이 전에 기뻐서 이런 기사 어디 있고 이런 친구 어디 있는가고.
0: 네, 약이 좋죠.
1: 약이 좋고 친구 잘하고 이사 정말 진짜 이사 약이 정말 좋고 이사 이사 정말 친구 잘한다고 어디 이런 이사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는 세상이 정말 좋다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바이 하는 말이가 그럽니다. 이 선생님 친구가 뭐 연변에서 이런 뭐 유명한 친구 있는 것 같다고 이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보세요. 친구 잘하지, 처방 잘하지, 면비로 쉬러 가고, 쉬러 오고.
0: 그래.
1: 얼마나 환자들 편리합니까?
0: 제집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아바이가 하는 말이가, 선생님이 전성으로 자기를 대해주니까, 자기 친구에서 이런 효과를 받지 않을까. 이게 기적이 아닌가, 미.
0: 이게 영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영감이 하는 말이가, 이런 선생으로 우리 또 한 번 더, 저 중심으로 모시고, 지금 더 많이 맞고, 더 많은 효과를 보고, 이번에 막 달아다니겠다.
0: 아, 좋죠. 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선생님은 정말, 진심으로 우리 두 양지를 살렸다니까. 이게 우리 아빠가 우리 두 번째 생명을 주신 선생님께 한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활동에, 이번 그 친구 활동에 참가하셨습니다.
0: 좋죠. 이번에 활동이 너무 좋습니다.
1: 얼마나 싫어가고 싫어하지 않고.
0: 그렇죠.
1: 얼마나 편리하고.
0: 이렇게 하는 데 없습니다.
1: 병원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0: 말씀 주세요.
3: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심병으로 앓고 있던 환자입니다. 항상 숨이 차고 혈압도 정상이 되지 않고 높았다 낮았다 하면 심지어는 어떤 때는 180씨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부터 막 부엌에서 일하다면 땀이 비어듯이 내리고 숨이 차고 떨리기도 하고 물은 맛에도 또 잘 깨끼고 밥숟가락도 어떤 때는 흔들흔들하며 떨거뜨리고 이렇게 지지 못하고 뒷잠들이 켜와서 밤잠도 잘 편하게 자기 정말 힘들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방송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혈배강은 전신 대사를 조절하고 세포 활력을 회복시키며 관심병 고혈

0: 외동맥 경화 러넨성 시력감퇴 네. 갑상선 기능 감퇴로 인해서 그런 만성 러넨병 보도 역할하는데 작용이 크다는 이거 알게 됐단 말입니다. 네. 그래 이 약을 좀 먹어보자 하고 해서 싸 먹었습니다. 네. 한 반년 먹고 나니까 정말 이 중약이라는 거는 좀 이런 료청 이거 료청 싼거 위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우리 네. 오상육부 그 세포가
0: 먹고 보니까 예. 호전이 오더라 말입니다.
1: 세포 수복 가는 게 그 시간이 걸립니다. 예. 예.
0: 그래 말입니다. 반년 먹게 되니까 심장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땀이 많이 나던 것이 기본상으로 호전되고 종이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압약을 끊었단 말입니다.
1: 예.
0: 그리고 정신상태도 많이 호전되어 경력도 좋아지고
1: 그렇죠.
0: 자꾸 잊어먹던 것이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1: 네.
0: 이 약이 정말 얼마나 기적적인 일을 일으킵니까?
1: 맞습니다.
0: 네. 네. 난 정말 이 약을 계속 먹으면 심장과 혈압이 정상으로 보장해야 되겠습니다.
1: 네. 좋죠. 네.
0: 선생님 이런 좋은 약을 가져다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1: 예. 네. 네. 건강하세요.
0: 계속 드겠습니다.
1: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처방이 제일 첫째, 우리 당삼하고 단삼 들어갔습니다. 이 당삼, 단삼이가 결합하게 되면, 예, 부치호쇼한 작용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를 많이 보충해줘야 혈액순환 잘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뭐라는가, 치수회성 이런 공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다 뭐에 들어가는가, 치솔한 약재 들어갔습니다. 이 치솔은 제가 전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선농본 조직에서 치솔하고, 그 다음에 바이솔하고, 소요, 이 명칭이 틀리지만 다 같은 약입니다. 예, 치솔하고 바이솔과 하나는 어제 바이솔하는 거 세탄 색깔 난 데서 바이솔고 치솔하는 거 붉은 색깔 난 데서 치솔고 이렇습니다. 예, 공능은 다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치솔은 이짝의 단삼, 당삼과 결합해가지고 무슨가 작용하는가 칭거우 지우신 쌈보랍니다. 그러니까 칭거우란 게 뭡니까? 그 혈관 안에 그런 나쁜 독소 쓰레기 예 이런 것들을 몽땅 청결해내갑니다. 그리고 심장을 이런 구하는 세 가지 보배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쌈보가 직접 조합해가지고 직접 인체 내에 들어가서 신속히 작용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예.
3: 예. 네, 선생님, 혈관에 혈압을 한 30년 고생했어요.
1: 네.
3: 그래서 병원에, 그 처음에 모르겠는데, 나무 그 병원에 가서 며칠 하니까, 그 병원에 나오니, 또 혈압이 나빠서 불편해서 또 병원에 주어라니, 어떤 환자들은 아직도 출혈 나이 했어요. 나왔다 다시 들어갔는데.
1: 응, 또 들어갔는데, 예.
3: 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먹을까, 예? 그 약 먹은 날 전에부터, 이뤘습니다.
1: 네.
3: 예, 요즘에 한 달 넘는데.
1: 네.
3: 그게, 요 시간에 쓰면 조금, 내 원래 병이 쓰인 게 개의 대기에 나서, 아마 하는 일이 조금 좋았더니.
1: 네.
3: 조금씩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럴 순간.
1: 아, 괜찮습니다. 우리 약은 혈관 탄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또 쑥 내려옵니다. 예.
3: 예, 아이. 그래, 그 전처럼.
1: 아프지 않죠.
3: 불편하진 않습니다.
1: 네, 예, 그래야 좋은 게지. 예.
3: 이럴 순간.
1: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머리에다 피를 공급해주느라고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예. 마세요. 예. 무서운 건 뭔가 이런 혈압약, 서약에 대한 이런 혈압약 써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3: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3: 나이, 좀 이런데 빛이 사지라면 기대기만.
1: 전문의 잘못 치료해가지고 요추관만 탈출 잘못 치료해. 지금 이 위생실 다닌 것도 벌벌 기대기지 않습니까?
3: 그래. 어찌인가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시나 말지.
1: 그렇죠.
3: 요즘 어제 요즘 자꾸 다리 아프다며. 막 깨지고 개우 뭐 한다. 그런데 나가서 공실에는 너무 내 기회된게 못쓴다. 이못할
1: 예.
3: 사람이 없으니까 이랬어요막또이 낯이 쳐서 그래 들어먹고 나서 여기 저번 회의란가 봐요.
1: 예. 어쨌든 후에 우리 그 시간 안배를 해가지고 그럴 때 예. 한번 오세요. 제가 침 놔둘게. 예.
3: 예. 예. 그래서 이 약은 일단 저기 권신경의 내장 상태인데 좀 나이 먹으면 불편
1: 이렇습니다.

0: 많이 잡사이라서 그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1: 예, 나 그저 좀 빨리 나 사슴해서 많이 먹.
0: 그래 많이 잡수면 좋죠. 예. 예.
1: 선생님, 돈 양 아시네졌어. 나는 예. 많이 낳았습니다.
0: 많이 낳았죠, 예.
1: 예.
0: 예.
1: 예. 예.
0: 건강하세요.
1: 감사합니다. 예.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래서 직접 그 혈액순환 따라가지고 약의 유효성분이가 500돌도라는 작은 분자로 됐기 때문에 이 심장 그 짝으로 들어가서 세척제처럼 거기에 그 혈관 내벽에 붙어 있는 이런 신고, 그러니까 나쁜 이런 물질이 혈전이라든가 빵콰라든가 이런 것들을 몽땅 녹입니다.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를 빨리 수복해줍니다. 이래서 혈관 탄력이 회복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3: 국약 혈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페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밖으로 나온 아부는 결혼 후 여자가 크게 변한다고 토로했다. 후생은 대매매도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대매매가 아내에 가자마자 상사의 의견에 따라 기술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후 호생은 조아를 위로하기 위해 장풍공무원 단체 모임을 계획하고 아버에게 전화를 걸어 의논했다. 아버는 소강과 소진이 참석할 수 없다고 답했고 자신과 소진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설명했다. 아버는 소진이 자신을 피하는 모습과 바람둥이로 오해하는 상황을 이야기했고 소진이 조화 위로 모임까지 거부하며 설지와의 관계를 질투한다는 말을 전했다. 호쟁은 단순한 등산 모임일 뿐이라고 이해시키려 했지만 아버는 관계가 이미 식어버렸다고 말했다. 호쟁은 소모에게 연락하자고 제안했지만 아버는 소모가 결혼 후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방해할 수 없다고 말렸다. 호생은 아버에게 주화 혹은 본인에 대한 불만이 있는지 물었지만 아버는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한 뒤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 이날 해질녘 호생이 무정로의 집에 돌아왔을 때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고 불이 켜져 있었고 형 호민이 창가에서 돌아섰다. 호민은

제복에 네덜란드식 구두를 신고 기운이 왕성한 모습이었다. 온주의 전우가 구두 공방을 열어 그곳에 며칠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허민은 공방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었다고 말했고 허생은 온주 구두의 품질 문제를 지적했다. 이때 아보가 찾아왔고 호민이 돌아온 것을 기쁘게 맞이했다. 호생은 장풍공원 모임 인원을 물었고 아보는 세 명으로 간소하게 가자고 답했다. 호생은 설지를 초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아보는 란란도 함께 부르자고 했다. 하지만 호생은 급히 거부하며 란란이 참석하면 주화 앞에서 부적절하다고 비밀스럽게 얘기했다. 예전 자신과 주화가 특별한 감정을 가진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아보는 웃으며 당시 호생의 모든 작은 행동을 지켜보았으며 단순히 손만 잡았던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허생은 부끄러운 듯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자고 말하며 주제를 바꾸려 했다. 하지만 아버는 그럼 두 사람의 관계가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물었고 허생은 애초에 가능성이 없었던 일이라며 그 뒤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끝났다고 담담하게 답했다. 허생은 말없이 웃으며 다시 한번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자신과 조아는 길림으로 강제 이주하는 통지를 받았고 함께 소못 코트와 가죽 모자를 지급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회상했다. 아파트로 돌아온 뒤 조아가 새로 받은 소목 코트를 입고 거울을 보며 입고 벗고를 반복하며 즐거워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은 조아가 벌써 아이를 세 명이나 낳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개를 느꼈다. 이때 호민이 방에 들어오며 웃는 얼굴로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전우가 초대를 했으니 차라리 남경서로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자고 제안하고 세 사람은 그렇게 즐거운 기분으로 자리를 떠났다. 며칠 뒤 호생은 조아 어머니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다. 조아 어머니는 조아가 이미 길림으로 돌아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호생은 깜짝 놀랐다. 조아 어머니는 길림에 있는 조아의 남편이 긴급 연락을 받고 가장 빠른 특급 열차를 타고 왔으며 이틀 만에 상해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호생은 그렇게 빨리 상해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며 의아해했다. 조아 어머니는 부부간의 정이 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조아 어머니는 호생이 조아를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주고 돌봐준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홍삼 한 봉지와 명태 한 봉지를 준비했으니 꼭 가지고 가라고 권했다. 호생은 웃음을 지며 선물을 거절했다.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 선물은 받을 수 없다고 정중히 사양했다. 하지만 주아 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이니 꼭 받아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호생은 그저 주아가 앞으로 순조롭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답했다. 이로써 호생과 조아 사이의 오랜 과거 이야기는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되고 장풍공원에 다시 함께 가기로 했던 계획도 자연스럽게 무산됐다.

소문은 어머니의 강한 고집으로 어쩔 수 없이 소개팅을 하게 되고 순양을 만난 지 겨우 열흘 만에 두 사람은 급하게 결혼을 결정하고 곧바로 식을 치렀다. 결혼한 이튿날 아침 죽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춘향은 소모를 부르며 자신과 소모는 결혼을 한 뒤에 연애를 하는 재민이 정말로 운명적인 만남이고 좋다고 말했다. 소모는 춘향이 결혼이 급했던 것이냐고 묻고 춘향은 웃으며 자신이 아니라 어머니가 극도로 급했다고 답했다. 춘향은 얼굴을 붉히며 자신이 어머니가 어느 길가에서 한 점쟁이의 헛소리를 믿었다고 털어놓았다. 춘향이 결혼을 하면 집안의 애군을 씻어주고 어머니 자신의 천식이 완치될 것이라는 말을 믿었던 것이었다. 춘향은 그저 어머니의 몸이 빨리 나아지기를 바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어머니도 애군을 씻는다는 것이 미신이라고는 말했지만 그래도 춘향의 나이도 적지 않았으니 어머니는 춘향의 결혼식을 보고 눈을 감아도 만족이라고 했다고 얘기했다. 춘향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참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소모는 다정하게 손수건을 꺼내주며 위로했다. 춘향은 소모를 껴안으며 그때 자신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모른다며 결혼까지 오게 된 경과를 자세히 얘기했다. 춘향의 어머니는 점쟁이를 내세워 춘향이와 소모의 결혼을 추진시키려고 무등 애를 썼다. 그 점쟁이는 춘향을 데리고 공장으로 가서 소모를 만나게 했다. 소모가 일어나자 춘향은 첫인상으로 얼굴형은 괜찮다고 안심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함께 앉아 점심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춘향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그 점쟁이는 춘향에게 사랑은 결혼한 뒤에 나누어도 되며 두 사람의 팔자만 맞으면 반드시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는 말을 했다. 집에 돌아온 춘향의 어머니는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춘향에게 왜 결혼을 하지 않는지 물었다. 춘향은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래도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튿날 아침 춘향은 어머니의 약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방 안 침대와 의자에는 화장품, 립밤, 새로 산 중식 스타일의 속옷과 겉옷, 짙은 푸른색 양복 바지, 높은 굽 신발, 니트 반바지, 나일론 꽃 양말 등 결혼 준비 물품이 가득 놓여 있었다. 춘향은 깜짝 놀랐다. 점심을 먹고 출발할 시간이다. 어머니는 말없이 앉아있다가 옷을 들고 춘향에게 입으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모든 준비가 끝난 춘향은 스스로 다짐하며 결혼식 장소로 향했다. 골목에는 이미 결혼식을 위한 천막이 쳐져 있었다. 음식을 만들 요리사도 불렀으며 다섯 식탁 분량의 그릇과 식기들을 빌렸다. 혼수품으로는 한 쌍의 참나무 상자, 거즈와 이불 여섯 벌, 한 쌍의 원앙과 베개, 그리고 빨간 글씨로 혁명을 견지하고 생산을 촉진하라는 문구가 박힌 베개까지 마련됐다. 마치

마법을 부린 것처럼 소모의 집에서는 모든 혼수품을 준비하여 골목에 끌고 와 이웃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춘향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나니 춘향은 걷는 법까지 잊은 것처럼 어색하게 움직였다. 어머니는 차가 왔으니 이제 가자고 말했다. 춘향은 신랑은 어디로 갔는지 걱정하며 물었고 어머니도 깜짝 놀라며 신랑은 어디 있냐고 되물었다. 이때 한 사람이 달려들어와 신랑이 줄을 서서 혼합 사탕을 사러 갔다고 알려줬다. 춘향은 어머니의 천식이 재발될까봐 세심하게 돌봤다. 길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자 어머니는 숨을 쉬기 힘들어했다. 춘향은 급히 산소관을 건네주며 조심스럽게 천막 밖으로 이동했다. 천막 안에는 두 개의 큰 화덕이 있었고 도마와 그릇, 생음식과 익힌 음식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신혼방은 지하실 앞쪽 방에 마련되어 있었고 소모의 집에서 이미 모든 것을 꾸며놓았다. 춘향이 방으로 들어가니 신랑인 소모는 이미 앉아있었다. 춘향은 어머니를 부축하여 앉았다. 손님이 올 때마다 소모는 일어나 인사를 하고 다시 앉는 것을 반복하며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다. 모든 사람이 술을 마신 뒤 춘향은 어머니를 집에 보내고 자신은 신혼방으로 돌아갔다.

결혼식을 치른 후 소모는 아예 춘향이 집으로 짐을 옮겼다. 그렇게 결혼한 지 열흘 뒤 춘향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춘향은 화장터에서 나온 뒤 즉시 도망치고 그 뒤로 다시는 본가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춘향은 소모를 살짝 만지며 깨나라고 말했다. 소모가 눈을 뜨자 춘향은 뭔가 변한 것이 없냐고 물었다. 소모는 잠이 덜 깬 듯 손을 뻗으며 배를 만지려고 하며 아기가 생긴 것이냐고 농담을 했다. 햇빛이 창문을 비추고 소모는 옷을 입고 일어났다. 그리고 소모는 집이 조금 변한 것을 발견했다. 벽에 춘향 부모 사진 한 장이 붙어 있는 것이었다. 춘향은 자신이 생각해보니 이 사진을 붙이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고 소모도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얘기했다. 소모는 자신은 상관없다고 답했다. 춘향은 남편이 정말 너그럽다고 말하며 생활 습관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영향을 미치고 부부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므로 서로 존중해야만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일어났다. 춘향은 죽을 끓이고 소모는 이불을

춘향은 대명정당 2층에 살던 소모의 옛 이웃 해덕 은봉 부부가 공평로로 이사를 갔다고 말했다. 소모는 마음이 복잡해지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죽을 먹었다. 춘향은 오늘 퇴근 후에 소모와 함께 옛집에 가서 소모의 어머니를 찾아뵙자고 제안하지만 소모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춘향은 계속해서 권하지만 소모는 침묵을 지킬 뿐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소모가 결혼한 지는 어느덧 2년 반이 지나고 춘향은 임신한 지 4개월이 넘어섰다. 당시 소모는 너무 급하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불안정했고 결혼 잔치에 친구나 동료를 한 명도 초대하지 않았다. 소모의 어머니는 그 점이 마음에 걸려 항상 한 차례 잔치를 더 벌여 아쉬움을 메우고 싶어 했다. 이번에 소모는 미리 시계 공장의 번 선생, 격투기 선생님, 김매, 건국, 서룡흥 등을 초대하고 이웃집에서 탁자를 빌려 점심을 대접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네, 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0: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친찰부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연변주 기업과 함께 일자리를 교정해라. 연변대학 초빙회 및 정부 학교 기업 협력 조인식이 5월 32일 연변대학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정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호가복이 조인식에 참석하고 초빙회 현장을 돌아보며 조사 연구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결식 당의 선전부의 협조하에 길림위성 TV 창작문화관광미식종합예능그룹 맛있는 동북음식이 근일 연결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22번째 세계 장건강의 날을 맞아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는 공익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변주 기업과 함께 일자리를 교정해놓 연변대학 초빙회 및 정부 학교 기업 협력 조인식이 5월 32일 연변대학에서 거행됐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호가복이 조인식에 참석을 하고 초빙회 현장을 돌아보며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을 촉진하고 신시대 인재사업을 잘할 때에 관한 습금병 정석의 종료론서를 깊이 관찰하고 취업형세의 새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며 연변 재반사 발전의 수요에 긴밀히 맞추어

연결 플랫폼을 정성껏 구축을 하고 주요 봉사를 착실히 세밀하게 잘해 더욱 많은 청년 인재들이 연변 건설에 뛰어들고 연변의 뿌리를 내리며 연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변대학 당위석이 두 예가 조인식을 사배했습니다. 조인식께서 참가 인원들은 함께 연변 인재 유치 선전 영상을 시청을 했습니다. 부주장 윤조휘가 산업 배치, 인재 정책, 취업 환경 등을 둘러싸고 연변의 혜택 정책을 설명을 하고 길림 5동 야급 집단 주식위원회사 리 사장 리수림이 기업 발전 정황과 인재 초빙 수요를 소개했으며 연변대학 2026기 석사 졸업생 두미애가 고향을 건설하는 청춘의 뜻을 표달했습니다. 이어 부주장 윤조휘, 연변대학 당위 부석이 우금환이 쌍방을 대표해 학교와 지방 인재협력협의에 서명을 했고 연변대학 부교장 주위홍, 길림 5동 야급 집단 주식위원회사 부총경리 림효림이 쌍방을 대표해서 학교와 기업 인재협력협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9시 35분 호가복이 연변주 기업과 함께 일자리를 교정해 놓 연변대학 초빙회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현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학생들은 초빙구역으로 몰려들어 기대 부푼 마음으로 구직의 료정을 시작했습니다. 인산 인해를 이룬 초빙회 현장에서 구직에 나선 학생들은 이력서를 손에 쥐고 각 기업의 전시 구역 사이를 오가며 일자리 요구, 보수 수준 및 직업 성장 공간 등을 자문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장에 도착을 하여 구직 중인 졸업생들과 친절하게 교류하면서 그들의 취업 의향, 이력서 제출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모두가 연변에 남아 취업 창업하고 부단한 분투를 통해 인생의 꿈을 실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자연 풍경이 수려하고 취업 환경이 좋으며 생활이 쾌적하고 발전 잠재력이 거대해 일을 도모하고 창업하며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옥토입니다. 이곳에는 모두가 자신의 장점을 마음껏 발휘하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무대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변을 선택하고 연변의 뿌리를 내리며 연변 건설에 뛰어들면서 끓어오르는 열정을 이 땅에 쏟아붓고 분투의 발자취를 이 옥토에 아로새겨 훌륭한 사업을 이룩하고 다채로운 인생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호가복은 또 일부 초빙기업의 전시구역을 찾아 초빙수요, 노임대우, 초빙진척 등 정황을 요해하고 나서 고용단에서 업종발전 전망과 기업발전 우세를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매력적인 일자리를 더 많이 내놓아 충분한 성의로 더 많은 청년 인재를 유치하며 더욱 많은 고급 인재를 연변에 남겨둘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관건은 인재입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확고부동하게 대학생 취업 창업 촉진을 중요한 위치에 놓고 정성을 다해 취업 봉사를 잘해야 하며 백방으로 취업 경로를 높이고 인재 발전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함으로써 더 많은 천리마가 연변대지에서 앞다투어 질주하게 해야 합니다. 연변산업 발전 방향을 긴밀히 둘러싸고 기업의 노동력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며 전문 초빙, 학교 기업 쌍방향 선택회의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인재 공급과 산업 수요의 정밀한 연결을 추동함으로써 청년 인재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광활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졸업생 창업 보조금, 창업 담보 대출 등 우대 정책을 참답게 실시하고 신청 절차를 진일보 간소화하며 심사 승인 효율을 높여 재반 정책이 제때 충분히 실시되도록 확보함으로써 더 많은 인재가 적극적으로 찾아오고 나무려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내외 대학교와의 연결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인재 유치 및 육성 기제를 건전히 하고 완성하며 주문식 인재 수송 전개, 대학생 연변 견학 체험, 조직 등 방식을 통해 더 많은 타지 우수 졸업생들이 연변으로 모여들도록 유치함으로써 연변의 고품질 발전 주동에 견실한 인재 보장과 지력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초빙회는 총 139개 기업이 참가했는데 제공된 일자리는 장비 제조, 문화관광, 의약건강, 식품가공 등 분해를 포괄하고 여러 학력 차원과 전공을 포함해 연변산업발전의 왕성한 태세와 인재를 유치하고 남기려는 충만한 성의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성교육청 1급

0: 분시원 류학군, 성인력 자원 및 사회보장청 부청장 양금휘, 주당의 부석이며 훈천시 당위석인 림소림,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 연변각 부교장 손준기, 주식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연변조 기업과 함께 일자리를 교정해라, 취업에 힘실어 새 길 열어, 연변대학 초빙회 및 정부 학교 기업협력 조인식이 5월 32일 연변대학 박글 체육관에서 성대에 열렸습니다. 초빙회 현장은 인파로 북적이고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정부에서 플랫폼을 마련하고 기업에서 일자리를 내놓으며 학생들이 구직에 나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인재연결회를 통해 대학 졸업생과 지역 기업 간의 소통 통로가 원활하게 이어졌습니다. 오전 9시 초빙구역에는 각 현시 중점기업, 규모 이상 기업,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기업 등이 정례의 자리를 잡아 대학 졸업생들의 다양한 취업 수요에 부응을 했습니다. 기업 초빙 책임자들은 일터 특점, 복지 대우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했으며 학생들은 상담하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장에는 정책 선전 강연 전문 구역도 마련됐습니다. 3일꾼으로 대학 졸업생 취업 창업 보조금, 정착 지원, 주거 보장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일대일로 설명을 해 학생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변대학 학생 왕현연입니다. 오늘 초빙회에서 여러 기업의 초빙 관련 구체적인 요구를 살펴보며 앞으로의 노력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싶은지 분명히 알게 됐죠. 카슨길림세포자원고관리위원회사 운영부 총감독 박성입니다. 우리는 연변 지역에 입주한 지 2년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본지방 기업이 본지방 대학의 플랫폼을 통해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초빙회는 인력 자원 및 사회 보장 부분에서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수요에 초점을 맞춰 취업 창업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활동 현장이나 정책자문대, 기업초빙전문구역 등 6개 기능구역이 설치돼 기업과 졸업생 간의 수요와 공급 연결 플랫폼을 전방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초빙회 현장에서 총 568명이 취업 의향을 달성했습니다. 연변주 인재봉사중심 취업 및 인재교류과 과장 왕명연입니다. 이번 활동에는 취업일터 400개를 제공을 했고 1818명을 모집합니다. 취업일터는 교육, 의료, 정보기술, 다국무역 등 여러가지 중점 분야를 포함합니다.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마음에 드는 직장을 찾기를 바랍니다. 5월 31일 우리주는 주황 제2생태환경보호독철조에서 이첩한 제22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5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1건, 용정시 1건, 안도현 3건, 중점사건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5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40%,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40%,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0%를 차지합니다.
1: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결시 당위 선전부에 협조하에 길림 위성 TV 창작 문화 관광 미식 종합 예능 프로 맛있는 동북 음식이 그늘 연길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 프로 랩인들인 왕령, 아우정, 고추제 일행은 연길 특색문화관광지표에 심입해 몰입식으로 조선족 특색미식, 민속문화를 탐방하며 다각도 립체적으로 우리주 독특한 지역특색과 인문내포를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인기 명소인 가온커피숍에서 랩인들은 커피씨 갈기, 커피 만들기 등 커피 제작 순서를 체험하면서 연길의 유행 레저 경영 모식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또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활쏘기, 부호 등 고전 전통 민속 오락 종목을 즐기면서 몰입식으로 조선족 민속 문화의 색다른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배우 아구정입니다. 이곳으로 오세요. 오면 모두 놀랄 겁니다. 이곳에 오면 재미있는 경기도 보고 미식도 맛볼 수 있습니다. 배우 왕령입니다. 연기는 조용하면서도 아주 국제적이라

0: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우 고추재입니다. 민속원에 들어서니 이쁘게 단장한 남녀 관광객들이 보였습니다. 활쏘기와 투호를 체험하고 연길 특색 미식을 맛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맛있는 동북 음식 프로는 전국 문화 관광 소비의 인기 상승 추세에 초점을 맞춰 동북 축구 연맹전의 높은 인기에 의탁해 체육 더하기 문화 관광 더하기 미식 융합 창작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프로는 남방 레빈이 동북 음식을 맛보고 길림성 현지 생활 체험을 핵심으로 동북 특색 미식 배후의 풍미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아울러 카메라를 통해 동북 주민들의 열정적인 성격 특징과 순박한 인문 풍정을 그리면서 관중들이 전방위적으로 다원적이고 젊은 새 동북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1: 5월 29일 22번째 세계 장건강날을 맞아서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는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병원 소아내과 전문가와 의물꾼들이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장건강관리, 소아내과 질환진료, 소아기관 조기 암검진 등 내용을 둘러싸고 전문적인 진료 지도 봉사를 했습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소아내과 부주임 최민호입니다.
2: 现在很多人
1: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고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며 오래 앉아있다 보니 설사, 변비, 위산, 역류 등 증상이 자주 나타나죠. 대부분 참고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소화기관 질환을 오랜 기간 방치하고 치료를 늦춰 생긴 것입니다. 전문가는 가족력과 장질환 병력이 없는 일반인은 40세 이후에 한 차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건의했습니다. 매체가 보는 연변 입원기 내용입니다. 신한사는 끈이 길림 연길 변모래기 작업 질색기 주지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올해 연길시에서 벼 전과정 기계화 표준화 재배 모식을 힘써 보급하면서 농업 현대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길시 농업기계관리본소에서는 기술 지도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농민들의 재배 난제에 대답을 해주며 작업 표준을 규범하고 모내기지를 엄격히 관리하여 변모내기 작업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0: 중국 민족본은 5월 26일 이면에 연변 박물관 문물을 활성화시켜 문화 관광의 에너지 부여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이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 좌표에 입각해 연변 박물관의 중요 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내용 건설에 몰을 받고 체험 전경을 혁신하며 개방 연동을 심화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선전 교양을 깊이 전개하고 문화 관광 융합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 중국 관광부는 일전 이 같은 연길 젊은이들의 취향 저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금년에 연길시는 부동한 연령 단계 관광객들의 레저 취향을 깊이 분석하고 유행 요소가 거리 골목에 녹아들도록 하며 소도시의 삶의 정치와 고품질의 유행을 서로 융합시키면서 현역 관광 고품질 발전의 특색기를 걸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0: 길림일보는 5월 25일 전면에 도나 인삼 전 산업 사슬 차원 승격의 변화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도나 인삼 산업은 원력 판매 낡은 모식에서 벗어나 표준을 세우고 정밀 가공하며 교역을 강화하고 문화를 구축하는 4개 차원으로부터 전 산업 사슬의 승격을 주동한 데서 산업 가치의 대폭 장성을 실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도나시 원삼 재배 생산액은 동기 대비 39.5% 장성하고 정밀 심층 가공 제품의 생산액은 5억 8천만 원을 돌파했으며 관련 봉사업 생산액이 31억 5천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영화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GAM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세신이로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약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세신 1호,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가운데서 우대 활동은 특수하게 지금 이번에 큰 우대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잘 간파하셨으라고 생각하는데요. 퍼센트를 높게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1500

0: 500원에 해당하는 상품권 드리게 돼 있고 레이저 치료기까지 떠드리게 돼 있으니까 괴를 잘 파가시기 바라는데요. 우선 천이 박사는 한 각에 498원인데요. 이 제품 자체는 한 각은 보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15각에 15각이게 되면 절반 값으로 뚝 떨어지죠. 거기에 또 1,500원을 뺐습니다. 이래게다가 한 각에 한 1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 번째 우대 활동은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 이걸 한 건을 드리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우수하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주는 제품이니까 그저 거기서 거긴가 이렇게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거 손목에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딱 끼게 되면 우리 모든 혈액이 한 대 엉켜다는 게 노공이 생기거나 심근경색이 심근경색이 생기거나 뇌경색이 생기거나 하는 죽상경화를 형성한 데 주요한 문제가 혈액이 한 대 엎혀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리는 레이저 치료이기 너무 우상 이러기가 따라가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신 1호 이 제품 자체는 698원인데요. 한 가게 한 달이고 닷새를 더 복용합니다.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25세 복용하는 양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열흘 더 복용해서 35세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에 12각 1,500원 상품권이 레이저 치료이기 눈병 치료약품은 전 우리 시장에서 알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쓰시고 눈을 구했다, 광명을 찾았다, 시력이 올라갔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명서방은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각에 15각 1,500원 현금권 레이저 치료이기 이렇게 주게 되어 있으면서 딱 무료로 주는 이런 상품권을 제외하고도 현금으로만 해도 2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천이 박사리에 나와서 준비 오랍니다.
0: 아, 그래요? 어떠세요?
2: 예, 어선이 1년 하고도 한 달 썼는데, 이 천이 박사 정말 진작약은 이야기 대단하게 합니다. 어제 이런 감이, 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가슴이 답답하고, 그 다음에 숨이 차고, 예,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고, 계속 어지럽다 말이다. 자꾸 그래서 꼭대기 따가만 안 했어요.
0: 예. 머리는 차가워야 되는데 머리가 따가워난다니까 그게
2: 꼭 되게 따가워났거나 그래서 자꾸 꼼짝 못하겠지 혈압이 자꾸 올라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게 심리혈관 병이 좋다니까 그래 썩이 시작했네 벌써 이 답답하고 가슴 돌을 눌려놓고 어쩌다니 이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사람이 짓고 이게 다 머리를 막 썰었습니다 결국 바로 막 쓰지 못하고 인싸고 네 그래 그 가슴이 그냥 그서 얘 두근거린다 생각밖에 안 돼 자꾸 놀라미 긴장하네 걔는 되게 불안하네 근데 그게 우선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0: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들이 제거되었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2: 예, 그러니까 네. 심장이 두근해가 그 다음에 곧 그렇죠. 아야풍이 그 다음에 꼭대기 따가만하고 그냥 그서 참을지 있다 치고 그서 그랬더니 우선 참을지 깍질 아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이 그게
0: 그렇죠
2: 내렸습니다
0: 그렇죠 이게 심장열이 내에 올라가서 뇌가 정수리 부분이 뜨거워 난다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심장형 뇌혈은 쳐줘야 되는 건데 이 제품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2: 예, 그게 이야기 말투가 약은 어째서 좋은데 내인데 맞거니
0: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예, 제품이니까
2: 내인데 예. 맞기도 따맞고 약이 본신이 좋으니까 그게 벌써 병이 치료됐다 말입니다.
0: 그렇죠.
2: 수판약은 뭐 좋은 탄약은 다 써도 아이 됩니까? 그래서 어서 그렇거니 하고 누가 그렇거니 했더니 아이 땡기 머리가
0: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 됩니다.
2: 정신 맑아집니다. 벌써 뭐 그렇죠. 만에 정신 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기능력이 고소해 젊었을 때 그 기능력을 그렇게 좋아진다 선생님 이야기
0: 그렇죠 젊으면 네, 돌아갑니다
2: 먹기도 좋고 선생님 이야기
0: 그렇죠 딱 풀먹어서 마을수가게 되는 예.
2: 예, 마을수가 모르고서 마인 같은 게
0: 그렇죠.
2: 약간 그래서 배배가
0: 빨리 흡수가 됩니다 예.
2: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먹기 용도였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그래서 이래 먹고 이래 먹고 물 한 모금 먹고 이래 먹고
0: 저기에는 이거 주사용으로도 그러니까 혈관에 직접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구박하는 방법을 하니까 흡수가 빨리 되고 효과가 확실하고 심장과 뇌혈관의 특수한 효과라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 그러니까 예. 먹는 게 효과도 나지면 선생님.
0: 빨리 흡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2: 예, 알았습니다. 예. 결국 위를 알상하고 위를 대비 도와준지
0: 그렇죠.
2: 힘이 납니다, 선생님.
0: 맞습니다.
2: 기능이 좋을까에 신경질이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0: 그렇죠.
2: 기능이 없을 때 자꾸 신경질이 올라오고 그래서

0: 이게 기사지 않고 이랬던 게 어떤 경력이 좋으니까 예, 아무런 그 심각성 없이 누구 말해도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기다마 또 이랬지. 그래서 자꾸 예, 경력이 없었으면 이제 자꾸 할 뒤끝 말을 생각해나. 그래, 선생님 고맙다. 이사도 이번 우리 활동에 객가 1,000원 또 가면 됩니까? 1,000원.
1: 1,500원을 감해줍니다.
0: 예, 예. 알았습니다.
1: 15각에 15각 주고 1,500원을 감해주고 네이자 치료 이게 주고 이렇게 합니다.
0: 알았습니다. 예. 네이자 치료 기계 여러분까지 우리나라 따로 주작은 기계 난 있어서 용도 없습니다.
1: 소모식에 딱 차고 있으면 당신의 심장과 뇌혈관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서 예. 이 제품을 같이, 드시면서 예.
0: 같이 해 그런지 정말 좋습니다. 예.
1: 그렇죠.
0: 선생님 수고하시오.
1: 아, 예, 건강 기원입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세심히를 지우시고 있습니다.
1: 예.
3: 네, 위치서 위험이 있어서 예, 밥은 먹으면 소화 안 되고 자꾸 속이 쓰리고 아리고 그래서 지금 예, 세심히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예, 소화 영 잘 됩니다.
1: 예.
3: 네, 그러니까 속이 쓰리고 아리는 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밥맛이도 많이 당기니까 예, 밥을 잘 먹으니 예,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1: 예.
3: 겨우 예, 방광염에 소변 볼 때 아프고 저리고 또 이게 물 소리도 소변이 나오고
1: 소변이
3: 찌끔찌끔 나와서 예, 야 시술할 때 영만해서 외출하기나 영거리 했습니다.
1: 예.
3: 근데 이 증상이 해결되니까 어제는 마음대로 시름 놓고 외출하기 있어 얼마나 동지인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예, 하나 사촌 언니 한 분이 있는데 예. 눈이 그냥 저 눈물이 좀 나던 게 지금 왜 물체가 그냥 두 배를 배워서 아 진짜 영 안타깝다며 이 민서방 쓰면 어떻게 하는가 문의해달라 그러는데
1: 아 이제 언니분이라니까 연세도 너무 젊지 않은 걸로 생각되는데 예, 이 명서방은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줍니다. 이제 두 개를 보인다는 것은 노인성 단시라는 겁니다. 쌍과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예. 노인성이 들어서면서 그런 병을 얻게 되는 건데 그 외에도 시력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40대 중후반부터 60대 중후반이게 되면 기본으로서 나이에 따라서 퍼센트가 그만한 나이 숫자와 비슷하게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빨리 본 제품 명서방 쓰시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기본 없습니다.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네, 그럼 오늘 예 배달받아 쓰겠다는 그래요.
1: 예, 이번에 특수 우대할 때 며칠 남지 않았다 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예, 현희방사 우선 들을 수가 없으면 한 대다 쓰겠습니다.
1: 좋은 제품이죠. 예, 예.
4: 저는 밤소리자서 예. 예. 밤 제대로 자지 못해서 한 100시간 보니까
1: 예.
4: 갔다 왔다 자지 못해. 지금 어제 만에 한 번 보고 예. 그러니까 자꾸
1: 예.
4: 혈압 조절 자는데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러운데 혈압 조절된 머리가 안 아프고 예. 그래도 심장이 좋습니다.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하고 쉽게 놀라는데 이 방면도 많이 좋고 예.
1: 예.
4: 그게 소화가 잘 된다. 소화가 안 돼. 밥 얼마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1: 예.
4: 조금 먹고 그러니 소화가 잘 밥 잘 먹고 그리고 혈질도 정상이 되지 혈질이나 부모도 정상이 되고
1: 어,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지방간, 바로 그렇습니다.
4: 내가 검사해 지방간이 없어지고
1: 예. 예. 기본으로서 우리 몸의 모든 평형을 이루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모든 평형을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 자체가 바로 천희 박사 씨의 MP에 속하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네, 그리고 노벨상 받은 게 다른다.
1: 아, 그렇죠. 노벨상 받은 거 우리가 쓴다는 게.
4: 받는데, 예. 이것은 효과 잘 보면 이번에 활동 있으니까 여자숟가락 싸고 그래 하나 물어볼 거니 세심히로 저희 친구가 있는데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전립선 비대하고 허리 아프고 맥이었고 어쨌든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물어봐.
1: 아, 잘 모르셨는데요. 그런 분한테 세심히로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제처럼 콤파츠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맥이 떨어지고 원기 부족이 바로 콤파츠로부터 시작합니다. 콤파츠에서 심장일을 제대로 리그해내지 못하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공능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게 될 거.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뭐 남성들이 전열선에 문제가 생겨서 소변 차수가 작거나 힘든 이런 그리고 점차적으로서 마지막에는 고

0: 월경모병도 귀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귀에서 소리 이상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슬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 친구분이 세신이를 빨리 쓰는 게 기회입니다. 이번에 기회가 좋으니까 잘 이용을
1: 하라.
0: 할당 12가게 12가구 주고 1,500원은 빼주고 레이저 치료액이 손목시계 한 건을 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1: 할당 좋습니다.
0: 예. 좋습니다. 아주 예, 좋은 할당입니다. 예. 예.
1: 수고하세요.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이 천희 박사, 이 약을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던 기억력이 같이 떨어져서,
0: 예.
3: 해마다 못하다만, 그리고 이 머리가 항상 대응하는데, 자꾸 시끄러, 그, 진짜 기가 못 살리게 자꾸 줄이 꽂히면, 이뻣뻣하면서 이렇게 바꾸지도 저리고, 이래면서 이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희 박사 이거 쓰는 게, 아, 정말 이야기, 우선 머리가, 이 정신이가 말하시다만 한다.
0: 예.
3: 이래면서, 무슨가 하다면, 기억력이 잠깐, 무거운이랬다, 비싼이 했다, 가지러 갔다, 무슨 거 왔다, 자꾸 가서는 잊어먹고, 생각을 해놨나만.
0: 예.
3: 그러면 이렇게 기억력이 자꾸 떨어질까, 아, 마음이 이상해서, 이래, 이거 천희 박사 이래 썼는데, 야, 어디냐, 기억력 어디냐 쓰기, 이게 반했어.
0: 예.
3: 기억이 어디냐, 뭐, 아무리 뭐, 어디가, 먼데 가서, 신바람에 다 생각한다만.
0: 예.
3: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손이가 손끝이하고 발끝이 이게 자꾸 저리면서, 예. 그래, 뽀뽀대 나면서. 그래, 홀 시리고. 이런 게 이것도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0: 아, 그게 제일 전형적인 순환장애. 예. 끝까지 갔다 돌아서는 힘이 약해, 그렇습니다.
3: 예. 예. 그리고 일이 무서우니까 이거는 꾸준히 쓰면서 최신 이론에 내 동생이 있는 게 자. 나도 이거 쓰고 쓸 동안서 그내 약을 또 그 이거 썼는데 야 약이 소변이가 진해서 차수가 많고 저리고 그리고 또 쓸데없는 저 음식했더니 귀에서 잡소리가 자꾸 나오고
0: 예. 예.
3: 그러면서 허리 다리 아프다만 그런데 이거 벌써 두 달 쓰니까네 귀에서 소리 나고 이 다리가 그 아프던 게 이 허리 나면 이 아프던 게 이게 나사진 약이다만 그러니까는 벌써 소변이가 차수가 또 남아.
0: 그렇죠.
3: 그래서 오니까 이거는 이 아들 쓰면 석자선데 어디는 소변 있잖아. 그래서 만에서 세 번, 하루에 여섯 번 이렇게 넣으니 세 번 이렇게 또 하다. 그러니까 이 꾸준히 쓰면 이거 해결해보겠다만 합니다.
0: 그렇죠. 세신이라는 네, 그런 방면에서는 특수한 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할 때 솔직히 오늘 이거 두 가지 약을 다 받아야 돼요.
0: 예.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콤파지트를 해야만이 심장이 좋아지고 그리고 더불어서 오장이 좋아지는 좋은 효과를 보게 되는데 여기 성분들이 너무 우수하니까 열심히 잘 쓰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를 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0: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예, 세신으로 쓰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래요?
4: 예, 한날 밤에 소변은 한 대폰 보니까, 예, 밤이 쉬인 것 같지 않다 말입니다. 그래 놓거나, 예, 사람이 영 피곤하고, 맥이 없고, 예, 그리고 소변에 또 거품이 나가는 게, 소변에 염증이 있답니다.
0: 예. 예.
4: 검사하니까.
0: 예.
4: 그래서 이 세신 1호로 썼는데, 아, 이게 정말 콩팥을 도와주는 데는 최고입니다.
0: 여기 포함된 성분들이 다른 데서 찾기 어려운 이런 성분이, 녹혈정, 전녹근 이런 게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갔다는 게 우리 제약에 부선한다는 게 콤파질 도와주는 차원에서는 이런 제품이 아주 드뭅니다. 어쩌다 있습니다, 이게.
4: 예, 그래서 지금은 예, 소변 보려고도 그저 두 번밖에 안 일어나니까 살 것 같답니다.
0: 아, 그렇죠. 그 문제
4: 예, 그리고 또 이게 녹혈정이라면 들어가 그러는지 영 맥이 없던 게 맥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밥도 맛있고 그리고 이 관절이랑 좀 아팠댔는데 그것도 영 좋아졌답니다.
0: 예, 그렇죠.
4: 그래서 예. 아 정말 어디가 중약 쓰기만 이 정말 세심히로 정말 좋다고 예, 영 좋아한다.
0: 그렇죠.
4: 그리고 밤에 잠도 푹 자니까 예, 감기도 아예 오고 밥도 식사도 잘하고 영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명서방은 냈습니다.
0: 예.
4: 나는
0: 예,
4: 눈이 부위에서 잘 아이고 병원에가 검사니까 백내장이 왔다 합디다.
0: 예.
4: 예. 그런데 나는 이게 예, 달랐습니다. 눈에 자꾸 눈곱이 나오제무 또 예, 그다음에 눈에 이렇게 불새를 눈에 탁 얻어맞은 것처럼 피도

0: 됐습니다.
1: 예,
0: 깨고
1: 예.
0: 바람 맞으면 눈물 나고.
1: 예.
0: 저런 게 우선 얘 피지는 것도 없어지고 눈곱이 나오는 게 애를 애난다. 그것도 아이 나오고 눈이 환한 게 영 잘 배워졌습니다.
1: 예.
0: 그리고 예, 눈약중에 이 명서방 같은 건 정말 영원히 이거는 도태 아이 된다 말입니다.
1: 아,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그 정도까지 인정을 받습니다.
0: 예, 예.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들이 백내자이와 수술을 했는데 연세만 해놓거나 또 갈까 수술 아예 해주더랍니다.
1: 예.
0: 그래서 예, 예, 네, 이게 영 좋다고 써봐라고. 그게 텔레비라는 방송에 아이 배우던 게 우선 이 텔레비도 보고 영 좋아한다. 아,
1: 그렇죠.
0: 우리 언니들 이게 정말 무슨 수술하기나 수술에서는 한 1년 좋다는 인차도 썼는데 이건 예, 쓴다는 계속 좋다는 게지 뭐. 예.
1: 그렇죠.
0: 그래서 오늘 예, 우리 할도에 좋을 때에 예, 우리 아저씨는 세심 1호로 우리 언니는 이거의 명서방 이거의 배달받아 계속 쓰겠단다.
1: 아, 그래라 하셔. 예, 좋은 제품이니까. 예, 후회 없을 예. 겁니다. 완전히 예. 인정하는 좋은 제품입니다. 잘 쓰시기 예. 바랍니다.
0: 예, 배달 받으려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제시미를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예, 허리가 시큰시큰 아프고, 소변이 급하고, 빈번하고, 저리고, 예, 통쇠 나고, 맥이 없어서, 예. 아, 한 검사를 했습니다. 소변 한 검사를 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단백이 나갔대다.
1: 아, 그러면 예. 중시해야 됩니다.
3: 약방, 예, 약방에 가서 약을 먹다가 선생님이 강의 듣고서니 인충이 세신이를 싸서 먹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예, 20날 거의 되어 있다나 봤어요. 아, 효과 있는 게 알겠대다.
1: 그러면
3: 소변이, 예.
1: 3주 자욱에다 효과 확실하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예.
3: 예. 그리고 통쇠 나고, 소변이 또 분도 나가는 게 차츰 적어지고 나가는 게 미들이 없을 때다.
1: 예.
3: 예, 예. 그래 놓을까 예. 이게 어떤 예. 그런 단백이 그 단백이 없을까나 그런 저기 소변이 함이 나갔던 게 어떤 없을까나 정상으로 된 게 아니고
1: 뭐. 그렇죠. 예예예. 예.
3: 예. 예. 예. 아프지도 또 않고.
1: 단백이 나가거나 혈뇨 나간다면 꼭 중시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저 그렇거니 하고 지나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예.
3: 예, 예. 그래 지금은 이렇습니다.
1: 예, 그렇죠.
3: 그래서 예, 소화가 되지 않아서 식사 후에 소화제를 한두 가지 먹어야 됐는데 지금은 예, 소화제를 먹지 않고 돼 소화 잘 됐어요. 아무 음식이나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1: 예, 여기 건비 예. 역할을 하는 성분이 충분하게 들어갔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가슴이 그거 답답하기도 하고 황황하기도 하고 예. 또 움직임 숨도 차고 이게 지금 편안하고 있습니다.
1: 예.
3: 가슴이 예 그리고 예 마름 기침하고 가래가 있었는데 이것도 예 지금 전파적으로 없어져서 지금은 없습니다. 요즘은 없습니다.
1: 아 그렇죠. 여기 윤폐 역할을 하는 성분 맥도 들어갔으니까 충분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3: 예 그래 이건 예, 효과 본 게 많습니다. 그게 뭐 좀 다 울도 되고 서른도 가지 이야기거나 서른도 가지 이야기 그게 다 또 선생님 좋은 성분이라고
1: 그렇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어느 기관이 약하면 어느 기관이 불이하져서 약 효과를 보게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 제품이 드뭅니다. 예. 예.
3: 그리고 예, 저는 예, 특히 팔다리에 그 양에서 소판이 터서 그런 모세일만 터져서 해소판
1: 감소증. 감소증.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3: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예, 전신이 맥이, 이게 그 있을 때는 맥이 없어 연결했는데 지금은 예, 맥이 납니다.
1: 예. 예. 그렇죠. 예, 예.
3: 예, 예. 이렇게 좋으니까 예, 저는 예, 계속 쓰려가면서 예, 약은 안 좀, 약이 많습니다.
1: 예.
3: 그래서 예, 예, 이따가 예, 좀 준비하겠습니다.
1: 예.
3: 저는 이 약을 계속 쓰려서 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후회 없는 아주 우수한 좋은 그 대책으로 될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3: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 1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지하고 복용하신 다음에는 좋은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걸 충분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이게 녹혈정이라는 성분이 우리 보통 다른 처방에서는 이걸 얻기 바쁩니다. 녹혈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가 빠릅니다. 빨리 기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콩팥이 원기를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는 콩팥이 든든해야만이 오장이 든든하고 심장이 든든해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콤파츠 양을 돌아주면서 기혈 보충을 해주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있고 허리다리가 시끌고 양이가 남성들의 양이나 유정이 생기고 이런 분들

0: 맥동이라 성부의 윤패 역할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닦은 저발수, 이게 닦은 백술이라든지 이런 성분은 건비 익기 역할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많은 성분들은 쉽게 추위를 타는 것, 추위를 몰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건 모두 순환장애와 기타 모든 대사의 불평형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증상에 속하게 되는 걸 정상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 바로 세신리로 이 제품에 속합니다. 황차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국제적으로서 아주 명품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다는 게 보통 노벨상 한 번이면 그것도 대단한데, 그게 우리 손에까지 전달된다는 게, 황차 두 번까지 노벨상 전수받은 이런 제품이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주약이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모든 불평형을 평형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가 하면, 특히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와,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뇌혈관의 문제 때문에 지금 73세의 미국의 신경외과 박사가 양천공 21년 6월 미국 화성턴 39개 세계 신노실과 그 학회에서 이분을 밀고 루에 밀고 들어왔는데, 이분을 세울 수 있는 약이 설하니까 천희 박사가 나섰는데, 결코 이분은 자립할 수 있고 설 수 있게까지 회복을 가져온 제품이 천희 박사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2025년 애심 여성컵 제10회 전국조선족 여성 생활수기 공모활동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작품인 김영순 씨의 수필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를 감상하시면서 2025년 애심 여성컵 제10회 전국조선족 여성 생활수기 공모활동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감상하는 시간 마치겠습니다. 2024년에 시작된 제10회 애심 여성컵 전국 조선족 여성 생활수기 공모활동은 1년 8개월간의 대장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시상식을 끝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청도, 연길, 북경, 동관, 천진, 용정, 훈춘, 도문, 화룡, 연태, 목단강, 하북성, 연교, 광주, 서울 등 국내외 많은 조선족 여성들이 응모작들을 보내왔는데요. 응모작수가 애초에 가졌던 응모 원고 레원에 대한 걱정을 무마시키며 수기 공모 활동 이래 최고 수치인 90편을 기록했습니다. 90편이라는 이 많은 응모작들은 심사위원들을 흥분시킨 반면 또한 고민에 빠뜨리기도 했는데요. 감동적인 작품도 많지만 비슷한 수준의 작품들이 많아서 우려를 가리기 힘들어 심사위원들의 반복적인 토론 끝에 전국 애심 여성포럼 수석의장단에 청시문을 올려 비준을 받은 후 원래 규정을 타파하고 수상작들을 추가해 최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4명, 가상작 8명, 입선상 8명, 장려상 11명으로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응모에서 수상한 작품들은 역동적인 삶의 현장에서 역경을 딛고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며 용감히 도전하는 눈물겨운 창업 이야기, 개인과 가족의 꿈, 그리고 행복을 위해 일신의 안위 같은 것은 뒤로 젖히고 온몸을 내던져 살아온 우리 여성들의 감동적인 스토리, 본인과 가족들의 투병으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고 병마를 이겨낸 이야기, 드넓은 흉

성큼과 인내의 힘으로 가족과 이웃들을 껴안은 감동 스토리. 다시 한번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치 않은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우리 민족 여성들의 위대한 모성애와 도전정신, 끈기와 열정에 탄복하며 겸허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왕과 마찬가지로 애심 여성컵이 주창하는 꿈과 사랑 및 도전정신,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와 현실적 의의 및 생활 수기의 진실성과 문학성, 감화력 등을 고려하면서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심사를 진행해 주옥 같은 작품들을 선정했으며 청취자들에게 명작의 향연을 주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 장려상 수상작인 김영순 씨의 수필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김영순. 오늘은 6월의 세 번째 일요일, 아버지의 날이다. 핸드폰에 뜨는 아버지를 노래하는 동영상들을 보노라니 세상에서 둘도 없는 우리 아버지가 사무치게 보고 싶다.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어느덧 47년이 되어온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가 더 그립고 보고 싶다. 남들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요 라고 부르는 노래 가사를 나는 꼭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라고 부르며 혼자 목 놓아 아버지를 부르고 또 불렀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도 상관하지 않는다. 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아버지. 나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내 딸이 제일이라며 엄지손가락을 내밀던 아버지. 이 못난 딸 리일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는 신용을 하시던 아버지. 아버지 그 소박한 형상이 주마등 마냥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우리 아버지 김용수는 결혼 후 아들 하나 보고 50살의 막내딸인 나를 보았다. 다른 집 같으면 50살에 본 귀동딸이라고 온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을 테지만 우리 집은 사정이 있는지라 그러지 못했다. 내가 2살 때 아버지와 엄마는 이혼했고 엄마는 오빠와 나를 남겨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리멀리 가버렸다. 그러니 할아버지 소리를 들을 따위에 호라비가 된 아버지가 자식 둘을 키우려니 그 고생이 얼마나 막심했을지는 불보듯 뻔하다. 아버지는 심청의 아버지 심봉사처럼 젖동량까지 다니지는 않았지만 집안에 아녀자가 없이 홀로 딸애를 키우려니 하루하루가 고달팠을 것이다. 내가 자라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눈물부터 앞선다. 내가 1952년생이니 그 세월에 두 살배기 아기가 엄마 젖을 내놓고 다른 먹을 것이 뭐가 있었을까. 지금처럼 분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말이다. 소발막대 휘둘러도 거칠 것 하나 없는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아버지는 알뜰한 아낙들도 자신 없어 했을 일을 혼자서 감당하셨으니 참으로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버지는 남자의 자존심 따위를 다 버리고 오로지 나를 키우는 데에 온갖 정력을 몰부었다. 나에게 도움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든 발벗고 나서서 최선을 다했다. 그 시기 아버지는 남자 할 일, 여자 할 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했는데 평소에 말수가 적은 아버지는 비위를 무릅쓰고 동네 아주머니들을 찾아가 암죽을 끓이는 방법을 물었다. 아버지는 아주머니들이 알려주는 대로 먼저 방앗간에 가서 쌀가루를 내다가 아궁이에 볏짚을 대며 물을 끓인 후 쌀가루를 반죽해 시루떡을 만들었다. 그 시루떡을 말려 방아에 씌어 가루를 낸 뒤 물에 풀어 나에게 먹였다. 부엌일에 서툴러서 때로는 암죽이 타기도 했고 때로는 지나치게 멀겋게 되기도 했다. 먹는 것은 그럭저럭 해결이 됐는데 아버지한테 가장 어려운 건 우는 아이를 달래는 일이었다. 애가 울면 배가 고파 우는지 배가 아파 우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아버지는 그저 안달만 떨었다고 한다. 훗날 아버지는 그때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막막했던 당시 곤경이 생생하게 떠올라서인지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좀 커서 전에 들으라니 아버지는 마냥 울어번지는 나를 어떻게 달랠지 몰라 업었다 안았다 별수를 다 써가며 밤을 지새우기가 일쑤였다고 한다. 어린 내가 울다가 새벽쯤에야 지쳐 잠들었는데 고단했던 아버지는 나를 껴안은 채 같이 잠들었다고 한다. 훗날 내가 아버지를 보고 어린 날을 남의 집에 보내고 편하게 살 거지

내 껴안고 고생을 했느냐고 묻자 아버지는 그래 내가 이뻐서 그랬어 라고 하시며 어처구니 없는 나의 말에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는 가난한 김씨 집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도 늦자식이었다. 오로 형님 셋이 부잣집에서 일하다가 잘못을 저지르고 다 도망가는 바람에 어린 아버지가 서당에 다니지 못하고 그 집에 대신 일꾼으로 들어가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형님들도 소식이 끊기면서 아버지는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다. 아버지는 가족을 많이 그리워하며 한동안 그 집에서 일꾼으로 쭉 지내게 되었다. 갓난 신고를 겪었던 아버지가 그나마 늦장가를 들어 50살의 딸을 보았으니 어찌 이 피부치를 애지중지하지 않을 수 있었으랴. 아버지는 목숨과도 같은 딸 자식을 하늘이 두 쪽이나도 본인이 직접 키우겠다고 속으로 맹세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집에 보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지금 돌이켜보면 만약 그때 아버지가 나를 남의 집에 보냈더라면 나의 신세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이 안 된다. 아버지는 나를 애지중지 키우며 엄마 없어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을 정도로 칭찬을 많이 해주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아주 활달했고 친구들도 우리 집에 잘 놀러왔다. 4살 때부터의 일이 어렴풋이 알린다. 가난한 아버지는 나를 유치원에 보낼 돈이 없어 산으로 들로 밭으로 데리고 다녔다. 아무튼 아버지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 나를 데리고 다녔다. 아버지 따라 사냥을 다니며 산 열매를 뜯어먹던 일이 엊그제 같다. 가을이면 시골의 산에는 별의별 열매가 참 많았다. 산에 가면 아버지는 사냥하고 나는 혼자 나무 그늘 밑에서 열매를 뜯어먹으며 배고픔을 달래었다. 그때는 새콤달콤한 열매를 따먹는 재미가 쏠쏠했다. 어느 날인가 아버지는 나보고 맛있는 산 열매를 혼자서만 먹지 말고 많이 뜯어서 동네 친구들과 나누어 먹으라고 하셨다. 맞아, 그래야지. 아버지가 알려주기 전까지 나는 친구들과 나눠 먹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신이 난 나는 가방이 넘쳐나게 산 열매를 뜯었고 집으로 돌아가 어깨를 으쓱하며 친구들과 사이좋게 나눠 먹었다. 후회 안 일이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것이 몸에 좋은 산 열매라고 일부러 산에 뜯으러 다녔다고 한다. 먹을 때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어린 시절에 건강에 좋은 무공해 열매를 얼마나 많이 먹고 자랐는지 알 것 같다. 내가 9살 때부터 아버지는 심 깊는 일을 하셨다. 아버지는 우리 동네 한 곳에서만 일하면 일감이 적다고 작은 밀차를 밀고 이 동네 저 동네를 찾아다니며 신을 기부셨다. 신 깊는 품삯으로 돈보다는 쌀을 많이 받아왔는데 철없던 어린 시절에 나는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은 별로 생각 못하고 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아버지가 신 깊는 일을 하는 것이 그저 좋기만 했다. 간혹 돈을 받게 되는 날이면 아버지는 간식을 사 먹으라며 나에게 돈을 건네주었다. 그러면서 항상 내 손이 10전이 남의 1원보다 나으니 절대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있는 대로 사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귀띔해 주었다. 어려서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때로는 아버지께 말대꾸도 했다. 아버지가 설명해주면 가만히 들을 것이지 나는 기어코 남의 것이 좋은 건 좋은 거지 왜 부러워할 자격도 없습니까? 라고 말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들어 매를 벌기도 했다. 아버지의 한결같은 가르침 덕분에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관념이 나의 머릿속에 깊이 들어박혔다. 달이 가고 해가 가면서 나는 점차 아버지가 해준 이 말의 참뜻을 완전히 깨치게 되었고 여태 살아오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남의 돈을 일전도 꼬본 적이 없다. 아버지는 어려서는 부모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고 형제 자매 간의 정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으며 성가한 후에는 아내 사랑도 못 받은 불쌍한 분이다. 천성이 착하셔서 이 외동딸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셨다. 내가 어렸을 때는 친구들 대부분이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를 한다며 투덜거렸으나 나는 예외였다. 아버지가 내 손에 절대 물을 못 묻히게 했으니까. 아버지는 나를 부엌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면서 나더러 밖에 나가 뛰어놀라고 했다.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나는 다 클 때까지도 부엌일에 손을 별로 대본 적이 없어 결혼하고 나서도 주방일을 많이 서툴렀다. 나는 결혼 후 1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어려서 나를 키운 경험으로 육아일이 많이 도와주셨다. 남들은 친할머니 아니면 외할머니가 송군을 봐준다는데 우리 집은 아버지

아버지가 잘 봐주셔서 나는 연속 애셋을 낳고 아주 편하게 키울 수 있었다. 내 나이 27살 나던 해에 나는 유일한 친혈육인 아버지를 잃었다. 영원히 내 곁에 계실 줄 알았는데 정작 돌아가시니 생전에 아버지께 못해드린 일만 떠오르며 후회가 많이 되었다. 그러나 가슴을 두드리며 원통해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생산대에서 돼지를 잡아 고기를 매인당 얼마씩 나누어 주었는데 아버지가 그 고기를 삶아 그릇에 담는다는 것이 그만 조심하지 않아 그 위에 뜨는 기름물을 노전에 쏟쳐버렸다. 그때 마침 내가 밖에서 들어왔다. 난감해하는 아버지를 보고 이해하고 넘어갈 대신에 이 철없는 딸은 글쎄 야 아버지도 어쩌다 그랬습니까? 하며 눈을 흘겼다. 그날 아버지는 이 딸이 눈을 흘기며 보니 너무 민망했던지 그 돼지고기를 끝내 드시지 않았다. 나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대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지만 그 후 얼마 동안 돼지고기를 보면 아버지께 미안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평생 동안 자기 두 손으로 힘들게 살며 나한테 금전 옥답 같은 것을 물려준 적이 없지만 물보다 진한 뜨거운 부성애로 이 딸을 금이야 옥이야 받들어 키우셨다. 아버지는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한없이 자유롭게 이 개구쟁이 철없는 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했다. 아버지의 참된 삶의 태도를 본받아 나도 인생을 올곧게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는 분명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귀한 유산이 됐다. 지금 위챗을 비롯한 전자통신이 발달하여 세계 어디에도 다 통하는데 혹시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는 통하는지 아버지께 벌써부터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주춤했는데 아버지의 날을 맞은 오늘은 그게 아니다.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셔서 기저귀를 손수 갈아주며 돌봐주시던 일 그 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북경에서 취직해 잘 살면서 모두 자식을 보았다.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다 큰 처녀가 될 때까지 부엌일 할 줄 모르던 나도 이젠 그 선군들을 봐주러 북경에 오다 보니 북경 할머니로 승진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나를 남자처럼 덜썽거리며 춤도 잘 못 춘다고 나무람을 했지만 지금은 노인협회에 가입해 매주 노래와 춤을 배우는데 이젠 제법 잘하게 되어 주력으로 활약하고 있다. 어릴 때 전자풍금이 어떤 것인지 구경도 못한 내가 74세 백발 노인이 되어 전자풍금 학습반에 다니며 잘 배워 지금은 웬간한 한 곡은 능숙하게 칠 수 있다. 거기에다 더 자랑하고 싶은 것은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외국어 하나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되어 영어 학습반에 다니며 기초를 잘 닦아 이젠 간단한 회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가 반듯하게 잘 키워준 덕분에 나는 이렇게 70대 중반이지만 항상 나이보다 젊게 살려고 노력하는 종이다. 할머니로 승진했어도 멋쟁이 할머니가 되려고 인생의 황혼을 불태우고 있다. 우리 아버지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해준다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시 한번 아버지 생전에 지은 죄 용서를 구하며 삼가 아버지의 명복을 빈다. 아버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고이고이 잠드세요.

네, 장려상 수상작인 김영순 씨의 수필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는 아버지 나이가 50세 되는 해에 늦자식으로 태어난 작자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의 손에서 힘들게 자란 과정을 비력했습니다. 작자의 아버지는 평생 동안 자기 두 손으로 힘들게 살면서 딸한테 금전 옥답 같은 것을 물려준 적은 없지만 물보다 진한 뜨거운 부성애로 딸을 금이야 오기야 받들어 키우셨는데요. 작자의 아버지는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한없이 자유롭게 개구쟁이 철없는 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참된 삶의 태도를 본받아 작자도 인생을 올곧게 살아가게 되었고 만년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자는 자신이 행복할수록 모든 것을 바쳐 자신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아버지를 그리는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제10회 애심 여성컵 전국 조선족 여성 수기 공모에서 수상한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 감상 시간 가져볼게요. 봄이 되어 오신 님, 한영남. 뿌리치며 가시더니 이봄 봄비 되어 오신 줄 아무도 몰랐네. 다시는 안 올래. 한사코 가시더니 이봄 봄꽃 되어 피신 줄 기어이 몰랐네. 정녕 이제는 서로 영영 남남으로 스치자더니 이봄 봄뜻 되어 푸른 줄 까맣게 몰랐네.

거북이 김인덕. 오늘도 길을 나선다. 앞쪽 왼쪽 다리와 뒤쪽 오른쪽 다리 같이 움직이고, 앞쪽 오른쪽 다리와 뒤쪽 왼쪽 다리 같이 움직이니 이번에는 몸이 오른쪽으로 기우뚱거리고, 다음번엔 몸이 왼쪽으로 기우뚱거린다. 걸음마다 고행이다. 걸음마다 위태하다. 하지만 신념의 머리는 번쩍 높아 몸은 기울어도 턱방아는 지치 않았다. 길을 숙명처럼 아는 나그네. 먼 길을 가야 하기에 서두르지 않는다. 한평생 가는 길이기에 조급해하지 않는다. 더디게 가도 누구보다 오래 가고, 걸음이 느려도 누구보다 먼저 간다. 신념의 단단한 껍데기로 예리한 시간의 화살을 부러뜨린다. 긴 세월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백년의 길에 섰다.

깊은 봄날 림금산 얼굴 스치는 그 바람 아프다 가슴 스치는 그 바람 소리 아프다 해마다 봄이 하늘서 내려올 때 아픔도 함께 옷깃에 매여 달린다 그해 그 봄날 하늘서 비처럼 내리던 그 첫사랑의 눈물이 오늘도 촉촉하다 왜 사랑이라고 안았던지 왜 톱은 언덕마다 슬픔이었던지 저 세상이 다 보이는 그 언덕 너머에서 우리는 우울증이란 병을 알았지 서로 서로 가장 원초적인 바탕을 오리오리 누비며 고개를 힘겹게 넘어오는 흰 구름만 머리 들어 바라보았지 아 어서 가거라 나의 봄아 옛 추억이 칼이 되어 붉은 심장에 박혀올 때 이 봄을 삽으로 푹 떠서 저 산 아래 강에 던지고만 싶어지니 어서 강 따라 구름 따라 흘러

갈대가 곡선에게 백진소 굽신거린다 연약하다 패기 없다 비겁하다 남들의 손가락질에 기꺾여 눈물 떨구며 넘어질 때마다 헐떡헐떡 달려와 다시 일어나라 손잡아주던 당신 친구들은 다 떠나갔는데 홀로 남아 나를 지켜준 고마운 그대여 꺾어지는 삶보다 휘어지는 삶 멋있다며 그게 바로 승자라며 힘주던 당신 그대가 있었기에 넘어질 때마다 뼈 깎는 아픔 딛고 다시 일어나 힘든 인생길 헤쳐나오며 나만의 삶의 노래 엮을 수 있었나니 당신은 내 생의 한 줄기 푸른 빛 고마워라 그대 곡선 영원한 내 사랑이여

조문길 박장길 그리움 마라 긴 담배 붙여 물고 한 마리 고독한 벌레가 기어 올라가는 것 같이 담뱃재 아슬아슬 타들어가도 망연자실하고만 있다. 자식들은 부모보다 시대를 닮아 혈육의 끈을 낚싯줄같이 가느다랗게 이어놓고 아내는 타국 멀리 이별하고 거리를 지나가는 한 명 한 명에게서 그 사람을 떠올리며 장년함을 금할 수 없어한다. 찾아오는 소식은 친구들의 부고 세월의 저 너머에서 소년 소녀들만 눈앞에 보이고 혈기방창 좋은 때에는 노래를 적당히 잘못하며 몸을 우쭐거려 춤도 추어 모두 다 터뜨려 웃었다. 고향의 오후에 만난 우중충한 노인 노력을 태우며 가정을 끌고 온 등이 낮은 지붕으로 휘어지고 절벽 같은 외로움으로 하염없이 서글퍼서 눅눅한 담배를 더 깊이 빨아 시월을 삼키고 내뿜는다. 꿈의 무덤 위에 흩날리는 허무혼 시월을 베어먹은 잎들이 떨어져 하늘이 환하게 열리고 낙엽이 수놓은 길을 거닐 때 발끝엔 허무만이 채이고 죽음이 다가오는 소리 들렸다.

지기 변창렬 산이 떠서 간다. 뒤에서 보면 두 발만 옮겨진다. 산의 해묵은 무게에 지게는 산등성이 되었다. 노인 허리도 산등성이다. 산이 힘들어 쉴 때 둔덕에 올라선 두 발 저 멀리 메고 갈 길 찾는다. 산이 무너졌다. 지게 목발처럼 꺾인 어르신 감은 듯 뜬 듯 지고 갈 무게를 가늠한다. 지게 위에 울고 있는 산 노인 눈 언저리에 들고 앉았다. 산이 된 어르신 거칠게 무겁게 쉬고 계신다.

장략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효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버이설하고 단오절을 맞이하면서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을 진행합니다. 예, 이번 이 우리 활동 지금 이 특수한데 이 장약 심리방 원래 한 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장약 심리방 이번에 아홉 과구를 사시는 분들 석 달 드시고도 10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이 아홉 과기면은 원래 2,970원입니다. 예, 그런 근데 이번 우리 활동에서 2470원이 드리는데 2470원이 드리면서 또 이번 딱 우리 활동에만 지금 어버이절을 맞이하고 단오절을 맞이하는 요 우리 활동 요 기간에만 또 예 그 우리 현금 200원을 더 감해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나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 원래 2,970원이 원래 500원은 감해 줘서 2,470원인데 예, 아홉 가게 200원 또 더 감해 주니까 나 2,270원이 쌀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요 아홉 가게를 사시는 분들 우리 활동에 그 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딱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또 그 100가지 중약제로 만든 예, 이 골관절이 붙이면 아주 그 좋은 이런 그 근골첩이죠. 예. 이런 100초 근골첩을 세 과기나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17과를 사시는 분들 예. 그 6개월 드시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 17과구 원래 싸싸면은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1,610원을 감해 드리죠. 예. 그런데요. 우리 활동 기간에만 또 예, 이 4,000원이 싸면서도 또 여 현금 또 300원을 또 더 감해 준다. 예. 그러니까 나 원래 그 17곽을 사자면은 4,000원이 1,610원을 감해서 4,000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요거 300원은 또 감해 주기 때문에 3,700원에 그 이 17곽을 살 수 있는데 6개월 드시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가집니다. 예. 그런데 요 4,000원대에 해당되는 이게 우리 활동에 참가해서 그 문의하시고 또 싼다 할 때 생방송에 문의하시고 싸는 이런 분들한테 또 100초 근골첩 8곽이나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36곽 사시면은 13개월 드시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가집니다. 예. 이 원래 이 36곽이면은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거 7,128원이 살 수 있기 때문에 7,128원이 그 사면은 원래 7,128원에 개개가 줄 수 있기 때문에 4,752원이냐 감해줬죠. 예, 그때. 예, 그런데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또 이 500원은 또 더 감해준다. 예, 그러니까 7,128원에 살 수 있는 거 또 500원 더 감해주니까나 6,628원이면은 13개월 드시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을 가져갑니다. 예, 딱 이번에 또 생방송실에 참가해서 요 36곽 사 하시는 분들 999원에 달하는 그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건져 올려서 말린 겁니다. 예. 이런 야생 해삼 또 그 리물 세트를 또 더 드립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 딱 기간에만 딱 이렇게 한다는 말씀 올려드립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저는 고혈압으로 예, 거의 20여 년 동안 예. 서약인 고혈압 약 못 보다는 환자입니다.
1: 예.
2: 거기다가 예, 뒤에서 어떤 때는 불려오는 소리 나고 예, 어떤 때는 전기 모다 소리도 나고 해서 예, 연대 병원에가 보이니까 예, 신경 쓰고 그렇단다.
1: 아,
2: 이런 병은 예, 치료 못한다고 의사가 말합대다.
1: 아, 예.
2: 이렇게 소리 나다가 예, 도망가니 긴 뭘 갔습니다.
1: 예.
2: 그러던 자해 방송에서 선생님이 서장야 강의를 듣게 됐는데 예,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다는 말씀 듣고 이 약도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1: 예.
2: 한 달 더 먹으니까 예, 좀 소리가 덜 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석 달 이렇게 먹으면서 예, 점점 나빠진 게 알립니다.
1: 알리죠, 원래.
2: 예, 여섯 달 만에 완전히 지금 걸려오는 소리하고 전기 모다 소리 아예 난다.
1: 예.
2: 제가 이 약을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0: 모르겠습니다.
1: 아주 잘하셨습니다.
0: 예, 이 아버지의 당약심에 밥 먹으면서 예, 선생님이 지도하는 대로 예, 해라병 먹던 거에 예, 사흘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기대를 지도하면서 먹으면서 예, 나중에 이 약 안 먹어도 예, 당약심에 빵만 먹어도 예, 해라법을 그렇게 잘 됩니다.
1: 잘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이게 예. 하루에 세 번씩 드시면서 서약처럼 효과를 보는 약이잼까.
0: 네. 예.
1: 효과 잘 본다.
0: 예, 무릎관절이 아파서 예, 몇몇은 못 걷고요. 쉬고 했는데 예, 지금 맨디 걸어도 예,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1: 예.
0: 면중에 있어서 예, 하루보나 3시간 이상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약 먹고 예, 죽지 못해 못 산다.
1: 아, 예, 원래 예, 잠도 잘
0: 오고. 그리고 예, 오늘부터 새로운 우대
1: 예, 오늘부터 현금으로 예. 감해주는 이 우대활동이
0: 예,
1: 좋죠.
0: 선생님, 이번에 현금이랑 감해주는 우대활동이 그렇게 좋습니다. 예.
1: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활동이 참 예. 좋습니다.
0: 이게 아주 약이 좀 있지만은 예, 나는 이번에 우리 활동에 좀 참가하겠습니다.
1: 아, 예. 이 우리 활동에 참가하시려면은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셔도 되고 또 병원에 가셔서 직접 상세히 료해하시고 약을 또 선택하시려 한다면은 예, 또 그, 아, 이 상강중이진 찰부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아,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이내과 3이라고 씌어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거기에 네. 찾아가십시오. 오늘도 네. 두 분이 찾아오셨는데 다 이래 네, 보고서리 싸서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십니다. 예.
0: 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네,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는 이 심리방에 이 뭡니까? 서장이 조마의 천연제 약재, 이리 고산주 약재를 조마 만든 약이 확실히 서장에서 뚫은 약인 거 약하고 딱 보고, 예. 장약 집단에서 또 이렇게 만든 약이라고
1: 예,
3: 딱 보고.
1: 딱 씌어 있어요.
3: 예. 예, 개고 딱 고여 준수 또
1: 제20.
3: 예, 국가 객관화 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라는
1: 예, 중약으로 된 이런 약이다. 이런 예, 뜻입니다. 예.
3: 글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주치복리 또 내병이 또 맞는 그 내용이 적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고, 예.
1: 그게 중요하죠.
3: 합격돼서, 예, 다 합격돼서 이래 쓰고, 또 선생님 강의를 또 기다마 듣고 이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이 중풍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풍 다른 사람하고는 세게 맞을까, 예. 아, 정말 자기에서 이러면 하고 약을 많이 써서 아이디 때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약을 확실히 써야 이게 내가 딴 생각을 썼네. 혈압이 그래서 양대 40까지 올라갈까? 이 사람이 두 번째 부위 아역했으니까. 그래, 이 약을 쓰기 시작했네. 처음에 한 달까지 하니 효과 안 났대다. 그 혈압 내려. 그 다음에 한 달 조금 넘어가 차차차차 쓰기 시작했는데 반년 쓸까? 그 다음에 혈압 내려갈까? 그 다음에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내 전화해서 물어봐가지고, 저기 선생님 지도하여서 쓰는 게, 그다음부터는 사흘에 한 번, 처음에 알고니 쓰다가, 그다음부터 반년 넘었을까나,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열흘에 한 번, 이래 쓴 게, 열 달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네, 그거 떼니까, 살짝 떼니까, 그 다음에 이 약을 뭐, 하루도 세 번도 비를 받치지, 그 뭡니까, 약이. 예, 세 번씩 딜이 받치니까, 그 다음에 서해가 같은 효과가 나타나면, 혈압약 아이 먹어, 여기 고소에 잘 되더라, 말입니다, 여기. 요 약이 세 번씩 딜이 됐거나. 그니까 이 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니까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약 이때까지 썼는데, 제프 요지 하나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제프 요기 아이 나온 거 많이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3: 그렇지. 제프 오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되니까 천상 무슨 아무리 무슨 별난 무슨 아 비싼 약이라도 무슨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예. 아예 이런 항보를 된 약이 또 안 해가지나 그렇게 아이 4,500원 이상이 아이 한 가지 다이고 두 가지 세 가지 다이고 네 가지가 들어갔거나
1: 예, 그렇습니다.
3: 아이 또 그다음 홍정선은 또 5,300원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1: 맞습니다.
3: 많이 하신 게
1: 예.
3: 이런 좋은 약이 들어가까 중풍 치료되고 그다음에 아이 발목 빼져 손목 빼져 나온 것도 다지 변비 30년 동안 이 해결됐지 혈압 조절 잘 됐지 그다음에 또 어떤 때는 또 목이 또 별났게 그 약을 넘어가면 넘어가서 자꾸 개킴이 예. 이 중풍 환자들 안에 그런 갔을 때다
1: 예,
3: 자꾸 개킴이
1: 그렇습니다.
3: 예, 그래도 이게 그것도 이렇습니다. 약은 어쨌든 하여튼 묘한 약은 건 사실 없고 이 주말 약은 확실히 진짜 장약이 없고 이렇게 자기는 확실히 좋습니다. 이분 어디 하더니 약 하고 돈은 또 그렇게 많이 감면해 준다.
1: 예? 예, 이번에는 예, 돈은 또 더 예. 감해 주는 이 공장이 우리 할도인데 이번에 예. 글씨 돈은 원래도 그 감해 주는데 또 돈은 더 감해 주지.

0: 부모님과. 그리고 또 이 그 이 우리 활동 기간에만 또 이렇게 문의하시고 손님처럼 산다 할 때는 또 이 36 곽 사는 사람이 예 999원이 달하는 그 러시아 야생 해삼도 이 그 리모시트를 하나 드립니다.
1: 예, 그 해삼 가지기나 우리 36 세 집사 나눠 가자고.
0: 이 해삼도 가지지. 그 다음에 또 돈은 또 500원이나 또 더 감해주잼까. 원래 7,128원이 사는데 500원 감해주니까 나 6,628원이 싸면 얼마 줬습니까?
1: 알았습니다. 세집 나눠가지고 어머니 그 해삼도 또 준다지.
0: 해삼도 또 가지지.
1: 예, 얼마 줬습니까?
0: 이게 어버이절, 단어절 이게 두 가지 명절이 띄워잼까. 그래서 예, 그 공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1: 알았습니다. 예. 예. 그래,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0: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시려면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하십시오.
1: 예, 수고하시오.
0: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예.
0: 말씀하시오.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0: 예.
3: 저도 당장 신의방을 모는 환자입니다.
0: 예.
3: 저는 당장 신의방을 여기 먹고 살아도 뭐 여러 번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저는 심장병이 좀 엄중합니다.
0: 예.
3: 그리고 또 거기다가 뇌경색까지 있어놨어요. 저기 두 가지 병이 발달한다 하면서 혈액이 불렸어요. 실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예, 했는데, 지금 이 장약을 먹은다면 저 병원에 안 가니까 돈 얼마 많이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0: 아,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또 고혈압증이 있어라서 고혈압증이 있은 지 한 30년 된다.
0: 예.
3: 그래서 한 30년 동안 그것도 이 혈압약을 제가 소약을 그냥 먹던 게 약 먹은다면 또 혈압조절이 너무 잘 돼서요. 혈압조절 어떻게 그렇게 잘 된가?
0: 혈압조절이
3: 약 먹으면 잘 혈압조절 잘 돼. 약을, 그래서 주사님 말한 대로 그래서 일주일에 선생님, 이틀에 한 번씩 먹고, 그 다음에는 사흘에 한 번씩 먹고, 예. 또, 오히려 한 번씩 이렇게 먹거나, 혈압조절이 어떻게 잘 되는지, 그런 걸 가서 혈압조절이 이 약 먹은 게 아예 됩니다. 아예, 실이 혈압민에 올라가야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0: 예.
3: 혈압 아예 올라간데 무슨 먹기, 그래, 아홉 달 만에 혈압약을 뚝 뗀데도, 혈압약 좀, 이 장약이 좀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장약만 먹는데 혈압약이 조절이 좀 너무너무 잘 된다. 이 약처럼 익숙한 약은 여기까지 처음 만나갔어. 정말 이야기 너무너무 예, 훌륭한 이야기구나 하는 그런 실감이 든다. 그래서 선생님 이번에 활동이 또 용서했습니다. 예. 아홉 통 주고 또 열곱 통 주고 또 여러 가지 당치에서 이분들이 이거 영접수하기 영 훌륭합니다. 정말.
0: 그렇지.
3: 이전에 여러 가지 당치가 없었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이번에 또 현금을 감해주지. 현금 감해 현금도 좀 많이 감해주더구만. 예, 그래서 나는 계속 먹길래, 우리 집에 둘이 먹길래, 이번에 활동을 또 참가해서, 더 배달받아 계속 먹자, 그랬다.
0: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지금 이 장약을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건 1년 반 거의 넘어 먹었는데,
0: 예.
4: 네, 혈압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여덟 달 넘어서 더 수세지도 해서 점차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도 끊어보고 사흘에 한 번씩도 끊어보고 이러면 점차적으로 끊었는데 우선은 확실히 혈압이 지금 나도 뒤에 영 안정하게 다시 이렇게 바로 없단 말입니다.
0: 예.
4: 예, 그리고 가발성적인 색이 있으니까 항상 어색고 귀에 서름하고 기억력이었고 머리 안 깨진 것 같았던데 그것도 많이 개선돼가지고 아침에 점심 발전하는 게 알리고 고라는 맛있어진 게 알긴단 말입니다.
0: 예.
4: 예, 그리고 이 위도 아예 좋아가지고 식품이 자꾸 올라오고 소화 안 되고 트림 자꾸 나고 했습니다.
0: 예.
4: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혜택 많이 받을까요? 이때까지 그냥 혼자 먹던 거 우선 남편하고 같이 먹자고 이번에 또 활동 용돈 됨까지
0: 아 그렇죠 됨. 이번에 우리 활동 현금을 감해주지 않습니까 얼마 줬습니까
4: 그래서 이럴 때 좀 배달 받아서 둘이 방보하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생각 있으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4: 2417979번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우리 애장수는 예, 이상약 신내방을 먹고 예, 효과를 많이 보는 환자입니다.
0: 예.
5: 우리 둘 다 이거 해라 한 잔데 예 당연히 신내 당.

0: 땅에 식량방을 두니까 나 얘기라 떠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1: 예, 그렇지.
0: 그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얘기라 약을 얘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얘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얘

0: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해발이 4,500m 이상이 그렇게 높은 오염이 안 되고 또 산소 저장량이 이렇게 특별히 많고 연황금으로 이렇게 불려오는 이 네 가지 이런 불량한 약들이 들어간 약을 먹어 그러는지 이전에 많이 약을 써봤는데 약과는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1: 예.
0: 우리 장손이 계속 이 약만 먹으면서 네 건강을 찾으려고 하는데 오늘 현금을 감해주는 우대 활동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1: 이번에 원래 현금을 감해주는 기초상에서 또 예. 더 감해주는 우대 활동 있지, 고모님까 예.
0: 예.
1: 그래서 이번 우대 활동 돈은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 예.
0: 예.
1: 아주 경제적이죠. 예. 그래서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1: 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전화해서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사실 우대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약 심리방 이야기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어선 5년 2개월 거의 그 강의 드리고 있는데 이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 전주 각지 많은 그 환자분들이 이 약을 선택해 드시면서 건강을 찾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쓰시는 가운데서 효과를 본 이런 분들이 실제 예를 저희가 지금 몇 가지 들겠는데 이 환자분은 지자 6개를 넣은 분입니다. 예. 그런데 다른 약들을 많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예. 그런데 계속 그 가슴이 쬐어들고 숨이 차고 어디나가 다닐 수 없었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장약 심리방 이게 약효력이 영 강한 약입니다. 예. 그 서장약이라 나서 예. 그런데 이 장약 심리방을 한동안 드시고 나서 숨이 차지 않고 가슴이 겨우지 않기 때문에 다닐 때를 다 다니고 잡술 걸 다 잡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시고 또 숨이 차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면서 이 집에 지금 두량주는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장약 심리방을 드시면서 지금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분은 지자 5개를 넣은 이런 환자분인데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지자를 더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 숨이 차서 자주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병원에서는 나가라 하더랍니다. 인제 집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라면서 약들을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계속 숨이 찬다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약을 선택한다 하셨습니다. 예. 이 약을 먹으면 숨이 차는 걸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겠는가 저희한테 그렇게 그 다짐을 따라와 하셨죠. 예.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이 한 분도 저희한테 그렇게 문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약을 쓰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예. 쓰지 말라니까 더 쓰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이 저렇게 심리인가 봅디다. 예. 그분이 배달받아 또 그냥 써보겠다고 하시길래 배달해 보냈는데 며칠 안 드시고 저희한테 전화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숨이 차던 게 숨이 안 차가지고서 이제는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저희한테 반영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그 관상 동맥경화에 이런 그 관상동맥경화라면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서 관상동맥의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하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 지자를 몇 개 이렇게 넣은 분들이 또 지자를 넣지 않고도 지금 무난하게 지금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경동맥에 빵콸이 있는 이런 환자분인데 이 약을 쓰시면서 경동맥에 지금 빵콸이 없어진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한두 분인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그 경동맥에 빵콸이 있어가지고 시한 폭탄을 안고 사는 이런 신세 같아서 하루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댔습니다. 예, 그분이. 그런데 장약 심리방을 쓰시고 나서 이 장약 심리방을 어떤 분들은 4개월 반, 어떤 분은 5개월, 6개월, 7개월 이렇게 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4개월 반 드시고 나서 그 오른쪽에 그 경동맥이 빵콸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 동문의 분인데 그분은 80여 세인데 5개월 쓰고서 경동맥에 빵활이 두 개나 큰 게 있었는데 하나는 영 크고 하나는 한 중축이 되는 게 있었는데 하나 없어지고

아, 나도 인기는 있는데 형 작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한 달만 더 먹으면은 그 많이 작아진 게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예. 에, 또 다른 한 분은 아, 심장에 지자를 세 개 한 이런 세 개를 넣은 분입니다. 예.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 숨이 차고 뒷잔등이 켜고 아가슴을 또 바늘로 쏙쏙 찔고 넣는 것 같고 아, 이렇게 아파서 아, 그 이분은 계속 병원에서 주는 그 아토파타딘가에하고 아스피린을 계속 드시면서 그런 그 지자를 세게 했기 때문에 계속 드셨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을 드시면서 아토파타딘가에하고 지금 아스피린을 드시지 않고도 아,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뒷잔등이 켜우지 않고 아가슴을 바늘로 쏙쏙 찔러버리는 게 이렇고 아, 그 숨이 차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이 지자를 더 하지 않아도 자기 벌 본인이 말하는 게 될 수 있다고 아, 이야기에 대한 찬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분인데 에, 밥을 드실 때도 너무 떨려가지고 두 손을 써가면서 아, 한 손으로 또 다른 그 한 손을 받쳐 들면서 예, 그 겨우 한 숟가락 두 숟가락씩 밥을 떠넣을 수 있었다는 이런 분인데 이 장약을 아, 일곱 달 동안 드시고 나서 아, 조금씩은 떨지만은 그래도 한 손으로 밥을 입에 떠넣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집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어도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예, 우리 이 장약심리방을 쓰고서 그런 증상이 나사졌다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결국 중풍이 와가지고 발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이 환자분인데 이분은 침대 생활 많이 했습니다. 예. 그 자립하지 못하고 아,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그런 이 호리를 받으면서 지금 그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에, 우리 이 약을 여덟 달 드시고 지금 걔도 침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서리 자립할 수 있고 걔가 화장실이랑 자기절로 걔도 갈 수 있어서 아, 너무 기쁘다고 하셨죠. 예. 그리고 또 얼굴이 맨풀이 또 온 이런 분인데 예, 그분이 뇌경색도 왔고 또 얼굴이 맨풀이 오면서 이런 분인데 얼굴이 당기고 물을 마실 때나 무슨 음식을 좀 드시려고 해도 태기 떨려서 그 영 힘들어 하셨습니다. 예, 그분이. 근데 예, 우리 이 약을 드시고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드실 때도 태기 떨리지 않아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환자분은 중풍이 와가지고 침을 질줄줄 흘리기 때문에 밥을 마주 앉아 먹는데 예, 그 자기절로도 아주 민망하다면서 야 이게 정말 중풍이 왔는데 그러니까 침을 흘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이렇게 하셨죠. 예. 그런데 예, 그 이 약을 드시고 나서 아 우리 약을 드시고서 지금 침을 흘리지 않아서 너무 좋. 다고 반영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중풍이 온 지 8년이 되는데 이분이 언어장애가 와가지고 8년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용안 이사들도 찾아다니고 아 정말 약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른다 했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예, 그 이분이 남편이 그러시는데 8년 동안 너무 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집에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 마지막으로 그저 예, 어떻게 했는지 해서 이 약을 선택한다고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남편이 예, 그 아내 한테 이 약을 대접시켜서 50일 될 때 저희한테 전화 왔습니다. 예. 우리 아내가 우하면서 소리 내서 말을 하려고 한답니다. 예. 예, 그런데 알아 잘 듣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아, 약이 어째서나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예. 예, 넉 달 동안은 또 우리 이 약을 복용하시고 또 저희한테 전화 왔는데 그래도 지금 너무 똑똑하게는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집 식구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한다면서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 분은 중풍이 와가지고 밖에 나가 다니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두 지팽이를 짚고 조금씩 걸을 수 있었는데 그 두 달 동안 이 장약 심리방을 쓰고서 아 지팽이를 짚지 않고 걸을 수 있고 아 그리고 또 이분은 또 그런 어떻게 말하셨는가 하면은

0: 너무 깨까나 본인이 깨까 소화에 대해서 그렇게 고생하셨답니다. 예, 그래 지금 거서 뭐 삐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예, 밥을 얼마 먹지 못한다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예, 그 두 달 동안은 이거 쓰고 또 집행이도 지금 집지 않고 걸을 수 있고 이 약을 드시니까나 벌써 한 달이 되니까나 밥을 게도 밥이 맛이 오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 밥을 잡수고 있는데 예, 얼마나 지금 효과 좋은지 저희한테 전번에도 전화 오셨습니다. 예, 선생님 정말 나는 우선은 이 약에서 효과 보니까 이 약밖에는 선택 아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시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연변주 기업과 함께 일자리를 교정해놓 연변대학 초빙회 및 정부 학교 기업 협력 조인식이 5월 32일 연변대학에서 거행됐습니다. 정당의 상무위원이며 추당의 석인 호가복이 조인식에 참석하고 초빙회 현장을 돌아보며 조사를 연구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결시 당의 선전부에 협조하여 길림위성 TV 창작문화 관광 미식 종합 예능 프로 맛있는 동북 음식이 그늘 연결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22번째 세계 장건강의 날을 맞아 연변대학 후속병원에서는 공익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변주 기업과 함께 일자리를 교정해 놓 연변대학 초빙회 및 정부 학교 기업 협력 조인식이 5월 31일 연변대학에서 거행됐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이 조인식에 참석을 하고 초빙회 현장을 돌아보며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을 촉진하고 신시대 인재 사업을 잘할 때 관한 습금병 정석의 중요 원소를 깊이 관찰하고 취업 형세의 새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며 연변 재반사 발전에 수요에 긴밀히 맞추어 연결 플랫폼을 정성껏 구축을 하고 취업 봉사를 착실히 세밀하게 잘해 더욱 많은 청년 인재들이 연변 건설에 뛰어들고 연변의 뿌리를 내리며 연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변대학 당위석이 두 예가 조인식을 사배했습니다. 조인식에서 참가 인원들은 함께 연변 인재 유치 선전 영상을 시청을 했습니다. 부주장 윤조휘가 산업 배치, 인재 정책, 취업 환경 등을 둘러싸고 연변의 혜택 정책을 설명을 하고 길림 5동 야급 집단 주식위원회사 리사장 리수림이 기업 발전 정황과 인재 초빙 수요를 소개했으며 연변대학 2026기 석사 졸업생 두미애가 고향을 건설하는 청춘의 뜻을 표달했습니다. 이어 부주장 윤조휘, 연변대학 당위 부석이 우금환이 쌍방을 대표해 학교와 지방 인재협력협의에 서명을 했고 연변대학 부교장 주위홍, 길림 5동 야급 집단 주식위원회사 부총경리 림효림이 쌍방을 대표해서 학교와 기업 인재협력협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9시 35분 호가복이 연변주 기업과 함께 일자리를 교정해 놓 연변대학 초빙회 개막을 선

했습니다. 현장에는 우레바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학생들은 초빙구역으로 몰려들어 기대 부푼 마음으로 구직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인산 인해를 이룬 초빙회 현장에서 구직에 나선 학생들은 이력서를 손에 쥐고 각 기업의 전시 구역 사이를 오가며 일자리 요구, 보수 수준 및 직업 성장 공간 등을 자문했습니다. 호가봉은 현장에 도착을 하여 구직 중인 졸업생들과 친절하게 교류하면서 그들의 취업 의향, 이력서 제출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모두가 연변에 남아 취업 창업하고 부단한 분투를 통해 인생의 꿈을 실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자연 풍경이 수려하고 취업 환경이 좋으며 생활이 쾌적하고 발전 잠재력이 거대해 일을 도모하고 창업하며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옥토입니다. 이곳에는 모두가 자신의 장점을 마음껏 발휘하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무대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변을 선택하고 연변의 뿌리를 내리며 연변 건설에 뛰어들면서 끌어오르는 열정을 이 땅에 쏟아붓고 분투의 발자취를 이 옥토에 아로새겨 훌륭한 사업을 이룩하고 다채로운 인생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호가복은 또 일부 초빙기업의 전시구역을 찾아 초빙수요, 노임대우, 초빙진척 등 정황을 요해하고 나서 고용단에서 업종발전 전망과 기업발전 우세를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매력적인 일자리를 더 많이 내놓아 충분한 성의로 더 많은 청년 인재를 유치하며 더욱 많은 고급 인재를 연변에 남겨둘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같이 강조했습니다. 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관건은 인재입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확고부동하게 대학생 취업 창업 촉진을 중요한 위치에 놓고 정성을 다해 취업 봉사를 잘해야 하며 백방으로 취업 경로를 높이고 인재 발전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함으로써 더 많은 천리마가 연변 대지에서 앞다투어 질주하게 해야 합니다. 연변 산업 발전 방향을 긴밀히 둘러싸고 기업의 노동력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며 전문 초빙, 학교 기업 쌍방향 선택회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인재 공급과 산업 수요의 정밀한 연결을 추동함으로써 청년 인재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광활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졸업생 창업 보조금, 창업 담보 대출 등 우대 정책을 참답게 실시하고 신청 절차를 진일보 간소화하며 심사 승인 효율을 높여 재반 정책이 제때 충분히 실시되도록 확보함으로써 더 많은 인재가 적극적으로 찾아오고 나무려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내외 대학교와의 연결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인재 유치 및 육성 기제를 건전히 하고 완산하며 주문식 인재 수송 전개, 대학생 연변 견학 체험, 조직 등 방식을 통해 더 많은 타지 우수 졸업생들이 연변으로 모여들도록 유치함으로써 연변의 고품질 발전 주동에 견실한 인재 보장과 지력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초빙회는 총 139개 기업이 참가했는데 제공된 일자리는 장비 제조, 문화관광, 의약건강, 식품 가공 등 분야를 포괄하고 여러 학력 차원과 전공을 포함해 연변 산업 발전에 왕성한 태세와 인재를 유치하고 남기려는 충만한 성의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성교육청 1급 손시원 류학군, 성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 부청장 양금휘, 주당이 부속이며 훈천시 당위 성인 림소림,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 성인 왕길보, 연변대학 부교장 손준기, 주식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연변조 기업과 함께 일자리를 교정해라. 취업에 힘실어 새 길 열어. 연변대학 초빙회 및 정부 학교 기업 협력 조인식이 5월 31일 연변대학 박글 체육관에서 성대에 열렸습니다. 초빙회 현장은 인파로 북적이고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정부에서 플랫폼을 마련하고 기업에서 일자리를 내놓으며 학생들이 구직에 나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인재 연결회를 통해 대학 졸업생과 지역 기업 간의 소통 통로가 원활하게 이어졌습니다. 오전 9시 초빙 구역에는 각 현시 중점 기업, 규모 이상 기업,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기업 등이 정례의 자리를 잡아 대학 졸업생들의 다양한 취업 수요에 부응을 했습니다. 기업 초빙 책임자들은 일터 특점, 복지 대우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했으며 학생들은 상담하고

0: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장에는 정책선전강연전문구역도 마련됐습니다. 3.1군들은 대학 졸업생 취업창업보조금, 정착지원, 주거보장 등 각종 지원 정책을 1대1로 설명을 해 학생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변대학 학생 왕현연입니다. 오늘 초빙회에서 여러 기업의 초빙 관련 구체적인 요구를 살펴보며 앞으로의 노력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싶은지 분명히 알게 됐죠. 카슨길림세포자원고관리위원회사 운영부 총감독 박성입니다. 우리는 연변 지역에 입주한 지 2년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본지방 기업이 본지방 대학의 플랫폼을 통해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초빙회는 인력차원 및 사회보장 부분에서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취업 창업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활동 현장이나 정책자문대, 기업초빙 전문구역 등 6개 기능구역이 설치돼 기업과 졸업생 간의 수요와 공급 연결 플랫폼을 전방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초빙회 현장에서 총 568명이 취업 의향을 달성했습니다. 연변주 인재봉사중심 취업 및 인재교류과 과장 왕명연입니다. 이번 활동에는 취업 일터 400개를 제공했고 1818명을 모집합니다. 취업 일터는 교육, 의료, 정보, 기술, 다국무역 등 여러 가지 중점 분야를 포함합니다.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마음에 드는 직장을 찾기를 바랍니다. 5월 31일 우리주는 중앙제2생태환경보호독철조에서 이첩한 제22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5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1건, 용정시 1건, 안도현 3건, 중점사건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5건입니다. 구종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40%,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40%,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0%를 차지합니다.
1: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결시 당위 선전부에 협조하에 길림위성TV 창작 문화관광미식 종합예능 프로 맛있는 동북음식이 그늘 연결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 프로 랩인들인 왕령, 아우정, 고추제 일행은 연길 특색문화관광지표에 심입해 몰입식으로 조선족 특색미식, 민속문화를 탐방하며 다각도 립체적으로 우리주 독특한 지역특색과 인문내포를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인기 명소인 가온커피숍에서 랩인들은 커피씨 갈기, 커피 만들기 등 커피 제작 순서를 체험하면서 연길의 유행 레저 경영 모식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또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활쏘기, 부호 등 고전 전통 민속 오락 종목을 즐기면서 몰입식으로 조선족 민속 문화의 색다른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배우 아구정입니다. 이곳으로 오세요. 오면 모두 놀랄 겁니다. 이곳에 오면 재미있는 경기도 보고 미식도 맛볼 수 있습니다. 배우 왕령입니다. 연기는 조용하면서도 아주 국제적이라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우 고추제입니다. 민속원에 들어서니 이쁘게 단장한 남녀 관광객들이 보였습니다. 활쏘기와 투호를 체험하고 연길 특색 미식을 맛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맛있는 동북 음식 프로는 전국 문화 관광 소비의 인기 상승 추세에 초점을 맞춰 동북 축구 연맹전의 높은 인기에 의탁해 체육 더하기 문화관광 더하기 미식 융합창작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프로는 남방 랩인이 동북 음식을 맛보고 길림성 현지 생활 체험을 핵심으로 동북 특색 미식 배후의 풍미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아울러 카메라를 통해 동북 주민들의 열정적인 성격 특징과 순박한 인문 풍정을 그리면서 관중들이 전방위적으로 다원적이고 젊은 새 동북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0: 5월 29일 22번째 세계 장건강날을 맞아서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는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병원 소아내과 전문가와 의물꾼들이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장건강관리, 소아내과 질환진료, 소아기관 조기암검진 등 내용을 둘러싸고 전문적인

0: 진료치도 봉사를 했습니다. 연변대 부속병원 소화내과 부주임 최민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고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며 오래 앉아있다 보니 설사, 변비, 위산, 역류 등 증상이 자주 나타나죠. 대부분 참고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소화기관 질환을 오랜 기간 방치하고 치료를 늦춰 생긴 것입니다. 전문가는 가족력과 장질환 병력이 없는 일반인은 40세 이후에 한 차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건의했습니다. 매체가 보는 연변 입원기 내용입니다. 신한사는 끈이 기름 연결 변모래기 작업 질색기 주지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올해 연결시에서 표 전과정 기계화, 표준화 재배 모식을 힘써 보급하면서 농업 현대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결시 농업기계관리본소에서는 기술 지도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농민들의 재배 난제에 대답을 해주며 작업 표준을 규범하고 모내기지를 엄격히 관리하여 변모내기 작업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 중국 민족본은 5월 26일 이면에 연변 박물관 문물을 활성화시켜 문화관광의 에너지 부여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이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 좌표에 입각해 연변 박물관의 중요 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내용 건설에 모를 받고 체험 전경을 혁신하며 개방 연동을 심화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선전 교양을 깊이 전개하고 문화 관광 융합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0: 중국 관광부는 일전 이 같은 연길 젊은이들의 취향 저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금년에 연길시는 부동한 연령 단계 관광객들의 의례적 취향을 깊이 분석하고 유행 요소가 거리 골목에 녹아들도록 하며 소도시의 삶의 정치와 고품질의 유행을 서로 융합시키면서 현역 관광 고품질 발전의 특색기를 걸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1: 길림일보는 5월 25일 전면에 도나 인삼 전 산업 사슬 차원 승격의 변화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도나 인삼 산업은 원료 판매 낡은 모식에서 벗어나 표준을 세우고 정밀 가공하며 교역을 강화하고 문화를 구축하는 4개 차원으로부터 전 산업 사슬의 승격을 추동한 데서 산업 가치의 대폭 장성을 실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도나시 원삼 재배 생산액은 동기 대비 39.5% 장성하고 정밀 심층 가공 제품의 생산액은 5억 8천만 원을 돌파했으며 관련 봉사업 생산액이 31억 5천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영화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

0: 432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잔잔한 감동을 주는가요? 오밀한 작사 작곡의 꿈속의 그대 보내드립니다. 리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서신격 작사 한상일 작곡의 꽃길을 열어 준비했는데요. 서로 응원하고 서로 보듬어주며 아름다운 꽃길을 함께 열어가는 모습이 담긴 가요입니다. 우리가 걸고 있는 모든 길이 꽃길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보면서 최승화 방예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경만 작사 작곡의 고향의 여름 보내드립니다. 뜨거운 햇살, 시원한 바람,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는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인덕 작사 장영남 작곡의 노래가 좋아 준비했는데요.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한 가요입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지 않는 건 향기롭게 남는 추억입니다. 오래된 기억, 소중했던 사람들, 잊지 못할 순간들이 이 노래와 함께 따뜻한 향기를 남깁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된장의 고소한 냄새, 엉기종기 모여 앉은 마을 풍경, 소박하지만 진한 정이 묻어나는 고향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리광원 작사 요란화 작곡의 된장마을 꿈의 고향 준비했는데요.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의 우리네 인생 보내드립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단함도 모두 담은 인생 이야기. 인생은 때로는 힘겹지만 아름다운 여성이기도 합니다.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음악처럼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 후에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2대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오 명절 특별 현금 할인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세 곽 사시면 한 곽을 드리고 현금으로 200원 할인해드리고요. 여섯 곽 사시면 네 곽을 드리고 300원 할인해드리고요. 아홉 곽 사시면 열한 곽을 드리고 500원 할인해드립니다. 열여덟 곽 사시는 분들께는 23곽을 드리고 현금으로 1000원 할인해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바다오리알 선물 세트 1세트 혹은 옹담지황 눈약 2곽을 드린다고 합니다. 활동기간은 6월 30일까지고요. 연변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 6월달 새로운 우대 활동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6월달에는 단오 명절을 맞으면서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더 드리면서 또 현금도 할인해 드리고 단오 명절 선물도 또 드립니다. 예, 이 활동은 6월 30까지 진행합니다. 예, 그리고 세 곽에는 한 곽을 드리면서 200원 할인하고 여섯 곽에는 네 곽을 드리면서 300원 할인합니다. 그리고 아홉 곽에는 11곽 드리면서 500원 할인하고 18곽에는 예, 23곽을 드리면서 1,000원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예약하시는 10명에게는 하야단 선물 세트하고 웅담지황 눈약 두 통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또 드립니다. 그리고 연변준에는 면비로 배송해 드리고 또 연계 전화는 2830666번에 연계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 이 과학적인 효능은 이미 예,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고대와 현대가 만난 아주 신비로운 이런 약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이름 자체에 아주 신비로운 생명활동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 바로 겨울에는 벌레 상태로 있다가 여름이 되면 풀이 된다는 뜻이 이 이름은 동충하초가 곤충이 몸에서 기생해서 자라는 아주 독특한 생태적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이 생태 환경이라 할 때에는 이 동충하초의 곰팡이 일종이고 동충하초 균이가 나비라든가 매미, 벌 등 이런 특정 곤충이 유충이나 성충에 침투해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발육 증식하다가 여름에 그 군사체에서 식물 형태의 자실체를 형성하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네. 저도 지금 동창하도록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2: 문제는 혈압도 자꾸 조절하지고 특히 밤에 속에 사수가 자꾸 몸에 관심 빼있으면 심혈도 고르지 않고 심조통도 생기고 이런 분야진이 썼는데 써보니까 많이 좋아지는 게 알겠다 지금.
1: 네.
2: 혈압도 좀 애들인 것도 많이 낫고 그래서 특히 밤에 속에 사수가 닫아가지고 잠 제대로 못 잔데 사수가 그 많이 주니까 잠도 지금 제대로 잔다 지금.
1: 네.
2: 저 늘상에 심지어 생기니 그 통지 자꾸 뒷단들 얼른 키우는 게 그 증상도 많이 나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쓰니까나.
1: 네.
2: 이번에 새로운 활동도 장가에 더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네. 이번 우대 활동은 단오절이 또 맞이하면서 이 할인 활동도 하고 또 단오절 명절도 명절 선물도 또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알겠습니다.
1: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동충하초로 지금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야, 이 동충하초만의 약이 좋은 약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네.
3: 나도 무슨 데 있는가 하면 당뇨로 오래 해가지고 설이 설이 나빠졌지. 거기다 또 관심병이 있는데다 심근경색까지 들어와서리 이 심장에 가끔 가다도 서서히 병원을 실내 가서 눈도 본 병원 이런 게 한 대차례 됐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 나중에는 병원에서도 이제는 이 치료 별로 방법이 없으니까 나도 집에 가서 마시는 게 낫답더라고요. 이래던 게 꽤 나와서 이 동충하초로 선생님이 강의를 지금 열심히 듣고서리 정말 겨울에 벌레지지 여름에 풀로 변하지 정말 신기한 야생약사이고 뭘까요?
1: 네.
3: 그다 또 이 발효꽃이 식에서 30배 이상 약 효과가 높다지 이래서 이거 좀 써보자고 생각했는데 또 이 여러분들이 쓴 게 내게 어떤 병 있었다고 소리 얘기를 하면 그 효과가

0: 하는 게 어조만 누길 대신다야고 자기 입으로 얘기라니까 나 얼마나 그게 믿음이 가올까.
1: 네.
0: 이게 내 병마도 같은 사람이 많구나 이래서 이 시장에서 썼는데 야 정말 좋습니다. 옛날에 한국애들 쓰던 이야기 다르긴 다르다 이런 감촉도 가지고 예.
1: 네.
0: 이 동청화차를 써서 서변 사서도 지금 많이 둥그러지고 서변이 냄새 나고 거품 나가 깡치 나가 하던 게 지금 그게 일 없이 서변이 영 깨끗하다.
1: 네.
0: 그리고 이 관심병하고 신근경색은 동청화차를 쓰면서 그리고 심장약이고 뭐고 다 떠댔단 말인다.
1: 네.
0: 아직라도 써보다. 근데 지금 이니까 딱 일 없이 이거 써서는 병원은 못 가봤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당뇨 있으니까 항상 목 아이 마르고 목에 가래 딱 붙어 떨어지고 그냥 이 입안에서 냄새 나는 것 같고 그저에 이 비염이 있어서 또 코, 가래 또 자꾸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이래던 게 지금 까다 이렇습니다.
1: 네.
0: 신기할 정도로 지금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근데 이 선생님과 한 가지 물어볼 거네. 이 지금 동통화차 쓰기 전에는 혈압이 그냥 고혈압이 되는데 지금 이 혈압이 정상이 돼서 내 약을 안 먹은 지 오란데 그냥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약을 끊어도 이렇지 않을까?
1: 어느 약을 끊는다 말인가?
0: 혈압약을
1: 끊고 지금 이 동충하초로 쓴 게 이롭다 이 얘기 아닐까?
0: 예예.
1: 그 지금은 동충하초 쓰면서 혈압약을 쓰고 정상인가 아이 쓰고 정상인가?
0: 아이 쓰고 정상입니다.
1: 아이 쓰고 이렇게 끊은 지 얼마 된가?
0: 어제는 예, 한 반년 됩니다. 네,
1: 아 반년 되면은 예? 그러면은 예. 이 동충하초만 써도 됩니다. 예.
0: 그러니까 네. 예. 이 동충하초만 지금 그냥 쓰는데 어떤 때는 별로 무세본 것 같아서, 그래, 물어본 다음에 뭐 물어봤는데, 오늘 6월 1일 첫날이지.
1: 예.
0: 우리 활동도 새로 시작했다지. 약간, 약은 집에 많습니다. 그래, 그것도 내가 오늘 또 첫날에 참여해서 또, 어디에 비 완전히 뚝 떨어지게 실을 붙이자. 오늘 싸다, 그랬다.
1: 예. 2830-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3: 나도 동충 앞에서 어느 안식 먹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항상 강하고 답답하고 심사병이 많이 좋았어요.
1: 네.
3: 머리가 어지럽더니 어지럽지 않은 머리. 그래서 처음에 자꾸 처음에 무슨 깡치가 떠나간다 하면 이러면서 섭외 영적으로 힘들었습니다.
1: 네.
3: 섭외자 떠났으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위 버벅강 소화에 대해서 밥 못 먹고 이 약은 밥 잘 먹고 매일 남아요.
1: 네.
3: 그리고 거리다가 피정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동충하초는 환자들이 모두 효과 반응하는 걸로서 동충하초 먹어요. 또 압니다. 그래서 이 약을 싸서요. 다음에 이 약을 싸면 100배 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써보니까. 그래서 이 동충하초는 이번에 또 나가고 돌아가지.
1: 예, 이 무슨 소린가? 그 수액식 하는 소리가?
3: 예? 우리 집에서 장치하는 게 부주하게.
1: 예, 예. 그 2830-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는 지금 인류 역사상에서도 불로장생이라는 이런 인류의 근원적인 욕망하고 아주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2: 네.
1: 예, 옛날부터 우리 진시황이 이 불로초라고도 불리우고 양귀비 젊음이 묘약이라고도 또 불리웠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인들에게는 장수의 비결로 지금 전해지면서 그 가치가 더욱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단순한 약재를 넘어서 삶의 질하고 수명 연장에 대한 기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지금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예, 어제 쓰는 거에 뇌경색이 있지. 어제로 쓰인다고 기억력이 없고요.
1: 예.
4: 그또 심장도 두근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0: 그리고 또 위에 소화도 살아야 되니.
1: 네.
0: 예, 저는 병비대에 있어가지고, 예, 소변도 살아야 하고, 예, 무릎 관절도 아프고, 그 여러 가지 증상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 동소화도 살았는데, 이분은 이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집에 집 사람도 소화도 해야 되고, 그 많이 나오면 병비도 있고, 그 관절도 아프고, 그런데, 이, 동창화도 쓴 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 우린 돌이 쓰길래서 지금 한 열야드 꽉 쌓아가지고 계속 쓰려고 그럽니다.
1: 예, 열야드 꽉에는 예, 23곽 드리면서 현금으로 또 1,000원을 할인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 먼저 예약하시면은 이 하야단 선물 세트하고 웅담 지황 눈약 두 통 중에서 또 하나 한 가지를 또 선물합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예, 이 충초 이 동충하초라 할 때는 전통이 신비한 이런 효능을 벗어나서 현대사회에서 지금 폭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명인들하고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중로년분들이 폐하고 신장을 건강하게 해서 전반적인 활력을 증진시키는 이런 불로장생이 이상형으로서 압도적인 인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발효 제조 기술하고 유효 성분이 귀명이가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중성적인 이런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인과적 흐름을 통해서 현대 과학이 결정적인 계기까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면역력 증강이 독보적인 지표 성분인 예, 코디세피는 다양한 이런 효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나도 동충하초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약식이 되면 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도 소리가 잘 안 돼갖고 예, 그냥 머리 아프고 머리 소리 나고 움직임이 많고 하고 예. 그 다음에 밤에는 잠을 못 자고 예. 그래서 기억력도 없지 지내면 뼈가 아프지 서른 사수다지 밀로 그래서 간으로 신자로 어디는 예, 크게 좋아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 약도 많이 써봤습니다. 많이 썼지만 했을 때는 효과 나는 것으로 또 재발하고 이랬을 때다. 그래갖고 저는 무슨 약을 써야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드니 선생님 동충하초 강의라는 것도 듣고 환자분들이 정말 이 동

0: 저한테 쓰는 게 효과 반응하지 그쪽 거니까 정말 약은 믿음이 가는 약이 없고 정말 이 약은 사탕후뱅이 믿음이 이런 안전한 공기제에서 겨울에는 풀로 겨울에는 여름에는 풀로 이 무슨 약들이 높은 것을 이렇게 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구나 믿음이 가더란 말인가 예. 그리고 정말 발효시킨 식품이 해놓을까 예. 정말 예. 믿음이 가서 내 시작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효과가 나는 게 알린단 말인데 예. 우선 먼저 이 혈압도 소리가 잘 되면서 예. 그렇게 머리 아프고 오지랑증이 나고 예. 그래도 기억력도 없고 잠도 못 자고 하는 게 이런 증세 우선 먼저 나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잠도 잘 자고 기억력도 잘하고 혈압도 소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 아빠 소화에 되던 게 지금 뭡니까? 소화가 잘 되고 밥을 정말 잘 먹습니다.
1: 네.
0: 밥을 잘 먹고 이 음식이니까 내기 나지. 그다음에 뼈도 그래. 그다음에 뼈도 지금 아예 아픕니다. 그러고 뭔가 나는 호흡기 때문에 아파가지고 기침도 몇 시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기침 안 짓지 않습니까? 잠이라는 게 좀 알려진다. 그래서 또 6월 달에 우리 활동을 특별히 줬습니다.
1: 네.
0: 그래 나는 또 약은 있지만 좀 활동이 참석해서 우리 활동에서 참석해서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이런 면역력이 증가를 예, 도와주는 아, 이 성분, 예, 그리고 면역 조절의 숨은 공로자라고 하는 이 다당류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다당류하고 코디세핀이 함께 작용한다 할 때에는 이 동충하초의 양대 활성 성분이 되면서 단순한 면역력 증진을 넘어서 면역 조절이 중요한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예, 즉 우리 면역 결핍 상태하고 과도한 면역 박는 예, 이런 양쪽 모두에 작용해서 면역의 균형을 잡아주는 조절 작용까지 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특정 면역 세포 하나만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체계 전반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해서 우리 몸이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건강한 몸을 유지시킵니다. 예,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오래 쓰신 분들을 보면은 예, 여러 가지 이런 만성질병에서 효과를 볼 뿐만 아니라 내 몸이 건강해지는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활동을 이용해서 또 구매도 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면역력 증진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작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인체 전반의 균형을 회복시켜서 다면적인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런 다면적인 효과를 보는 약들이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만성질환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앓는 분들은 이 동충하초에 대한 이런 관심이가 많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신체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산소 리용률을 높여서 심장 근육이 산소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심장병이 있으면서 항상 좀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숨이 차기도 하고 항상 불안하고 이런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피로를 빠르게 해소하고 지구력을 향상시킵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 항상 피곤해하고 이 장볼락 갔다가도 힘이 없어서 돌아오던 분들이 예, 지금 우리 동충하초 균분을 드시면서 하나는 좀 오래 돌아댕기도 많이 이롭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도 방지하고 염증성 질환을 예, 완화시킵니다. 예, 냄새가 있으면은 쉽게 염증이 오죠. 염증이 오면은 노화가 또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예, 특히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이 발효 과정을 걸쳐서 동충하초의 추출물은 항산화 효능이가 더 증대되고 또 아주 더 선명해집니다. 예, 때문에 우리 지금 동충하초의 전통 약

0: 국제에 비한다 할 때에는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그 효능이가 30배나 더 높습니다. 예, 아주 기적적인 이런 효과죠. 그리고 우리 중의학에서는 예, 동충 하초가 폐하고 신장에 예, 아주 유익하다는 예, 이런 예, 기록이 있죠. 그리고 현대과학에서도 지금 동충 하초는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하고 또 감소라든가 예, 신장 손상을 감소시키고 심장 기능 개선에서는 효과가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 하초는 체내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암세포, 예, 이 암세포를 억제시키는 그 성분은 마니톨이라는 이 성분입니다. 예, 암세포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서 종양 억제료리가 지금 100분의 80%라는 예, 이런 과학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 하초는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혈압을 낮추고 특히 예, 우리 이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동시에 낮춰줍니다. 예, 그리고 이 LDA라는 이 성분, 예, 저밀도 지단백을 말합니다. 이 저밀도 지단백을 감소시켜서 인슐린의 감소성을 예, 증가시켜서 혈당을 조절하는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예, 우리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 좀 시간이 오라면은 합병증으로 고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장질환, 심내혈관질환도 발생하고 신장질환이라든가 관절질환, 소화계통질환, 바로 대사질환이기 때문에 소화계통에도 같이 문제 생기고 많은 이런 몸의 곳곳에 이런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예, 때문에 이런 인슐린 감수성을 또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이런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혈액순환을 또 원활하게 하고 동맥경화하고 고혈압 등 이런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서도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 6월 달에는 예, 새로운 우대 활동을 진행하면서 6월 달에는 또 단오 명절이 또 끼웠기 때문에 예, 단오 선물까지 또 드립니다. 그리고 이 활동은 30까지 진행하고 이 현금 할인하면서 환자분들에게 예, 지금 구매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예, 여러 가지 이런 작용이 있고 또 몸이 허약하거나 갑자기 또 중병을 하고 난 이런 환자분들이거나 또 치료를 해도 잘 되지 않는 예, 좀 효과가 좀 없다 이런 분들에게도 예, 특별한 이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예, 이미 많은 환자분들이 쓰고서리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방송이 소개된 지도 5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효과를 본 환자분들이 신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번 활동에서 예, 세 곽을 드리면서 한 곽을 드리는 이 활동에 참가해서 먼저 써봐도 됩니다. 예, 이 활동은 현금으로 또 200원 할인해 드립니다. 예, 때문에 이번 활동을 잘 이용하신다 할 때에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5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1-0666번, 2831-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은 6.1 국제 아동절입니다. 어린이들을 보면 순수하다, 막다, 천진난만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떠올리죠. 자신의 동년 시절도 많이 생각이 날 텐데요. 순수하고 맑은 어린 시절, 모든 어린이들의 명절을 축하합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리상각 작사 안계린 작곡의 연길공원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김향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50년대를 대표하는 가요 중 하나죠. 김경석 작사, 동희철 작곡의 고향산 기슭에서 보내드립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언제나 그리움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정든 고향을 노래하는 가요. 백금 작사 김미풍 작곡의 오세요 정든 고향에 보내드립니다. 고향의 따뜻한 정과 그리운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가요입니다.

인생은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믿고 그 선택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길이 좋은 인생을 걸어가는 길이겠죠. 이어서 김광룡 작사 정근포 작곡의 내 인생 내 멋대로 보내드립니다.

유설 이용복 작사 류영근 작곡의 사랑하고 있기에 보내드립니다. 진솔하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부드럽게 노래한 가요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자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오늘은 6일 국제 아동절입니다. 일상 어린이들이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빛나라 청춘인을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맹영수 작사 박일송 작곡의 연길이 여름밤 이어를 준비했습니다. 연길이 여름밤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 듯한 멜로디로 시원한 여름의 기억을 되살려 드립니다. 김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디서나 그려지는 고향의 모습이라는 것이 최홍련 작사 김창근 작곡의 내 고향 산천입니다. 고향 산천의 아름다움과 그림이 가득한 이 곡을 리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웅준 작사, 류춘석 작곡의 연변 아줌마가 다음입니다. 연변의 따뜻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연변 아줌마들의 모습을 노래한 이 곡을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정국근 작사 김남호 작곡의 장매산입니다. 경쾌한 멜로디에서 장매산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리명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승범 작사, 윤건환 작곡의 일광산으로 가세입니다. 일광산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요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

0: 마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건뇌보신환 한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0 5곽을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0 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전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한 곽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이번 우대 활동은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이번 우대 활동은 특대 희소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제가 어제 Q10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우리 40대 후반부터는 특히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꼭 써야 되는 것이 후메 Q10입니다. 왜냐하면 심장 근육 영양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년이 돈 내고 싸먹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번 우대 활동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제약공장 측에서 주는 보조금이 나갑니다. 15곽 사는 사람들 15곽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Q10도 드리고 Q10도 15곽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천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천원은 그 자리에서 약 가격에서 빼드립니다. 15곽 싸도 15곽 가격에서 천원을 빼드리고 15곽도 드릴까나 건네보신 한마 해도 30곽 나갑니다. Q10이 15곽 드립니다. 그리고 천원 빼준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대활동 참가하실 분들 우리 그 빨리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직접적으로 전화하셔서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셔서 주문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번 달 말이라는 게 이게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은 명액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약공장 측에서 돈을 얼마 보조금이 나온다 이게 명액이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대활동이 특대급으로 되는 우대활동 진행 중이라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우대활동 할 때 꼭 우리 자문전화를 잘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문전화 하면은 여러 가지 이런 그 자문도 되고 그 다음 또 더 상세하게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건뇌보신환은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그 좀 깊은 역사가 깊은 약입니다. 이미 검증된 약이다 이 말입니다. 건조 황제가 쓰면서부터
0: 네.
1: 건신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건신탕이 몸을 건전하게 하는 이전엔 다 탕약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탕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건종황제는 역대 황제들 중안에서 이전에 89살이면 오래 산 겁니다. 89세까지 살았습니다. 17명의 아들을 두고 이렇게 장수한 황제다 이 말입니다. 후에 우리 로백성들이 이 좋은 약을 로백성들도 써야 된다 하면서 해방 후에 이게 다 로백성들까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방송에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이 처방이 좋습니다. 이 약이 처방이가 먼저 기혈보충이 되고 기와 혈은 우리 오장육부가 살아가면서 자기 기능을 하는데 기와 혈이 부족하면은 오장은 자기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위하면은 항상 특식하고 그게 다 위치 부족, 피치 부족 이럴 때는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0: 네,
1: 유동할 힘이 없단 말입니다.

0: 우리 이런 그 오장육부가 자기 생리 기능을 하자면 기와 혈이 충분히 공급돼야 됩니다.
1: 네. 그다음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2: 예, 건네보세요. 우리 오빠도 이제 순지 한 25세지고 나도 이제 순지 한 열흘 됩니다. 야, 그 이거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제 우리 오빠는 어떻게 되면 이 경력이 자꾸 떨어지고 이 뭡니까? 밥맛이 없고 잠 못 잔다 제 뭡니까? 우리 오빠.
3: 네.
2: 예, 예, 그리고 먹이고도 예, 좀 체질이 약한다. 이전에 한국과 한 10년 일하고 나와서 계속 아끼시다가 이제 제일 큰 병원에가 진단 내면 무슨 병은 없다는데 몸이 더 보면 약하다 말한다. 이게 자꾸 매김, 자꾸 매겨서 밥 마시고 자꾸 들어 눕는다 말한다. 그런 게 이하고서 한 달을 채에서인데 잠도 잘 자고 매기나고 기능력도 도와주고 이거 기운 보충 세게 하는 것 같다면 이랬겠다. 우리 오빠 얘기하는 게 그래 내복. 예, 그래 내보고 소리 나도 심장도 두근거리지 이 골도 좀 빼놨기 때문에 아픈 게 어떻게 하는가가 우리 아빠 니 나도 골이 땡한 게 이제 골이 땡한 게 이렇다는 기능력이 좋다는 그래 나도 이제서 이제 한 열두 날 된다 굉장히 내 써본 건 이게 좀 예, 사람이 정신 조금 이렇게 나고 예, 그 다음에 기능력도 네. 좋아지고 예, 눈앞이 환해진다 선생님 이야기 선생님
3: 네.
2: 네, 그리고 또, 심장 둥그런 게 일어났습니다. 계속 밤맛이 우리 맥이 납니다. 이번 네. 활동에 용천원도 감면해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선생님?
3: 오늘부터 예. 하는데 미치라야 합니다, 이번 달 말.
2: 예,
3: 그렇습니다.
2: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오늘 두 집에서 같이 사는 건 헐채 구멍인가, 예?
3: 네.
2: 예, 예. 싸다고 그린다. 우리 두 집에
3: 같이 사야 된다. 그럼 15강, 15강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2: 예, 나누면 된다 말입니다.
3: 예, 예, 예. 예.
2: 수고하십시오.
3: 그렇게 하십시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일단 우리 이 건네보시환을 보면은 약종들이 좋은 게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홍삼이나 녹용이나 정말로 이거는 돈이 없어 못 썼지 또 이전에는 기본상 우리 로백성들이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나는 홍삼을 못 쓴다, 로경을 못 쓴다 이런다. 왜 못 쓰는가? 열이 청해져 갖고 코피 난다,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을 고려하죠. 물론 열한 사람들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이라는 게 어느 약이 다 100% 좋은 게 없습니다. 꼭 이게 좋으면 저게 나쁘고 이런 부작용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약이라는 거는 음과 양이 병행을 잡아주고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이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4: 우리 어머니 이번에 내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치매 시터 병원에 갈까 치매 시터란다. 그래서 이 약을 이제 예 한 일주일 썼는데 좀 낫은가? 땀이 난다. 그래서 예,
3: 네.
4: 오늘이 우대 좋을 때요. 먼저 조금 쌌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오늘이 지금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이 효과 날 때 좀 많이 써야지. 이런 약 찾기 힘들지, 그뭡니까 예?
3: 15꽉 싸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빼드리고 약을 또 절반 가격으로 낮춰주고 예, 15꽉 드립니다.
4: 그래, 돈도 절약하고 얼마 더. 예, 오늘이 지금 배달해 줄 수 있습니까?
3: 지금 우리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4: 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4: 5012797번.
1: 네.
4: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네.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우리 이런 약들을 쓰면서 이 약을 써서 주요 성분은 기혈을 보충한다, 피가 부족하다, 혈세포 부족하다, 백혈구 부족하다, 항상 빈혈했다, 맥이 없다, 기가 부족하다, 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걸 해결하는 데는 홍삼 독용만한 약이 없죠. 그런데 그런 부작용을 이 약을 쓰면서 그런 성분은 흡수하고 부작용을 없이는 것이 바로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입니다. 이 약을 쓸 수 있게끔 쓰면서 부작용이 없게끔 만드는 처방을 말합니다. 군천좌실이란 조제원칙. 그러니까 이 약을 쓰면서 이 약을 인여 약이 흡수될 수 있게끔 하는 약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약을 써서 열을 청한다 무슨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게끔 하는 약이 예, 좌실이란 약이 같이 들어갑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3: 25가지나 되는 중약이 들어갔죠.

0: 여보세요.
1: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네.
1: 예, 네, 어제 이 건네버치 안 쓰고 지금 영 효과 좋아서 어제 또 배달 받았는데, 우리 오빠 지금 무슨 증세인가 하면, 이 좀, 이 그런, 그러니까, 물질관 들이대 있는데, 어제 소변이 나아간다, 제가.
2: 예.
1: 예, 소변이 하다 쓴다, 뭐, 상까지 나가야 되지, 그러면서, 이, 좀 어떤 때는 뭉뚱은 졸이기도 하단다.
2: 예.
1: 예, 이, 그냥 항상 이, 이, 뭐, 신사에와는도 어제 그 약물이 이렇게, 뭐, 입술이 올라가는 것 같으니, 뭐, 어지럼증 자꾸 하고,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2: 예.
1: 네, 이 건네버시 안 써봤으면 저 체크했는가, 이래 선생님과 문의답니다.
2: 소변이 잘 안 나고 졸이기 거좀 하자면 이 비뇨기통이 염증과 좀 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소변이 안 나간다는 거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우리 이 코파트에서 밀어주는 기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예? 이래서 이런 약을 꼭 불순하는 약을 써줘야만이 소변이 좀 시원하게 나가고 잘 나가고, 예? 그 다음에 그 염증과 좀 없애는 약이 25가지에 다 들어갔습니다. 예? 이 진화람의 중약으로는 소염제 사람이 이름인 것 같지만 이 진화라는 게 중약에서 아주 좋은 청열 해독 소염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신다 할 때 소변이 저리다, 그 다음에 잘 안 나간다, 밤에 소변이 잦다, 특히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 다 이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래서 이 약으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이제 오늘이 15가지 배달 받기죠?
2: 네. 지금부터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1: 예,
2: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1: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래서 우리 이런 군이라는 거는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에서 군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걸 말합니다. 이 약에서 제일 중요한 작용을 놓을 수 있는 걸 뭐인가? 홍삼로경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군이라는 게 이게 황제를 말합니다. 우리 뭐 이런 드라마를 안 보면 황제가 자기 절로 자기를 말할 때는 군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한다, 군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 아래 부하들이 어찌입니까? 아마 발소매를 돌면서 천은 이렇게 이렇게 뭐 황제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럴 때 천이라는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말입니다. 군천좌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걸 군이라 하고 천을 그 아래 보조하는 걸 천이라 하고, 우리 여기서 천인 약재가 뭐인가? 건비작용이 들어가는 약재입니다. 이런 좋은 약이 들어가도 흡수 못하고 임요 약을 흡수 못하면 아예 되죠. 그래서 그 아래 이 약을 흡수할 수 있게끔 산약, 봉경, 백출, 거저 백출이 아예 들어갔습니다. 초바이추가 백출이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이 약이가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 좌실, 군천 좌실이지 않습니까? 예? 좌실이라는 거는 이 약을 쓰면서 음과 양이 병형을 잡아주고 열한 사람들도 쓸 수 있고 찬 사람들도 쓸 수 있게끔 이 약이 음양 병형을 잡아주는 약이 골고루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3: 시간이 좀 다문화다 된다.
2: 네.
3: 우리 군이가 이 그만 부마다가지고 저기. 뭐, 이제 한 보름 받고 이제 나왔는데도, 뭐, 원칙을 하고 이래서 한 번이 건의보다는 있으면 어떻게든가 다문해본다.
2: 예, 그런 분들이 꼭 써야 됩니다. 걔참 몸이 잘 쳐서지 못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쓰면은 몸이 빨리 회복이 되죠. 예. 꼭 쓰시기 바랍니다.
3: 오늘이야 15가구 좀 배달 받자고 된다.
2: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우리 감기라면 심하게 왔을 때, 폐렴이 왔다, 감기 왔다, 심할 때 어떻습니까? 한 일주일을 감기약 쓰고 났는데 뭐 열이 난다, 뭐 기침이 난다 이거는 없어졌는데 부작용이 뭔가? 그래서 입안에 그래서 밥을 여면 모래알 갖고 소화가 아예 돼서 장두수 하거나 변비 오거나 설사하거나 맥이 똑 떨어지거나 아마 감기를 해봐서 여러분들 이 감기 뒤끝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감기약 같은 건 이게 군천

0: 7이란 일의 조정 원칙이 들어간 이야기 아니란 말입니다. 또 이런 군천 좌실이란 이런 조제 원칙에 근거해서 만든 이야기를 할 때는 약이 20가지 이상이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약재가 비싸서 이렇게 20가지 이상 들어간 약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진기한 약재로 20가지 25가지 들어가지 않을까. 때문에 우리 이 근위보신화 같은 약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이 약을 쓰고 보니까 내가 어떤 증상들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실면증이 있다, 소화해야 된다. 특히 소화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약이 들어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들은 약을 쓸 때 꼭 건비약이나 소화제 약을 같이 였습니다. 고가병을 치료하든 혈압을 치료하든 간을 치료하든 이런 약제를 꼭 같이 이어서 인여 약이 흡수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건네 보신화는 보면은 25가지나 되는 진기한 약제가 들어간 약이 너무 종합적으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이런 약을 쓸 때에는 실험 놓고 안전하게 써야 된다. 이 감기약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감기를 빨리 치료하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씩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5가지 감기약을 먹고 일주일 후에 요독증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감기약이라면 좀 센 약입니다. 그래서 간 콩팥귀를 다 상한단 말입니다. 군천 좌실이란 조제 원칙 이거 오늘은 잘 기억하시고 저를 이 약은 이 군천 좌실이란 조제 원칙에 근거해서 만든 약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요한

0: 드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찌든 병이 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으로 해서 사망된다. 어쨌든 아무데도 아이 아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화와 같이 이 병 저 병 들면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병에 적게 시달리고 병이 걸리면 빨리 치료받고 또 이런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어떤 약부터 써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이 든다면은 자꾸 심장이 병이 들면 심장병이야, 고혈압이 생겼으면 고혈압이야, 이런 뒤정지려 그냥 증상에 따라만 치료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한일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게 계속 심장병으로 결국에는 사망되고, 고혈압 약을 계속 먹었다는 게 혈압이 온종하게 되고, 물론 우리 시중에서 이 약만 먹으면 혈압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고 과대 광고하는 약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임신은 2달 이렇게 혈압이 온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혈압약을 또 특히 서약 같은 거는 꼭 고혈압이 있다 할 때에는 잡사서 평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즉 130 험이꽁주 이하로 내려놔야 됩니다. 한 200이 되던 사람들은 140 험이꽁주 이하에. 그런데 그걸 조절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혈압약을 끊었던 사람들이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가면은 혈관이 터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혈압약 아예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 어느 정도는 잡숴야 됩니다. 적게 잡수는가 많이 잡수는가 이 문제지, 혈압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치료상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아예 하다 보면은 혈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이래서 혈압약은 정상적으로 자기 그 혈압이 수준에 맞게 장복하는 게 좋습니다. 서약으로 된 거를 해서. 그 다음에 치료상에서는 우리 이런 혈관이 굳어지지 않고 피가 걸어지지 않고 혈점도를 높이고 혈관이 나른해지고 정서적으로 파동이 그렇게 신경적으로 심하지 않게끔 조절한다 할 때 우리 혈압약을 절반 줄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상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뒤정지려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래서 많은 치료상에서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는 대부분 원인은 간하고 콩팥 비위에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심장병이로 고혈압이요 뭐 폐렴이요 생기는 원인은 특히 우리 폐혈이 세다거나 심장혈이 세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예, 저도 영지 간구부에 지금 숨어야 이 당뇨 합병증이 선이 나빠졌는데 이거 쓰니까 영 좋습니다.
0: 예.
2: 예, 선도 예, 그래서 섭이 달라가지, 강피도 없지, 그 다음에 이 저기 냄새도 없고, 예, 거품도 없어서 영 좋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예, 붓기도 빠지고 몸이 영 가벼워진다, 예.
0: 그렇죠.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그냥 무슨 소리도 놀라고 발작 소리도 놀라고 그래서 이 놀라서 어떤 때는 막 이 호도도 하면 꼼짝 못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담문합시다. 이 당뇨는 아닌데 이 손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 뭐 주소장을 한답니다.
0: 예.
2: 예, 이런 분은 이것은 뭐 어떻습니까?
0: 일단 투석을 했다면 뇨독증입니다. 시지간이 700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콩팥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죠. 제대로 하다가 이틀 넘어 건너면 또다시 온몸에 또

0: 앞, 이 포지입니다. 이 약은 주로 간하고 콩팥을 동시에 좋게 하기 때문에 면역력증이 있는 사람들 꼭 이 약을 쓰신다 할 때는 우리 그 독소가 몸의 독소가 소변으로 빠지는 게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 간 기능을 다 높이기 때문에 쇠퇴하는 분들, 당경화를 앓고 있는 분들 다 이 약 쓰십시오. 이 약이 안전한 약입니다.
1: 안전하게요.
0: 네.
1: 그래서 내 지금 내 구비 문의를 해달라 해서 내 지금 선생님께 문의 듣는다. 이게 바로
0: 대답해. 그렇게 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특히 강경락이 막혔을 때, 이 강경락이 통과하는 이 통로에 문제가 다 생깁니다. 양쪽 옆구리로 올라오면서 양쪽 젖가슴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경락이 합해져서 목을 지납니다. 때문에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에 생기는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암은 아니지만 만성 우리 후두염 서에서 말하면 만성 인후염 하는 거 우리 중에서 매혈치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강경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지금 이 입간 900에서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고 효과 빠릅니다. 나는 어제 썼는 감이 야, 두양의 맥이 없고 이 몸이 어제 자꾸 편안하지 못한 붓기미 소리 그리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도를 아이들미 소리 그래서 이 입간 900에서 내 여전히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쓰니까 기분 싹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소화에 되던 게 소화 잘 되니까 밥이 맛있고 그리고 예, 그 귀에서 소리 나대 그 다음에 들리지 않아 영 고생했는데 이분이 없어도 아이디 등에 이분이 입간 구벅에 쓴 후에는 기본상 말이 잘 들린다 이로 완전히 이롭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리고 몸이 그냥 붓기던 게 어제는 붓기지 않고 영 몸이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영 좋습니다. 내 이거 어제는 계속 쓸려서 납니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지금 술이라 자꾸 먹을까 해 간이 간이 좀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술을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좋다 됩니까 지금 이 간이
0: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 나빠지죠. 예? 이런 약속 좀 남편 없어
3: 그런 게 그렇게 맥이 없고 게다가 어떤 술을 꿈꾸니까 이 약을 쓰던 동안에서 제일 좋답니다. 그래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어떤은 그래, 우리 두 분이 같이 계속 쓰길래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 할 수 있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네, 강경락은 이렇게 우리 입에 올라왔다가 얼굴을 지나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들어가서 우리 담낭경락이 또 이어받죠. 예. 그 다음에 아렐루도 그렇습니다. 아렐루도 아래 배꼽 아렐루 지나서 생식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남성분들 계속 음낭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역시 이 강경락이 막혀있는 겁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진행하는데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연변주 기업과 함께 일자리를 교정해라. 연변대학 초빙회 및 정부 학교 기업 협력 조인식이 5월 32일 연변대학에서 거행됐습니다. 정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이 조인식에 참석하고 초빙회 현장을 돌아보며 조사 연구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결식 당위의 선전부의 협조하에 길림위성 TV 창작문화관광미식종합 예능 프로 맛있는 동북음식이 근일 연결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22번째 세계 장건강의 날을 맞아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는 공익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변주 기업과 함께 일자리를 교정해놓아 연변대학 초빙회 및 정부 학교 기업 협력 조인식이 5월 31일 연변대학에서 거행됐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이 조인식에 참석을 하고 초빙회 현장을 돌아보며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을 촉진하고 신시대 인재사업을 잘할 때에 관한 습금병 정석의 중요한 원소를 깊이 관찰하고 취업 형사의 새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며 연변 재반사 발전에 수요에 긴밀히 맞추어 연결 플랫폼을 정성껏 구축을 하고 주요 봉사를 착실히 세밀하게 잘해 더욱 많은 청년 인재들이 연변 건설에 뛰어들고 연변의 뿌리를 내리며 연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변대학 당위석이 두 예가 조인식을 사배했습니다. 조인식에서 참가 인원들은 함께 연변 인재 유치 선전 영상을 시청을 했습니다. 부주장 윤조휘가 산업 배치, 인재 정책, 취업 환경 등을 둘러싸고 연변의 혜택 정책을 설명을 하고 길림 5동 야급 집단 주식위원회사 리사장 리수림이 기업 발전 정황과 인재 초빙 수요를 소개했으며 연변대학 2026기 석사 졸업생 두미애가 고향을 건설하는 청춘의 뜻을 표달했습니다. 이어 부주장 윤조휘, 연변대학 당위 부석이 우금환이 쌍방을 대표해 학교와 지방 인재협력협의에 서명을 했고 연변대학 부교장 주위홍, 길림 5동 야급 집단 주식위원회사 부총경리 림효림이 쌍방을 대표해서 학교와 기업 인재협력협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9시 35분 호가복이 연변주 기업과 함께 일자리를 교정해로 연변대학 초빙회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현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학생들은 초빙구역으로 몰려들어 기대 부푼 마음으로 구직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인산 인해를 이룬 초빙회 현장에서 구직에 나선 학생들은 이력서를 손에 쥐고 각 기업의 전시 구역 사이를 오가며 일자리 요구, 보수 수준 및 직업 성장 공간 등을 자문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장에 도착을 하여 구직 중인 졸업생들과 친절하게 교류하면서 그들의 취업 의향, 이력서 제출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모두가 연변에 남아 취업 창업하고 부단한 분투를 통해 인생의 꿈을 실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자연 풍경이 수려하고 취업 환경이 좋으며 생활이 쾌적하고 발전 잠재력이 거대해 일을 도모하고 창업하며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옥토입니다. 이곳에는 모두가 자신의 장점을 마음껏 발휘하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무대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변을 선택하고 연변의 뿌리를 내리며 연변 건설에 뛰어들면서 끓어오르는 열정을 이 땅에 쏟아붓고 분투의 발자취를 이 옥토에 아로새겨 훌륭한 사업을 이룩하고 다채로운 인생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호가복은 또 일부 초빙 기업의 전시 구역을 찾아 초빙 수요, 노임 대우, 초빙 진척 등 정황을 요해하고 나서 고용단에서 업종 발전 전망과 기업 발전 우세를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매력적인 일자리를 더 많이 내놓아 충분한 성의로 더 많은 청년 인재를 유치하며 더욱 많은 고급 인재를 연변에 남겨둘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관건은 인재입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확고부동하게 대학생 취업 창업 촉진을 중요한 위치에 놓고 정성을 다해 취업 봉사를

0: 발휘하며 백방으로 취업 경력을 높이고 인재 발전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함으로써 더 많은 천리마가 연변대지에서 앞다투어 질주하게 해야 합니다. 연변산업 발전 방향을 긴밀히 둘러싸고 기업의 노동력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며 전문 초빙, 학교 기업 쌍방향 선택회의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인재 공급과 산업 수요의 정밀한 연결을 추동함으로써 청년 인재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광활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졸업생 창업 보조금, 창업 담보 대출 등 우대 정책을 참답게 실시하고 신청 절차를 진일보 간소화하며 심사 승인 효율을 높여 재반 정책이 제때 충분히 실시되도록 확보함으로써 더 많은 인재가 적극적으로 찾아오고 나무려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내외 대학교와의 연결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인재 유치 및 육성 기제를 건전히 하고 완산하며 주문식 인재 수송 전개, 대학생 연변 견학 체험, 조직 등 방식을 통해 더 많은 타지 우수 졸업생들이 연변으로 모여들도록 유치함으로써 연변의 고품질 발전 주동에 견실한 인재 보장과 지력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초빙회는 총 139개 기업이 참가하는데 제공된 일자리는 장비 제조, 문화관광, 의약건강, 식품 가공 등 분야를 포괄하고 여러 학력 차원과 전공을 포함해 연변 산업 발전의 왕성한 태세와 인재를 유치하고 남기려는 충만한 성의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성교육청 1급 손시원 류학군, 성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 부청장 양금휘, 조당의 부속이며 훈천시 당위 석인 림소림, 조당의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 석인 왕길보, 연변각 부교장 손준기, 주식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연변조 기업과 함께 일자리를 교정해라. 취업에 힘실어 새 길 열어. 연변대학 초빙회 및 정부 학교 기업 협력 좋은 시기 5월 32일 연변대학 밖을 체육관에서 성대에 열렸습니다. 초빙회 현장은 인파로 북적이고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정부에서 플랫폼을 마련하고 기업에서 일자리를 내놓으며 학생들이 구직에 나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인재 연결회를 통해 대학 졸업생과 지역 기업 간의 소통 통로가 원활하게 이어졌습니다. 오전 9시 초빙 구역에는 각 현시 중점 기업, 규모 이상 기업,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기업 등이 정례의 자리를 잡아 대학 졸업생들의 다양한 취업 수요에 부응을 했습니다. 기업 초빙 책임자들은 일터 특점, 복지 대우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했으며 학생들은 상담하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장에는 정책 선전 강연 전문 구역도 마련됐습니다. 3.1군들은 대학 졸업생 취업 창업 보조금, 정착 지원, 주거 보장 등 각종 지원 정책을 1대1로 설명을 해 학생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변대학 학생 왕현연입니다. 오늘 초빙회에서 여러 기업의 초빙 관련 구체적인 요구를 살펴보며 앞으로의 노력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싶은지 분명히 알게 됐죠. 카슨길림세포자원고관리위원회사 운영부 총감독 박성입니다. 우리는 연변 지역에 입주한 지 2년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본지방 기업이 본지방 대학의 플랫폼을 통해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초빙회는 인력 차원 및 사회 보장 부분에서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수요에 초점을 맞춰 취업 창업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활동 현장이나 정책자문대, 기업초빙 전문구역 등 6개 기능구역이 설치돼 기업과 졸업생 간의 수요와 공급 연결 플랫폼을 전방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초빙회 현장에서 총 568명이 취업 의향을 달성했습니다. 연변주 인재봉사중심 취업 및 인재교류과 과장 왕명연입니다. 이번 활동에는 취업일터 400개를 제공했고 1818명을 모집합니다. 취업일터는 교육, 의료, 정보, 기술, 다국무역 등 여러가지 중점 분야를 포함합니다.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마음에 드는 직장을 찾기를 바랍니다. 5월 31일 우리주는 중앙 제2 생태 환경 보호 독철조에서 이첩한 제22진 군종 신소 신고 사건 도합 5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표지 3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1건, 용점시 1건, 안도현 3건, 중점 사건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 환경 관련 문제가 5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40%,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40%,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0%를 차지합니다.
1: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결시 당위 선전부에 협조하여 길림 위성 TV 창작 문화 관광 미식 종합 예능 프로 맛있는 동북 음식이 그늘 연길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 프로 레빈들인 왕령, 아우정, 고추제 일행은 연길 특색문화관광지표에 심입해 몰입식으로 조선족 특색미식, 민속문화를 탐방하며 다각도 립체적으로 우리조 독특한 지역특색과 인문내포를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인기 명소인 가온커피숍에서 레빈들은 커피씨 갈기, 커피 만들기 등 커피 제작 순서를 체험하면서 연길의 유행 레저 경영 모식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또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활쏘기, 투호 등 고전 전통 민속 오락 종목을 즐기면서 몰입식으로 조선족 민속 문화의 색다른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배우 아구성입니다. 이곳으로 오세요. 오면 모두 놀랄 겁니다. 이곳이 오면 재미있는 경기도 보고 미식도 맛볼 수 있습니다. 배우 왕령입니다. 연길은 조용하면서도 아주 국제적이라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우 고추제입니다. 민속원에 들어서니 이쁘게 단장한 남녀 관광객들이 보였습니다. 활쏘기와 투호를 체험하고 연길 특색 미식을 맛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맛있는 동북 음식 프로는 전국 문화관광 소비의 인기 상승 추세에 초점을 맞춰 동북축구연맹전의 높은 인기에 의탁해 체육 더하기 문화관광 더하기 미식 융합창작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프로는 남방 레빈이 동북 음식을 맛보고 길림성 현지 생활 체험을 핵심으로 동북 특색미식 배후의 풍미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아울러 카메라를 통해 동북 주민들의 열정적인 성격 특징과 순박한 인문 풍정을 그리면서 관중들이 전방위적으로 다원적이고 젊은 새 동북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0: 5월 29일 22번째 세계 장건강날을 맞아서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는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병원 소아내과 전문가와 의료인들이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장건강관리, 소아내과 질환진료, 소아기관 조기 암검진 등 내용을 둘러싸고 전문적인 진료 지도 봉사를 했습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소아내과 부주임 최민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고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며 오래 앉아있다 보니 설사, 변비, 위산, 역류 등 증상이 자주 나타나죠. 대부분 참고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소화기관 질환을 오랜 기간 방치하고 치료를 늦추어 생긴 것입니다. 전문가는 가족력과 장질환 병력이 없는 일반인은 40세 이후에 한 차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건의했습니다.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신한산업권이 길림 연길 변모래기 작업 질색기 주지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올해 연길시에서 벼 전과정 기계화 표준화 재배 모식을 힘써 보급하면서 농업 현대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길시 농업기계관리본소에서는 기술 지도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농민들의 재배 난제에 대답을 해주며 작업 표준을 규범하고 모내기지를 엄격히 관리하여 변모내기 작업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 중국민족본은 5월 26일 이면에 연변 박물관 문물을 활성화시켜 문화관광의 에너지 부여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이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 좌표에 입각해 연변 박물관의 중요 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내용 건설에 몰을 받고 체험 전경을 혁신하며 개방 연동을 심화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선전 교양을 깊이 전개하고 문화 관광 융합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0: 중국 관광부는 일전 이 같은 연길 젊은이들의 취향 저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금년에 연길시는 부동한 연령 단계 관광객들이 의뢰

0: 취향을 깊이 분석하고 유행 요소가 거리 골목에 녹아들도록 하며 소도시의 삶의 정치와 고품질의 유행을 서로 융합시키면서 현역관광 고품질 발전의 특색기를 걸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1: 길림일보는 5월 25일 전면에 도나 인삼 전 산업 사슬 차원 승격의 변화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도나 인삼 산업은 원료 판매 낡은 모식에서 벗어나 표준을 세우고 정밀 가공하며 교역을 강화하고 문화를 구축하는 4개 차원으로부터 전 산업 사슬의 승격을 주동한 데서 산업가치의 대폭 장성을 실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도나시 원삼 재배 생산액은 동기 대비 39.5% 장성하고 정밀 심층 가공 제품의 생산액은 5억 8천만 원을 돌파했으며 관련 봉사업 생산액이 31억 5천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영화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네, 먼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3: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3: 집중부근 대외저지 4층 58평입니다. 햇교 부근의 집입니다.
0: 네.
3: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0: 네.
3: 12만원에 팔겠습니다.
0: 12만원요? 네.
3: 예, 연계전화 136
0: 네.
3: 3433-2636
0: 136-3433-2636번요.
3: 예, 맞습니다.
0: 네. 집 한, 그 방이 한 칸에 있습니까?
3: 예, 이스위팅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3: 예.
0: 네.
3: 예.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4: 네,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4: 네, 집을 팔려고 합니다.
0: 네.
4: 네, 위치는 전남 중심에 있는 텐시저치 3층입니다.
0: 네. 네,
4: 면적은 61평 좀 더 되고요.
0: 네.
4: 양수 2층이 남북집입니다.
0: 네.
4: 네, 뒤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고요.
0: 네.
4: 시장도 가까이 있습니다. 네, 연계전화는 156-0050-9121번입니다.
0: 네. 네, 3층이라고 하셨습니까?
4: 네, 예, 3층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4: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길시 북대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연락번호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네, 더문시룡 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졸집을 팝니다.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습니다. 벽돌 창고도 있고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합니다. 주변에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수돗물은 샘물이고요.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남북이 통한 집이고요. 통풍이 아주 잘 됩니다.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 북쪽 현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야시장도 가까워서 네,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곳입니다. 침실은 두 칸이 있고요. 연락번호 1560050-9121번 1560050-9121번입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네, 연길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부근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입니다. 받을 가격은 12만 원입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 현에 있는 집을 세수입니다. 단층 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인데요.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1: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0: 네, 반자립이 가능한 할머니를 돌봐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네, 숙박을 해야 하고요. 지역은 연길입니다. 연락번호는요. 1824335-8227번 1824335-8227번입니다. 네, 한 여성분이 출퇴근 가능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4433-2559번 1364433-2559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선풍금,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립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0: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그 기부를 팔려고 그러는데.
1: 네.
0: 위치는 그 하남의 완이 피하 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1: 네.
0: 7층 집에 5층이고 네. 면적은 70평입니다.
1: 네.
0: 그리고 다음 한편에 북계 고성화원의 집인데
1: 네.
0: 7층 집에 1층이고 면적은 50평입니다.
1: 네.
0: 받을 가격은 15만 받다.
1: 네.
0: 연락처는 요빠빠.
1: 네.
0: 4473.
1: 네.
0: 3865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0: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3: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3: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3: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1: 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수입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집안이 아주 깔끔하고 햇빛도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전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기에 내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3-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길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 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 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4: 집을 팔거나 세를 줘야 합니다.
1: 네.
4: 집 위치는 대우화원이고 43평 좀 넘습니다. 그리고
1: 네.
4: 4층입니다.
1: 네.
4: 해광이 좋고 깨끗합니다.
1: 네.
4: 경계 전화는 1394339
1: 네.
4: 4745번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4: 네,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석.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네, 용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수입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내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원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쪽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0: 네, 계속해서 정보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백돌집합니다.
0: 네.
1: 집점은 도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네.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1: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1: 우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능이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연락번호 138-9433 네.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수고하세요.
0: 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0: 부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 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연변대학부석병원에서는 세계 장 건강의 날을 맞아 무료 검진 및 선전 활동을 조직해 대중들에게 장 건강의 중요성과 조기 검진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장은 인체의 핵심적인 소화기관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면역 및 해독기관으로 인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자주 밤을 새우고 식습관이 불규칙적이며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등 원인으로 위산이 역류해 위가 쓰리거나 복부 팽만감, 변비, 설사 등 위장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참거나 검진을 미루어 결국 위장 만성질병은 물론 암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연변지역 사람들은 냉면, 꼬치구이 등 음식들을 즐겨 먹는데 찬 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교차해서 먹거나 맵고 기름진 음식들을 자주 먹는 식습관은 위장을 자극해 일시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설사나 장내 폴립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 90%에 달하는 대장암은 장내 폴립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40세부터 45세부터는 위장내시경 검사를 받아 초기 검진을 통해 위장암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연변병원 소화내과 전문의는 일상생활에서 담백한 식사 습관을 유지하고 충분히 휴식하며 적절한 운동을 하고 과식하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밤을 새우는 등 나쁜 습관들을 개선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장 건강을 지킬 것을 건의했습니다.

0: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조 상무국, 조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연결시 상무국, 연결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연변맛 홈장 특색 상품 장터 활동이 연변 농장 커시안팀 갑그리그 홈장

경기에 맞춰 연결시 전민건강중심 경기장 동문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날 행사장은 경기 시작 전부터 뜨거운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많은 축구팬과 시민들은 경기를 기다리는 동안 장터 곳곳을 누비며 연변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끽했습니다. 료식업, 식품가공, 문화창리, 정제유, 자동차 등 분야의 35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단순한 먹거리 장터를 넘어 제품 전시와 체험, 구매를 원스톱 형식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 관광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경기장 출입구에 마련된 소형 자동차 전시는 축구팬들의 발길을 붙잡으며 연변의 활기찬 소비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주 상무국 관련 책임자는 이 활동으로 스포츠와 상업, 문화 관광이 어우러져 소비의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체육장이 치열한 축구 경기가 펼쳐지는 승부의 장이자 연변의 맛과 정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여름에 운동을 한 후 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합니다. 이는 피부의 끈적임을 씻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심장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온몸의 대부분 근육이 참여하는데 이때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은 주로 사지 근육으로 흘러갑니다. 운동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사지 근육은 계속해서 높은 혈류량을 유지하게 됩니다. 더운 날씨에 운동한 후 찬물에 샤워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냉수욕은 몸의 모공을 즉시 닫고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몸의 열 발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몸이 상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체열의 발산을 차단하는 것은 근육 회복에 좋지 않으며 감기에 걸리고 두통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마친 후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면 체온이 기본적으로 정상으로 회복되고 땀이 증발하며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때 목욕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인생의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근력이 좋지 않은 사람일수록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이 운동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적의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이 필요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개인의 체력 수준을 반영한 세분화된 운동 권고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 하루 얼마나 운동해야 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이상 낮추려면 중고 강도 운동을 주당 5, 60 내지 610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평균 약 80분에서 90분 수준입니다. 현재 권고되는 주 150분 운동은 효과가 없을까요?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에서는 WHO 권고 기준인 주 150분 운동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8%에서 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더 큰 보호 효과를 위해서는 운동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체력이 낮은 사람은 더 많이 운동해야 할까요? 연구 결과 체력이 낮은 사람은 같은 심혈관 보호 효과를 얻기 위해 체력이 높은 사람보다 주당 30분 내지 50분 정도 더 운동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10시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 비물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싸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한 과게 가격이 1배 24원인데요.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60각을 싸면 70각을 드립니다. 원래는 60각에 60각 드리는 이만하게 담은 큰 우대 활동이었는데 이번에는 첫째 60각에 70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대 활동은 지금까지 없었던 우대 활동인데요. 보통 현금권은 1,000원을 줬는데 이번에는 1,500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값에서 1,500원을 빼주게 되어 있고 세 번째 우대 활동이라면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 이걸 또 한 건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지원액을 이번에 사시게 되면 뭐 5년 10년 더 길게 복용하셔도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모래밭의 자란 가시나무 열매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령한 식물이 장수 식물이 그 가시나무 열매에서 달린 이 제품 자체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하게 진행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598원인데요. 한각은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각을 싸면 15각 첫째 100% 무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큰 우대활동이죠. 두 번째 우대활동이라면 1,500원 현금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총값에서 감합니다.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 이걸 또 드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레이저 치료이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레이저 이전은 꽤나 계시는 걸 알고

0: 들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손목에다 딱 오전에 한 번 30분, 오후에 한 번 30분 이렇게 끼고 나면 혈액이 원래는 뭉쳐다니던 이 혈액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환장애를 손끝이 저리거나 발끝이 저리거나 머리가 뻥해지거나 기억이 잘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혈압이 조절받지 못하거나 이런 걸 모두 동맥경화로 인해서 혈액의 죽상경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구체 증상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 손목시계를 딱 차고 사지원액을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삼고증 여러 가지 문제가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가 해결받는가 하면 그 외에도 이 제품 자체를 드시면서 손목 그 레이저 치료기 그 시계를 딱 차게 되면 이전에 여러분들 그 인사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이거 쓰기 전 레이저 치료하기 전에 피를 한 방울로 딱 그 당뇨 검사를 할 때 그것처럼 유리판에 딱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반 시간 한 다음에 그것도 딱 한 방울 찍어서 유리판에 넣고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두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기 전에는 한 대 엉켜 다니지만 해도 한 다음에는 한 방울 떨어져 다니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이번에 기회가 여러분들한테는 확실하게 보통 기회인 게 아니라 확실한 기회로 차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지금 사지원액으로서는 1년 거의 되게 먹고 있습니다.
0: 예.
2: 늘상 혈압이 높아 온종일 잘 안 되고 뭔가 머리가 그냥 칭하고 여기 숙군지가 그냥 쑥쑥 찌르면서 근질근질 거리만 일 많이 이랬댔습니다.
0: 아, 예, 예.
2: 그리고 목 대퇴도 뻣뻣하고 이런 증상이 요즘에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아, 그마다 바로 순환 이상입니다. 순환 장애입니다. 예.
2: 예. 그리고 경동맥이 빵칼이 있다 합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광 전번에가 검사받았다. 경동맥이 빵칼이 많이 작아졌다며 이랬대요.
0: 그럴 겁니다. 이제 점차 견제하면 그게 완전히 제거될 겁니다. 제가 신심 있게 예. 이야기합니다. 예.
2: 그리고 가슴이 그냥 두근거리고 저녁이면 이렇게 얼마나 뻗치면 잠을 잘 못 잤댔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때 잠을 너무 잘 자고 있습니다. 가슴 너무 편안하니까 나.
0: 예, 그렇죠.
2: 그리고 또 먹어보니까 나 이게 과민성 체질이 졌을 때다.
0: 아, 그렇습니다. 심지어 화장품 반응이 있거나 예. 어지간하면 뭐 바깥에 그 자외선 반응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예. 이 제품 쓰시게 되면 해결받았다는 분들이 예.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2: 나는 뭔가 좀 고민이 치질되나서 이렇게 해삼 같은 거 못 먹었댔는데
0: 아, 물고기 유형 예. 해삼 같은
2: 이런 거 뭐 예. 요즘에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들었을 때다.
0: 어, 그렇죠.
2: 예.
0: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이렇게 예. 너무 좋습니다. 먹을 예. 그러고 또 이 뭔가 뭐 뭔가 민서방 농약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내내장이 있어 눈이 좀 뿌옇게 보이고 좀 얼빠나게 빠나지만 뿌옇게 보이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근데 또 눈을 지내놔서 바깥에 나고 빛이 싫고 눈을 지내놔서 눈 뜨지 마시고 그냥 이리 안경 걸지 않으면 바깥에 나 못 댕기게 됐습니다.
0: 예.
2: 근데 요즘에는 이 약 먹은 후부터는 명소방 농약 먹은 후부터는 아니, 안경 알 거라도 바깥에 나가서 울었을 때 눈이 쌤을 걸지 않고 눈물 안 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0: 그렇죠. 예.
2: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라는 뭔가 레이저 기계를 배달 받았는데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아, 그래요? 예.
2: 아예 딱 그 손목 아침에 한번 오후에 한번 딱 타고 있을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0: 그렇죠.
2: 혈당도 조절 잘 되고 있지. 혈압이 온종일 잘 되지. 너무 좋습니다. 머리도 막아지고 너무 좋습니다. 다
0: 그렇죠.
2: 받아야지 약간. 예. 그래서 내 오늘 두 가지 이야기 너무 좋으니까 또 조금 더 배달 받다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셔. 이번에 이 제품 네. 자체는 특수한 네. 우대 활동이니까 보통 네. 내외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함께 쓰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고 있으니까 501-7766에 전화 나오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501-7766번입니다.
0: 그럼요. 예. 네.
2: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사지원약을 먹고 있습니다.
0: 예.
3: 난 이제는 저기 1년 넘어 먹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3: 예, 그러니까 되게 많은 면에서 지금 효과가 대대해졌습니다.
0: 예.
3: 이 소변이 잦아가서 난 이거 젊었을 때부터 그랬는데 소변이 자꾸 예, 급하고 그 다음에 저리고 아프하던 게 이래서 정말 이걸 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아. 곰팥이어야지 그렇습니다.
3: 이 예. 약도 맛있었습니다.
0: 예.
3: 그런데 먹을 때는 놨다도 또 이내 발작한단 말입니다.
0: 그럼요.
3: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

0: 그냥 먹은 다음부터는 좀 다시 와야 한다니.
1: 아, 그렇죠. 이게 로경이 다섯 배 효과니까 로경은 콤팥이다. 이 정도 거지. 로경이 다섯 배 효과라면 콤팥을 그만큼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사지원액이라는 걸 말하게 됐으니까 콤팥이 든든해야 이제처럼 그런 증상의 개선을 가져옵니다.
0: 예, 저거 사병차 수가 좀 줄어들까 예. 다음 편에 갈 수 있어 얼마나 온지 모르겠습니다.
1: 아, 예.
0: 그리고 저기 위 나빠서 소화에 대해 밥만 먹던 게 좀 소화 잘 되니까 예, 밥 잘 먹으니 맥주나고 예. 그리고 이 혈압이 난 봐도 심했습니다.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예. 이래든지 그래도 영 많이 불안하고 예. 영 저기
1: 그렇죠. 이 제품이 예. 은행이 P20배 효과입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누르꾸름한 거 그 점적 주사 맞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은행 잎에서 분리 추출한 거 점적 주사 맞는데 그 효과의 20배 효과를 하게 되었으니까 예 심장과 뇌혈관에는 우수하죠. 예.
0: 예. 그래놓고 나 지금 저기 혈액 운동 잘 되니까 나 우지럼증이 그려놔도 것도 우지럼증이 나고 경력이 없어 그리 그래던 게 경력이 좀 많이 돌아섰습니다.
1: 어 그렇죠.
0: 예. 예 결국 면역력이 올라가 그런지 감기 그리하던 게 감기를 아이하고 예. 기침가래가 좀 심해서 그러던 게 이게 완전히 없어도 얼마 전지 모르겠습니다.
1: 아 예.
0: 그리고 손발이 차서 나는 영 쪽이 구형마이하고 예 추위를 세게 탔습니다.
1: 예.
0: 그러던 게 이동사 경도 이렇던가 그러니까 얼마 전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음양 조절이 잘 되고 순환 장애가 풀리게 됐으니까 추위가 어디든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순환이 제대로 되게 되면 그렇게 추워하지 않습니다. 예.
0: 예, 약을 먹어보니까 예, 확실히 구멍이 되든지 흡수도 빠르고 안전하고 효과도 좋고 해서 계속 쓰려고 명사방도 지금 내가 쓰고 있는데 나는 이 눈에 고기도 살아나고 자꾸 예, 가렵게 나고 무채 겹채도 버려보이고 예, 이러면서 자꾸 바람아도 눈물도 나고 하던데 이 증상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결국 눈에 고기 살아나던데 그게 많이 줄어드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1: 예, 여기 눈병 치료에서는 명사방이 다 이 정도로 인정받습니다.
0: 예, 그 백내장도 예, 이전 보고 많이 맑아졌습니다.
1: 아, 그렇죠.
0: 난 좀 예, 이 저기 원래 정도에서 더하지 않아도 좀 많이
1: 그것도 큰 치료죠. 예.
0: 예. 근데 이제 이전 보고 좀 많이 맑아졌으니까니 좀 병원이 많이 났습니다.
1: 그게 예, 보통 효과 아닙니다. 예.
0: 예, 그래 여러 면을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하고 또 들어보니군요. 우리 할 때 영조했을 때다 예.
1: 그렇습니다. 특수한 할 때입니다. 예.
0: 예. 선물도 좋고 약도
1: 많이 주고 또 현금 빼주고. 예.
0: 예, 이랬다 나 약이 조금 있어도 예, 좀 더 순대로 녹여서 약 좀 배달받자고 그린다.
1: 예, 배달자로부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45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오늘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예, 이 당뇨 있으면서 맥이 똑 떨어지고 예. 심장 후두루루라다 보니 다리도 벌랑 내리하는 것처럼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맥이 없지 그다음 소화 이제 밥을 못 먹겠지 이래서 이 사지원액 지금 쓰고 있는데 우선 예, 이 심이용 돌아서서 밥을 잘 먹습니다.
1: 어, 그렇죠. 예예.
3: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다리도 벌랑 따에 내리하는 것처럼 그래던 게 지금 맥이 나서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왜 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던 게 그게 지금 예, 어, 가끔가다도 어떤 때는 숨이 올라와 봐서 예, 좀 힘들었는데 지금 그런 증세 없어졌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길게 견제하시게 되면 아주 시간적인 국관성이 엄밀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길게 복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인데 심장과 뇌혈관에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예, 혈압 조절도 잘 되지, 혈당 조절도 잘 되지. 여름에는 좋습니다. 겨울에 면서방도 지금 예, 백내장에 들어와서 이 당뇨 있으니까 백내장이라고 진단받은지 오란 거 약 별로 예, 쓴다 하면 아이스때만 예. 지금 이제가 예, 용 눈이 앞에 솔려를 딱 쳐놓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 면서방이든 한 6달 쓰니까 나의 그 비닐이 쭉 벗겨진 것 같은다.
1: 아, 그게 보통 효과 아닙니다. 예. 서약은 대체하기 어려울 겁니다. 수술을 제외하고는 백내장은 서유에서는 다른 방법은 크게 현실적인 방법이 적거나 거의 없는데 이 제품 자체가 그것밖에

0: 다른 게 보통 약으로 대체하기 없는 우수한 효과입니다.
1: 예, 네, 예, 이 눈약이라면 저만이 알 수 없고도 그래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때 약을 쓰니까 그렇게 빨리 효과 보. 이 사기원에게도 같이 있으니까 나의 더 빨리 효과 보는 것 같아요.
0: 아, 너무 현명하게 선택했습니다. 식전의 사지원의 식후의 명사방 이렇게 하게 되면 눈을 구할 뿐만 아니라 전방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아주 기회를 잘 만들었습니다.
1: 네, 용 빨리 효과 난다. 그래, 네, 이번에 그 뇌자 치료기계 선물시켜 준다니까, 네, 하나 더 선물 받아서 좀 그냥 계속 쓰자고 그런다.
0: 좋은 기회입니다. 이거 써보시게 되면 놓칠 수 없는 기회라 이거 깊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501-776을 전화 넣으세요.
1: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네, 집에 남편분이 폐기종으로 입원한 후부터 진짜 많이 약해지고 얘기 없어 하고 감기 자주 걸리고 감기 걸리면 기침 계속 끼고 가래끼도 오르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네. 이 감기가 지나가는 감기랑 감기는 다 걸리고 밥맛이 없고 했는데 친구 소개를 해서 아직 원예를 못해서 소개해서 그랬는데 어제 한 거의 넉 달 잤었는데 효과가 참 좋습니다.
0: 어, 그럼요.
3: 예, 그러니까 이 감기 자주 걸리는 게 그거 많이 나서지고 예. 지나간 것도 많이 나서 맥이 수선 돌아서서 맥이 없던 게 맥이 있으니까 예. 식사도 하고 제가 정서도 도와주고 예. 참 이야기 우리 나이 있는 분들이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3: 예, 그래서 이번에 활동이 좋다가 예. 싸서 예. 또 활동도 좋다가 우리 둘 다 먹자고 예. 이번에 또 싸자고 됩니다.
0: 그렇게 하셔.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 제품 자체 428가지 영양 활성소 인삼역행이 5~6배 효과 은행잎이 20배의 효과 엽산이 포함되었고 미량원소가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국제사지대회가 열려서 이 제품 쟁탈전이 날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되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좋기는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시다시피 식전의 사지원의 그리고 40대 중후반부터 특히 60대 중후반부터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암과 질병이 우리를 시력이 떨어지는 데로부터 심지어 어느 정도에 가게 된 당망증 같은 것은 실명으로 갈 수도 있고 심막막 색소 변성도 실명을 위주로 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에 속하는데 명서방 이 제품을 결합해서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전의 사지원의 식후의 명서방 이 정도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 눈을 구할 뿐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건강 이상을 풀어주는 데는 실을 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4: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가끔씩 서로 오랫동안 소식이 뜸했던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은요, 저도 모르게 긴장하곤 합니다. 시간과 마음의 거리를 좁힘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근황과 안부를 묻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할 텐데, 이 첫 마디를 어떻게 꺼내야 할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분명 대화의 물꼬를 트려놓은 형식적인 인사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반대로 나도 누군가에게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아득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얼떨결에 맨날 똑같지 뭐, 이런 맥이 풀리는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뭐 그럴 때는 그냥 보고 싶다 한마디가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데 뭐 꼭 기승전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것,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월요일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더위로 잃어버린 입맛을 찾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여름철 입맛을 돋구는 음식으로는 삼계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가 있으며 요즘은요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는 간편식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요리 어려움 없이 언제든 간편하게 삼계탕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삼복 때 챙겨 먹는 음식인 것만큼 몸의 기운을 한껏 돋구는 많은 좋은 점을 가진 음식이랍니다. 막국수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 여름 음식이죠. 냉면보다 면이 조금 더 두껍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수육과 함께 드시면 더더욱 영양을 챙기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박물양배추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채소로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박물양배추는요, 칼슘까지 풍부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나 모든 분들의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방울양배추는요, 기존 양배추보다 길게 자라나요. 높이 60에서 90cm까지 자라납니다. 잎 사이사이에 방울양배추가 열리는데요. 네, 이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고 보관도 오래 할 수가 있어서 특히 이 겨울철에 많이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독 주스를 만들 때 꼭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특히 위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칼륨 성분이 있어서 고혈압 예방에도 좋고 체내 염분을 배출할 수 있는데 한몫을 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고중생의 책상을 꾸미는 팁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부 잘하는 비법은 바로 집중력을 말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공부하는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책상 앞은 가능하면 깨끗하게 비워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보통 독서실을 가게 되면요, 공부가 잘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책상을 좁은 공간에 두고 조명도 책상만 비추게 하면요, 집중력이 생기고 도움이 되며 또 차분한 마음까지 든다고 합니다.

공부방 꾸미기에 있어서 차분한 컬러는요 기본이 될 텐데요. 원색은 피로감을 줄 뿐더러 집중력 흐트러뜨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차분한 색으로 인테리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중이 잘 되려면은요 환기도 잘 이루어져야 하겠죠.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창문 앞에 책상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책만 보느라 한껏 피로해진 눈을 창 밖으로 돌려 하늘을 보면 피로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러 책이나 물품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둬야 집중할 수가 있는 환경이 됩니다. 책상과 책장을 맞추어 인테리어하고요 정리까지 완벽하게 해둔다면 더욱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간에 맞는 조명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주방의 조명은요, 세 가지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음식을 맛있게 돋보이게 하는지, 가족들이 더 친밀하게 해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인지, 셋째 조리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지입니다. 주방 도구를 주로 사용하는 공간은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밝은 조명으로, 식탁에는요, 다양한 디자인의 조명으로 설치하면 음식은 더 맛있게, 분위기는 레스토랑처럼 더 멋진 주방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다섯 번째 살림의 지혜로 공간별 인테리어 팁입니다. 주방, 거실, 침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실은 가족 구성원이 다 같이 모여 대화를 한다거나 또 휴식을 취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을 해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공간을 꾸미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주말이 되면은 다 같이 모여 여가 생활을 즐길 수가 있는 취미형 거실부터 서재를 거실로 확장한 서재형 거실, 열린 주방이 있는 거실 등 다양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기의 아이들이 있거나 또 책을 좋아하는 가족이라면요, 서재형 거실로 꾸며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거실처럼 창이 넓고 또 탁 트인 공간에 서재를 마련하면요, 자연광이 들어오면서 독서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또 북카페 느낌이 나는 거실 인테리어를 원한다면 한쪽 벽면을 붙박이 책장으로 꽉 채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넓은 수납 공간은 물론 아늑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실에는요, 전체적으로 조도와 분위기를 결정하는 주황의 조명과 함께 부분 조명과 장식 조명을 두세 개 정도 배치하면 디자인은 물론 기능성까지 겸비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넓은 공간인 것만큼

잠은요 침실입니다. 요즘은요 힐링을 추구하는 트렌드에 따라서 무조건 큰 방을 침실로 정하기보다 이 침대와 협탁 등 꼭 필요한 가구만 침실에 놓아 오롯이 편안한 꿀잠을 취하는 데 집중이 된 공간으로 꾸미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가구를 줄이는 것 외에도 또 가구나 소품의 디자인, 컬러 등을 심플한 것들로 꾸미면 더 미니멀한 공간으로 잠이 스르르 또 편안한 느낌의 공간을 연출할 수 있기도 하죠. 색상은요 베이지나 회색 등 무채색 계열의 침구가 추천합니다. 다소 밋밋한 분위기라면 뭐 액자나 화병, 꽃병이죠. 그리고 또 조명 등으로 포인트를 주면은 포근하면서 생기는 침실 인테리어가 완성이 됩니다. 생기가 있는 침실이죠. 특히 뭐 침실은 하루의 피로를 푸는 공간인 것만큼 숙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분한 색상의 가구나 포근한 침구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조명을 활용을 해서 부드럽고 은은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침실에는 주로 색 온도가 낮고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이 추천해드립니다. 협탁에 조명을 두거나 침대 머리 쪽에 벽부 등을 설치해주고요. 낮은 색 온도를 선택하면 보다 아늑한 침실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주방입니다. 주방은 무조건 깔끔하게 보여야 하니까요. 식기들을 모두 서랍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보다 이 멋스러운 주방을 위해서 식기들을 모두 밖으로 꺼내요. 또 다른 느낌의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싱크대 위에 선반을 달고 그 위에 식기들을 지내려 보는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식기 색상에 따라서 다양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가 있죠. 주방을 더 생기가 있게 바꾸고 싶다면 싱크대나 가스레인지 뒤에 벽에 이 장식적인 무늬나 화려한 색상의 타일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작은 부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네, 살림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참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진수 항일 근거지 무선전 지대장을 맡았던 여전사 송옥생입니다. 1920년 3월 송옥생은 광원현 하하가의 한 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방 특산물 장사를 하던 아버지는 정직하고 신용이 두터워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집안의 형편도 점차 넉넉하여 가게와 집을 여러 채 마련하기도 했죠. 7년 후에는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송옥생이 11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오랜 과로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면서 생계의 무거운 짐은 고스란히 어머니가 홀로 짊어지게 됩니다.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에는 리주라고 불렸던 광원은 사천성 최북단의 도시이자 당조 시기의 여황제 무축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2차 국내혁명 전쟁 시기에는 사천섬서 혁명 근거지 제2대 지역이자 서부 전선의 중요한 전장이었습니다. 1932년부터 1935년까지 홍군 제4방면군이 광문에 거주하면서 혁명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랐는데 이러한 환경은 어린 시절의 송옥생에게 큰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문화예술 활동을 좋아했던 송옥생은 소학교 시절 노래와 춤을 즐기었고 특히 만강홍을 즐겨 불렀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앞장서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여성의 존중을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1934년 광문에서 찍은 사진 속 그녀는 단발머리에 학생복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어 싱그러운 청춘의 생기와 아름다움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1936년 9월 섬서성 서한 위생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송옥생은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찾아간 위생학교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더 이상 학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실망한 새 친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지만은 송옥생은 며칠 더 남아서 다른 기회를 찾아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뜻이 꺾인 친구들과 이별을 구한 채 그녀는 서안에 홀로 남게 됐습니다.

서한 거리를 방황하던 송옥생은 항일 구국 운동에 앞장서고 있던 섬서성 출신의 두배이라는 여성의 눈에 띄게 됐습니다. 두배이의 송옥생에게 항일 구국 사상과 청년의 포부를 심어주며 연안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전국의 열혈 청년들의 연안으로 모여들던 시기였기에 송옥생 역시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배이와 의자매를 맺은 그레는 함께 연안 선북 공학에 지원을 했고 당당히 합격 통지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연애의 맑은 물과 혁명 사상 아래 자라난 송옥생은 1938년 말 영광스럽게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1939년 졸업 후에는 통신학교에서 무선전신 기술을 수료한 뒤에 전선으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진수 항일 근거지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네가 이끄는 무선 전대는 밤낮 없이 근무를 하며 팔로군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했고 일본군의 소탕전을 무력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1942년 5월의 어느 날 송곡생은 대원들을 이끌고 무슨 송수신 장비를 지닌 채 임무를 수행하러 가던 중에 대규모 일본군과 맞닥뜨렸습니다. 순식간 삼봉구리에 구립이 되는 위기 속에서 그녀는 군사 기밀을 보호하고 대원들을 안전하게 퇴각시키기 위해서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기밀 서류를 모두 불태워버리고 돌을 들어 모든 무선 통신 장비를 박살낸 뒤에 홀로 남아 적을 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군은 산 위에 남은 네가 여성 팔로군이라는 것을 알고 생포하라 항복하라 외치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네는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도 바위 뒤에 숨어서 침착히 대응을 했습니다. 사격이 멈추자 적들이 안심하고 바위 근처까지 다가왔을 때 그네는 방심한 적들을 향하여 두 발의 총을 올려 앞장선 두 명을 사살했습니다.

이제 그네의 총에는 단 한 발의 총알만 남아 있었습니다. 적들이 다시 돌격해 올라올 때 송옥생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총알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바위 정상에 도달한 일본군이 마주하게 된 것은 처참하게 부서진 무선 장비와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뇌장부의 고귀란 유해뿐이었습니다.

성옥생이 장일이 전사한 후에 팔로군 사단 참모부는 그의 영웅적인 사적을 대대적으로 알렸으며 언론을 통하여 주민들과 군인들에게 그의 위대한 애국 정신을 본받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군사기밀과 동료들의 목숨을 지키는 송옥생 열사의 이름은 오늘날 역사의 자랑스러운 영웅으로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용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전사 송옥생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0: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박 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두대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10곽 사시면 9곽 드리고 20곽 사시면 25곽을 드리고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두골대는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오이시 한 곽을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오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과 관절 때문에 힘들어지는 노년 생활을 해결해주는 좋은 제품 두골대,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백자방 구복액 한 각의 가격이 398원인데요. 한 각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의 우대활동의 특점은 20각 싸면 25각을 줍니다. 이왕에는 20각 싸면 20각을 주면 많이 준 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거기에 5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뭐 노인성 질병 같은 것은 일조일석에 낳는 이런 질병이 아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우수한 성분 천연자료로 되어 있으면서 백자방 구복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시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서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는 데는 백자방 구복액이다. 이 정도까지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각에 25각을 드리게 되어 있게 되면 이때 한 각의 가격은 1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두골테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0원인데요. 한 각은 20날 동안 쓸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는 구복약 한 각에 외용약 한 각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구복약 한 각에 값만 내게 되면 외용약까지 붙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0: 사람들한테는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겠다며 어지간한 몇십 년의 관절통도 해결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15각에 20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00%를 무료로 줘도 많은 건데 15각에 15각이 많은데 거기에 5각을 또 더 얹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양천 500원의 지 이전에 비해서 더 따라가는 셈으로 더 되어 있겠습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배달 전화번호가 여기 있는데요. 501-775번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에 이미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요. 이 제품이 특점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물론 100% 중초약으로 조성된 국가 준조화가 비준 준조화가 있는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제 지금 구걸패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제 한 10년 전에 차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허리도 상하고 무릎이도 상했습니다. 그랬는데 나 먹으니까 예, 그게 도소서 영 애를 맡긴다.
0: 예.
2: 걸기도 나쁘고 허리 아픈 게 정말 애난다.
0: 허리 아프다면 뭐 내리 건파체 문제 있고 다리가 저리고 발이 저리고 마비가 되고 걸기 힘들어 허리 아픈 것도 문제지만 해도 내리 저리면서 똥통이 전달되니까 더 힘든 똥통이죠. 예.
2: 이 옳습니다. 선생님이 딱 맞죠.
0: 예.
2: 이 다리 내리 역할을 저리다 말입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자골신경통을 그려놔서 가다 한 20m 가다는 또 한참 서 이렇게 서서 두드리고
0: 예.
2: 그랬다가는 가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이 내 친구마의 용안대가 맞아도 보고 고약도 붙여보고 했는데 이 투골패 정말 좋습니다. 이거 예 바르고 먹고 하면 예 안마하고 이랬더만 예 아 지금 걸른데 영 편리해졌습니다.
0: 거의 낫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발명 특허를 받을 때는 얼마나 많은 림상 실험을 거쳐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2: 예, 쓰던 중에 이게 발명 특허를 받아 그러는지 최고입니다.
0: 그렇죠.
2: 예. 예, 허리 그렇게 아프고 다리 내리 저리던 게 우선은 아이 그래서 예, 잘 걸어댕길까 얼마도 온지 모르겠습니다.
0: 아, 그럼요.
2: 예, 예. 그래서 예, 우리 언니도 지금 예, 허리를 잘못 쓰고 관절도 아프고 해서 예, 그 조그만 술기를 꾸수고 댕긴다. 그리고 불
0: 예.
2: 때리고.
0: 예.
2: 근데
0: 예,
2: 그래서 내 너무 좋다니까 우리 언니도 썼는데 아, 우선 허리 조금 펴진 것 같답니다.
0: 예.
2: 그리고 예, 장마달 댕길 때 예, 영 쉽단다. 우선은 그 꾸수고 댕기던 술기로 우리 언니 아이가도 댕긴다.
0: 예.
2: 그래서 예, 채소도 그거 자기들로 조금씩 조금씩 싸다가 예, 잡수는데 야, 약은 정말 바르고 이렇게 마사지하고 먹구나니까 많이 써봤는데 예, 최고란다. 예.
0: 예, 예. 그럴 수밖에요. 예, 예.
2: 예. 그래서 오늘이 나도 배달 받고 우리 언니도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선택하게 되면 완전히 선택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는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잘 됐습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배달 받으려고.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백조만 900원을 5달 썼습니다.
0: 예.
3: 예, 이거 내, 야, 이거 진짜 이번에 약은 제대로 지금 이거 요번에
0: 아 그래요?
3: 네 이따까지 약 뭐 수단거 쌌는데 수단거 쌌었는데 헛도 썼습니다.
0: 아 예.
3: 야 근데 이 약 쓰면서도 저래거든 효과 뭐 얼마 있을까 효과 더 나는 게 뭐부터 귀에서 전기 소리 자꾸만 나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이거든 캄캄해지고 막 빙빙 돌아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이런 증상가 완전히 이렇습니다.
0: 아 그럼요. 예예.
3: 예. 그리고 예, 뭐 또 그런 각이 되기는 이 손발이가 예, 많이 어떻게든 전신이가 이 배부터

0: 아이고, 차갑습니다.
1: 예.
0: 아, 어떻게 PR 통화하는 것처럼 매일.
1: 순환장애입니다. 예, 예.
0: 예. 아, 이게 통화하지 않는지 어떻게 이제 차가보면 예, 아, 어떻게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거 쓴 다음에 지금 예, 현, 잘 통화하는지 이게 지금 몸이 다 따뜻해 나고요. 손도, 손발이 많이 따뜻해 납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1: 그렇죠.
0: 예.
1: 예. 건파체 양을 돋아주고 여기 인양호란 성분이 들어가면서 한습을 몰아내는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순환이 습을 몰아낸다는 건 순환장애를 풀어주고 한을 몰아낸다는 이 차원에서 보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아주 골고루 도원하면서 경락이 잘 소통되니까 이런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는 거죠.
0: 예, 그리고 이 다리가 봤어 예, 이게 지금 어제에 나가 싱싱 걸어고 다 다리 매기가 지금 옛날과 많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조금 옛날 걸으면 다리 후두두 하면서 예, 전화기는 다리 통신나 쏴도 나고 하는데 지금은 예, 막 나가서 한 1시간씩 걸어 다니고 뭐 와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1: 어, 그게 얼마나 큰 효과인데요. 감각 네. 콤팟을 도와주고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골고루 도와주니까 맥이 날 수밖에요. 예.
0: 예, 예. 완전히 옛날보다 완전히 무슨 와를 야, 뭐 젊은들이 가서 뭐 그냥 같이 댕겨도
1: 아 자신감이 생기죠.
0: 완전히 뭐 힘이 완전히 많이 지금 올랐습니다.
1: 백처방 구멍에게 노인성 질병을 해결하는 데는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0: 예 선생님 그래 이거 좀 오래 더 우리 쓰려고 오늘 숨을 가는데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어 그렇게 하셔. 숨가게 25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501-775번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감사합니다.
2: 아, 계십시오.
1: 연결합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백자방 구입방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럼 찐하고 가슴이 둥그림이 전화기는 잠을 못 자는 거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었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저는 감기 듣고 백자방 구입방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혈압도 안정되고 이게 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두근거리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잠이 잘 옵니다.
1: 그럼요. 예예.
3: 예. 예, 그러니까 맥도 나고 사람 기분이 영 좋습니다.
1: 예.
3: 그리고 소화 안 돼서 밥맛이 없어서 했는데 예, 이 약 먹는다면 소화 잘 되니까 예, 밥이 맛있습니다.
1: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성분이 황정이라 성분이 건비 역할을 하는 성분 들어갔기 때문에 실을 놓고 보기 하면 됩니다. 점점 소화가 더 잘 됩니다.
3: 예, 결국 소변사수가 예, 이 약 먹은 다음에 그렇게 맞던 소변사수가 어느 한들 하루든 한 번씩 예, 보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거뿐하지 머리 맑아지고 야 정신 나온다지 이 약 먹은 다음부터.
1: 그럼요, 건파치 양을 도와주니까 그런 겁니다. 예,
3: 예 먹어볼 항시 약이 좋을 때라. 걔는 이 두골팬은 뭐냐 자기 한다. 우리 남편한테 여태 허리 진이 아파서 돌아 누울 때마다 그래서 아프다고 그래서 자꾸 낑낑거리지. 또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그렇게 영 힘들어 한다. 지금 요새가.
1: 예.
3: 그래 이게 두골팬은 쓰면 어떻게 하는 게 있어 뭐냐 한다.
1: 아. 그런데 쓰는 제품이 바로 두골템입니다. 이 제품 자체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허리 아프고 동토이 생기고 내리 다리가 저리고 이런 문제 마비가 생기고 이런 문제는 뭐 더 많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드시면서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확실한 효과, 흑개미를 위주로 한 복방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지금 시중에서 너무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좋은 효과성으로 감동받습니다. 선택하세요. 예.
3: 예, 예. 자, 오늘 예, 배달받아 쓰겠답니다. 예.
1: 예 501-775번 이용하세요.
3: 됐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어제 넉 달을 넘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어림지 심하고 혈압도 소리 받아야 되고, 예, 소화가 받아야 되고, 예, 당나에 배기 두껍다는 게 그래 그런지 예, 이발 쓰고 있고, 예, 그래고 항상 그저 맥이 없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이 백자방이 예, 아, 먹기도 헐고 가리에 그저 한 번씩
1: 먹고. 아, 그럼요.
4: 예. 먹고 소리 그저 한 반 시간 두고 소리 먹으면 어느 까지 잠 들는지 모르고 예, 소변도 그리 잤던 게 예, 만에 두 번 보고 그랬거라 얼마 좋습니까. 소화가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혈압도 소리 잘 되고 머리가 흐릿흐릿하던 게 맑아지고 하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두골 패는 저는 정말 아예 아픈 데 없습니다.

0: 그래서 사색이 아파서 그래서 각성이 나서 병기 갔는데 예. 예, 이거 쓰고 먹고 바르고 한 게 먹은 게 위를 자극하겠는가 한 게 그래도 위도 자극 안 하고 대위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이 딜 때라고 합니다.
1: 그래
0: 몸이 됩니다. 할까 봐서 예. 예, 운동도 못하던 게 운동도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생명, 그렇죠. 새 생명 탓은 거, 청춘 탓은 거.
1: 아, 바로 그렇죠.
0: 그,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 이래, 예, 활동이 솔직히 그래, 두 가지 다 배달 받아서, 예, 장기적으로 쓰자, 그랬는데.
1: 예, 배달자료보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0: 그렇죠.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난 백자라 어머니 야두자라 안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이 백자라에 정말 약은 인간의 약이 아닙니다. 먹어볼까? 예. 어쨌든가 이 다른 약들은 세 번 먹어도 그래서 천입을 난 같으로 하다가 그러하고 예, 어느 뭐 10년 다이고 난 어제 20년 밑도 약을 먹었습니다, 선생님.
1: 아,
3: 그러니까 상약을 예. 다 썼는데 계속 이 약이 값이도 합당한 데다가 또 한 날에 한 번도 안 먹지 농축액이 엉차게 농축액이 이렇게 내 짙은 약은 내 처음 봤습니다. 이때까지는
1: 잘 이해하고 계세요.
3: 예,
1: 바로
3: 약은 예, 그러니까 원래 선생님이 많이 하시니 100군데는 약을
1: 한 그릇 농축액
3: 예, 그러니까 그게 약이 필면하고는 좀 막
1: 농도가 높지요. 예, 약 효과가 세지요.
3: 예, 다 먹을 때 보면
1: 약 힘이 세지요.
3: 신심 가지게 된다. 약은 그렇죠. 그때 농축이 세게 된 약이기 때문에.
1: 그러자면 하루에 한 번 복용하라는 약이 이 약을 제외하고 다른 약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3: 없습니다. 예. 예, 이때까지는 어선 20년 미터에서 약도 먹고 사주기 아플까 이러니까 예. 나 먹고 와서 아이 됩니다. 저는 약에 조금 의지해서
1: 그렇죠.
3: 예, 이거 먹으니까 예, 잠을 잘 자고 꾸미는 근본 없습니다. 나 꿈이 그냥 어떤 인감이 둘에서 사람이 새까만 사람 자꾸 나를 떠든다. 걔네 앞으로 달아나겠는데 발이 자꾸 내 아이 간다 말인다. 그렇죠. 발이가. 예. 그래서 그냥 붙잡는 게 내 손을 이거 떼는 거 막 이러다가 또 깨나면 그냥 꿈이 내 어제는 어디니
1: 몸이 불편하니까 그런 꿈이
3: 없어. 근데 이게 꿈이 없으니까 그게 그렇죠. 딱 떠오는 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심장이 편안합니다.
1: 깊은 잠 자는 거죠. 예, 예.
3: 예, 깊은 잠 잤다는 거 어렵습니다. 예, 예. 깊은 잠 잤거나 아침에 있는가 고리에 이렇게 개운해 나니 좀 이래 조금 상가 투글한 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 이번 의대 활동이 뭐니까 우리도 우리 남동생도 59살이 남동생인데 좀 이렇게 잠 못 잔다. 밤에 섭에 자꾸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야기 좋지.
1: 그게는 이야기 아마 제일 최선의 선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3: 알겠습니다. 예, 내 먹어볼까. 예. 그러니까 이번 우대 활동에 내 사라고 내 말아서 그랬는데
1: 이번에 우대 활동도 특수합니다.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위에서 알겠습니다. 이제 예. 지하회사에서 예.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늘 하는 우대 활동이 아니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수고하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예, 두 번 배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예, 풍습도 있고, 저는 예, 결이 좀 중요합니다.
1: 예.
4: 풍습도 있고, 골다공증도 있고, 피행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약을 워낙 예, 이거 쓰기 전에, 그 전에도 예, 약을 많이 썼습니다. 광고약을. 어떤 의사를 배우니까 나를 안 들댔습니다. 갑니다.
1: 예.
4: 예, 모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광고약도 많이 쓰니까 나 그래도 기분이 그래도 예, 그 걸음은 뱅기고 예, 이번에 예, 이 두고 배를 쓰니까 예, 많이 낫습니다. 이전보다 예, 이전에 약보다도 예, 낫긴 더 낫습니다.
1: 예. 예.
4: 바르고 먹고 하니까 예, 또 안마도 하니까 예, 뭐 많이 낫습니다. 워낙 예, 제 너무 통증이 심해서 예, 어떤 땐 집에서 앉은 걸음 합니다. 거기 무릎이 딱 앉았다 일어날 때는 예, 아파서 지내 통증이 나서 발을 내디디지 못하겠습니다.
1: 굽혔다 폈다 할 때마다 통통이도 따르니까 몸 아껴서 앉은 걸음 할 때 많이 있죠. 예.
4: 예. 걸을 때도 그래서 무릎이 영 아파서 발이 나가지 못하고 아무튼나 바깥에서 높은 데 앉아도 아무튼나 일어날 때도 주춤주춤 하면서 앉고 일어납니다. 아 나는 정말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1: 예.
4: 그래서 약을 이때까지 쓰니까 나 이마에 지금 났는데 이번에 두고 테는 게 특히 다릅니다.
1: 예.
4: 때까지 그 효과 알긴 게 알겠습니다. 통제 나든지 아이 통제 나고 저리든지 아이 저리고 이래니까 예, 바로 내디디기 힘이 있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 근처로 다 원하는 예, 길로 못 다니.

0: 나갔습니다. 거저 바깥이나 나갔는데 약방이라니 다닙니다.
1: 아, 아 예.
0: 예, 이렇게 효과 잘 보니까 이 아군이 아 정말이 섬과 같이 어 그런
1: 국가 발명 특허
0: 예 발명약이 없음 인정합니다. 예, 예. 예 영 효과 좋습니다. 저는 계속 쓰려고 하면서 예, 약을 쐈습니다.
1: 예, 예. 예
0: 선생님 좋은 약을 강렬해서도 제 안전걸음 해결했습니다.
1: 아, 예.
0: 예
1: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많은 분들이 투골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기본으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셨다고 많은 분들이 전달하고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개미를 위주로 한 복방이라는 건 몇 가지 칭펑텅, 진주, 방귀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주약에 우리가 지금 많은 관절 통통은 어디에서 오게 되어 있는가며 경락이 막혀서 소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데 이 제품 자체는 복방, 개미, 활락,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기타 제품하고 본질적으로 부동한 점이라며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특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데 첫 거기에 한 줄이 나왔는데 여기 약각의 첫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1종 풍한습을 몰아내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어려운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투라는 건 투골테 투라는 것은 투과한단 말입니다. 골이라는 것은 골격이란 뜻이고 테라는 것은 빨리 그러니까 빨리 골격에 투과되는 제품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흑개미라 성분 자체는 한마디로 종합해서 이야기한다면 해독하면서 지통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간과 권파질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제품은 간에 부담이 가고 권파질 많이 부담이 되게 이런 차원에서 때때로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있지만 해도 그리고 위를 상하는 경우가 관절치료 제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이걸 드셨는데 위에 부담이 하나도 없고 간이 불편하거나 권받이 불편하거나 이런 점은 하나도 느낄 수 없다고 오히려 간을 도와주고 권받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골격통을 해결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이 뭐 늘로 구셀로란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노화는 골격이 노화가 먼저 진행된다. 이래서 무릎이 아프고 경추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뭐 좌골신경통으로 해서 내리 엉덩이뼈로부터 시작해서 내리 다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몇 걸음 가지 20m라는 게 뭐입니까? 코앞이 전봇대 한 개 거리가 50m인데 한 개 거리도 가지 못하고 앉은

0: 자리를 찾고 다리를 두드리고 허리를 두드리고 이래야만이 조금씩 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정도까지 간다면 우리가 이 관절통으로 인해 가지고 수명을 많이 안으로 좁힐 수밭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생명자유인동이란 말이 생명은 움직이는 데서 온다. 움직이지 않고 계속 집에만 소파에만 침대에만 계신다면 당신의 모든 대사는 안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운동하는 과정에서 운동이라 격렬하게 뭐 100m 속도로 달리거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에 다음 얼마라도 걸거나 어느 정도 운동하고 이래야만이 모든 대사가 정상으로 되는 겁니다. 물론 먹은 게 소화되고 흡수되고 피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은 모두 움직이는 과정에서 완성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있기만 하게 되면 우리는 기실을 장수는 고생하고 삶이 너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두골테란 이 제품 자체에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이 그 흑개미는 특수한 제품입니다. 본처 강맥에서 개미를 현마라고 우수한 말이다 이렇게 그때는 말이 제일 힘센 동물이었으니까 이렇게 비교했는데요. 소고기 우유를 초과할 정도로서 영양 성분이 충족할 뿐만 아니라 백근이 사람이 3,500대의 그 자동차를 끌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개미 그 힘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개미 한 개 다리가 몇 천 개의 이런 발동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흑개미를 위주로 한 이런 성분을 비롯해서 특히 이 방귀란 성분 자체는 부종을 뺏습니다. 우리가 보통 골격통이라 하게 되면 뭐 어느 아픈 부위에 무럭이 생기거나 무릎 피라면 무릎대에 무럭이 생기거나 발목이 붓거나 이런 걸 동반하게 되는데 그거는 부종이 빠지지 못하는 부종은 바로 소변이 잘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성분들 가운데서는 혈압을 온정시켜주고 관절통은 염증은 염증인데 무균성 염증입니다. 보통 염증을 하게 되면 항균소를 맞게 되었지만 해도 이 관절통은 항균소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약의 소염 역할을 하는데 무균성 염증을 해결해주는 이런 성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경락이 잘 소통되고 하니까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국가 발명 특허의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즐겁게 잘 보냈죠? 어느덧 따뜻한 2월이 찾아왔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한 꽃같은 명절, 바로 6.1 국제 아동절을 기념해서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6.1 국제 아동절의 유래와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고 이야기를 통해 시대마다 달라진 이날의 따뜻한 추억들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0: 네, 그리고 나날이 좋아지는 행복한 생활 속에서 새 시대의 주인공인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도 함께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그럼 먼저 6.1 국제 아동절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유래를 함께 알아볼까요?
1: 친구들, 6.1 국제 아동절은 그냥 즐거운 날이 아니라 아주 깊고 소중한 의미를 지닌 날이에요.

0: 6.1 국제 아동절의 첫걸음은 192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아동복지국제회의에서 시작됐어요.
1: 그때 전 세계 54개 나라 대표들이 모여 제네바 아동보호 선언을 채택하면서 세계 모든 어린이를 위한 아동절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어요.
0: 하지만 또 안타깝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체코의 한 마을에서 무고한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무참히 희생되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1: 전쟁 기간 내내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병에 시달렸으며 위험한 일을 강요당하고 생명과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어요.
0: 그래서 1949년 11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민주분열연합회의에서는 전쟁에서 희생된 어린이를 추모하고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생존권과 보건권, 교육권,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매년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정했어요.
1: 우리나라에서는 세종국 성립 후 1949년 12월 23일에 우리나라 아동절을 6월 1일로 정해 6.1 국제아동절과 통일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했어요.
0: 이렇게 6.1 국제아동절은 전쟁과 폭력에서 희생된 어린이들을 추모하고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며 모든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에요.
1: 네, 계속해서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따뜻한 추억 속에서 배우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6.1절날 오후 해가 살짝 기울어가는 저녀, 민준이네 집 식탁에는 엄마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따뜻한 된장국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오늘 6.1절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민준이가 모여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0: 민준이는 오늘 학교 체육대회 200m 경주에서 우승을 했어요. 엄마가 알록달록 예쁘게 싸준 도시락을 친구들과 나눠 먹고 반 친구들과 기념사진도 찍었는데 아직까지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1: 엄마가 민준이에게 장국을 또 주며 말했어요. 민준아, 오늘 우승 정말 대단하다. 배고프지? 많이 먹어.
2: 우리 아들, 오늘 장난감은 뭘 사고 싶었지? 내일 아빠랑 같이 가자구나. 아빠도 웃으며 말했어요.
3: 네, 아빠 고마워요. 오늘 정말 신나요. 달리기도 우승하고 엄마가 만든 도시락 예쁘고 맛있다고 친구들이 다 칭찬해줬어요. 점심에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내일은 또 아빠랑 새 장난감 사러 가고 내일 6.1절이었으면 좋겠어요.
0: 민준이가 기뻐하며 손을 두르자 할아버지도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어요.
4: 아이고, 우리 민준이 정말 기분 좋은 모양이구나. 경주도 우승하고 엄마 도시락까지 칭찬받고 할아버지도 정말 부러운데, 할아버지는 민준이랑 같은 나이였을 때 6.1절을 이처럼 풍성하게 쉬지 못했어.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 달리기 경주에 나가긴 했거든.
1: 민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3: 정말이에요? 할아버지도 달리기 경주 하셨어요? 어땠어요? 우승하셨어요?
1: 민준이가 련고포 질문을 쏟아내자 할아버지는 수저를 살짝 내려놓고 옛 추억을 떠올리듯 부드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4: 할아버지가 민준이랑 같은 나이 때는 생활이 정말 어려웠어. 6.1절이라고 특별한 선물을 받는 건 거의 없었고 장난감도 귀했지. 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끼리 나뭇가지로 낚싯대를 직접 만들어 시냇가에 물고기 잡으러 가기도 하고 새총을 만들어 나뭇잎을 쏘아대며 놀았단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마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구슬치기, 줄넘기, 닭싸움하기

0: 하는 거였는데 한 번은 닭싸움하다 넘어져서 바지에 구멍이 나서 혼나기도 했지.
1: 할아버지도 혼나셨어요? 민준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0: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랬단다. 그래도 6.1절은 기다려졌어. 학교에서 작은 기념품으로 연필 하나 받으면 보물처럼 아꼈었거든.
1: 할머니도 이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학교에서 간단한 문예야회도 열었는데 무대도 없고 복장도 평소에 입던 옷 그대로였지만 목청껏 노래도 부르고 춤도 췄어. 나는 그때 뢰봉 따라 배우기 노래를 불렀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선생님께 칭찬받았단다.
2: 민준이는 입을 떡 벌린 채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0: 그게 다예요? 아, 저는 오늘 달리기 경주에서 우승해서 메달도 타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아빠가 장난감도 사주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연필 하나로 행복하셨어요?
1: 그동안 민준이는 자신이 6.1절에 받은 선물과 즐거운 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 시절이 이렇게 소박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0: 엄마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6.1절을 보냈어요? 엄마도 문예행사 나가셨어요? 민준이는 엄마 아빠를 보며 물었어요.
1: 엄마랑 아빠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지금처럼 풍성하지는 않았어. 6.1절이 되면 학교에서 운동회, 노래 경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열었는데 엄마는 그때 6.1절 문예 행사에 나가기 위해 처음 화장을 해봤어. 외할머니가 빨간 립스틱을 살짝 발라주고 분홍색 리본을 달아주었던 기억이 생생하지. 하얀 셔츠에 하얀 운동화를 깨끗하게 닦아 신고 새옷 과자를 가방에 넣고 학교에 갔는데 새옷이 아니어도 깨끗하게 빨아입었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았단다.
0: 아빠는 6.1절에 가장 기다렸던 게 운동회였어. 달리기 경주에서 우승하면 선생님께서 작은 장난감 고무공을 주었거든. 그 고무공을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차고 받고 하며 마음껏 놀았지. 한 번은 고무공을 날렸는데 옆집 할머니 화분을 깨뜨려서 혼나기도 했어.
1: 아빠는 추억을 되새기며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0: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공원에 가서 맛있는 과자 먹고 사진 찍고 놀이기구 타는 것도 큰 추억이야. 남학생들은 나비 넥타이를 메고 여학생들은 분홍색 리본을 달고 예쁘게 차려입었어.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웃고 떠들었던 시간이 정말 순수하고 따뜻했지. 아빠는 그때 가장 친했던 친구랑 찍은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1: 식탁에서는 추억의 이야기꽃이 활짝 피어올랐어요. 민준이는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자신이 느꼈던 행복한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학교에서 열린 다채로운 행사, 엄마가 정성 들여 만든 도시락, 아빠가 사줄 장난감, 친구들과 함께 뛰놀던 시간,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란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2: 할아버지 할머니는 선물 하나 받기도 어려웠고 엄마 아빠는 간단한 간식과 작은 행사로 6.1절을 기념했지만 그때 그들도 최대한 행복하게 그날을 보냈던 거예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0: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오늘 엄마의 도시락, 아빠의 장난감, 학교의 행사,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다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는 그렇게 소박하게 6.1절을 보내셔도 정말 행복하셨네요. 저는 정말 행복한 아이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혹시
2: 그때 6.15

0: 일절 가장 갖고 싶었던 선물이 있었어요?
1: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2: 할아버지는 가장 갖고 싶었던 게 새 구슬이었어. 그때 구슬은 아주 귀해서 친구들과 돌려가며 놀았지. 한 번은 제일 예쁜 빨간 구슬을 친구에게 빼앗겨서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나는구나.
1: 할머니도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새 옷을 갖고 싶었어. 그때는 옷을 사는 게 쉽지 않아서 주로 입던 옷을 받아 입었거든. 6.1절 날만이라도 새 옷을 입고 싶었어. 민준이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0: 할아버지가 민준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2: 민준아, 시대가 바뀌고 생활이 좋아졌기 때문에 너처럼 행복하게 6.1절을 보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이 행복을 쉽게 잊어서는 안 돼. 옛날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지금의 행복에 감사하며 그 행복을 아끼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누는 아이가 돼야 해.
1: 엄마도 민준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맞아, 민준아. 6.1절은 단순히 즐기고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날이기도 해.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 그래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
0: 민준이는 엄마 품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음 6.1절에는 어려운 친구들에게 장난감을 나눠주고 싶어요. 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구슬과 새 옷을 사드리고 싶어요.
1: 민준이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 민준이는 6.1절을 단순히 즐거운 날, 선물을 받는 날로만 생각했지만 오늘 가족들과 추억을 나누면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0: 민준이는 자신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는 방으로 가서 오늘 받은 체육대회 우승 상장을 책상에 예쁘게 진열해 놓았어요.
1: 민준이는 평소처럼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은 마음보다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는 종이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한 구슬치기, 줄넘기, 엄마가 말한 하얀 셔츠와 운동화, 아빠가 즐겼던 고무공과 운동회 모습을 그렸어요.
0: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6.1절에는 친구와 나누고 싶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민준이는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에 달이 밝게 빛나고 마음은 따뜻함이 가득 찼어요. 오늘 6.1절은 그 어떤 6.1절보다도 특별했어요. 민준이는 단순히 행복을 느끼는 것을 넘어 행복의 의미를 배우고 지금의 행복에 감사해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1: 그리고 이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더 훌륭한 어린이가 되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어요. 민준이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 6.1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어려운 친구에게 나눠줄 선물도 준비하고 가족들과 또 따뜻한 추억을 만들 거라고요.
0: 6.1절은 단순히 즐거운 날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 행복을 배우는 날이라는 걸 민준이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따뜻한 가족의 추억 속에서 민준이는 진정한 행복을 배우고 씩씩하게 성장하는 첫 걸음을 내디뎠어요.
1: 다음날 아침 민준이는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선물을 사러 갔어요.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밝고 환하게 빛났어요. 이것이 바로 6.1절이 민준이에게 선물한 가장 소중한 성장이었어요.

0: 내 친구들, 지금까지 6.1절의 모습은 계속 변해왔지만 어린이를 향한 사랑과 행복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나날이 좋아지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옛 시대의 어려움을 잊지 않고 현재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해요.
1: 우리 모두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착한 마음을 지니고 친구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새 시대의 훌륭한 청소년으로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자요.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0: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선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6.1절 꽃명절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교육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밖으로 나온 아부는 결혼 후 여자가 크게 변한다고 토로했다. 후생은 대매매도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대매매가 아내에 가자마자 상사의 의견에 따라 기술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후 허생은 조아를 위로하기 위해 장풍공무원 단체 모임을 계획하고 아버에게 전화를 걸어 의논했다. 아버는 소강과 소진이 참석할 수 없다고 답했고 자신과 소진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설명했다. 아버는 소진이 자신을 피하는 모습과 바람둥이로 오해하는 상황을 이야기했고 소진이 조화 위로 모임까지 거부하며 설지와의 관계를 질투한다는 말을 전했다. 후생은 단순한 등산 모임일 뿐이라고 이해시키려 했지만 아버는 관계가 이미 식어버렸다고 말했다. 후생은 소모에게 연락하자고 제안했지만 아버는 소모가 결혼 후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방해할 수 없다고 말렸다. 후생은 아버에게 주화 혹은 본인에 대한 불만이 있는지 물었지만 아버는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한 뒤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 이날 해질녘 후생이 무정로의 집에 돌아왔을 때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고 불이 켜져 있었고 형 호민이 창가에서 돌아섰다. 호민은 군복에 네덜란드식 구두를 신고 기운이 왕성한 모습이었다. 온주의 전우가 구두 공방을 열어 그곳에 며칠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호민은 공방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었다고 말했고 허생은 온주 구두의 품질 문제를 지적했다. 이때 아보가 찾아왔고 호민이 돌아온 것을 기쁘게 맞이했다. 허생은 장풍공원 모임 인원을 물었고 아보는 세 명으로 간소하게 가자고 답했다. 허생은 설지를 초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아보는 란란도 함께 부르자고 했다. 하지만 허생은 급히 거부하며 란란이 참석하면 주화 앞에서 부적절하다고 비밀스럽게 얘기했다. 예전 자신과 주화가 특별한 감정을 가진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아버는 웃으며 당시 호생의 모든 작은 행동을 지켜보았으며 단순히 손만 잡았던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호생은 부끄러운 듯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자고 말하며 주제를 바꾸려 했다. 하지만 아버는 그럼 두 사람의 관계가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물었고 허생은 애초에 가능성이 없었던 일이라며 그 뒤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끝났다고 담담하게 답했다. 허생은 말없이 웃으며 다시 한번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자신과 조아는 길림으로 강제 이주하는 통지를 받았고 함께 소못 코트와 가죽 모자를 지급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회상했다. 아파트로 돌아온 뒤 조아가 새로 받은 소목 코트를 입고 거울을 보며 입고 벗고를 반복하며 즐거워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은 주아가 벌써 아이를 세 명이나 낳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개를 느꼈다. 이때 호민이 방에 들어오며 웃는 얼굴로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전우가 초대를 했으니 차라리 남경서로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자고 제안하고 세 사람은 그렇게 즐거운 기분으로 자리를 떠났다. 며칠 뒤 호생은 주아 어머니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다. 주아 어머니는 주아가 이미 길림으로 돌아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호생은 깜짝 놀랐다.
주아 어머니는 길림에 있는 주아의 남편이 긴급 연락을 받고 가장 빠른 특급 열차를 타고 왔으며 이틀 만에 상해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후생은 그렇게 빨리 상해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며 의아해했다. 주아 어머니는 부부간의 정이 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주아 어머니는 허생이 주아를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주고 돌봐준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홍삼 한 봉지와 명태 한 봉지를 준비했으니 꼭 가지고 가라고 권했다. 허생은 웃음을 지며 선물을 거절했다.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 선물은 받을 수 없다고 정중히 사양했다. 하지만 주아 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이니 꼭 받아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호생은 그저 주화가 앞으로 순조롭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답했다. 이로써 호생과 주화 사이의 오랜 과거 이야기는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되고 창풍공원에 다시 함께 가기로 했던 계획도 자연스럽게 무산됐다.

이제 소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소모는 어머니의 강한 고집으로 어쩔 수 없이 소개팅을 하게 되고 춘향을 만난 지 겨우 열흘 만에 두 사람은 급하게 결혼을 결정하고 곧바로 식을 치렀다. 결혼한 이튿날 아침 죽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춘향은 소모를 부르며 자신과 소모는 결혼을 한 뒤에 연애를 하는 재민이 정말로 운명적인 만남이고 좋다고 말했다. 소모는 춘향이 결혼이 급했던 것이냐고 묻고 춘향은 웃으며 자신이 아니라 어머니가 극도로 급했다고 답했다. 춘향은 얼굴을 붉히며 자신이 어머니가 어느 길가에서 한 점쟁이의 헛소리를 믿었다고 털어놓았다. 춘향이 결혼을 하면 집안의 애군을 씻어주고 어머니 자신의 천식이 완치될 것이라는 말을 믿었던 것이었다. 춘향은 그저 어머니의 몸이 빨리 나아지기를 바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어머니도 애군을 씻는다는 것이 미신이라고는 말했지만 그래도 춘향의 나이도 적지 않았으니 어머니는 춘향의 결혼식을 보고 눈을 감아도 만족이라고 했다고 얘기했다. 춘향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참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소모는 다정하게 손수건을 꺼내주며 위로했다. 춘향은 소모를 껴안으며 그때 자신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모른다며 결혼까지 오게 된 경과를 자세히 얘기했다. 춘향의 어머니는 점쟁이를 내세워 춘향이와 소모의 결혼을 추진시키려고 무등 애를 썼다. 그 점쟁이는 춘향을 데리고 공장으로 가서 소모를 만나게 했다. 소모가 일어나자 춘향은 첫인상으로 얼굴형은 괜찮다고 안심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함께 앉아 점심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춘향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그 점쟁이는 춘향에게 사랑은 결혼한 뒤에 나누어도 되며 두 사람의 팔자만 맞으면 반드시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는 말을 했다. 집에 돌아온 춘향의 어머니는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춘향에게 왜 결혼을 하지 않는지 물었다. 춘향은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래도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튿날 아침 춘향은 어머니의 약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방 안 침대와 의자에는 화장품, 립밤, 새로 산 중식 스타일의 속옷과 겉옷, 짙은 푸른색 양복바지, 높은 굽 신발, 니트 반바지, 나일론 꽃 양말 등 결혼 준비 물품이 가득 놓여 있었다. 춘향은 깜짝 놀랐다. 점심을 먹고 출발할 시간이다. 어머니는 말없이 앉아있다가 옷을 들고 춘향에게 입으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모든 준비가 끝난 춘향은 스스로 다짐하며

결혼식 장소로 향했다. 골목에는 이미 결혼식을 위한 천막이 켜져 있었다. 음식을 만들 요리사도 불렀으며 다섯 식탁 분량의 그릇과 식기들을 빌렸다. 혼수품으로는 한 쌍의 참나무 상자, 거즈와 이불 여섯 벌, 한 쌍의 원앙과 베개, 그리고 빨간 글씨로 혁명을 견지하고 생산을 촉진하라는 문구가 박힌 베개까지 마련됐다. 마치 마법을 부린 것처럼 소모의 집에서는 모든 혼수품을 준비하여 골목에 끌고 와 이웃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춘향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나니 춘향은 걷는 법까지 잊은 것처럼 어색하게 움직였다. 어머니는 차가 왔으니 이제 가자고 말했다. 춘향은 신랑은 어디로 갔는지 걱정하며 물었고 어머니도 깜짝 놀라며 신랑은 어디 있냐고 되물었다. 이때 한 사람이 달려들어와 신랑이 줄을 서서 혼합 사탕을 사러 갔다고 알려줬다. 춘향은 어머니의 천식이 재발될까봐 세심하게 돌봤다. 길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자 어머니는 숨을 쉬기 힘들어했다. 춘향은 급히 산소관을 건네주며 조심스럽게 천막 밖으로 이동했다. 천막 안에는 두 개의 큰 화덕이 있었고 도마와 그릇, 생음식과 익힌 음식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신혼방은 지하실 앞쪽 방에 마련되어 있었고 소모의 집에서 이미 모든 것을 꾸며놓았다. 춘향이 방으로 들어가니 신랑인 소모는 이미 앉아 있었다. 춘향은 어머니를 부축하여 앉았다. 손님이 올 때마다 소모는 일어나 인사를 하고 다시 앉는 것을 반복하며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다. 모든 사람이 술을 마신 뒤 춘향은 어머니를 집에 보내고 자신은 신혼방으로 돌아갔다.

결혼식을 치른 후 소모는 아예 춘향이 집으로 짐을 옮겼다. 그렇게 결혼한 지 열흘 뒤 춘향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춘향은 화장터에서 나온 뒤 즉시 도망치고 그 뒤로 다시는 본가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춘향은 소모를 살짝 만지며 깨나라고 말했다. 소모가 눈을 뜨자 춘향은 뭔가 변한 것이 없냐고 물었다. 소모는 잠이 덜 깬 듯 손을 뻗으며 배를 만지려고 하며 아기가 생긴 것이냐고 농담을 했다. 햇빛이 창문을 비추고 소모는 옷을 입고 일어났다. 그리고 소모는 집이 조금 변한 것을 발견했다. 벽에 춘향 부모 사진 한 장이 붙어 있는 것이었다. 춘향은 자신이 생각해 보니 이 사진을 붙이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고 소모도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얘기했다. 소모는 자신은 상관없다고 답했다. 춘향은 남편이 정말 너그럽다고 말하며 생활 습관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영향을 미치고 부부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므로 서로 존중해야만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일어났다. 춘향은 죽을 끓이고

하고 소모는 이불을 정리하고 침대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두 사람이 앉아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소모는 미용실의 영업은 괜찮은지 물었다. 춘향은 괜찮다고 답했다. 춘향은 대명정당 2층에 살던 소모의 옛 이웃 해덕 응봉 부부가 공평로로 이사를 갔다고 말했다. 소모는 마음이 복잡해지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죽을 먹었다. 춘향은 오늘 퇴근 후에 소모와 함께 옛집에 가서 소모의 어머니를 찾아뵙자고 제안하지만 소모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춘향은 계속해서 권하지만 소모는 침묵을 지킬 뿐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소모가 결혼한 지는 어느덧 2년 반이 지나고 춘향은 임신한 지 4개월이 넘어섰다. 당시 소모는 너무 급하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불안정했고 결혼 잔치에 친구나 동료를 한 명도 초대하지 않았다. 소모의 어머니는 그 점이 마음에 걸려 항상 한 차례 잔치를 더 벌여 아쉬움을 메우고 싶어 했다. 이번에 소모는 미리 시계 공장의 번선생, 격투기 선생님, 김매, 건국, 서룡흥 등을 초대하고 이웃집에서 탁자를 빌려 점심을 대접했다.

장편소설 무성한 꽃 3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2025년 애심 여성컵 제10회 전국조선족 여성 생활수기 공모 활동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작품인 김영순 씨의 수필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를 감상하시면서 2025년 애심 여성컵 제10회 전국조선족 여성 생활수기 공모 활동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감상하는 시간 마치겠습니다. 2024년에 시작된 제10회 애심 여성컵 전국 조선족 여성 생활수기 공모 활동은 1년 8개월간의 대장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시상식을 끝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청도, 연길, 북경, 동관, 천진, 용정, 훈춘, 도문, 화룡, 연태, 목단강, 하북성, 연교, 광주, 서울 등 국내외 많은 조선족 여성들이 응모작들을 보내왔는데요. 응모 작수가 애초에 가졌던 응모 원고 레원에 대한 걱정을 무마시키며 수기 공모 활동 이래 최고 수치인 90편을 기록했습니다. 90편이라는

이 많은 응모작들은 심사위원들을 흥분시킨 반면 또한 고민에 빠뜨리기도 했는데요. 감동적인 작품도 많지만 비슷한 수준의 작품들이 많아서 우려를 가리기 힘들어 심사위원들의 반복적인 토론 끝에 전국 애심 여성포럼 수석의장단에 청시문을 올려 비준을 받은 후 원래 규정을 타파하고 수상작들을 추가해 최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4명, 가상작 8명, 입선상 8명, 장려상 11명으로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응모에서 수상한 작품들은 역동적인 삶의 현장에서 역경을 딛고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며 용감히 도전하는 눈물겨운 창업 이야기, 개인과 가족의 꿈, 그리고 행복을 위해 일신의 안위 같은 것은 뒤로 젖히고 온몸을 내던져 살아온 우리 여성들의 감동적인 스토리, 본인과 가족들의 투병으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고 병마를 이겨낸 이야기, 드넓은 흉금과 인내의 힘으로 가족과 이웃들을 껴안은 감동 스토리, 다시 한번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치 않은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우리 민족 여성들의 위대한 모성애와 도전정신, 끈기와 열정에 탄복하며 겸허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왕과 마찬가지로 애심 여성컵이 주창하는 꿈과 사랑 및 도전정신,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와 현실적 의의 및 생활 수기의 진실성과 문학성, 감화력 등을 고려하면서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심사를 진행해 주옥같은 작품들을 선정했으며 청취자들에게 명작의 향연을 주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 장려상 수상작인 김영순 씨의 수필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김영순. 오늘은 6월의 세 번째 일요일, 아버지의 날이다. 핸드폰에 뜨는 아버지를 노래하는 동영상들을 보노라니 세상에서 둘도 없는 우리 아버지가 사무치게 보고 싶다.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어느덧 47년이 되어온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가 더 그립고 보고 싶다. 남들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요 라고 부르는 노래 가사를 나는 꼭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라고 부르며 혼자 목 놓아 아버지를 부르고 또 불렀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도 상관하지 않는다. 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아버지. 나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내 딸이 제일이라며 엄지손가락을 내밀던 아버지. 이 못난 딸 리일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는 신용을 하시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소박한 형상이 주마등 마냥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우리 아버지 김룡수는 결혼 후 아들 하나 보고 50살의 막내딸인 나를 보았다. 다른 집 같으면 50살에 본 귀동딸이라고 온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을 테지만 우리 집은 사정이 있는지라 그러지 못했다. 내가 2살 때 아버지와 엄마는 이혼했고 엄마는 오빠와 나를 남겨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리멀리 가버렸다. 그러니 할아버지 소리를 들을 나이에 호라비가 된 아버지가 자식 둘을 키우려니 그 고생이 얼마나 막심했을지는 불보듯 뻔하다. 아버지는 심청의 아버지 심봉사처럼 젖동량까지 다니지는 않았지만 집안에 아녀자가 없이 홀로 딸애를 키우려니 하루하루가 고달팠을 것이다. 내가 자라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눈물부터 앞선다. 내가 1952년생이니 그 세월에 두 살배기 아기가 엄마 젖을 내놓고 다른 먹을 것이 뭐가 있었을까. 지금처럼 분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말이다. 서발막대 휘둘러도 거칠 것 하나 없는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아버지는 알뜰한 아낙들도 자신 없어 했을 일을 혼자서 감당하셨으니 참으로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버지는 남자의 자존심 따위를 다 버리고 오로지 나를 키우는 데에 온갖 정력을 몰부었다. 나에게 도움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든 발벗고 나서서 최선을 다했다. 그 시기 아버지는 남자 할 일, 여자 할 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했는데 평소에 말수가 적은 아버지는 비위를 무릅쓰고 동네 아주머니들을 찾아가 암죽을 끓이는 방법을 물었다. 아버지는 아주머니들이 알려주는 대로 먼저 방앗간에 가서 쌀가루를 내다가 아궁이에 볏짚을 대며 물을 끓인 후 쌀가루를 반죽해 시루떡을 만들었다. 그 시루떡을 말려 방아에 씌어

가루를 낸 뒤 물에 풀어 나에게 먹였다. 부엌일에 서툴러서 때로는 암죽이 타기도 했고 때로는 지나치게 멀겋게 되기도 했다. 먹는 것은 그럭저럭 해결이 됐는데 아버지한테 가장 어려운 건 우는 아이를 달래는 일이었다. 애가 울면 배가 고파 우는지 배가 아파 우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아버지는 그저 안달만 떨었다고 한다. 훗날 아버지는 그때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막막했던 당시 곤경이 생생하게 떠올라서인지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좀 커서 전에 들으려니 아버지는 마냥 울어번지는 나를 어떻게 달랠지 몰라 업었다 안았다 별수를 다 써가며 밤을 지새우기가 일쑤였다고 한다. 어린 내가 울다가 새벽쯤에야 지쳐 잠들었는데 고단했던 아버지는 나를 껴안은 채 같이 잠들었다고 한다. 훗날 내가 아버지를 보고 어린 날을 남의 집에 보내고 편하게 살 거지 왜 껴안고 고생을 했느냐고 묻자 아버지는 그래 내가 이뻐서 그랬어 라고 하시며 어처구니 없는 나의 말에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는 가난한 김씨 집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도 늦자식이었다. 오로 형님 셋이 부잣집에서 일하다가 잘못을 저지르고 다 도망가는 바람에 어린 아버지가 서당에 다니지 못하고 그 집에 대신 일꾼으로 들어가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형님들도 소식이 끊기면서 아버지는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다. 아버지는 가족을 많이 그리워하며 한동안 그 집에서 일꾼으로 쭉 지내게 되었다. 갓난 신고를 겪었던 아버지가 그나마 늦장가를 들어 50살의 딸을 보았으니 어찌 이 피부치를 애지중지하지 않을 수 있었으랴. 아버지는 목숨과도 같은 딸 자식을 하늘이 두 쪽이나도 본인이 직접 키우겠다고 속으로 맹세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집에 보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지금 돌이켜보면 만약 그때 아버지가 나를 남의 집에 보냈더라면 나의 신세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이 안 된다. 아버지는 나를 애지중지 키우며 엄마 없어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을 정도로 칭찬을 많이 해주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아주 활달했고 친구들도 우리 집에 잘 놀러왔다. 4살 때부터의 일이 어렴풋이 알린다. 가난한 아버지는 나를 유치원에 보낼 돈이 없어 산으로 들로 밭으로 데리고 다녔다. 아무튼 아버지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 나를 데리고 다녔다. 아버지 따라 산행을 다니며 산 열매를 뜯어먹던 일이 엊그제 같다. 가을이면 시골의 산에는 별의별 열매가 참 많았다. 산에 가면 아버지는 산행하고 나는 혼자 나무 그늘 밑에서 열매를 뜯어먹으며 배고픔을 달래었다. 그때는 새콤달콤한 열매를 따먹는 재미가 쏠쏠했다. 어느 날인가 아버지는 나보고 맛있는 산 열매를 혼자서만 먹지 말고 많이 뜯어서 동네 친구들과 나누어 먹으라고 하셨다. 맞아, 그래야지. 아버지가 알려주기 전까지 나는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신이 난 나는 가방이 넘쳐나게 산 열매를 뜯었고 집으로 돌아가 어깨를 으쓱하며 친구들과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다. 후회 안 일이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것이 몸에 좋은 산열매라고 일부러 산에 뜯으러 다녔다고 한다. 먹을 때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어린 시절에 건강에 좋은 무공해 열매를 얼마나 많이 먹고 자랐는지 알 것 같다. 내가 9살 때부터 아버지는 심 깊는 일을 하셨다. 아버지는 우리 동네 한 곳에서만 일하면 일감이 적다고 작은 밀차를 밀고 이 동네 저 동네를 찾아다니며 신을 기부셨다. 신 깊는 품삯으로 돈보다는 쌀을 많이 팔아왔는데 철없던 어린 시절에 나는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은 별로 생각 못하고 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아버지가 신 깊는 일을 하는 것이 그저 좋기만 했다. 간혹 돈을 받게 되는 날이면 아버지는 간식을 사 먹으라며 나에게 돈을 건네주었다. 그러면서 항상 내 손이 10전이 남의 1원보다 나으니 절대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있는 대로 사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귀띔해 주었다. 어려서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때로는 아버지께 말 대꾸도 했다. 아버지가 설명해주면 가만히 들을 것이지 나는 기어코 남의 것이 좋은 건 좋은 거지 왜 부러워할 자격도 없습니까? 라고 말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들어 매를 벌기도 했다. 아버지의 한결같은 가르침 덕분에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관념이 나의 머릿속에 깊이 들어박혔다.
달이 가고 해가 가면서 나는 점차 아버지가 해준 이 말의 참뜻을 완전히 깨치게 되었고 여태 살아오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남의 돈을 일정도 꼬본 적이 없다. 아버지는 어려서는 부모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고 형제 자매 간의 정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으며 성가한 후에는 아내 사랑도 못 받은 불쌍한 분이다. 천성이 착하셔서 이 외동딸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셨다. 내가 어렸을 때는 친구들 대부분이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를 한다며 투덜거렸으나 나는 례외였다. 아버지가 내 손에 절대 물을 못 묻히게 했으니까. 아버지는 나를 부엌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면서 나더러 밖에 나가 뛰어놀라고 했다.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나는 다 클 때까지도 부엌일에 손을 별로 대본 적이 없어 결혼하고 나서도 주방일을 많이 서툴렀다. 나는 결혼 후 1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어려서 나를 키운 경험으로 육아일이 많이 도와주셨다. 남들은 친할머니 아니면 외할머니가 송군을 봐준다는데 우리 집은 아버지가 잘 봐주셔서 나는 연속 애 셋을 낳고 아주 편하게 키울 수 있었다. 내 나이 27살 나던 해에 나는 유일한 친혈육인 아버지를 잃었다. 영원히 내 곁에 계실 줄 알았는데 정작 돌아가시니 생전에 아버지께 못해드린 일만 떠오르며 후회가 많이 되었다. 그러나 가슴을 두드리며 원통해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생산대에서 돼지를 잡아 고기를 매인당 얼마씩 나누어 주었는데 아버지가 그 고기를 삶아 그릇에 담는다는 것이 그만 조심하지 않아 그 위에 뜨는 기름물을 노전에 쏟쳐버렸다. 그때 마침 내가 밖에서 들어왔다. 난감해하는 아버지를 보고 이해하고 넘어갈 대신에 이 철없는 딸은 글쎄 야 아버지도 어쩌다 그랬습니까? 하며 눈을 흘겼다. 그날 아버지는 이 딸이 눈을 흘기며 보니 너무 민망했던지 그 돼지고기를 끝내 드시지 않았다. 나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대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지만 그 후 얼마 동안 돼지고기를 보면 아버지께 미안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평생 동안 자기 두 손으로 힘들게 살며 나한테 금전 옥답 같은 것을 물려준 적이 없지만 물보다 진한 뜨거운 부성애로 이 딸을 금이야 옥이야 받들어 키우셨다. 아버지는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한없이 자유롭게 이 개구쟁이 철없는 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했다. 아버지의 참된 삶의 태도를 본받아 나도 인생을 올곧게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는 분명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귀한 유산이 됐다. 지금 위챗을 비롯한 전자통신이 발달하여 세계 어디에도 다 통하는데 혹시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는 통하는지 아버지께 벌써부터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주춤했는데 아버지의 날을 맞은 오늘은 그게 아니다.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셔서 기저귀를 손수 갈아주며 돌봐주시던 일 그 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북경에서 취직해 잘 살면서 모두 자식을 보았다.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다 큰 처녀가 될 때까지 부엌일 할 줄 모르던 나도 이젠 그 손군들을 봐주러 북경에 오다 보니 북경 할머니로 승진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나를 남자처럼 덜썽거리며 춤도 잘 못 춘다고 나무람을 했지만 지금은 노인협회에 가입해 매주 노래와 춤을 배우는데 이젠 제법 잘하게 되어 주력으로 활약하고 있다. 어릴 때 전자풍금이 어떤 것인지 구경도 못한 내가 74세 백발 노인이 되어 전자풍금 학습반에 다니며 잘 배워 지금은 웬간한 한 곡은 능숙하게 칠 수 있다. 거기에다 더 자랑하고 싶은 것은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외국어 하나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되어 영어 학습반에 다니며 기초를 잘 닦아 이젠 간단한 회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가 반듯하게 잘 키워준 덕분에 나는 이렇게 70대 중반이지만 항상 나이보다 젊게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할머니로 승진했어도 멋쟁이 할머니가 되려고 인생의 황혼을 불태우고 있다. 우리 아버지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해준다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시 한번 아버지 생전에 지은 죄 용서를 구하며 삼가 아버지의 명복을 빈다. 아버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고이고이 잠드세요.

네, 장려상 수상작인 김영순 씨의 수필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는 아버지 나이가 50세 되는 해에 늦자식으로 태어난 작자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의 손에서 힘들게 자란 과정을 피력했습니다. 작자의 아버지는 평생 동안 자기 두 손으로 힘들게 살면서 딸한테 금전 옥탑 같은 것을 물려준 적은 없지만 물보다 진한 뜨거운 부성애로 딸을 금이야 오기야 받들어 키우셨는데요. 작자의 아버지는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한없이 자유롭게 개구쟁이 철없는 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참된 삶의 태도를 본받아 작자도 인생을 올곧게 살아가게 되었고 만년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자는 자신이 행복할수록 모든 것을 바쳐 자신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아버지를 그리는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제10회 애심 여성컵 전국 조선족 여성 수기 공모에서 수상한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 감상 시간 가져볼게요. 봄이 되어 오신님, 한영남. 뿌리치며 가시더니 이 봄 봄비 되어 오신 줄 아무도 몰랐네. 다시는 안 올래. 한사코 가시더니 이 봄 봄꽃 되어 피신 줄 기어이 몰랐네. 정녕 이제는 서로 영영 남남으로 스치자더니 이 봄 봄뜻 되어 푸른 줄 까맣게 몰랐네.

거북이 김인덕. 오늘도 길을 나선다. 앞쪽 왼쪽 다리와 뒤쪽 오른쪽 다리 같이 움직이고, 앞쪽 오른쪽 다리와 뒤쪽 왼쪽 다리 같이 움직이니 이번에는 몸이 오른쪽으로 기우뚱거리고, 다음번엔 몸이 왼쪽으로 기우뚱거린다. 걸음마다 고행이다. 걸음마다 위태하다. 하지만 신념의 머리는 번쩍 높아 몸은 기울어도 턱방아는 지치 않았다. 길을 숙명처럼 아는 나그네. 먼 길을 가야 하기에 서두르지 않는다. 한평생 가는 길이기에 조급해하지 않는다. 더디게 가도 누구보다 오래 가고, 걸음이 느려도 누구보다 먼저 간다. 신념의 단단한 껍데기로 예리한 시간의 화살을 부러뜨린다. 긴 세월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백년의 길에 섰다.

아픈 봄날 림금산 얼굴 스치는 그 바람 아프다 가슴 스치는 그 바람 소리 아프다 해마다 봄이 하늘서 내려올 때 아픔도 함께 옷깃에 매여 달린다 그해 그 봄날 하늘서 비처럼 내리던 그 첫사랑의 눈물이 오늘도 촉촉하다 왜 사랑이라고 안았던지 왜 톱은 언덕마다 슬픔이었던지 저 세상이 다 보이는 그 언덕 너머에서 우리는 우울증이란 병을 알았지 서로 서로 가장 원초적인 바탕을 오리오리 누비며 고개를 힘겹게 넘어오는 흰 구름만 머리 들어 바라보았지 아 어서 가거라 나의 봄아 옛 추억이 칼이 되어 붉은 심장에 박혀올 때 이 봄을 삽으로 푹 떠서 저 산 아래 강에 던지고만 싶어지니 어서 강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가거라 나의 가냘픈 봄의 치맛자락이여

갈 때가 곡선에게 백진송. 굽신거린다. 연약하다. 패기 없다. 비겁하다. 남들의 손가락질에 기꺾여 눈물 떨구며 넘어질 때마다 헐떡헐떡 달려와 다시 일어나 알아 손잡아주던 당신. 친구들은 다 떠나갔는데 홀로 남아 나를 지켜준 고마운 그대여. 꺾어지는 삶보다 휘어지는 삶 멋있다며 그게 바로 승자라며 힘주던 당신. 그대가 있었기에 넘어질 때마다 뼈 깎는 아픔 딛고 다시 일어나 힘든 인생길 헤쳐나오며 나만의 삶의 노래 엮을 수 있었나니. 당신은 내 생의 한 줄기 푸른 빛. 고마워라 그대 곡선, 영원한 내 사랑이여.

조문 길 박장길. 그리움 마라 긴 담배 붙여 물고 한 마리 고독한 벌레가 기어 올라가는 것 같이 담뱃재 아슬아슬 타들어가도 망연자실하고만 있다. 자식들은 부모보다 시대를 닮아 혈육의 끈을 낚싯줄같이 가느다랗게 이어놓고 아내는 타국 멀리 이별하고 거리를 지나가는 한 명 한 명에게서 그 사람을 떠올리며 장년함을 금할 수 없어한다. 찾아오는 소식은 친구들의 부고 세월의 저 너머에서 소년 소녀들만 눈앞에

보이고 혈기방창 좋은 때에는 노래를 적당히 잘못하며 몸을 우쭐거려 춤도 추어 모두 다 터뜨려 웃었다. 고향의 오후에 만난 우중충한 노래.

깊이 빨아 시월을 삼키고 내뿜는다. 꿈의 무덤 위에 흩날리는 허무혼. 시월을 베어먹은 잎들이 떨어져 하늘이 환하게 열리고 낙엽이 수놓은 길을 거닐 때 발끝엔 허무만이 채이고 죽음이 다가오는 소리 들렸다.

시기 변창렬 산이 떠서 간다. 뒤에서 보면 두 발만 옮겨진다. 산의 해묵은 무게에 지게는 산등성이 되었다. 노인 허리도 산등성이다. 산이 힘들어 쉴 때 둔덕에 올라선 두 발 저 멀리 메고 갈 길 찾는다. 산이 무너졌다. 지게 목발처럼 꺾인 어르신 감은 듯 뜬 듯 지고 갈 무게를 가늠한다. 지게 위에 울고 있는 산 노인 눈 언저리에 들고 앉았다. 산이 된 어르신 거칠게 무겁게 쉬고 계신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늘에 우리 조 각지 교육 부문에서는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 내포에 초점을 맞춰 일련의 다채로운 조제 활동을 알신들여 전개해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이 전주 초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조력하도록 함으로써 변강 초년 아동 전면 발전의 아름다운 화폭을 펼쳤습니다.
3: 6.1 국제아동절을 맞아 우리 조 각지에서는 조제가 선명하고 형식이 다양한 일련의 경축 활동을 펼쳐 아이들이 즐겁게 명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2: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심양 문화관광 초천 소개팀이 연길에 도착해 조제 초천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심양 초천 소개팀을 열정적으로 맞이해 연변과 심양 두 지역의 문화관광 소통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중공중앙판공청, 국문판공청에서 인수해 발부한 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교외 양성 부담을 진일보 경감할 때 관한 의견 문건 정신을 깊이 관철 실시하고 학교 운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할 때 관한 성당위, 성정부의 관련 사업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고자 그늘에 우리 주 각지 교육부문에서는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에 입각하고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 내포에 초점을 맞춰 일련의 다채로운 조제 활동을 알심들여 전개해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이 전주 소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조력하도록 함으로써 변강 소년 아동 전면 발전의 아름다운 화폭을 펼쳤습니다. 5월 29일 오후 운동장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연결시 신흥소학교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전통적인 달리기 종목 외에도 장애물 달리기, 공 들고 이어 달리기, 풍선 터뜨리기 등 재미있는 종목도 마련됐습니다. 출발 신호와 호각 소리가 울릴 때마다 어린 선수들은 쏜살같이 달려나갔고 운동장 곳곳에서는 응원 소리와 환호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0: 이번 운동회는 건강 우선의 교육 이념을 관철해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운동에 대한 흥미를 키워주며 자기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경쟁의식과 단합정신을 고취했습니다. 연결시 신흥소학교 학생 류경련입니다. 운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끈기와 단합정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운동해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음 도전에 맞서겠습니다. 연결시 신흥소학교 학생 박문빈입니다. 즐거운 운동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경기장에서 모두 열심히 달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운동으로 몸도 건강해지고 노력과 단합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이번 교정운동회는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 전면 실시의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아이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회에 집중하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진정한 즐거움과 성장에 시선을 돌려 교정활력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학부모 김영희입니다.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 시행 후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펼쳐 아이들의 체험 활동이 매우 풍부해졌고 방과 후 생활도 알찹니다. 오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활기차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이 전면 시행된 후 우리 주에서는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견지하면서 학습 부담 경감, 교육 질 향상, 효율 제고를 핵심 목표로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해 소년 아동들이 덕지 체미로가 전면 발전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을 더 잘 실시하기 위해 안도현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서면 숙제 없는 날로 지정하고 중소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간접적인 학습 부담 증가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특색 실천 활동 목록을 마련해 학생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취미를 기르도록 인도해 자기 주도적인 시간 속에서 체력을 기르고 품성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동풍학교 교원 리선녀입니다. 일선 교원으로서 서면 숙제 없는 날의 핵심은 수업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높은 수업과 연습, 수업 시간 복습을 통해 고효율 수업을 만들어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안도현 동풍학교 부교장 리현자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교수 관리와 숙제 관리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숙제 없는 날의 활동 내용을 풍부하게 하면서 학교와 가정이 함께 육성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을 짜고 취미를 기르며 실천 능력을 높여 덕지 체미로가 전면 발전하도록 주동해 숙제 없는 날이 진정으로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시에서도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을 적극 추진해 학생들의 방과 후 시간을 전면 발전의 황금 시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화룡시 광명소학교에서는 방과 후 봉사 실효를 높이는 데 모를 받고 매주 수요일에 독서 플러스 노동 실천 활동을 열어 학생들의 독서 습관과 노동 관념을 기르고 매주 화요일 수요일마다 악기 연주, 합창, 무용, 석화, 항공 모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학생들의 전방위적인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화룡시 광명소학교 학생 손아기입니다. 방과 후 시간에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선생님께 여쭤보며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습니다. 숙제 지도 외에도 다채로운 단체 활동이 정말 흥미로워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숙제 없는 날은 저에게 있어서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으로 됩니다. 화룡시 광명소학교 교도초주임 우단입니다. 현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줄고 종합적인 능력은 향상됐으며 덕지 체미로 융합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학부모들의 고민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과 후 봉사 모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내용을 풍부히 하며 교육질을 높여 우수한 인재 육성 진지를 만들겠습니다. 교정 곳곳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자질 교육 수업도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주 각 중소학교와 유치원에서는 자체 운영 특색을 살려 숙제 개혁과 수업 질 향상을 심화하고 고효율 수업을 내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학생들이 서면 숙제 없는 날에 자연을 체험하고 사회 실천에 참여하며 생활 기능을 익히도록 인도해 아이들이 과중한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소년 아동들이 밝은 모습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1: 6일 국제아동절을 맞아 우리 소 각지에서는 주제가 선명하고 형식이 다양한 일련의 경축활동을 펼쳐 아이들이 즐겁게 명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0: 1일 주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 주교육국, 주적십자회의소는 함께 동심의 따뜻한 정을 즐거운 6.1절 농촌학생 주제 여름철 야영활동을 펼쳤습니다. 전주 각지에서 온 근 50명의 농촌소년 아동들이 연길 공룡왕국에 모여 취미성 견학을 몰입식으로 체험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공룡왕국에서는 다채로운 개원쇼, 인형 순회 공연, 어리광대 소통이 륜번으로 펼쳐져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연변주 청소년 사회실천 견학기지 현판 수여식을 동시에 거행해 전주 청소년 교회 교양 실천 플랫폼을 1층 완선하고 교회 학습 경로를 넓혔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또 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1인당 500원의 학습 보조금을 발급해 공익의 용량으로 농촌 학생들의 성장길에 힘을 실어주고 그들이 용감하게 청춘의 꿈을 쫓도록 조력했습니다. 도나시 한정향 홍군수학교 학생 사용가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해양생물을 알게 됐는데 교과서에 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회전목마도 타고 돌고래 공연도 봤는데 무척 즐거웠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6.1 아동절을 즐겁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연길시 조양천진 광화수학교 학생 리하린입니다. 우리는 공룡왕국에 와서 많은 종목들을 체험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시간기계입니다. 시간기계를 통해 저는 공룡이 어떻게 멸종됐는지 알 수 있었고 공룡의 세계도 깊이 체험했습니다. 오늘 아주 즐겁게 놀았습니다. 연변박물관에서는 전통문화 보급교양을 둘러싸고 칠색동심 즐거운 6.1 계열주제 사회교양 활동을 내놓고 문물자원, 무형문화재와 동심체험을 결합시켜 소년아동 전속 문화 제2수업을 내왔습니다.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손수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민족 융합의 역사문화 매력을 깨달았습니다. 활동 당일 연변박물관에서는 또 방문한 어린이들을 위해 풍선, 문화창이 엽서 등 명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연길시 북단수학교 학생 주재균입니다. 박물관에서 저는 연변의 특색문화와 풍속을 요해하게 됐습니다. 이번 6.1절을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연변 박물관 해설은 김홍염입니다. 연변 박물관은 연변의 문화지표로서 시종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팔찌를 만들고 칠선을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직접 무형문화재를 체험하고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려 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학부모들에게 박물관이 아이들 성장의 제2수업이라는 리념을 전달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료 개방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가장 진정성 있는 명절 선물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소년 아동의 성장을 관심하기 위해 연길시 건공가도 장림 사회구역에서는 연변성화 애심협회와 손잡고 6.1절 특별 애심 위문 활동을 펼쳤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관할 구역의 곤란 아동 가정을 방문해 아이들과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의 심신 건강 상태, 일상 학습 정황 및 실제 생활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파악해 방조 부축 수요와 정밀하게 연결시켰습니다. 연변 성화 애심협회 회장 왕계성입니다. 연변 성화 애심협회에서는 현금과 위문품을 가지고 곤란 가정과 아이들을 위문했습니다. 아이들이 6.1절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면서 앞으로 씩씩하게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1일 연변 안위상회,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교통문해방송, 연결시 공상업연합회에서는 손잡고 연결시 북산가도에서 6.1 아동관심 공익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는 아이들과 그 보호자들을 조직해 동화 그림책, 과학 보급책, 명인 전기 등 량질의 서적을 함께 읽음으로써 독서로 동심을 자양하고 소년 아동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성장하도록 조력했습니다.
1: 6월 1일 우리조는 중앙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3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9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4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훈춘시 2건, 도문시 1건, 도나시 2건, 화룡시 1건, 왕청현 1건,

0: 중점 사건 한 건, 안도현 두 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 환경 관련 문제가 9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3건으로 33.3%, 생태 관련 사건이 6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1: 정휘 태양광 충전 설비, 태양광 발전소 부대 설비 및 지능 계량기 제조 대상과 국한 녹색 지능 장비 산업화 기지 대상이 일전 길림 안도경제개발구에서 정식 착공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각종 기계들이 굴착 운반 작업을 질서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대상은 부지 정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정휘 태양광 충전 설비, 태양광 발전소 부대 설비 및 지능 계량기 제조 대상은 계획 총 투자가 5천만 원으로 연간 충전 설비 및 태양광 시스템 지능 부대 장비, 지능 계량기를 3만 개씩 생산할 수 있으며 연간 생산액은 5천만 원, 세수는 300만 원 실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상이 가동되면 안도현의 지역 신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종합에너지 봉사 공급을 풍부하게 할 전망입니다. 국한 녹색 지능장비 산업화 기지 대상은 주로 지능화 생활 오수 정화 시스템 및 정수 설비를 생산합니다. 계획 투자는 5,500만 원이며 가동 후 연간 지능화 생활 오수 정화 설비 100세트를 생산해 연간 생산액 7천만 원, 세수 500만 원을 실현할 전망입니다. 이 대상은 안도현이 물처리 장비 제조 분야의 배치를 강화하고 환경보호, 건강, 산업사슬에 깊이 융합하며 산업 직접 효과를 발휘해 상하단 기업이 단지에 입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재인식 발전 구도를 형성하도록 추동하게 됩니다. 이제 안도경제개발구에서는 기업 봉사 전담반을 통해 입주 기업들의 각종 서류와 허가 신청을 지원하고 각 감독관리 부문의 현장 지도를 조율해 신규 대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가동 및 계획 생산 목표에 도달하도록 보장해 단지 내 기업 고품질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기회를 선점하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0: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심양대표팀과 연변대표팀 경기에 앞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심양문화관광추천소개팀이 연길에 도착해 이틀간의 주제추천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주에서는 경기를 유대로 문화를 다리로 삼아 심양추천소개팀을 열정적으로 맞이해 연변과 심양 두 지역의 문화관광 소통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심양시 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하고 심양시 문화관광 및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주관한 동북축구연맹전 심양문화관광 선전 보급 활동이 5월 30일 저녁 연변대학 문어구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 우리주에서는 특색문예 공연을 선보였고 연변 진달래 보배와 심양시 동북축구연맹전 꼬마 기자들이 선물을 교환하며 연변의 청춘 활력과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활동에서 심양문화관광추천소개팀은 당지의 뛰어난 문화관광 자원과 경기 관람 문화관광 혜택 정책을 소개하고 관광지 입장권, 항공권, 미식 등을 포함한 선물 구레미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연변 주민과 관광객들과 소통 유예를 하고 다양한 종목을 공연하며 선물을 증정하고 심양의 유명 문화관광 상품을 선보이면서 연변 주민들이 심양에가 경기를 보고 관광을 하도록 초청했습니다. 연변 진달래 보배 차혜란입니다. 오늘 심양에서 온 꼬마 벗들과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매우 기쁩니다.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을 응원합니다. 심양시 문화관광추천소개관 번봉입니다. 상대팀 도시이자 형제 도시에 미리 와서 여러분들의 수요와 심양에서 어떻게 협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문예공연 개막식에서 두 도시를 어떻게 더 빛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우리의 더 많은 문화관광 교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심양문화관광추천소개팀은 5월 31일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방문해 가무공연, 도시추천소개, 선물 증정, 소통 등 추천 활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번 활동은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를 출발점으로 두 지역의 문화관광 교류와 소통 활동을 심화함으로써 두 지역의 고객 상호 추천과 자원 공유를 촉진하고 동북 지역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 발전을 추동했습니다. 련영 강휘 국제여행사 총경리 류효춘입니다. 이번에 심양

0: 문화관광초청소개팀과 함께 연기를 방문해 동북축구연맹전 활동초청소개를 하게 됐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연변축구팬들이 심양을 찾아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를 관람하길 바랍니다. 6월 13일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연변대표팀 대 심양대표팀 경기의 열기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두 지역은 문화관광초청소개를 계기로 관광경제와 체육사업의 협력 발전을 적극 촉진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5월 29일 노래와 함께하는 연길여행 2026년 전국대학생가수대회 대학순회공연이 청도대학에서 전국대학순회공연 마지막 행사를 가졌습니다. 활동은 청춘음악을 매개로 문화관광초청소개를 핵심으로 생동감 넘치는 청춘 모습과 연길의 특색 있는 정취로 교동반도 대학생들에게 연길에서 보내는 진심어린 초청을 전하며 전국 대학 순회 공연 계열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 두 농업 농촌국에서는 5월 28일 길림성 2026년 밀강하 수생 생물자원 증식 방류 활동을 펼치고 려너 치어 30만 마리를 길림 훈춘 밀강하에 방류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에서는 루게로 려너 476만 마리, 대황어 3815만 마리를 방류해 류역 어업 지속가능 발전과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토대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화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끝없는 이야기거리와 배울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온기,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로는 행복 동행 봉사 프로그램 로는 행복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하며 따뜻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연광 우산, 진정한 품질의 선택,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엄격히 선별해 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0: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연별라디오 조선어 방송 문의 생활 채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노는 행복 프로젝트 연광 우선입니다. 현재 시각이 네, 저녁 7시 2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딱 맞는 질이 좋고 믿음이 가는 제품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시중에 노인 건강 제품이 정말 이러저렇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가짜 제품이나 불량 제품 또는 인증이 안 된 제품이 부지 기수이고 또 그런 제품을 사서 실망을 한다거나 속은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요, 연변의 대표 매체로서 어르신들에게 품질이 좋고 가격도 알맞은 정직한 재료로 만든 좋은 제품을 골라서 추천해 드리는 것도 저희 사회 책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직접 운영을 하는 오프라인 매장 연광우선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품질이 걱정이 없고요, 또 가성비 또한 좋은 노인 건강 제품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이름을 걸고 선택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는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알맞고 재료도 정직한 가성비 좋은 제품만 고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생방송실에는요, 연변 유지과학기술회사 창업주 송학철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1: 네,
0: 반갑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연변 원산 유지과학기술회사 사장 송학철입니다.
0: 네.

0: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네. 뭐 바쁘신 가운데 우리 총 사장님께서 네. 저희 자리를 빛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신뢰의 믿음이 가는데 환영합니다. 그래서 영광우선의 핵심 사명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건강제품의 모든 관문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연면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요, 지역 이 대표적인 매체로서 어르신들의 신뢰를 절대로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진정으로 질이 좋고 안전하며 가격도 합리적인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 생방송 시간에 간 건강, 피로 회복, 면역력에 관심이 많으신 청취자분들에게 특히 귀를 쫑긋 세우게 하는 좋은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딱 맞는.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 연변의 주도 생산이 되고 또 특히 간 보호제로 많이 알려진 밀크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이페이지. 뭐 아마 이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알고 계실 게 국내외에서 인증이라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뭐 그런 좋은 제품이라 할까요? 밀크 시설. 뭐 한국 이름 따서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해드립니다만 요즘 국내적으로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건강 프로나 방송에서 접해봤을 듯 하는데요. 밀크 시설 소이페이지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문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하죠. 쉽죠. 오늘 방송을 잘 들으시고요. 잠시 후에 방송에 참여하면은 또 무료로 밀크 시술을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방송 잘 들으시고 밀크 시술 받아가 준비가 되시는지요. 네, 저희 생방송실 전화는요. 256-1111번과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 방송 때가 월요일만 저희가 생방송을 진행하다 나니까 뭐 화요일 수요일 없지 왜 월요일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귀 기울이신 분들이라면 월요일 이 방송 시간대로 기억하실 거고요.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의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현재 시각이 7시 25분을 넘어서는데요. 아, 사장님이 처음 밀크 시설을 재배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연변에서 밀크 시설 어떤 제품인지. 오, 이것이 어떤 건지 좀 더 우리 사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0: 예. 밀크 시설은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로 원산지는 남유럽 지중해 지역에 있습니다. 잎에 마치 우유 방울이 떨어진 뜻한
1: 흰색
0: 반점이 있어 밀크 시설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식물의 핵심 유효 성분은 실리마린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대 시대부터 간질환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밀크 시설은 항상 화효과,
1: 항섬유 효과, 예,
0: 네. 항염증 효과, 항섬유 효과가 있어서 알코올성 간질환, 비알코올성 간질환, 바이러스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 등 다양한 간질환 치료에 사용합니다.
1: 그렇죠. 간질환에 네. 사용된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알코올성 간질환, 비알코올성 간질환도 좋고 바이러스 예. 간염, 간경화변증, 간암 등 다양한 제품을 쓰고 우리 사장님 밀크시설 수입해지 이거는 국내외적으로 잘해가지고 주변 나라 외국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비알코올성 간질환도 좋고 알코올성 간질환 술 드시기 전에 뭐 술 먹고 요즘에 이걸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마 외국에 있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우리 또 사장님 보게 되면은 이 연구 개발에 모처럼 뛰어들어서 오늘까지 쭉 해오셨는데 한중학교 예, 예, 예. 다니시다 보니까 예, 그래도 예. 우리 조선 문자를 뜯어보시고 있는 것만은 참 예, 감사하고 대단해요. 여러분이 방송 들으시면 좀 예. 양해를 구하시고요.
0: 예.
1: 아 그래요. 이 밀크 시설이 간에 확실히 좋기는 합니다만 이 밀크 시설이 우리 몸이 어떻게 좋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실까요?
0: 예, 예, 예. 크게 네 가지 핵심 효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을 보호합니다. 밀크 시설은 알코올,

0: 약물, 화학물질, 스트레스 등으로 손상된 간세포를 회복시켜 줍니다. 또 간세포막을 안정시키고 지방 대사를 정상화해서 지방간 간염 같은 질환 위험을 낮춰줍니다.
1: 그렇죠. 간보호 네. 뭐 여러 가지 제품도 예. 많습니다. 뭐 이소이페지, 밀크시설이 알코올, 약물, 화학물질, 스트레스 등등 손상으로 일으킨
0: 예. 예.
1: 뭐 간손상, 지방간이다, 뭐 간염이다 해서 뭐 요즘에는 이 간 아유 정말 어떤 고통이 없이 아픔이 시작되면 뭐 끝나는 거죠. 이 간이가 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했습니다. 네. 아프면 끝날 건데 아프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되죠. 네, 아프다는 걸 잘 몰라서 더 네. 무서운 건데 밀크시설이 그걸 미리미리 케어해 주는 겁니까? 어때요 이거?
0: 예, 네, 맞습니다. 간을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밀크시설의 두 번째 효능은 홍염 및 황산화 작용입니다. 만성 염증은 우리 몸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밀크시설은 체내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타결합니다.
1: 그렇죠. 만성 네, 염증 제거, 항염 회복이 좀 빠르죠.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 제거하는데 아주 네. 좋은 제품이다 할 만큼 뭐 이 밀크시설을 꾸준히 먹게 되면 어떻게 노화도 뭐 늦출 수 있다는 거죠.
0: 네.
1: 젊음을 찾고 어떻습니까?
0: 네. 밀크시설은 또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1: 네네.
0: 그리고 밀크시설의 세 번째 효능은 심혈관 보호 효과, 심혈관 보호 효과입니다. 밀크시설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관 건강을 지켜서 동맥 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1: 예. 그럼 밀크시설 수입해지 예. 나쁜 콜레스테롤을 그렇죠. 예. 이 혈관 건강을 지킨다는 게 귀가 솔깃해요. 동맥경화 나이가 뭐 중노년에 들어서면 동맥경화라든가 피가 걸다 뭐 혈지가 어떻다 뭐 실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간 보호제라고도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심혈관까지 도움을 준다는 게 정말 이 제품 자체가 놀랍네요.
0: 네, 예. 네, 그래서 밀크시설은 종합건강식품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1: 네네네.
0: 밀크시설의 네 번째 효능은 항암 보조 효과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밀크시설의 주성분인 실리마린이 간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특정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1: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암도적 유방암, 전립선암, 어유, 억제력, 면역력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밀크시설이 간 영양제가 아니라 전신의 건강을 위한 건강 제품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0: 예, 예. 예, 맞습니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간 건강이 주 타겟이지만 그 효과가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도
1: 몸 전체 이제 예. 쭉 퍼지면서
0: 예, 예.
1: 노폐물을 또 배출하고 신생 그러니까 이 원료를 보게 되면 어때요? 어디서 생산? 아무래도 뭐 원료가 좋아야 제품도 좋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제품 재배도 하시고 뭐 이게 원래 뭐 외국에서도 많이 선호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연변에서도 재배하고 생산하고 뭐 그 기술을 도입해 봤으니까 어떤 건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0: 예, 맞습니다. 저희 밀크시설은 원창현 복흥진 복흥농장에서 재배한 것이

0: 입니다.
1: 네네.
0: 이곳은 북위 44도, 43도 황금 재배 지대에 위해 위치해 있습니다.
1: 이 밑시설 예. 자체가 왕창 복흥 농장의 예. 그 위치에서 아주 잘 자라게 되어 있나 예. 보죠. 황금 예, 재배라니까. 예. 오, 그렇군요.
0: 예,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위도에 유치한 지역을 세계적으로 고품질 약용 식물이 자라기로 유명합니다. 생태 환경에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장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무공해 환경입니다. 농장이나 도시와 공장이나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공기, 물, 흙 모두 유기농 기준에 맞습니다. 둘째는 기후의 우세입니다.
1: 네.
0: 낮과 밤 온도 차이가 10도 내지 15도가 나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면서 영양 성분, 특히 밀크시설의 핵심 성분인 실리마린을 많이 축적하게 됩니다.
1: 네네.
0: 실제는 일조량이 충분합니다. 년간 0,400시간 이상 햇볕이 받기 때문에 공해성이 활발하게 드러납니다.
1: 오, 그래요.
0: 넷째, 다들 알다시피 이곳은 비옥한 흙토입니다. 흙토의 유기물 함량이 일반 토양보다 약 100분의 8% 높아서 밀크시설이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을
1: 그래요.
0: 가졌습니다.
1: 그렇죠. 네. 뭐 앞에서도 얘기를 좀 네. 했습니다. 무공해 환경에서 자라고 뭐 습도, 온도, 뭐 시간, 햇볕 조미가 네. 아주 그 저 황금 위치의 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니까 네. 이 세계적으로도 뭐 아시아권에도 좋고 뭐 동남아도 좋고 여러 가지 그 나라에서 많이 인정을 하고 특히 주변 외국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제품 중에 하나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재배 지역이 저희 연변이다 보니까 저는 더 친근하고 뭔가 더 믿음이 가요.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혜의 자연 조건과 재배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재배하고 또 재배 기술을 익혀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됐는지요? 어떤가요?
0: 예. 저희 회사는 25년 이상이 실리마린 재배 및 관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자 선택, 육묘, 재배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여 무농약, 무공해, 무첨가의 천연 원료를 보장합니다. 때문에 원천에서 제품이 순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 예.
1: 원료가 좋다는 걸 알겠는데요. 예. 이걸 뭐 어떻게 가공하느냐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예. 듭니다. 연변 원사 유지 과학기술 회사의 밀크 시설은 어떻게 생산되는 겁니까?
0: 예. 저희 생물학적 효소 추출과 분무 건조라는 정단 기술을 사용합니다. 기존의 고온 추출 방식은 열에 약한 성분들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특수 효소로 세포벽을 부드럽게 분해해서 유효 성분을 고온 손상 없이 추출합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연변 원사 유지 과학기술회사 총경님이라고 원래 한중학교 다니셔서 하나만 하시다 나니까 그래도 조선말 조선글자니만큼 배워서 네.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저희 방송으로 첫 출연이신데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네. 여러분들의 다소 이해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료원 중에서도 아마 이 방송을 많이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테고 좋은 성분을

0: 그대로 살린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1: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추출한 성분은 분무 건조 방식으로 마이크로캡슐 형태의 분말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성분이 더 안정적이고 우리 몸이 흡수률도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저희는 RS0900 일품질 경영 시스템 RS0RR000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 SACCP 국제 공인 안전 관리 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원재료 검수부터 생산, 포장, 출고까지 모든 단계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2: 그렇죠. 저희뿐만은 네. 알고 있는 분들 네. 안다고 제가 얘기해서 알고 있고 연면뿐만은 주변 국가 외국에서도 선호하고 네. 있고 저희 제품들이 이제 외국으로 수출하기도 하고 네.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죠.
1: 네.
2: 역시 저희 영광군에서 입점이 되는 제품이 이렇게 엄격한 심사를 거친 제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밀크시슬 역시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말씀을 우리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1: 예, 예. 이건 제가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인증들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2: 그렇죠. 예. 국내외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예. 인증을 하는 ISO 9000 무슨 ISO 2000 뭐 이제 식품 허가증 국제적 뭐 네. HACCP 국제 공인 인증을 받은 겁니다. 네. 아무나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이 제품이 이렇게 저렇게 다 좋다고 하는데 특히 간부의 어떤 분들에 특히 더 좋을까요?
1: 예, 예. 첫 번째 술을 자주 드시는 분,
2: 그래요,
1: 두 번째 야근이나 야근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세 번째, 평소 고혈압과 약, 당뇨약 등 약을 많이 보유하시는 분, 네 번째,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에 문제가 있는 분, 다섯 번째, 환절기마다 피로하고, 면역력이 걱정되시는 분 그리고 밀크시설은 또 미백과 피부, 미용, 식용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거의 없어서 고혈압, 당뇨, 고질행증이 있는 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2: 그렇죠. 앞에서도 예. 설명해드렸습니다. 술을 예. 자주 드시는 분들, 그렇죠. 술 우리 연변 친구분들, 나이 있으신 분들, 뭐 젊은 또래 분들도 술 자주 들거나 간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예. 간을 보호하는 면에서 약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평소에 뭐 혈압 약을 복용하다 당뇨 약을 많이 복용하는 분들도 좋고 예. 건강 검진에서 간 수치에 이러저렇게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특히 또 뭐 피부 미용 식욕 개선에도 두루두루 많이 쓰. 이고 있습니다.
1: 예.
2: 아, 이 고혈지. 제도 그래요. 나이가 들다 보면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 고혈지가 점점 올라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1: 예.
2: 중년층에서 특히 40세부터 이상을 해서 그럼 어떻게 약을 먹어야 할까요?
1: 예, 예. 아주 간단하지만 또 다양합니다. 직접 섭취할 경우 아침 저녁 공복에 약 4호승씩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유, 요구르트, 꿀, 주소에 타서 드셔도 되고 샐러드, 수프, 죽, 요거트 등 불에서 드셔도 됩니다.
2: 그렇죠. 예. 뭐 미지근한 물에 타 드셔도 우유, 요구르트, 꿀, 주스에 타서도 평소 아주 그 뭐 거뜬하게 편하게 어떤 예. 번거로움이 없이
1: 예.
2: 드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물에 타서 이렇게 뭐 예. 보니까 제가 먹어보니까 예.

0: 그래도 좋고 편안하고 아주 안정적이고.
1: 네.
0: 생각보다 훨씬 편한데 이 청취자분들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는 가격이에요.
1: 예.
0: 이게 제품이 외국에서도 좋고 인정받고 출국 수출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알만한 분들이 다 알아주는 참 우수한 제품 밀크시클, 밀크시슬이죠.
1: 예.
0: 소이페이지. 어떻습니까? 가격이요, 이거?
1: 네. 예. 저희가 이번에 내놓은 제품은 밀크시슬 분말입니다.
0: 가루죠.
1: 원가는 이것이 가루입니다. 이게 우리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원가는 159원에 한 곽인데 저희 회사에서 60원을 보조해 주게 됩니다.
0: 네, 네.
1: 그러니까 한 곽에 99원이면 쌀 수 있습니다.
0: 159원인데 예, 예. 한 곽에 근데 회사에서 예. 60원을 보조해 준다니까 예. 99원. 오, 가격도 많은 분들이 접수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이 가격이 못 사잖아요. 좀 더 제품 예. 많이 고가지 않습니까?
1: 예.
0: 99원 밀크시슬 한 곽. 이렇게 좋은 가격 연광우선이 아니면 찾을 수 없는 제품인데 송 사장님 이렇게 저희 프로에 직접 나오셔도 좀 더 파격적인 혜택은 없을까요?
1: 예.
0: 어떻게 좀 더?
1: 예.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밀크시슬 세 봉지를 무료로 드리게 됩니다.
0: 밀크시슬 세 봉지. 예. 저는 무료로 드린다고 하니까 정말 그 전에 없던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봐집니다.
1: 예. 예. 이건 제가 저희 회사의 밀크시슬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있고 또 연구 또 영광 우선 청취자와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성의입니다. 네.
0: 알겠습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밀크 시슬
1: 네.
0: 생방송에 참여하셔서 아래 문제 중 하나만 맞추셔도 됩니다. 하나만. 네. 잘 들으시죠? 첫 번째로 영광우선의 밀크시슬은 어디에서 재배됩니까? 하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밀크시슬은 어디에서 재배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밀크시슬은 어디에 좋은 걸까요?
1: 네.
0: 밀크시슬은 어디에 좋은 걸까요? 이렇게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요. 밀크시슬이 어떤 분들이 먹으면 좋을까요?
1: 네.
0: 비슷비슷하면서도 그래 밀크시슬이 어떤 분들한테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어디에서 재배하는지 요 몇 가지 문제를 쭉 대답해 주시면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한 문제 맞추셔도 밀크시슬 세 봉지를 무료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정말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뭐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혜택이라고 봐지는데요. 저희 집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 쭉 들으시면서 이게 뭐지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밀크시슬 간 보호제로서 여러 가지 뭐 기능이 아주 국외적으로도 인증받는 그런 좋은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우대 활동도 하고 있고 참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그런 좋은 제품 한과하게 요즘 우대 활동을 해서 99원이라고 하는데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밀크시슬이 어디에 좋은 걸까요? 어떤 분들이 먹으면 좋을까요? 이제 대답을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소개 와중에 전화 256-1111번 256-1112번 아마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세 봉지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는요 연변유지과학기술회사 송 사장님을 모시고 밀크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간보호에 탁월한 밀크 시슬입니다. 간보호제로서 탁월한 시슬. 그래, 간보호제는 참 이만큼 없다. 이래서 영광우선 매장에 오시면 한 곽에 159원인데 회사에서는 60원을 보조해서 99원에 여러분께서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에 참여하게 되면 세 봉지를 무료로 받아 가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송 사장님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1: 예. 영광 우선 매장에 오시면 10원으로 10원짜리 할인

0: 부품과 재원분 이루어 봉지를 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 쿠폰은 바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이미 활동을 해서 99원인 밀크시슬 한 곽을 89원에 쌀 수 있습니다.
1: 와, 예. 89원에 사고 예. 그 예. 체험 현장에서 일곱 봉지도 더 받아 가실 수도
0: 예.
1: 있고.
0: 예, 예.
1: 우와. 예. 이러면은, 오, 꽤 괜찮은데, 개그 솔깃하고. 이게 제품 써보신 분들은 정말 진짜 알아주는 제품. 국외에서도 진짜 정말 이 밀크시크라기도 수입해지 하면은, 어, 많은 분들 알아줍니다. 한번 써보시면서 또 우리가 이 가격대도 그렇고 전화가 지금 걸려봤어요. 저희가 이제 쿠폰도 적용하고 99원이라고 하니까 이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알아맞추기도 했어요. 제가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 주십시오.
2: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예. 지금 소개하는 약이 한가고 며칠 먹습니까?
0: 한 광에 한 달 사십니다.
2: 한 달은?
0: 예.
2: 99원인데 그리 녹수인가?
0: 예.
1: 99원에 한 달 드실 수 있고, 예. 오시게 되면 89원도 사실 수
0: 예.
1: 있고.
0: 89원에 사무 한 달, 한 달 사실 수 있습니다. 네.
2: 어디서 팝니까?
1: 연변방송 아시죠?
2: 예.
1: 연광 우산, 예, 연변병원, 동쪽에는 연변방송국에, 뭐, 연길시 방송국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연변 뇌과병원, 바로 옆에, 예, 남쪽 현에 있습니다.
2: 그 이해한 거기입니까?
1: 예, 맞아요, 맞아요. 뇌과병원 맞은 현. 어머님 지금 방송 듣고 계신 거, 어머님이 방송에 회음, 후인, 요거 성인, 요거다 성인, 그 관대어이시야. 광부, 성인.
2: 나 용정입니다, 여기.
1: 그래, 용정인 거 알아요.
2: 예.
1: 제 소리가 울림이 울리고. 어머님, 이 밀크시슬 어디에 좋은지 아세요?
2: 예. 간염에도 좋고, 뭐, 이제 좀 들었습니다.
1: 예, 네, 그렇죠.
2: 간염도 있고, 당뇨병도 있고,
1: 뭐, 거기 치료 좋대. 딩동댕. 네, 딩동댕. 오케이. 예, 맞추셨습니다. 예, 예. 직접 오셔서 이 제품 더 요해하시고, 정말 사보고 드시면은, 와, 이게 이렇게 좋은가. 뭐
2: 예,
1: 상품은
2: 인증
1: 예예 연그 2680999 거기 혹시서 예. 잘 찾지 못하시면은 2680999 번을 누르시면은 거기 임직원들이 나가서 우리 여사님을 마중하실 겁니다.
2: 예, 고맙습니다.
1: 네, 한번 나오셔서 예 건강하십시오. 그래요. 예. 자, 이 제품은 우리 연변에서는 이제 저희들의 방송을 통해서. 저희 한쪽 방송을 한우말 방송에 좀 더 했어요. 알아주는데 연변에서는 저희 조선어로 방송을 처음이다 보니까 아는 분들하고 모르고 저희 제품 생산해서 벌써 외국에 나간 지가 몇 년째 되고 모든 분들이 인정을 하는 제품이어서 스위페이지 그래 밀크시슬 예 영광 우선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연변 방송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거기 지금 이제 내 방송 금방 듣는데, 혈압이 계속 잡수는 사람들도 이 89원짜리 먹으면 좋습니까?
1: 오, 그렇죠. 혈압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특히 고혈증, 예? 고혈증, 예. 특히 간병, 술을 많이 드신다든가, 뭐 이런저런 분들한테 참, 뭐 앞에서도 소개를 해주면 아주 좋다. 이런 제품이에요, 이게.
3: 그렇습니까?
1: 그래요, 이거.
3: 예.
1: 외국에서 가격이 좀 더 비싸요, 이거, 외국.
3: 예, 가격도 좋지만, 그렇게 먹고 좀 좋지요, 예.
1: 그렇죠, 그래. 간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몸이 아파지고 느낀다 먹으면 늦잖아요. 간은, 정말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장기라고 봐지는데, 한 번은 어머님이 나오셔서 제품도 알아보고, 한 달 분량을 쓰실 수 있는, 82원이면 쓰실 수 있는 간보호제 아침 전후 좋은 거예요, 이것이.
3: 예.
1: 그리고 또, 무료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나오셔서 한번 여러분으로 알아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밀크시슬 재배는 어딘지 아세요? 재배는 못 들어서 모르죠.
3: 네, 여기 갔다 왔습니다, 전부.
1: 아, 저번에 갔다 왔어요. 근데 여기 간보호제 뭐, 밀크시설에서도 들어보셨어요?
3: 예, 전번에 그런 약을 논의해서.
1: 아, 웅담 그.
3: 예, 웅담.
1: 민무예, 예, 예.
3: 그 지점 찾기 허락되다 어떻게 가면 좋은가 하면, 니가 병원에서 꼭 내려가면서 신호도 있지, 그러니까.
1: 맞아요.
3: 고기를 딱 깎아 찾기 허락한 거 왕창하고 내려갔어.
1: 그렇죠. 연변, 그렇죠. 연변 내과 병원에서 예.

0: 면이 일쪽 올라가는 그 골목 사이죠.
1: 잘못 올라가서
0: 서쪽.
1: 반대에 쫓아나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0: 그러셨군요. 힘드셨네요.
1: 올라가면서
0: 맞아 맞아
1: 연대병이
0: 맞아 맞아 그러셨어요.
1: 연변 방송에도 그렇게 말해요.
0: 아 그래 김 어머니 제가 잘못했나. 연변

0: 경거병원에서 동쪽으로 가는 그 큰 길목이 있습니다. 그랬죠?
1: 신호등 사선 됩니다.
0: 신호등 노탈이죠. 예, 홍리등 네. 홍리등 스스로 거 왕동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시고요. 또 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그래요. 저희 방송이 256-1111번, 256-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가 열려졌습니다. 현재 시각이 저녁 7시 5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입회지 이 밀크시설이 어디에 좋은가 뭐 앞에서도 소개를 해드렸고 회사에서 뭐 워낙 이제 159원인데 뭐 60원을 보조해서 99원에 드리고 방송에 참여하시면 세 봉지를 더 드리고 영광우선에 오시면 10원으로 10원짜리 할인 쿠폰과 함께 체험분 7봉지를 살 수 있다는 거 참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러면은 뭐 7봉지 뭐 체봉지도 10개 또 사고 뭐 이렇게 많이 가져갑니까? 예, 활동가가 뭐 더 싸게 밀크시설 살 수 있는 증정품도 받아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네, 7시 55분을 이제 방송장이 끝날 시간이 5분 시간이 남았어요. 빨리 전화 주시고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네.
0: 저희 방송 들으시고 이 밀키셋을 좀 요해하셨습니까? 아세요?
2: 아, 예, 이제 금방 들었어요.
0: 어디에 좋은 건가요?
2: 예?
0: 어디에 좋은지?
2: 어디가인 거? 간하고 술 마시는 사람하고.
0: 그렇죠. 술 마시는 우리 남정네들 많죠.
2: 예, 예. 그렇게 들었어요.
0: 그리고 고혈증, 고혈압, 당뇨, 뭐, 예, 특히 예. 피부 미용에도 좋고,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하시는데, 예. 역시, 이 문제,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 정도는 다 맞추신 것 같아요. 우리 예. 어머님께서도.
2: 그래요.
0: 방송 참여 감사하고, 방송 위치는 아시죠?
2: 예, 알아요.
0: 전에 한번 오셨댔습니까?
2: 아니 왔어요.
0: 아니 왔어요.
2: 왔는데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 요즘 이 방송 자꾸 들으니까.
0: 들으셔서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방송.
2: 위치도 알만해요.
0: 위치도 알만하고, 이제 앞에 어머님이 얘기를 해서, 방송국 그 뉴거병호사 10자리 로터라가 해서, 네. 홍리동에서 동쪽으로.
2: 북대 있어요.
0: 아, 북대 있으니까 잘 알죠. 여의방송. 네. 이 용정이나 활용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좀 더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요.
2: 그래, 맞아요.
0: 그렇죠. 오시게 되면은 뭐, 이 제품도 좋고, 이론의 그 눈약도 좋은 거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쭉 둘러보시면은, 뭐, 기관제도 좋은 제품도 있고, 뭐, 그, 웅담 명무액도 있고, 그렇잖아요?
2: 예, 밀크시술이 좋습니다.
0: 밀크시술 좋죠. 밀크시술은 국제적으로 알아준 인증 제품입니다. 예. 한번 예, 요약하시고.
2: 내리 가볼게요.
0: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시고요.
2: 예, 수고하세요.
0: 네, 고맙습니다. 네네.
2: 예.
0: 그래요. 네, 256-1111번, 256-1112번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성의가 대단한 제품이 159원이 밀크시클 분말 60원이나 보조해서 99원에 사고 근데 매장에 가서 10원을 더 내고 쿠폰을 사면 한 곽을 80원에 살 수가 있고 체험분 7봉지 더 받아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3: 네.
0: 정말 우리 영광우선에 아니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이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은 영광우선에만 가능한 거죠?
3: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예.
3: 네.
0: 그래요. 밀크시술.
3: 이 네. 활동의 영광 우선에서만 가능합니다.
0: 예. 그렇죠. 우리 사장님께서 극구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로 세 봉지를 받아갈 수가 혜택이 있고,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도 이제, 세 봉지 더 드리고, 방송 참여했을 전화는요, 256-1111번, 256-1112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밀크시술, 뭐, 저희 회사도 요해할 겸 오시는 분들은 오전 8시에서 11시 30분,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 매장을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국자가 1층. 지스 전매 연명광보댄스타의 GZ의 1호 연결시켜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국자가 청사 1층 길시미료 건강로 영업청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습니다만은 웅담 명란액 흉단 명무예도 드리고 뭐 이것도 선착순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앞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밀크시술 그리고 저희들이 늘 얘기를 했던 방송 시간에 참여. 웅담 명란액이죠. 128호를 단 1원에 드린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비파 배청이 있습니다. 비파 배청은요.

0: 원가가 39원 90전인데, 아, 이 회사에서 넣으시면은, 어, 여러모로 이제, 그, 어, 보조를 해줘서 6원 90전에 사실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 그래, 9원 90전으로 저희, 에, 여러분께 드리면서, 어, 3호를 보조해 6원 90전. 그러면은 앞에서 소개했던 밀크시슬 세 봉지 우대 가격으로 사면서 밀크시슬도 우대 받을 수 있고, 앞에서도 소개했던 이 비팝 애청, 그리고 예, 열광 우선에서 추천하는 웅담 명란액입니다. 웅담 명란액도 여러분께 참 좋은 제품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끝으로, 어, 한 말씀 해 주실까요? 밀크시슬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1: 네. 좋은 후기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식이 작은 영업지에 종사하는 저희 회사 직원인데 밀크시슬 먹은 전에는, 먹기 전에는 간 수치가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정도 예. 꾸준히 먹으니 간 맞았어요? 수치가 정상 범위로
0: 네,
1: 들어왔습니다.
0: 시간 다 돼서 방송에서 네. 이만 끊고 우리 회식이 잦은 영업 종사원들이 네. 영업직에 네. 종사하는 분들이 사용하시기 아주 적합하고 특히 술 마시는 분들 네. 간 기능을 완화시키는 좋은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더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2: 네. 복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을 여는 10시에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전입니다.

0: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 풍의 노래들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 반주를 맡고 계시죠. 자, 그리고 또 우리 함께 하실 학생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4: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꽃 물결, 사람 물결 다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함께 해도 되겠죠.
2: 네.
1: 네.
2: 네, 우리 학생분들이 너무 잘 따라서 가지고 네. 한 달에 한 곡 뜨는데 이번 课堂에 끝이 될 것 같은.
1: 그렇죠.

0: 굉장히 빨리 배우시죠. 태욱 선생님 작사, 안홍천 선생님 작곡으로 된 노래 꽃물결 사람물결 역시 염수원 선생님의 노래로 또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자 그럼 또 오늘 마무리하면서 한 분 한 번씩 뭐 또 표현할 수 있는 무대도 가져보면 좋겠죠.
1: 좋죠. 뭐 네. 오늘 또 학생분들 네. 뭐 인수도 좀 마땅하게 왔어요. 네.
0: 아마 안성맞춤하게.
1: 안성맞춤하게. 여덟 명이면 네. 한 번씩 부르면 시간이 너무 많아.
0: 그럼요.
1: 많이 네. 네. 그래. 한번 선율 기억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저와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네. 불러보는데 첫째 기본 서른이 할 때 기본을 가지고 해. 글상에 너무 뚜이 이렇게 앉은 노래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네. 그래야 허리가 펴지고 자 가봅시다 한번.

있어서 항상 이런 노래 익숙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건물 보세요. 건물결에 뭐 이게 소리를 너무 이게 몸 안에 대나 그 소리 풍도는 있지만 소리 가사를 이제 항상 내 여기서 위치 흙미달을 위치해서 가사를 여기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건물결인 게 아니라 건물결

양 이래야만이 허업이 제가 제대로 허업이 따라 가사를 이기단 언나를 허업이 굳어진 놈 이건 처음으로인데 가사를 항상 이만큼 네 20cm 이기단 언나 나온다 네, 이렇게

0: 손이 아니고 알아보니 눈에다 가사바라. 어디가나 살기 좋고 사랑하는 내 고향에 바람을 평생산을 위로하고 신이 나를 가로질 아파 아파 앞에다
1: 그러니까 이 학생분들 난 답답한 게
2: 네.
1: 노래를 좀 석줄에 했으면 가사를 아직도 들다 보면 노래를 어떻게 배우는 거 나는 이렇게 하면 영 힘이 안 난다고 합니다. 이 가사를 아직도 눈에다 이거 봐보면 내 지금 손짓을 하니까 허망짓을 한다고 합니다. 내 가사를 안 써내고 이 가사가 눈에 보이면 머릿속에 가사가 있어야 노래 잘 부르지. 이거 보고 어 사람 물결인지 고향산처인지 모르면 내 혼자 감탄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이렇게
2: 흐름끈은 다 똑같잖아요.
1: 이렇게 일단 네. 공부를 하지 맙시다. 나도 이거 나 오늘 처음 말하는데 가사로 석줄이 마음 써내야 되지. 네? 그러니까 내일 보세요. 꽃물결에 가사를 보니까 내 지금 말하자. 꽃물결에 입에다 꽃물결에 묻지요 앞에다 가사를 이마에 앞에다 나라면 합니다. 네? 아마 다시 연출 오늘 잘하지 않게 지금 내 지금 그냥 눈으로 이게 다 박으니까 이리건 아니라고 하는데 다시 이래서 너 오늘까지 보시오. 일단 다 배운 다음 집에 가면서 했어. 자 앞으로 보면 앞으로 바라 눈으로 가사 보시오 앞에다 해.

0: 예. 예. 얘가 얘가 바로 지상락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 목에 들어올까 얼얼하겠나. 얘가 바로 지상락고 이래야만 목 안에 들어와요. 그럴 가야 한단 말인데. 얘가 바로 시 보시 앞에 얘가 바로 저 앞에 얘가 바로 시작.
1: 얘가 바로 지상락고
0: 그렇지. 얼마나까 이게 요만한 문제라도 있으면 소리가 안에 들어오면 끄르르 가다만 예? 다 앞이다. 어쨌든 연출을 해도 되겠어 노선생님.
2: 네, 될 것 같아요.
0: 한 번
3: 앞줄 뒷줄 이렇게
2: 반장부터 뒷줄 반장님부터 시작해서 하시면
0: 아, 오늘 시간이 되니까나
2: 예. 네. 다른 때는 시간이 없잖아요.
0: 두 분이 하고 그다음 이 두 분 똑같이 하고 이렇게 자 제가 아이 부르겠습니다. 앞에 어떤 데 쳐줄게. 선생님 장골 또 쳐주겠습니까?
2: 네.
0: 합시다. 그렇게 하면 어때요? 한 번 할 수 있으면 손 드셔.
3: 같이 하시.
0: 같이 하시. 두 분이 한번 손 떠줬어요.
2: 왜요? 자신감 없으세요?
0: 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0: 비교적 잘 불렀어.
1: 잘하셨어요.
0: 비교적 잘 불렀는데 예, 이제 그 뭐니까 한 마리 또 하고 지나갔어. 예, 예. 그게 이제 무슨 차이인가 뭐 제가 그 원래 때 선생 저 학생분들 하는 것들 하면 자꾸 습관 좀 이렇게 내렸다고 어떤가 하면 이제 건물결에 묻지요 고향하늘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건 논

0: 아이고 야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자꾸 앞부에서 떼라 그래 마음속에 내야 된다고 합니다. 예, 후회 합시다. 잘하시오. 예.
1: 고맙습니다.
2: 우리 세 분
3: 우리 둘이
0: 어, 그래 할까? 예, 한 번 한 번 딱 끼워줄게. 응. 아. 게 두 번 또. 어디 게 뭐 저 두 번 하겠어요?
3: 아, 우리 둘이 하고 둘이.
0: 아, 그렇게 하실게요. 우리 대장님 오늘 이제 네. 많은 기회를 드릴게요.
1: 고맙습니다.
0: 많이 웃으세요. 앞부 보세요. 앞부 볼라 이렇게 보세요.

0: 어째서
1: 잘못했어.
0: 자꾸 그
2: 잘못했지.
0: 어째서 보세요. 노래 부르는 게 이렇게 하면 이게 이미 후드를 눌렀다. 성대를 약 이거 성대 약간 약간으로 성대를 이렇게 약간 눌렀다면 그러니까 비허가 비허 되는 거 이래야만이 그 가락가락 소리가 나다. 예, 예가 이런 비어 되는데 예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앞부분에
3: 그래서 가사를 좀 앞에다 이렇게
0: 예 그러니까 내 이제 말을 가사를 네. 보려면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이러면 누르지 않지 무슨 말인지
3: 알아. 이러면 또 화면에 얼굴이 안 보이실까
0: 봐. 아, 그래 안전해 저 다음부터 자 그래 두 분 마이크 멀지 않지 이렇게
3: 괜찮아요 그 옆에 마이크 아, 있어요.
0: 두 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소리를
4: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이 마이크
3: 네.
4: 있어.
3: 네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있어요.
0: 소리 크게
3: 네.
0: 하지 말고 네. 앞에는 소.

0: 예. 아, 예.
1: 네.
0: 자, 시작!
2: 방송에 옆사람하고 이야기하라고.

0: 우리도 익숙하지 못하다고 하면
1: 됩니다. 잘하셨어요.
0: 잘했어, 잘했어.
1: 잘하셨어요.
0: 예, 네, 박자를 명확하게 잘하셨습니다. 예, 네. 네, 잘했습니다.
1: 그럼요. 아, 독창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2: 되지, 되지.
1: 그러니까요. 다들.
0: 예. 잘하? 너무. 예, 또 재밌다더라고요.
1: 네.
3: 아, 재밌습니다.
0: 재밌습니다.
1: 그럼요.
0: 또 뭐, 오미라 선생님도 한곡 불러야지. 우리 오미라 선생님 부를 때, 제가 그 강약 얼마나 잘 지키는가 들어요. 우리 그 부르는 그 맛을 몰라도 강약, 장골 때리면 하는데 강약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 장단이라는 게 있었던 세편, 북편, 둥, 왼손을 치는 게 있잖아. 그 강이라고 합니다. 강약약 우리 서양음악에서 강약약 차강약약 근데 우리 팔분 여기 뭐 탁탁탁 통할 때는 건물결에 무지 탁탁탁 그게 강이라면
2: 맞습니다.
0: 옳지요.
2: 맞습니다.
0: 우리 오 선생님 우리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재표는 이게 뭔가 그냥 둥다툭다 건물결에 무지요 맞죠.
1: 강, 예, 조선 우리 장단에도
0: 우리
1: 강약이 있잖아요. 네.
0: 오미라 선생님 박수로 다 청해 듣겠습니다.
1: 네?
0: 독상입니다. 2인 차이나.
1: 네.
0: 이쪽 열었지?
1: 네.

0: 가사. 진짜 내려다 보니까 이게 막 헷갈리죠.
1: 내려다 보니까. 내려다 보면 잔소리기 누르게 됐나.
0: 네.
1: 그래서 그 제가 머리 들고 해라는 게 그래서 우리 노래 어디 무대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0: 맞아요.
1: 이래 뭐 이 눌러서 난 노래 못하게. 좋습니다.
0: 네.
1: 아직 시간 남았죠.
0: 남았죠.
1: 여기 저하고 인사할 분 제가 또 불러드릴게요.
0: 선생님 혼자 또 독창하셔야죠.
1: 네, 쏘야 지금.
0: 그럼 높이 키를
1: 높여주세요.
0: 키 원초 원키를 하면 되잖아요.
1: 키 높여주세요. 원래 이게
2: 아니, 나도 키했다 근데 또 키를 바꿀게.
1: 예.
0: 예.
1: 아니 이제 그
0: 염선 선생님 노래로 키로 하면 돼요.
1: 또 너무 억지지 말이다.

0: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어보는 노래가 현장에서. 또 다르죠.
1: 네. 이거 원래 소상호.
0: 그렇죠.
1: 이게 좀 더 불겠는데. 이 말해도 괜찮습니다.
2: 혹시 가수입니다. 야. 네,
0: 독창으로 불러보실 분 계시면은
1: 한번 대담하게 시간 되죠.
0: 한 번만 부를 수 있습니다.
3: 1절에 하겠죠.
1: 예. 1절 할 때 그다음 후렴은 같이 불러주세요. 네. 그다음 2절을 또 신심 있는 분 어느 분?
0: 두 분만 부를 수 있어요.
1: 우리 저 뒤에 그 민요 풍예 2절 하셔요.
0: 예.
1: 자 이렇게 결정합시다. 갑시다. 네. 웃으면서 소화
4: 꿈결이 모으지요.
1: 그렇지. 고마워.

0: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저 이제 한 분 한 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두 분을 이거 녹음해서 했으니까 해도 된다. 이따 공인해도 된다.
0: 너무 잘하셨어요.
1: 예. 후에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또 다 들어보고.
0: 그럼요. 오늘 유감

0: 없이 다 부르셨죠?
1: 네.
2: 우리 저 뭐야?
0: 괜히 독창을 못해서.
2: 화령이. 네. 네. 화령이 학생들이 한번 기회를 줬어요.
0: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네.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들 때 여러분 부르셔야 되거든요. 네. 오늘 따리암수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0: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장네 반주를 맡으신 장영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예, 꽃물결 사람물결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아부는 결혼 후 여자가 크게 변한다고 토로했다. 후생은 대매매도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대매매가 아내에 가자마자 상사의 의견에 따라 기술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후 호생은 조아를 위로하기 위해 장풍 공무원 단체 모임을 계획하고 아보에게 전화를 걸어 의논했다. 아보는 소강과 소진이 참석할 수 없다고 답했고 자신과 소진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설명했다. 아보는 소진이 자신을 피하는 모습과 바람둥이로 오해하는 상황을 이야기했고 소진이 조화 위로 모임까지 거부하며 설지와의 관계를 질투한다는 말을 전했다. 호쟁은 단순한 등산 모임일 뿐이라고 예시키려 했지만 아보는 관계가 이미 식어버렸다고 말했다. 호쟁은 소모에게 연락하자고 제안했지만 아보는 소모가 결혼 후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방해할 수 없다고 말렸다. 호생은 아보에게 주화 혹은 본인에 대한 불만이 있는지 물었지만 아보는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한 뒤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 이날 해질녘 호생이 무정로의 집에 돌아왔을 때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고 불이 켜져 있었고 형 호민이 창가에서 돌아섰다. 호민은 군복에 네덜란드식 구두를 신고 기운이 왕성한 모습이었다. 온주의 전우가 구두 공방을 열어 그곳에 며칠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호민은 공방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었다고 말했고 허생은 온주 구두의 품질 문제를 지적했다. 이때 아보가 찾아왔고 호민이 돌아온 것을 기쁘게 맞이했다. 호생은 장풍공원 모임 인원을 물었고 아보는 3명으로 간소하게 가자고 답했다. 호생은 설지를 초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아보는 란란도 함께 부르고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호생은 급히 거부하며 란란이 참석하면 조화 앞에서 부적절하다고 비밀스럽게 얘기했다. 예전 자신과 조화가 특별한 감정을 가진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아버는 웃으며 당시 호생의 모든 작은 행동을 지켜보았으며 단순히 손만 잡았던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호생은 부끄러운 듯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자고 말하며 주제를 바꾸려 했다. 하지만 아버는 그럼 두 사람의 관계가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물었고 호생은 애초에 가능성이 없었던 일이라며 그 뒤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끝났다고 담담하게 답했다. 호생은 말없이 웃으며 다시 한번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자신과 조아는 길림 전우가 초대를 했으니 차라리 남경서로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자고 제안하고 세 사람은 그렇게 즐거운 기분으로 자리를 떠났다. 며칠 뒤 호생은 조아 어머니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다. 조아 어머니는 조아가 이미 길림으로 돌아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호생은 깜짝 놀랐다. 조아 어머니는 길림에 있는 조아의 남편이 긴급 연락을 받고 가장 빠른 특급 열차를 타고 왔으며 이틀 만에 상해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호생은 그렇게 빨리 상해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며 의아해했다. 조아 어머니는 부부간의 정이 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조아 어머니는 호생이 조아를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주고 돌봐준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홍삼 한 봉지와 명태 한 봉지를 준비했으니 꼭 가지고 가라고 권했다. 호생은 웃음을 지며 선물을 거절했다.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 선물은 받을 수 없다고 정중히 사양했다. 하지만 조아 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이니 꼭 받아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호생은 그저 조아가 앞으로 순조롭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답했다. 이로써 호생과 조아 사이의 오랜 과거 이야기는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되고 청풍공원에 다시 함께 가기로 했던 계획도 자연스럽게 무산됐다.

이제 소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소모는 어머니의 강한 고집으로 어쩔 수 없이 소개팅을 하게 되고 춘향을 만난 지 겨우 열흘 만에 두 사람은 급하게 결혼을 결정하고 곧바로 식을 치렀다. 결혼한 이튿날 아침 죽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춘향은 소모를 부르며 자신과 소모는 결혼을 한 뒤에 연애를 하는 재민이 정말로 운명적인 만남이고 좋다고 말했다. 소모는 춘향이 결혼이 급했던 것이냐고 묻고 춘향은 웃으며 자신이 아니라 어머니가 극도로 급했다고 답했다. 춘향은 얼굴을 붉히며 자신이 어머니가 어느 길가에서 한 점쟁이의 헛소리를 믿었다고 털어놓았다. 춘향이 결혼을 하면 집안의 애군을 씻어주고 어머니 자신의 천식이 완치될 것이라는 말을 믿었던 것이었다. 춘향은 그저 어머니의 몸이 빨리 나아지기를 바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어머니도 애군을 씻는다는 것이 미신이라고는 말했지만 그래도 춘향의 나이도 적지 않았으니

아내는 춘향이 결혼식을 보고 눈을 감아도 만족이라고 했다고 얘기했다. 춘향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참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소모는 다정하게 손수건을 꺼내주며 위로했다. 춘향은 소모를 껴안으며 그때 자신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모른다며 결혼까지 오게 된 경과를 자세히 얘기했다. 춘향의 어머니는 정쟁이를 내세워 춘향이와 소모의 결혼을 추진시키려고 무등 애를 썼다. 그 정쟁이는 춘향을 데리고 공장으로 가서 소모를 만나게 했다. 소모가 일어나자 춘향은 첫인상으로 얼굴형은 괜찮다고 안심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함께 앉아 점심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춘향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그 점쟁이는 춘향에게 사랑은 결혼한 뒤에 나누어도 되며 두 사람의 팔자만 맞으면 반드시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는 말을 했다. 집에 돌아온 춘향의 어머니는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춘향에게 왜 결혼을 하지 않는지 물었다. 춘향은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래도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튿날 아침 춘향은 어머니의 약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방 안 침대와 의자에는 화장품, 립밤, 새로 산 중식 스타일의 속옷과 겉옷, 짙은 푸른색 양복 바지, 높은 굽 신발, 니트 반바지, 나일론 꽃 양말 등 결혼 준비 물품이 가득 놓여 있었다. 춘향은 깜짝 놀랐다. 점심을 먹고 출발할 시간이다. 어머니는 말없이 앉아있다가 옷을 들고 춘향에게 입으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모든 준비가 끝난 춘향은 스스로 다짐하며 결혼식 장소로 향했다. 골목에는 이미 결혼식을 위한 천막이 켜져 있었다. 음식을 만들 요리사도 불렀으며 다섯 식탁 분량의 그릇과 식기들을 빌렸다. 혼수품으로는 한 쌍의 참나무 상자, 거즈와 이불 여섯 벌, 한 쌍의 원앙과 베개, 그리고 빨간 글씨로 혁명을 견지하고 생산을 촉진하라는 문구가 박힌 베개까지 마련됐다. 마치 마법을 부린 것처럼 소모의 집에서는 모든 혼수품을 준비하여 골목에 끌고 와 이웃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춘향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나니 춘향은 걷는 법까지 잊은 것처럼 어색하게 움직였다. 어머니는 차가 왔으니 이제 가자고 말했다. 춘향은 신랑은 어디로 갔는지 걱정하며 물었고 어머니도 깜짝 놀라며 신랑은 어디 있냐고 되물었다. 이때 한 사람이 달려들어와 신랑이 줄을 서서 혼합 사탕을 사러 갔다고 알려줬다. 춘향은 어머니의 천식이

음식과 익힌 음식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신혼방은 지하실 앞쪽 방에 마련되어 있었고 소모의 집에서 이미 모든 것을 꾸며놓았다. 순양이 방으로 들어가니 신랑인 소모는 이미 앉아 있었다. 순양은 어머니를 부축하여 앉았다. 손님이 올 때마다 소모는 일어나 인사를 하고 다시 앉는 것을 반복하며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다. 모든 사람이 술을 마신 뒤 순양은 어머니를 집에 보내고 자신은 신혼방으로 돌아갔다.

결혼식을 치른 후 소모는 아예 춘향이 집으로 짐을 옮겼다. 그렇게 결혼한 지 열흘 뒤 춘향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춘향은 화장터에서 나온 뒤 즉시 도망치고 그 뒤로 다시는 본가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춘향은 소모를 살짝 만지며 깨나라고 말했다. 소모가 눈을 뜨자 춘향은 뭔가 변한 것이 없냐고 물었다. 소모는 잠이 덜 깬 듯 손을 뻗으며 배를 만지려고 하며 아기가 생긴 것이냐고 농담을 했다. 햇빛이 창문을 비추고 소모는 옷을 입고 일어났다. 그리고 소모는 집이 조금 변한 것을 발견했다. 벽에 춘향 부모 사진 한 장이 붙어 있는 것이었다. 춘향은 자신이 생각해보니 이 사진을 붙이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고 소모도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얘기했다. 소모는 자신은 상관없다고 답했다. 춘향은 남편이 정말 너그럽다고 말하며 생활 습관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영향을 미치고 부부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므로 서로 존중해야만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일어났다. 춘향은 죽을 끓이고 소모는 이불을 정리하고 침대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두 사람이 앉아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소모는 미용실의 영업은 괜찮은지 물었다. 춘향은 괜찮다고 답했다. 춘향은 대명정당 2층에 살던 소모의 옛 이웃 해덕 응봉 부부가 공평로로 이사를 갔다고 말했다. 소모는 마음이 복잡해지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죽을 먹었다. 춘향은 오늘 퇴근 후에 소모와 함께 옛집에 가서 소모의 어머니를 찾아뵙자고 제안하지만 소모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춘향은 계속해서 권하지만 소모는 침묵을 지킬 뿐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소모가 결혼한 지는 어느덧 2년 반이 지나고 춘향은 임신한 지 4개월이 넘어섰다. 당시 소모는 너무 급하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불안정했고 결혼 잔치에 친구나 동료를 한 명도 초대하지 않았다. 소모의 어머니는 그 점이 마음에 걸려 항상 한 차례 잔치를 더 벌여 아쉬움을 메우고 싶어 했다. 이번에 소모는 미리 시계 공장의 번 선생, 격투기 선생님, 김매, 건국, 서룡흥 등을 초대하고 이웃집에서 탁자를 빌려 점심을 대접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우대활동이 있습니다. 건뇌보신환 한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1곽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이번 우대 활동은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이번 우대 활동

0: 없는 특대 희소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제가 어제 Q10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우리 40대 후반부터는 특히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꼭 써야 되는 것이 후맥 Q10입니다. 왜냐하면 심장 근육 영양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돈 내고 싸먹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번 우대 활동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제약공장 측에서 주는 보조금이 나갑니다. 15곽 사는 사람들 15곽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Q10도 드리고 Q10도 15곽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저는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1,000원은 그 자리에서 약 가격에서 빼드립니다. 15곽 싸도 15곽 가격에서 1,000원을 빼드리고 15곽도 드릴까나 건네보신 한마 해도 30곽 나갑니다. Q10이 15곽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빼준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대활동 참가하실 분들 우리 그 빨리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직접적으로 전화하셔서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셔서 주문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번 달 말이라는 게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은 명액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약공장 측에서 돈을 얼마 이 그 보조금이 나온다 이게 명액이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대활동이 특대급으로 되는 우대활동 진행 중이라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우대활동 할 때 꼭 우리 자문전화를 잘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문전화 하면은 여러 가지 이런 그 자문도 되고 그 다음 또 더 상세하게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건네 보신 환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그 좀 깊은 역사가 깊은 약입니다. 이미 검증된 약이다 이 말입니다. 근종 황제가 쓰면서부터
1: 네.
0: 건신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건신탕이 몸을 건전하게 하는 이전엔 다 탕약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탕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건종 황제는 역대 황제들 중안에서 이전에 89살이면 오래 산 겁니다. 89세까지 살았습니다. 17명의 아들을 두고 이렇게 장수한 황제다 이 말입니다. 후에 우리 로백성들이 이 좋은 약을 로백성들도 써야 된다 하면서 해방 후에 이게 다 로백성들까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방송에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이 처방이 좋습니다. 이 약이 처방이가 먼저 기혈보충이 되고 기와 혈은 우리 오장육부가 살아가면서 자기 기능을 하는데 기와 혈이 부족하면은 오장은 자기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위하면은 항상 특식하고 그게 다 위치 보조, 피치 보조 이럴 때는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1: 네,
0: 유동할 힘이 없단 말입니다. 네. 이래서 우리 이런 그 오장육부가 자기 생리 기능을 하자면 기와 혈이 충분히 공급돼야 됩니다.
1: 네. 그다음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2: 예, 건네보시한 우리 오빠도 이제 순지 한 25세지고 나도 이제 순지 한 열흘 됩니다. 야, 이거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우리 오빠는 어떻게 무슨 이 경력이 자꾸 떨어지고 이 뭡니까? 밥맛이 없고 잠 못 잔다 제 그 뭡니까? 우리 오빠.
0: 네.
2: 예, 예, 그리고 맥이고도 좀 체질이 약한다. 이전에 한국과 한 10년 일하고 나와서 계속 아프시다가 이제 제일 큰 병원에가 진단 내면 큰 병원 없다는데 몸이 더 보면 약하다 말한다. 이게 자꾸 맥이 자꾸 맥으로서 밥 마시고 자꾸 들어 눕는다 말한다. 그런 게 이하고서는 한 달을 채에서 이제 잠도 잘 자고 맥이 나고 기능력도 도와서 이거 기혈 보충 세게 하는 것 같다면 이랬겠다. 우리 오빠 얘기하는 게 그래 내복 예 그래 내보고 소리 나도 심장도 두근거리지 이 골도 좀 빼놨겠지 이 아픈 게 어떻게 했는가가 우리 아빠 이 나도 골이 땡한 게 이제 골이 땡한 게 이렇다면 기능력이 좋다면 그래 나도 이제 쓴지 이제 한 열흘 열두 날 됩니다. 굉장히 내 써본 건 이게 좀 사람이 정신이 조금 이렇게 나고 그 다음에 기능력도 좋아지고 눈앞이 환해진다 선생님 이야기 쓴 것처럼 네, 그리고 또 진짜 동거를 얘기해 놨습니다. 계속 밤하시고 맥이 납니다. 이번 후에 학생이 용천은 또 감면해서 올매 줬으면 가서 지금.
0: 오늘부터 하는 데 미치라야 합니다. 이번 달 말할 것입니다.
2: 예, 그럽니다. 예, 그래 오늘은 두 집에서 같이 사는 건 허체구멍인가요?
0: 예.
2: 싸다고 그린다. 두 집에
0: 같이 싸댄다. 그럼 15각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2: 예, 나누면 된다만다.
0: 예, 예, 예.
2: 수고하십시오.
0: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일단 우리 이 근내 보시환을 보면은 약종들이 좋은 게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홍삼이나 로경이나 정말로 이거는 돈이 없어 못 썼지 또 이전에는 기본상 우리 로백성들이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나는 홍삼을 못 쓴다 로경을 못 쓴다 이럽니다. 왜 못 쓰는가? 열이 청해져 갖고 코피 난다,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을 고려하죠. 물론 열한 사람들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이라는 게 어느 약이 다 100% 좋은 게 없습니다. 꼭 이게 좋으면 저게 나쁘고 이런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약이라는 거는 음과 양이 병행을 잡아주고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이 있습니다.
1: 네, 땅분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3: 우리 어머니 이번에 내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치매 시초 병원에 가까 치매 시초란다. 그래서 이 약을 이제 한 일주일 쓰는데 좀 낯선가? 감이 난다. 그래서 오늘이 우대 좋을 때요. 먼저 조금 쌌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오늘이 지금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이 효과 날 때 좀 많이 써야 되지. 이런 약 찾기 힘들지, 그만까
0: 15꽉 싸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빼드리고 약을 또 절반 가격으로 낮춰주고, 15꽉
3: 그래, 돈도 들려가고, 오늘이 지금 배달해 줄 수 있습니까?
0: 지금 우리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
1: 네.
3: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우리 이런 약들을 쓰면서 이 약을 써서 주요 성분은 기혈을 보충한다, 피가 부족하다, 혈세포 부족하다, 백혈구 부족하다, 항상 빈혈했다, 맥이 없다, 기가 부족하다, 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걸 해결하는 데는 홍삼, 로경만한 약이 없죠. 그런데 그런 부작용을 이 약을 쓰면서 그런 성분은 흡수하고 부작용을 없이는 것이 바로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입니다. 이 약을 쓸 수 있게끔 쓰면서 부작용이 없게끔 만드는 처방을 말합니다.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 그러니까 이 약을 쓰면서 이 약을 인뇨, 약이 흡수될 수 있게끔 하는 약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약을 써서 열을 청한다, 무슨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게끔 하는 약이 좌실이란 약이 같이 들어갑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0: 25가지나 되는 중약이 들어갔죠.
1: 네, 여보세요.
4: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4: 네, 어제 이 건네버시안 쓰고 지금 영 효과 좋아서 어제 또 배달 받았는데 우리 오빠 지금 무슨 증세인가 이 좀 그런 그러니까 중부혈관 줄이돼 있는데 어제 소변이 나아간다든가
0: 예.
4: 소변을 하다가 뭐 잠깐 지나가야 되지 그러면서 좀 어떤 때는 물들면 졸이기도 하단다. 그냥 항상 신사에 왔는데 어제 그냥 물이 이렇게 머리 줄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어지럼증 자꾸 하고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내 건네버시안 써봤으면 또 체크했는가 이래 선생님과 모르단다.
0: 소변이 잘 안 나고 졸이기 거정 하자면 이 비뇨기통이 염증 거정 심합니다. 그 다음에 소변이 안 나간다는 거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우리 이 코파트에서 밀어주는 기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약을 꼭 불선하는 약을 써줘야만이 소변이 좀 시원하게 나가고 잘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염증 거정 없애는 약 이 25가지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 진화람의 중약으로는 소염진 있습니다.

0: 마치 사람이 이름인 것 같지만 이 징인화라는 게 중약에서 아주 좋은 정열 해독 쇼연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신다 할 때 소변이 저리다, 그 다음에 잘 아예 나간다, 밤에 소변이 잦다, 특히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 다 이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래서 이 약으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이제 오늘이 15가구 배달 받기죠?
0: 네. 지금부터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1: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래서 우리 이런 군이라는 거는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에서 군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걸 말합니다. 이 약에서 제일 중요한 작용을 놓을 수 있는 걸 뭐인가? 홍삼복용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군이라는 게 이게 황제를 말합니다. 우리 뭐 이런 드라마란 보면 황제가 자기 절로 자기 이름 말할 때는 군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한다, 군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 아래 부하들이 어찌입니까? 아마 발소매를 돌면서 천은 이렇게 이렇게 뭐 황제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럴 때 천이란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말입니다. 군천좌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걸 군이라 하고 천을 그 아래 보좌하는 걸 천이라 하고, 우리 여기서 천인 약재가 뭐인가? 건비작용이 들어가는 약재입니다. 이런 좋은 약이 들어가도 흡수 못하고 인뇨 약을 흡수 못하면 아예 되죠. 그래서 그 아래 이 약을 흡수할 수 있게끔 산약, 봉경, 백출, 고조 백출이 아예 들어갔습니다. 초바이추가 백출이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이 약이가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 좌실, 군천 좌실이지 않습니까? 좌실이라는 거는 이 약을 쓰면서 음과 양이 병행을 잡아주고 열한 사람들도 쓸 수 있고 찬 사람들도 쓸 수 있게끔 이 약이 음양 병행을 잡아주는 약이 골고루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시간이 좀 다문화다고 합니다.
0: 네.
3: 우리 국민가 이 그만 품마다가지고 저기. 지금 이제 한 보름 받고 이제 나왔는데도, 뭐, 연습 못하고 이래서 한 번이 건의보수하는 있으면 어떻게 하나 다문해본다.
0: 예, 그런 분들이 꼭 써야 됩니다. 게다가 몸이 잘 쳐서지 못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쓰면은 몸이 빨리 회복이 되죠. 예. 꼭 쓰시기 바랍니다.
3: 오늘이야 15가구 좀 배달 받자고 된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감기라면 심하게 왔을 때, 폐렴이 왔다, 감기 왔다, 심할 때 어떻습니까? 한 일주일을 감기약 쓰고 났는데 뭐 열이 난다, 뭐 기침이 난다 이거는 없어졌는데 부작용이 뭔가? 그래서 입안에 그래서 밥을 여면 모래알 갖고 소화가 아예 돼서 장두수 하거나 변비 오거나 설사하거나 맥이 뚝 떨어지거나 아마 감기를 해봐서 여러분들 이 감기 뒤끝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감기약 같은 건 이게 군천좌실이란 이래 조제 원칙이 들어간 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이런 군천좌실이란 이런 조제 원칙에 근거해서 만든 약이라 할 때는 약이 20가지 이상이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약재가 비싸서 이렇게 20가지 이상 들어간 약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진기한 약재로 20가지, 25가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 이 근뇌보신화 같은 약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이 약을 쓰고 보니까 내가 어떤 증상들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실면증이 있다, 소화해야 된다. 특히 소화가 아니 되면 아무리 좋은 약이 들어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들은 약을 쓸 때 꼭 건비약이나 소화제 약을 같이 였습니다. 고가병을 치료하든 혈압을 치료하든 간을 치료하든 이런 약제를 꼭 같이 이어서 인뇨 약이 흡수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건뇌보신화는 보면은 25가지나 되는 진기한 약제가 들어간 약이 너무 종합적으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이런 약을 쓸 때에는 시름 넣고 안전하게 써야 된다. 이 감기약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감기를 빨리 치료하겠다고 어떤 사람들 몇 가지

0: 일시 먹는다 말입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다섯 가지 감기약을 먹고 일주일 후엔 여독증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감기약이라면 좀 센 약입니다. 그래서 간 컴파트리를 다 상한다 말입니다. 군천 좌실이란 조제원칙, 이거 오늘은 잘 기억하시고, 저희들, 이 약은 이 군천 좌실이란 조제원칙에 근거해서 만든 약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기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들 용기 입간구복액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많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쨌든 병이 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으로 해서 사망된다. 어쨌든 아무데도 아이 아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화와 같이 이 병, 저 병 들면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병에 적게 시달리고 병이 걸리면 빨리 치료받고 또 이런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어떤 약부터 써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이 든다면은 자꾸 심장이 병이 들면 심장병이야, 고혈압이 생겼으면 고혈압이야, 이런 뇌정서료 그냥 증상에 따라만 치료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한일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게 계속 심장병으로 결국에는 사망되고, 고혈압약을 계속 먹었다는 게 혈압이 온종하게 되고, 물론 우리 시중에서 이 약만 먹으면 혈압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고 과대광고하는 약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임신은 두석 달 이렇게 혈압이 온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혈압약을 또 특히 서약 같은 거는 꼭 고혈압이 있다 할 때에는 잡사서 평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즉 130 허미공주 이하로 내려놔야 됩니다. 한 200시대 든 사람들은 140 허미공주 이하에. 그런데 그걸 조절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혈압약을 끊었던 사람들이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가면은 혈관이 터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혈압약을 아예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을 어느 정도는 잡숴야 됩니다. 적게 잡수는가 많이 잡수는가 이 문제지, 혈압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치료상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아예 하다 보면은 혈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게 돼 있죠. 이래서 혈압약은 경상적으로 자기 그 혈압이 수준에 맞게 장복하는 게 좋습니다. 서약으로 된 거를 해서. 그 다음에 치료상에서는 우리 이런 혈관이 굳어지지 않고 피가 걸어지지 않고 혈점도를 높이고 혈관이 나른해지고 정서적으로 파동이 그렇게 신경적으로 심하지 않게끔 조절한다 할 때 우리 혈압약을 절반 줄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상에서 어떻게 치료

0: 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뒤정치료,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래서 많은 치료상에서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는 대부분 원인은 간하고 콩팥 비위에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심장병이로 고혈압이요, 뭐 폐렴이요 생기는 원인은 특히 우리 폐혈이 세다거나 심장혈이 세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예, 저도 영지 간구부에 지금 수무예요. 이 당뇨 합병증이 선이 나빠졌는데, 이거 쓰니까 영도 쓴다.
0: 예.
2: 근데 예, 선도 예, 그것도 섭이 달라가지, 강치도 없지, 그 다음에 이 저기 냄새도 없고, 예, 거품도 없어서 영도 쓴다.
0: 예.
2: 그러니까 예, 붓기도 빠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예.
0: 그렇죠.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그냥 그저 소리도 놀라고 발작 소리도 놀라고 그저 이 놀라서리 어떤 때는 막 이 호도도 하면 꼼짝 못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담문합시다. 이 당뇨는 아닌데 이 손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 뭐 주소장을 한답니다. 예.
0: 예.
2: 예, 이런 분은 이것은 뭐 어떻습니까?
0: 일단 투석을 했다면 요독증입니다. 예. 시간이 7,800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콩팥이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죠. 시토로 하다가 이틀 넘어 건너면 또다시 온몸에 독소가 퍼집니다. 예. 이 약은 주로 간하고 콩팥을 동시에 좋게 하기 때문에 요독증이 있는 사람들 꼭 이 약을 쓰신다 할 때에는 우리 그 독소가 몸의 독소가 소변으로 빠지는 게 좀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콩팥의 기능, 간 기능을 다 높이기 때문에 시토하는 분들, 간경화를 앓고 있는 분들 다 이 약 쓰십시오. 이 약이 안전한 약입니다.
2: 안전하게요. 예.
0: 네.
2: 그래서 내 지금 예, 구글 문의를 해달라 해서 내 지금 선생님께 문의 드립니다. 이게 바로
0: 대답. 그렇게 하십시오.
2: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특히 강경락이 막혔을 때, 이 강경락이 통과하는 이 통로에 문제가 다 생깁니다. 양쪽 옆구리로 올라오면서 양쪽 젖가슴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경락이 합해져서 목을 지납니다. 때문에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에 생기는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암은 아니지만 만성 우리 후두염 서에서 말하면 만성 인후염 하는 거 우리 중에서 매혈치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강경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지금 이 입간 구백에서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고 효과 빠릅니다. 나는 어제 쓰는 감이 야, 주약에 맥이 없고 이 몸이 어제 자꾸 편안하지 못한 붓기미설이 그리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도 할 아이들미설이 그래서 이 입간 구백에 여전히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기분 싹 열어내면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소화이라든가 소화 잘 되니까 밥이 맛있고 그리고 예, 그 귀에서 소리 나지 그 다음에 들리지 않아 영 고생했는데 흥이 없어서 아이디든게 이번에 입간구벅에 쓴 후에는 기본상 말이 잘 들린다 이로 완전히 좋습니다.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리고 예, 몸이 그냥 붓기든게 어제는 붓기지 않고 영 몸이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영 좋습니다. 네 이거 어제는 계속 쓸려서 납니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지금 술이라 자꾸 먹을까 해 간이 좀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술을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좋다 지금까 지금 이 간이
0: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 나빠지죠. 예? 이런 약수 좀 남편 없어
3: 그런 게 그렇게 맥이 없고 깨든 것은 술을 꿈꾸니까 이 약을 쓰던 동안에서 제일 좋답니다. 그래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어제는 그래 우리 두 분이 같이 계속 쓰길래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랬잖아 드립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때 있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네.

0: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네. 강정락은 이렇게 우리 입에 올라왔다가 얼굴을 지나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들어가서 우리 담낭경락이 또 이어봤죠. 예. 그 다음에 아렐루도 그렇습니다. 아렐루도 아래 배꼽 아렐루 지나서 생식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남성분들 계속 음낭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역시 이 강경락이 막혀있는 겁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진행하는데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자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배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오늘은 6일 국제 아동절입니다. 일상 어린이들이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빛나라 청춘인을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맹영수 작사 박일종 작곡의 연길이 여름밤 미호를 준비했습니다. 연길이 여름밤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는 멜로디로 시원한 여름의 기억을 되살려 드립니다. 김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디서나 그려지는 고향의 모습 노래한 것이 최홍련 작사 김창근 작곡의 내 고향 산천입니다. 고향 산천의 아름다움과 그림이 가득한 이 곡을 리즈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홍준 작사, 류춘석 작곡의 연변 아줌마가 다음입니다. 연변의 따뜻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연변 아줌마들의 모습을 노래한 이 곡을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정국근 작사, 김남호 작곡의 장배산입니다. 경쾌한 멜로디에서 장배산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이명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승범 작사, 윤건환 작곡의 일광산을 가세입니다. 일광산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요의 정다한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1: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3: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나입니다. 라디오의 목소리와 함께 여행과 음악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각자의 여행이 있습니다. 어떤 여행은 푸른 바다를 향해, 어떤 여행은 깊은 산속을 향해, 또 어떤 여행은 익숙하지 않은 도시의 거리를 향해 떠나죠. 그런 모든 여행 속에 하나의 동반자가 항상 존재합니다. 바로 음악입니다.

네, 오늘은 6.1 국제 아동절입니다. 6.1 국제 아동절. 모든 어린이들이 맑은 웃음과 꿈을 마음껏 펼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여기서 잠깐 6.1 국제 아동절의 유래에 대해서 한층 더 깊이 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아동절의 유래는 깊은 역사적 배경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기원은 단순한 축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6.1 국제아동절은 두 가지 중요한 계기를 통해 자리 잡았는데요. 국제아동절 개념은 192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아동복지국제회의에서 처음 제안됐습니다. 당시 아동행복국제대회에 참석한 54개국 대표들은 어린이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내용의 제네바 아동보호선언을 채택하고 각국이 어린이를 위한 날을 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아동절이 6월 1일로 공식 정해진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인데요. 1949년 11월 국제민주여성연맹이 모스크바에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전쟁으로 고통받은 어린이들을 기리고 전 세계 아동의 생존권, 보건권,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년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제정할 것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1949년 12월 우리나라 중앙인민정부는 국제사회와 발맞추기 위해 아동절을 6월 1일로 공식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1931년부터 지켜오던 4월 4일 중국 아동절은 6월 1일 국제아동절로 완전히 대체가 됐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오늘만큼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즐겁고 기분 좋은 마음의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동년의 그 시절로 함께 떠나볼까요?

우리가 늘 바라고 동경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담아두기보다 함께하는 사람과 갖고 가는 일상의 풍경인데요. 여행은 일종의 힐링입니다. 세상은 넓고 아름답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모든 걸 경험하는 것도 멋진 인생이 아닐까요? 여행은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면 더 아름답고 밝은 세상을 마주할 수가 있죠. 네, 아래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에 여행의 묘미를 알려주는 가요 한 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에는 쉽지 않은 길도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고 더욱 빛나게 됩니다. 네, 다음 곡과 함께 또 다른 인생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공룡 왕국은 길림성 연길시에 위치한 공룡 문화조제 유원지로서 복지 면적은 50헥타르에 가까우며 2022년 7월 12일에 정식 개장했습니다. 연길 공룡 왕국의 핵심은 연길 역사문화 박물관, 김두 예술극장, 관락 워터파크, 공룡 활락원 등 4개의 전시장과 구석기 시대, 주라기 세계, 중국 조선족 풍정구, 동물왕국, 호반 경관구 등 5개의 주제가 선명한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그중 연길역사문화박물관은 만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연변 역사문화 과학교양기지이며 김두예술극장은 공연시설 및 무대 미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락 워터파크는 복지 면적 15,500여 평방미터의 공동 주제의 수상놀이 공원으로서 파도풀, 대형 수상놀이 기구, 어린이 놀이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룡 활락원은 실내 공룡관 또는 공룡 연구소라고도 불리우며 면적이 3만 평방미터에 가깝고 15가지의 놀이기구와 애완동물관, 수족관, 돌고래 극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타임셔틀은 고화질 프로젝션과 서스펜션의 몰입형 돔스크린 7D 영화관입니다.

구역은 구석기 시대, 쥬라기 월드, 전국 조선적 풍정구, 동물 왕국 및 호반 경관구로 구성이 되는데요. 구석기 시대는 대형 야외 기기 집중 구역이자 플로트 패레이드의 주요 구역으로서 타워형 놀이기구 천공의 기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쥬라기 월드에는 고공 롤러코스터, 와호 장룡과 급류 타기 나르는 쪽패 파도 타기가 있으며 무동력 어린이 놀이구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국 조선적 풍정구는 면적이 14,000제곱미터로 조선족 고대 풍경, 민속 공연, 특색 음식을 체험할 수 있고 호수가 무대, 호숫가 무대, 소원 나무 광장 등이 있습니다. 동물왕국은 면적이 10만 평방미터로 200여 종의 3천여 마리의 조류를 보유한 평면 조류 전시구역 대조류 3개, 맹수 관람홀, 영장류원, 곰동산, 동물가족극장, 앵무새 공연장,

네, 그중 호숫가 경관구는 약 3만 평방미터의 중심 수역을 핵심 경관으로 해서 호수 폭포, 신비한 동굴이 있으며 호숫가 무대는 호수를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단오나 추석 등 명절에는 특색 있는 축제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설날 기간에는 귀여운 반려동물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관람객들이 노구리, 앵무새 등 동물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단오 기간에는 애니메이션 카니발을 개최하는데요. 여기에는 거품 배틀, 코스프레 퍼레이드, 수막 불꽃쇼 및 야간 발광 퍼레이드 등 활동이 포함됩니다. 추석 기간에는 대형 달 조명, 토끼 달 조명을 배치하고 수막 불꽃쇼를 개최합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다양한 연예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꽃차 퍼레이드, 광대 마술 공연, 댄스 인터랙션, 돌고래 및 인어공주 공연 등등이 포함이 됩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는 정기적으로 불꽃놀이와 물막 공연도 펼친다고 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좋은 일이든 아쉬운 일이든 모든 인생 여행에 필요한 경험일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가다 보면 또 다른 예쁜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관광 명소로 새롭게 부상한 연변의 활기찬 모습을 노래한 가요 한 소 준비했습니다.

물결 사람 물결 듣고 왔습니다. 여행은 끝나지만 여행이 주는 감동과 위로는 우리와 함께 계속될 것인데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힘든 시간이 찾아온다면 오늘 들었던 동면의 추억, 바다의 파도소리의 느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텐데요. 우리의 여행 가이드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쉼터를 마련해주는 것이 되어줄 겁니다. 네, 떠나고 싶은 마음, 기쁜 마음,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안홍천,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동심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어른인 우리도 오늘만큼은 아이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웃고 함께 노래하고

우리에게 고향이란 무엇일까요? 태어나서 자란 그 땅, 가족과 함께한 그 시간, 그리고 가슴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은 그리움일 것입니다. 최선숙 작사, 황영하 작곡의

인생에는 험한 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결국 꽃이 피는 길,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따뜻한 미소겠죠. 리승국 작사, 리경득 작곡의 임향자 가수가 부른 꽃길과 미소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앞길에도 항상 꽃길이 펼쳐지고 사랑하는 이들의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따뜻한 햇살, 살랑이는 바람, 그리고 알록달록 피어나는 꽃들.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진 동산이죠. 허동철 작사, 허상순 작곡의 남성중창, 꽃피는 동산을 전해드립니다. 남성들의 화음이 그려내는 봄의 전경, 여러분의 마음에도 활짝 핀 꽃동산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어떤 분이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꿈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줬는데요. 꿈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받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러 가지 직업을 적어냈을 때 유일하게 꿈을 문자형으로 써서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힌 그 친구의 꿈은 바로 이거였다고 하죠. 내가 나로 사는 것. 남달랐던 그 친구는 지금쯤 그 꿈을 이루었을까요? 아무래도 평생 이루어나가야 할 꿈인 것 같은데 말이죠.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견뎌야 할까요? 그래도 늘 별처럼 끝없이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평생의 꿈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 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 주부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입니다. 음식의 효능 및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소라입니다.

풍미와 꼬들꼬들한 식감을 자랑하는 소라는 예로부터 훌륭한 타우린 공급원이자 대표적인 저지방 고단백 보양식재료로 사랑받아왔어요. 봄부터 초여름까지 가장 맛이 좋은 제철 소라는 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우리 몸이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응축되어 있는 영양보고라고 합니다.

소라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타우린은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세포막을 안정화해 간의 해독 기능을 돕는 핵심 성분입니다. 우리가 피로를 느낄 때 체내에 쌓이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고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해 만성 피로를 회복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의 배출을 더해 숙취 해소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설화는 100g당 열량이 약 90kcal 안팎으로 매우 낮은 반면 단백질 함량은 높아 체중 조절을 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데요. 이 소라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유해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을 예방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 성분도 풍부해 혈압 조절과 붓기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소라이는 전반적인 두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불포화 지방산인 DHA가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이 DHA는 뇌세포막을 형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기억력 향상과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어 성장기 어린이나 수험생은 물론 노년층의 치매 예방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소라에 다량 들어있는 아르기닌 성분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혈관을 확장해 내려가는 혈류량을 늘려 두뇌 활동을 원활하게 돕는데요. 소라에 함유된 비타민 A와 타우린은 망막 형성을 돕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자주 겪는 안구 건조증을 완화하고요. 야맹증 예방 및 시력 저하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아연, 철분, 구리 같은 필수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저항력을 길러준다고 하네요.

저항하고 개선한다고 합니다. 또 다량의 미네랄 성분들이 피부세포의 전환 주기를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탄력있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철분과 비타민 B12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허약한 여성이나 임산부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어지럼증과 빈혈 증상을 예방합니다.

채소라는 영양가가 매우 높지만 이 특정 부위를 잘못 섭취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독성을 지니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부 소라류의 타액선과 내장에는 테트라민이라는 신경독소가 포함됐습니다. 소라를 삶은 후 반으로 갈라 양쪽에 붙어있는 하얗거나 황색을 띠는 콩알 모양의 타액선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설아의 내장은 고소한 맛이 일품이지만 봄철 산란기에는 폐류 독소를 축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위장이 약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 그리고 알레르기 체질인 분들이 내장을 과다 섭취하면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나 급성 장염, 그리고 복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몸통 위주로 섭취하시고요. 내장은 버리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소라는 상하기 쉬운 폐류이므로 살아있는 신선한 걸 잘 구별해내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소라는 껍질 안쪽의 살을 만졌을 때 안으로 꽉 들어맞게 쑥 움츠러들거나 운이 닫히듯 단단하게 닫히는데요. 살이 껍질 밖으로 흐물거리고 나와있거나 자극을 줘도 움직임이 없다면 이미 죽었거나 신선도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또한 껍질이 깨지지 않고 단단하며 색이 선명한 게 좋다고 하는데요. 신선한 소라는 껍질 입구로 보이는 살의 단면이 하얗고 맑은 빛을 띠며 점액질이 과도하게 뿜어져 나와 점도가 높은 건 피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소라는 구매 즉시 선질해 보관해야 신선도를 유지하고 독소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소를 이용해 소라 껍질 표면의 이물질을 박박 닦아내고 냄비에 소라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비린내를 잡을 된장 한 숟가락과 청주를 넣은 다음 소라 입구가 아래로 향하게 하여 약 15분에서 20분 동안 푹 삶아줍니다. 삶아진 소라를 꺼내 몸통 부분을 세로로 2등분한 뒤 상단 부분에 위치한 두 개의 타액선을 떼어내서 버리고 소분해 냉동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으로 한 달 내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쫀득쫀득한 식감의 소라. 우리 가족의 건강식단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두 번째 코너로 소라를 활용한 음식과 그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번째 레시피로 소라 초무침입니다. 삶은 소라살 300g, 오이, 양파, 당근, 미나리, 양배추, 고추장, 고춧가루, 식초, 올리고당, 다진 마늘, 참기름과 통깨를 준비해 주세요. 삶아서 침샘을 완전히 제거한 소라살은 먹기 좋게 얇게 편으로 썰어 준비합니다. 오이 반개와 당근 반의 반개는 반으로 갈라 어슷썰기 해주고요. 양파 반개와 양배추 2장을 채 썰어줍니다.

미나리 한 줌은 4, 5cm 길이로 일정하게 잘라 채소와 아삭한 식감을 살립니다. 그릇에 고추장 3숟가락, 고춧가루 1숟가락, 식초 3숟가락, 올리고당 2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을 섞어서 매콤새콤한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설화살과 손질한 채소들을 한 대 넣고 양념장을 부어 손끝으로 힘을 빼고 살살 버무려줍니다. 양념이 골고루 배면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통깨를 둘러 고소한 풍미를 더해 마무리합니다. 소면을 삶아 곁들이면 훌륭한 일품 요리가 되겠죠?

이어서 소라 버터구이입니다. 삶은 소라살 250g, 통마늘 8알, 대파, 양송이 버섯, 버터, 올리브유, 굴소스, 소금, 후춧가루와 파슬리를 준비해주세요.

손질된 소라살은 버터가 잘 배어들 수 있도록 도톰하게 깍둑썰기를 하거나 한입 크기로 썰어냅니다. 통마늘은 편으로 얇게 썰고 대파 한 대와 양송이버섯 3개도 소라와 비슷한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다진 팬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두르고 편 마늘을 먼저 넣어 약불에서 노릇하게 볶아 마늘향 기름을 냅니다. 마늘향이 올라오면 버터 두 숟가락, 소라살과 대파, 양송이 버섯을 모두 넣고 센 불로 올려 빠르게 볶아주세요. 소라가 노릇

익숙해지면 감칠맛을 더할 굴소스 한 티스푼과 소금 한 꼬집, 후춧가루를 약간 뿌려 간을 맞춰줍니다. 버터의 고소함이 재료에 코팅되면 불을 끄고 파슬리 가루를 솔솔 뿌려 완성합니다.

네, 세 번째 레시피로 소라 장조림입니다. 삶은 소라살 400g, 꽈리고추, 홍고추, 통마늘, 물, 간장, 맛술, 올리고당, 설탕, 다시마와 생강을 준비해 주세요. 소라살은 간장 양념이 속에 잘 배도록 한입 크기로 도톰하게 썰어둡니다. 꽈리고추는 깨끗이 씻어 꼭지를 떼고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포크로 콕콕 찔러 구멍을 내거나 반으로 자릅니다. 마늘은 그대로 사용하고 홍고추 한 개는 송송 썰어 준비합니다. 냄비에 물 2컵, 간장 8숟가락, 맛술 3숟가락, 설탕 1숟가락, 다시마 1장, 생강 슬라이스 2쪽을 넣고 먼저 한 소끔 끓여 조림장을 만듭니다. 끓어오르면 다시마를 건져

국물이 점차 줄어들고 소라의 갈색빛이 돌면 꽈리고추, 홍고추, 올리고당 두 숟가락을 넣고 3, 4분간 더 졸여 고추의 향을 입혀주세요. 불을 끄고 식힌 뒤 반찬통에 담아 냉장 보관해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몸에 좋은 식단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건강식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자식을 키우지만 어른이 된 자식들은 그 깊은 사랑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채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마냥 무거운 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자식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셨을 우리 부모님.

부모님께 따뜻한 문안 전화 한 통이라도 드리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안다의 글입니다. 육아라는 선물. 시간이 류수와 같다더니 마냥 18세 멈춰 있을 것만 같았던 나도 어느새 38세가 되었다. 아이를 낳은 지가 어제 같은데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아이는 올해 9월에 소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10개월이라는 임신 기간 나는 세상을 다 차지한 듯 행복했다. 배가 불러갈수록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동적이었는지 모른다. 엄마가 된 이라면 누구나 이 마음을 알 것이다. 나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내 몸을 그 어느 때보다 아끼고 사랑하며 10개월이라는 시간을 행복 속에서 보냈다. 그 시기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상한 남편을 곁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이보다 더 진심으로 나를 대해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고 그이보다 가정에 충실하고 나를 아끼고 사랑해줄 사람은 못 찾을 것이다. 우리는 량가 부모 모두 외국에 살고 있어 둘이서 의지하며 살아야 했다. 손주를 그토록 기다리셨던 시어머님은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으로 55세의 아까운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셨다. 임신 초기 나는 하늘나라에 간 시어머님이 그리워 많이 힘들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남편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힘든 시기를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뱃속의 새 생명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이를 낳고 나서야 비로소 엄마가 아이에게 든든한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이제 그 안식처가 사라졌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엄마는 대답 없다. 한 생명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안고서도 남은 가족을 위해 애쓰는 남편의 모습에서 애틋한 마음이 느껴져 마음이 참 먹먹해진다. 이 사람은 우리 가족에게 남편으로, 아빠로 정말 든든하고 고마운 존재이다. 임신으로 우리는 부모라도 낯설고도 순관 직분을 맡게 됐으나 처음인지라 많이 미숙했다. 그러던 중 태교의 중요성을 알고 임신 5개월부터 남편과 나는 번갈아가며 하루 30분씩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책을 읽어주었고 매일 뱃속의 아이와 대화를 나누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중한 생명을 만났다. 조그만 몸집에서 힘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면서 탄생의 순간이 세상에 알려졌다. 아이를 맞이하던 그 감동과 기쁨은 눈물로만 표현할 수 있었다. 생명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정말 소중한 순간이었다. 그때 나는 다짐을 했다. 누구보다도 이 아이를 잘 키울 거고 또 누구보다도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아이를 낳은 뒤 엄마라는 사명감을 안고 24시간 동안 육아에 임하면서 바쁘게 살았다. 아이가 9개월 정도 됐을 때 우연히 친구가 공유해준 육아 강연을 듣게 되었고 그 영상에서 온 집안이 책으로 채워진 걸 보게 되었다. 영상 속 아이에게 책은 장난감이고 집은 놀이터였다. 엄마가 강연을 하는 동안 아이는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듯 책을 보고 있었는데 몰입하는 그 모습에 정말 감탄이 절로 나갔다. 물론 나도 책이 좋다는 건 알고 있어 종종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긴 했지만 아이의 매 발달 단계에 알맞은 책이 있다는 건 전혀 몰랐다. 그 강연은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혼란스러워졌는데 그 이유는 원가족의 상처라는 얘기 때문이었다. 어릴 적 엄마는 마음이 힘들 때마다 너만 없었어도 아빠랑 살지 않았을 거야. 너 하나 위해 사는 것이니 내가 말 안 들으면 당장 가버릴 거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라는 무서운 말을 던지곤 했다. 어릴 적엔 부모의 말이 곧 법이었다. 어린아이였던 나에게 그 말은 공포의 위협처럼 느껴졌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나는 반드시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늘 부모의 정서를 살피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공부를 통해 알아보니 모든 아이는 본래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위협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서서히 다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잖아. 나는 부모님을 괴롭히는 죄인이야 라는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어린 시절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무의식 속에 고스란히 남아 어른이 된 지금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나한테서 잘못을 찾게 되었다. 나는 매사 나한테서 잘못을 먼저 찾았고 죄책감에 빠져 마치 죄인처럼 용서를 구하려 들었다. 올해 음력설이 다가올 즈음 갑자기 복부에 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마치 누군가가 복부를 마구 두들겨 대는 것처럼 며칠 동안 아팠고 결국 호흡곤란까지 느껴졌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머리가 핑핑 돌았고 심장이 빨리 뛰어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병원으로 가야 했다. 남편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나는 급기야 응급실로 향했다. 가는 길에 쓰러질 뻔했는데 마음씨고 온 택시기사가 병원 안까지 부축해 주었다. 의사는 실신 직전인 나에게 여러 검사를 시킨 뒤 위출혈이 있으니 당장 입원해야 한다며 보호자를 불러오라고 말했다. 말이 입원이지 입원실에 자리가 없어 급진실에 머무르게 되었다. 급진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환자가 너무 많아 좁은 복도에 마저 침대가 촘촘히 놓여 있었고 환자들로 꽉 차 있었다.
며칠 동안 급진실에서 링게르를 맞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좋아질 줄 알았던 몸 상태는 오히려 점점 나빠져만 갔다. 치료 9일째부터 검은 변을 보기 시작했고 피를 많이 흘린 탓에 수혈까지 받게 되었다. 잦은 호흡곤란으로 산소호흡기를 코에 달고 심박계도 24시간 몸에 지녀야 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시간을 급진에서 보냈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독박 육아를 해온지라 단 한 번도 나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딸아이는 저녁마다 남편의 사촌 누나 집에 맡겨져야 했다. 아이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기 일쑤였다. 아픈 자신이 너무 싫고 심지어 밉기도 했다. 남편은 꼬박 3일 동안 눈도 못 붙이고 나를 간호했다. 토끼 눈처럼 빨갛게 된 남편의 눈을 보자 너무 마음이 아파 차에 가서 눈 좀 붙이라고 등을 떠밀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겨우 잠들려는 순간 또 호흡곤란이 찾아왔다. 전신이 부들부들 떨리고 마치 어디론가 떨어져 내려가는 것처럼 공포스러웠다.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몰려왔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3일 밤낮을 지새운지라 잠에 골아떨어져 전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직접 간호사를 부르고 싶어도 각종 의료 장비가 연결되어 있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새벽 시간이라 보호자가 없는 내가 아무리 목 놓아 불러도 멀리 있는 간호실까지 그 소리가 들리기 어려웠다. 의사는 아직 피가 멈추지 않은 상태라 어떤 약도 처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호흡곤란은 심리 문제일 수도 있다면서 아무 생각 말고 휴식을 취하라고 했다. 화도 나고 절망도 느꼈다. 눈물이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 마냥 흘러내렸고 옆 환자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한참 동안 목 놓아 엉엉 울었다. 평소 술과 담배는 물론 매운 음식도 입에 대지 않는 내가 밤잠을 지새우지도 않는 내가 왜 위에 탈이 생겼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소나기가 지난 뒤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심리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불현듯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다. 원 가족에서 받은 죄책감이 떠올랐다. 한식이 우리 가족에겐 크고 작은 일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모든 일이 이상하리만큼 꼬여갔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나는 그 고통이 가져다준 아픔을 견디지 못해 몇 년 동안 몰래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렸다. 부정적 정서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내 건강이 서서히 나빠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 가족에서 받은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나는 닥쳐온 일들을 감당할 힘이 없었다. 그저 제일 익숙한 내 몸을 학대하는 방법을 택했다. 여지껏 나는 스스로를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오면서 내 몸에 하나 둘 상처를 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온몸에 힘이 쭉 풀렸다. 그리고 병원에 와서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그것은 마음의 단계가 풀려서였다. 이런 깨달음이 생긴 것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시작한 성장 공부라는 내면 탐색 덕분이었다. 이번 병원 행위에 비춰보더라도 스스로를 자각하지 못하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었다. 결국 이렇게 육아 공부가 나를 살려주었다. 나라는 인격체를 가진 진정한 나다운 사람으로 재탄생시켜주었다. 아이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런 경이로운 심경 변화를 겪지 못할 뻔했다.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성장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고 오늘 이런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아이를 나의 인생 동화 속 동화줄이라고 믿는다. 내가 잊고 살았던 위치에 나를 다시 되돌려 놓았으니까. 10대, 20대를 거쳐 3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나는 언제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위주로 살아왔다. 나라는 자아를 잃은 채로 말이다. 아니, 자아를 잃은 것조차 몰랐다. 어느덧 30대 후반이 되어 생각을 정리하고 나니 나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내 안에 작은 아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 그 속에 박혀있는 가시들을 치우라는 이름으로 하나하나 뽑아내고 그 작은 내가 큰 나로 자라날 때까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항상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타인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했었던 지난 날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내 안에서 행복을 되찾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면서 꽃을 피워보려 한다. 여지껏 나와 함께 준 인연에 감사.

감사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과거에 아팠던 나를 보듬어주고 미련 없이 보내주려 한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달려가야 했던 비실비실한 몸이었는데 마음가짐을 달리하니 건강을 되찾았다. 그 계기로 지금은 상담사 훈련에도 임하며 매일매일 감사함에 젖어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나 스스로에게 여지껏 잘 견뎌와서 정말 고맙다. 수고했다. 애썼다.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라고 말해주고 싶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나를 지켜주고 함께 준 신랑에게도 이렇게 속삭이고 싶다.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딸에게도 이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빠와 엄마의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걸 두 팔 벌려 환영한다. 사랑해 라고 말해주고 싶다. 육아의 길에는 고민과 지침이 끊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그 길을 걷는 모든 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편집의 김옥경,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4월 11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5분부터 3시 55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장편 소설 분노의 포도는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존 스타인벡의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은 정직하게 살아가다 하루아침에 비참한 이주 노동자로 몰락한 조도 일가를 통해 당시 미국의 현실을 생생하게 포착했습니다. 3대에 걸친 조도 가족은 가뭄과 모래 한파와 지주들의 횡포에 못 이겨 트럭으로 개조한 중고차를 타고 일자리가 있다는 캘리포니아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도착한 목적지는 지배 계급의 노력 착취가 만연한 또 다른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주인공 톰 조드는 살인죄로 4년간 감옥살이를 한 후 가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린 시절부터 알던 케이시를 만났습니다. 둘은 함께 톰의 부모가 사는 농가로 향하던 중 모래바람으로 바싹 말라버린 옥수수와 빈 농장들을 목격했습니다. 톰의 집 역시 비어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근처 큰아버지네 집에 모여 떠날 차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가뭄과 모래바람 때문에 농사를 망친 후 은행의 빚톡촉에 시달리고 트랙터가 들어와 인력이 필요 없어지자 오랫동안 살아온 농장을 등지고 일꾼을 구한다는 캘리포니아로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톰은 가석방 상태라 주 경계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었으나 가족을 위해 함께 요정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길을 나서자마자 그들처럼 캘리포니아로 가는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고된 여정 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톰의 형은 말없이 사라지며 임신한 여동생의 남편은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은 선택의 여지 없이 막연한 기대를 품고 나아갔습니다. 막상 캘리포니아에 도착해보니 일을 하려는 사람은 많고 기업화된 농장들은 임금이 턱없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끼니를 걸은 아이들은 병들어가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결국 노력 착취의 반발에 노동자들은 조합에 합류하기 시작하고 파업을 이끌던 케이시가 삽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톰 역시 이 시간에 연루되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 가족을 떠나게 됐습니다. 소설의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산업자본주의가 자리를 잡던 시기로 일부 극소수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빈곤 속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실업자가 천만 명이 넘는 대공황 시기 비참한 현실에 고통받는 주인공들을 통해 저자는 한 가족의 정신적 성장을 현실감 있게 그려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갔던 철부지 톰 조도는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점차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 앞장서 싸울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저는 사방에 있을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걸 달라고 싸움을 벌이는 곳마다 제가 있을 거예요. 경찰이 사람을 때리는 곳마다 제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화가 나서 고함을 질러대도 제가 있을 테고 배고픈 아이들이 저녁 식사를 앞에 두고 웃음을 터뜨릴 때도 제가 있을게요. 로저샨 역시 뱃속의 아기만을 생각하며 장밋빛 미래를 꿈꿨으나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달아난 후 크게 절망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녀는 사산을 하고 결국 누구보다 강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해 보이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가난에 절망하면서도 끝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애쓰는 조도 가족의 이야기는 희망의 가능성이 여전히 인간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고통스러운 여정을 통해 절망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선미, 인간의 생명력과 희망을 그린 작품입니다. 스타인백은 책 제목에서 포토는 억압받는 수천만 명의 노동 대중을 상징하는데 이는 가히 하나의 독창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소력 있는 감수성과 예리한 사회적 인식이 조화를 이루어 사실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분노의 포도는 스타인백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이는 스웨리의 한림번이 밝힌 노벨 문학상 선정 이유입니다. 이 작품은 출간된 당시 선풍적인 반응을 얻으며 43만 부가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듬해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되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영화 말리 귀로는 요효지 감독이 연출하고 장혁, 왕준계, 은도가 주연을 맡은 현실적인 우리나라 공인 구출 소재 영화입니다. 2022년 9월 30일 개봉됐으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영화는 평범한 외교관의 사명과 책임감을 그려내며 전쟁의 잔혹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조국은 모든 국민을 전력으로 지켜준다는 사실을 그려내 애국정신과 인성의 따뜻함을 동시에 담고 있는 긍정에너지 넘치는 명작입니다. 영화 속 이야기는 전면 내전이 발발한 노미아 공화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전쟁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 거리는 폐허가 되고 총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현지 상황은 완전히 통제의 불능에 빠졌습니다. 현지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수만 명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갇혀 언제든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하자 시간과 목숨을 건 구출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외교관 종대위는 여러 차례 해외 위기를 겪어 경험이 풍부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처리합니다. 당시 그의 아내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그는 가족 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귀국 허가도 받았습니다. 마지막 대피 비행기를 타고 전쟁 지역을 떠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외교 업무에 막 입문한 젊은 신인 성당은 열정과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실전 경험은 부족하지만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를 갖고 동포들을 지키는 임무를 완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뜻밖의 사고로 대피 계획은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종대위 동료이자 친구 장령이 거리에서 임무 수행 중 전쟁 피해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출 작업 중임이 순식간에 종대위와 성당에게 맡겨졌습니다. 이때 여권이 없어 비행기를 탈 수 없는 다수의 동포들이 국경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다가온 귀국길,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 한편 절망에 빠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동포들과 외교관으로서의 사명을 놓고 고민하던 종대위는 망설임 없이 귀국 증명서를 찍고 전쟁 가장 깊숙한 곳으로 역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성당과 함께 위험천만한 구출작업길을 떠났습니다. 구출작업은 한 걸음 한 걸음 목숨을 건 시험이었습니다. 길가에는 포화가 난무하고 반군이 제멋대로 행동했으며 통신은 완전히 도절됐고 사막과 황야는 위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언제든 총격, 폭발, 붙잡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종대위는 다년간의 외교 경험과 뛰어난 탐력, 훌륭한 교섭 능력으로 여러 차례 반군과 힘겨루고 교섭하며 동포들에게 생존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관문을 뚫고 국경 지역에 갇힌 동포들을 구했지만 더 많은 동포들이 연락 두절된 사실을 알고 다시 망설임 없이 더 위험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세브라타에서 그들은 장령의 아내인 백획과 그곳에 갇힌 125명의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돌아간 소식을 듣고 있었지만 백회는 슬픔을 꾹 참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곧 마음을 추스르고 종대위를 도와 동포들을 집결시키고 대피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중국 대사관과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고 예정된 대피 장소에는 아직 구조 지원이 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매일 밤 사막에서 횃불을 켜 중국 위성의 신호를 보내며 귀국의 희망을 지켰습니다. 성당은 종대위의 진실 은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속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충동적으로 진실을 모두 알렸고 순식간에 사람들은 공포에 휩쓸렸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0: 희망을 잃고 노동자 류명규를 따라 소규모 집단을 이끌고 팀을 떠나 스스로 길을 찾으려 해 구출 작업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정대위는 걱정되어 홀로 동포들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 모두 함께 반군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반군 수장은 종대위에게 중국 외교관 신분으로 반군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라고 협박했으며 거부하면 붙잡힌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총구 앞에서도 종대위는 국가의 존엄과 동포의 안전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한편 중국 대사관은 결코 수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밤낮으로 노력해 사막 속 희미한 횃불 신호를 위성으로 포착하고 동포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구조 인력을 보냈습니다. 사막 도보, 반군 추격, 전쟁 위협 등 수많은 고난과 위험을 딛고 정재민은 마침내 모든 생존 동포들을 이끌고 대피 장소에 도착해 조국의 구조대와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국경 관문에서 반군은 다시 무리하게 막아섰습니다. 종대위와 성당은 앞장서 반군의 위협에 맞서 용기와 지혜로 동포들의 귀국길을 끝까지 지켰고 마침내 강대한 조국의 힘으로 봉쇄를 돌파했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을 태운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기내에서 여러분 조국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소리가 울렸을 때 목숨을 건 시련을 겪은 모든 동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리 귀로는 무적인 영웅을 만들지 않고 외교관의 평범하고 진실한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그들도 두려워하고 망설이며 가족을 그리워하지만 외국에 있는 동포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사명을 짊어지고 몸을 던져 역행했습니다. 책임감과 의지로 귀향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영화는 조국은 언제나 모든 중국 국민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임을 깊이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 어떤 위험을 만나든 조국은 결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며 먼 길이라도 반드시 무사히 집으로 데려다 준다는 의미를 전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 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세형 작사 김동진 작곡의 우리 농촌 좋구나 보내드립니다. 농촌의 정취와 소중한 정, 아름다운 우리 농촌의 모습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류용화 장금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일랑 작사, 김미란 작곡의 웃는 얼굴, 우는 얼굴 보내드립니다. 모두 우리 인생의 다양한 모습을 노래하는가요? 김매화, 김은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쁠 때 함께 웃고 힘들 때 위로해주는 소중한 존재, 바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정문준 작사 전승길 작곡의 인생의 동반자 보내드립니다. 리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 가장 그리운 곳, 바로 정이 깊게 배인 고향입니다. 고향의 풍경, 고향의 공기, 고향 사람들의 정이 모두 생각나는 노래, 1960년대에 창작된 장작성 유용호 작사 김화섭 작곡의 여기는 내 정든 고향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순아 작사 작곡의 나의 할머니 보내드립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이죠.

서로 돕고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힘내며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한 가요. 함께하는 세상 보내드립니다.

인생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친구라는 존재가 있죠. 곁에 머물러준 소중한 친구를 그려보며 한동호 작사 최창규 작곡의 친구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김성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 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6월에 들어섰습니다. 세월이 료수 같다라는 말이 있죠.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이 매우 빨리 지나감을 비교 이루는 말이랍니다.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잃어버린 시간은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는데요.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소중히 아껴야 합니다. 친구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보자요. 또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추억도 만들어가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냅시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가꾸고 알뜰히 사용한다면 우리의 시간은 후회 없이 가장 빛나고 보람찬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우리 친구들은 앵두를 즐겨 먹나요? 앵두는 붉은 빛깔과 새콤달콤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과일이죠. 오늘에는 앵두에 들어있는 영양물질, 싱싱한 앵두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깨끗하게 씻는 올바른 방법까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앵두는 목랑강 장미목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로 주로 온대 지역에서 널리 자란답니다. 우리나라 앵두의 주요 생산지는 산동, 섬서, 하남, 감숙, 사천, 려릉 등 지역이죠. 작고 붉은 앵두에는 우리 몸을 지키는 다양한 영양물질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칼륨 하면 우리 친구들은 가장 먼저 어떤 과일을 떠올리게 되나요? 맞아요. 바로 바나나입니다. 100g의 바나나에는 약 256mg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칼륨 보충 식품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앵두에도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100g당 약 232mg이 있는데 바나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앵두는 또 천연 멜라토닌을 함유한 소수의 과일 중 하나인데요. 멜라토닌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물질이랍니다. 게다가 앵두에는 트리프토판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는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합성할 때 꼭 필요한 원료랍니다. 세로토닌은 수면과 정서를 조절하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요. 때문에 앵두를 적당히 섭취하면 수면의 질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앵두에는 또 비타민C, 식이섬유, 칼슘 등 기타 영양물질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동요 한 곡 듣고 달콤하고 싱싱한 앵두를 고르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요 어여쁘구나를 보내드립니다.

달콤하고 싱싱한 앵두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첫째, 앵두 과피의 색깔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색깔이 짙은 앵두가 더 달콤한데요. 색깔이 연한 앵두는 대부분 신맛이 비교적 강하답니다. 또한 색깔이 짙은 앵두에는 안토시안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에 유익합니다. 둘째, 과피의 윤기가 나는 앵두를 골라야 합니다. 잘 익고 싱싱한 앵두의 과피는 과일 특유의 자연스럽고 반들반들한 윤기를 띠게 되는데요. 만약 앵두 과피에 주름이 잡혀 있다면 과일이 수분을 잃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이미 변질되었거나 수분이 부족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이런 앵두를 고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동요 꿈꾸는 석류를 들어볼게요.

셋째, 앵뒤 꼭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꼭지는 신선도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인데요. 앵두를 방금 땄을 때 꼭지는 초록색이죠. 그런데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 꼭지가 점차 검게 변하게 됩니다. 때문에 꼭지가 검은 앵두를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앵두가 단단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앵두를 손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만약 탄력이 느껴지고 비교적 단단하다면 당도가 높고 수분 함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물렁물렁하다면 너무 익은 것이니 이런 앵두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죠. 동요, 우리는 꽃봉오리를 듣고 앵두를 깨끗하게 씻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앵두를 씻을 때는 앵두꼭지를 따지 말아야 합니다. 앵두꼭지는 밀봉 마개의 역할을 하는데요. 꼭지를 제거하고 씻으면 더러운 물과 세균이 꼭지가 떨어진 자리를 통해 과육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2차 오염을 일으킬 수 있죠. 때문에 우리는 앵두꼭지가 달린 채로 씻어야 합니다. 계속해 앵두를 깨끗하게 씻는 방법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이 앵두를 완전히 잠길 정도로 붓고 소금을 넣어 잘 저은 후 1시간 동안 담가둡니다. 소금물이 벌레알을 자극해 일부가 저절로 떨어져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앵두를 건져내야 하는데요. 더러운 물은 버리고 새로운 물을 다시 부어줍니다. 이번에는 밀가루나 전분을 적당히 넣어서 물이 뿌옇게 될 때까지 충분히 저어줍니다. 그리고는 앵두를 넣고 10분간 담가두죠. 이는 앵두에 남아있는 먼지, 벌레알 등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인데요. 마지막에는 흐르는 맑은 물로 앵두의 겉면을 부드럽게 문지르면서 헹궈줘야 합니다. 친구들, 앞으로는 이 방법으로 앵두를 씻어보세요. 네, 동요 사랑의 줄뛰기를 보내드립니다.

앵두를 먹을 때 꼭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앵두씨를 깨물지 않는 것인데요. 앵두씨에 들어있는 일종의 물질이 체내에서 반응을 일으켜 독성 물질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앵두씨가 매우 단단해서 일반적으로 쉽게 깨물어지지는 않죠. 만약 실수로 앵두씨를 위 속으로 한두 개 삼켰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통째로 삼킨 앵두씨는 소화되기 어려워 다음날 대변과 함께 자연스럽게 배출된답니다. 때문에 씨 속의 물질이 방출돼 위액과의 반응을 통해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 일도 발생하지 않게 되죠. 그래도 어린이들은 앵두를 먹을 때 씨를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혹은 미리 씨를 제거한 앵두를 먹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앵두의 영양물질, 선별 방법, 세척 방법, 그리고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작고 붉은 과일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지식이 숨어 있었네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두었다가 맛있고 건강하게 앵두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선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6.1절 꽃명절을 준비했습니다.

도둥실 꽃구름 도둥실 내 맘도 도둥실 숨노래 도둥실 6.1절 꽃명절 우리네 명절 동동 구름도 우리랑 춤춘다 공짜라 공짝 함께 춤추자 얼씨구 좋고 좋다 북장고 울려라 꽃보라 날려라 온 세상 벗님들 다 같이 춤추자 들판엔 훨훨 꽃나비 훨훨 내 맘도 훨훨 즐겁다 훨훨 6.1절 꽃명절 우리네 명절 화산 나비도 우리랑 춤춘다 쿵짜라 쿵짝 함께 춤추자 절시구 좋고 좋다 북장고 울려라 꽃보라 날려라 온 세상 본님들 다 같이 춤추자 북장고 울려라 꽃보라 날려라 온 세상 본님들 다 같이 춤추자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계속해서 길태둥이 문진부의 박윤덕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윤덕 주임은 연변의 맹이 칭호로 받은 둥이 산대에 1970년대 말기에 장춘둥이학원을 졸업하고 주요학에는 도문시 중년하고 연길시 중년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양통공 14년도에는 연길시 중년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현재는 우리 길태둥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환자들을 말죠. 진찰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분이 특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 않은 방법으로 환자들을 진찰하는데 거기에서도 중의학에서 환자를 진찰할 때 하늘로 왕원원체라는데 망문문절 이 네 가지 말조 진찰 수단을 사용하는데 박윤덕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여기에서도 맥진하고 설진을 특별히 말이죠 잘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진맥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 환자의 병세를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말이죠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말이죠 발생했는가를 제때제때 포착합니다. 이러고서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드리는데 저희들이 레란데 이야기되면 그 처방이 또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박수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0: 소아내과 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 위염, 특히는 위축성 위염, 전표성 위염, 비후성 위염, 밀환성 위염, 이런 위염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그리고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예. 그리고 결장염, 변비, 설사, 만성간염, 담낭염, 이란 말이죠. 소아내과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신장내과의 선장이라 하는데, 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병 신병, 전립선염으로 나타나는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절연하고 이러한 병증, 방광염, 요도염, 뇨실금증, 이러한 말죠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 관심병, 뇌졸중으로 인한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운증,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 한어로 쪼리증이라는데, 이러한 병증, 신경성, 이명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문진부에 오셔서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짜내서 여러분들하고 수면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1: 네.
0: 우리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중국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상당한 수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놓고 본다 할 때 환병률이 대략 38.2%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 근 5억이라는 분들이 부동한 정도로 말이죠. 수면장애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죠.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구어싱의 수면이라 하는데, 수면이가 장애로는 이구어싱 수면장애로 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퍼센트가 높습니다. 30% 내지 35% 정도. 그리고 단기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15% 내지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완고성 실명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병원에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특히 박연덕 주임이 최근에 이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좋은 처방을 내서 많은 환자들이 찾아드는데, 완고성 수면장애라 할 때는 자주 말이죠. 잠들기 바쁘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연속 며칠, 심지어는 몇 달씩 지속적으로 수면장애가 옵니다. 이걸 갖다 써에 완고성의 수면장애라 하는데, 실면이라 하는데, 그러면 어떤 말이죠 질병들에서 이러한 말죠 실면 현상이 생기는가, 우리의 하나하나 대화를 해봅시다. 하나는 심리적으로 질병이 생겼을 때 이 수면 장애가 옵니다.
1: 네.
0: 우울증에 공포증에 궁지라는데, 그리고 조리증, 이러한 말죠 정신 심리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수면장애가 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신경계통의 질병으로 또 말이죠. 이 수면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진성 병이라고,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옵니다. 그리고 내분비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또 올 수 있습니다.

0: 작항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갑상선 기능 항진에 그리고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갱년기 종합증이라든가 외증부초라인데 월경이 거르지 못하는 이러한 말조의 분들이 이 수면장애가 또 올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박윤덕이 주임 선생님을 부탁하려 합니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2: 아, 나는 예, 머리도 아프고 귀에서 소리도 나고,
0: 예,
2: 소리도 아프고,
0: 예,
2: 각방면에 마도 불편합니다.
0: 예.
2: 나이는 77살입니다.
0: 예, 예.
2: 예. 그래서 박윤덕 선생님께
0: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2: 예.
0: 예.
2: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네.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아, 심장이 좋지 않아. 전번에도 갖고 왔는데 효과 좀 좋습니다요.
0: 어느 분을 보입니까?
3: 그 박윤덕 선생님.
0: 예, 예, 예, 예.
3: 오늘도 가서 좀 듣고 하는데.
0: 예,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3: 오전에 말이요.
0: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3: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4: 저기 박윤덕 선생님을 저 연결합시다.
0: 네, 어떤 상황입니까?
4: 아, 얼음지 나서.
0: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예,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5: 저기 박창호 주임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어떤 정황입니까?
5: 고혈압 있습니다. 고혈압 있으면 머리 아프게,
0: 예.
5: 그다음 뭐 오후마 되면 휑휑하면서 어지럽고, 그다음 또 변비도 심합니다. 그래서 내 동미가 비슷한 병인데 작년에 무슨 치료 받은 게 그 박창호 선생님께서
0: 예.
5: 치료받은 게 많이 낫다고서 자꾸 막 거기를 권고를 해갖고서
0: 예, 예.
5: 또 한번 지름적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 그 박창호 주임 좀 진료받으려고 예. 좀 예약 해주십시오.
0: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5: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안녕히 계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예.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예,
6: 예,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6: 저는 노경 환자라서 예. 박윤덕 주임이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0: 예, 예.
6: 예, 중약 한 두 번 써봤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예, 그래요? 예.
6: 예, 그래서 예, 효과 좋을 때 한번 중약 좀 더 써보려 하고, 예, 그래서 전화하는 겁니다.
0: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6: 아, 지금도 들반, 그, 반나마 환자를 봅니까?
0: 예, 이분은 우리 길태중님은 집에서 내세가 제일 많은 분이라서 반천만 문진합니다. 예.
6: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6: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6: 그럼 이 오전에 가야 되겠습니다.
0: 예, 예. 일찍 오세요. 환자 많길래. 예, 예.
6: 예, 예, 예. 예. 네. 그러면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0: 예, 예, 예.
6: 수고하십시오.
0: 예, 예. 예, 안녕히 계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매석으로 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강수수 선생님 예약하십시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7: 아, 그 소변 장애에서 담이약 많이 쓴데 효과 없는데 강수 선생 이야기가 효과가 좋다 말입니다.
0: 예예예. 예, 예.
7: 소변 참지부터 남았는데
0: 아,
7: 많이 효과 좋습니다.
0: 아, 실금증이 있군요. 예예.
7: 예.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매석을 하시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세요.
0: 예.
8: 예, 수고 많으십니다.
0: 예.
8: 예, 요즘에 언니가 독감 후유증으로 예, 맥이 너무 없어하고 다리가 구들구들 떨린다고 한다.
0: 예.
8: 예, 그래서 그 뭐니까 옛날에 제가

0: 상호주임에게서 부취시하는 약을 쓴 게 효과가 엄청 좋다 말입니다.
1: 예, 그래요. 예.
0: 예, 그래서 지금 언니를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0: 예, 박창호 주임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0: 예,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그리고 예,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예, 또 수면장애라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 예,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심혈이 말이죠, 예, 고르지 못한 분들, 예, 심리수상이라 합니다. 예. 그리고 관심병으로 또 심교통, 예, 신조통 이런 현상이 있는 분들이 예, 또 수면장애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호흡계통 질병에서 보게 되면 에,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또 수면장애로 고생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만성으로 나타나는 에, 저색성 말이죠. 폐질환 예.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항상 말이죠. 숨이 차기 때문에 잠들기 곤란한 이런 말이죠. 예. 예, 수면장애 현상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오늘 또 가서 또 어느 거지 먹으면 중량도 또 떨어지는데 오늘 가서 중량도 또 쓰려고 합니다.
1: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3: 그 들어가다마다 특한에 그 주원장인가?
1: 예, 주원장.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한 달로 치료 그 중량 먹으면 치료하니까 확실히 좀 뭔가 그 효과가 좀 아긴다 이럴 때 좀 버텨 치료하려고.
1: 예, 그러면 좋죠. 예,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박윤도 주임님은 예약하기
1: 전. 네, 어떤 예. 상황입니까?
4: 예, 잠 잘 자지 못하고, 예, 항상 자고 일어나면 흐리멍텅하고, 예.
1: 예, 예.
4: 어, 맥이 없고 입맛이 떨어지고.
1: 그렇죠, 예.
4: 그랬는데, 예, 그랬는데, 저번에 가서 방송 듣고 소리 박윤덕 주임 이사를 보여드렸습니다.
1: 예, 예, 예.
4: 예, 예. 근데 맥도 잘 보고, 예, 이렇게. 신경적으로 잠 잘 자지 못한다면 이랬대요.
1: 예, 예, 그렇죠.
4: 그래서 예,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잠 자지 못한 것도 다 상세하게 예, 얘기해주고, 맥도 잘 봐주고, 예, 서방도 잘 내려줘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서 그랍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오전에. 예. 예.
4: 박윤덕 주임님입니다.
1: 예, 맞습니다. 예, 오전에. 예. 예.
4: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5: 네, 제가 맞습니까?
1: 예, 듣고 있습니다.
5: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5: 저는 위축성 위염이 있고 비장이 나빠서 자꾸만 설사한다. 그래서 저번에 네. 박창호 선생님 들어서 약을 써다 먹었는데 효과 아주 좋습니다.
1: 예.
5: 그래서
1: 예.
5: 오늘이 또 가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5: 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예, 이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인천의 병원에 오셔서, 예, 첫째는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무슨
2: 네.
1: 원인으로 이게 자지 못하는가, 예.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질병, 신경계통 질병에 내분비계통 질병, 이런 여러 가지 계통의 질병들에서 이 수면장애로 고생할 수 있는데 예, 꼭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1: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1: 예.
6: 나이 네. 아, 선생님이도 약을 저 심장이 나쁘고 막 숨쉬기도 바쁘고 이래 그 선생님 약을 썼는데
1: 어느 선생님 어느 선생님 예, 어느 선생님 약을 씁니까?
6: 그 이름 뭐이든가 제일 큰 이름 뭐이든가
1: 그 이사 선생님 여러 분인데 예, 박창호 선생도 있고 박윤덕 주임도 있고 수원장도 있고 예,
6: 강찬 어제 그 주임 이사님
1: 예, 다 주임 이사입니다.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예예예
6: 예. 예, 예,
1: 예. 예, 오전에 예예
6: 연결됐으면
1: 예예 예. 예,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아, 예, 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대전 남았습니까?
2: 예, 듣고 예. 있습니다.
1: 아, 예, 예, 안녕하세요.
2: 예.
1: 저는 그 좀 위가 좀 많이 나쁜 사람인데, 전번에 그, 이렇게 좀 소화도 많이 안 되고, 그리고 자꾸 좀 설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근데 이번엔 또 그 좀, 어떻게, 설사라고 그랬네. 또 변비도 좀 생겨갖고.
2: 예, 예.
1: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 박창호 주임 그 예약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1: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2: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그 병원에 검사했는데, 그 담낭이 안 좋다.
2: 예.
3: 벽이 두껍다고.
2: 예, 단낭비허. 예, 예.
3: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막 이게 뭐 이게 소화도 해야 되고 기름진 거 잘 못 먹었는데.
2: 예.
3: 전에 좀 그 길태병원의 박창호 선생님 약을 좀 두 번이가 먹고 나서 엄청 좋아졌습니다.
2: 예, 예, 좋은 일입니다.
3: 오늘에 좀 다시 좀 어차피 좀 치료할 바에는 좀 더 할까 해서 좀 예. 방문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면 되는지.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3: 아, 예, 알겠습니다.
2: 예, 건강하세요. 예.
0: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4: 예. 예, 전번 주에 저는 혈압이 좀 높고, 머리 아프고, 예, 일어나면 어드름 지나고, 눈앞이 희미해서, 예, 거기 박윤덕 주임한테서, 예, 점약을 징계가, 예, 효과를 좀 본 것 같습니다.
2: 예.
4: 머리 아픈 거나, 그 다음에 다리 맥이 없던 게가 좀 나은 것 같아서 예, 오늘이 또 가서 점약을 주려고 합니다.
2: 예.
4: 그래서 박윤덕 주임을 예, 또 예약하이쇼.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2: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저 전화 맞아요?
2: 예, 네. 맞습니다.
5: 예. 예, 저는 지금 있잖아요. 혈당이 계속 높고 혈압이 높고 이래가지고 지금 다리 그래고도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 용심들어 다 뼈가 뼈를 맞추면서
2: 예, 예.
5: 그래 지금 전화드렸어요.
2: 그래 어느 번호 보이겠습니까?
5: 예 강철수 선생님.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5: 그래요? 예.
2: 예, 예, 예.
5: 연결해 주십시오.
2: 예,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5: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꾸 어지럼 지나고 머리 아프고 그리고 혈압이 좀 높습니다.
2: 예, 예, 예.
7: 그리고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지난번에 소개로 이렇게 박윤덕 선생님이 약을 좀 썼는데 요즘에 들어서 좀 그 증상이 좀 많이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2: 예예예. 예, 예.
7: 예, 그래서 어떻게 박윤덕 선생님이 예약을 좀 부탁한다.
2: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어전에 찾아가면 예,
2: 예, 그렇죠. 예,
7: 알겠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8: 네, 제가 어깨 통증이 심하고 경추신경통증도 심해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강철수 주임한테 이제 침을 맞고

0: 약을 썼더니만 아주 많이 좋아졌거든요.
1: 예, 예, 예.
0: 거의 허전데 돼서 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방문 안 해서 오늘 한번 방문해서 진료 한번 더 받아보려고.
1: 예. 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리고 예, 각종의 통통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더 수면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두통증이라든가 경추병으로 인한 목이 아픈 증세, 견주염에 퇴행성 관절염에 요추간판 도출증에 이런 말이요. 여러 가지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이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은 많이는 원인 밝히지 못하고 그냥 약방에 가서 저 안선지라는데 수면제를 말이요 싸잡수는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꼭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내가 잠들기 바쁜가, 이 원인을 꼭 밝혀내야 됩니다. 이것을 밝혀내지 않고 그냥 수면제를 잡수게 되면 또 강요식이 생기면서 그 수면제도 효과를 발생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현대의학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면역력이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병원 미생물, 빅맨티라는데 병독이라든가 말이죠, 세균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병원 미생물이 침습을 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어째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도 질병들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든가 두통증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이러한 말도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한 기초질병이 있는 분들이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이런 기초질병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수면장애로 고생할 때 이 말 좀 병증들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심리적인 말이죠, 질병들을 인기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가 말이죠, 조리증. 그리고 생활하고 공작을 하는데 영향이 아주 많습니다.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자지 못하기 때문에 이튿날에 머리가 땡겨나고 어떤 분들은 어지럽고 맥이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생활질량이가 말이죠, 현저히 말이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고라건된 그저 안딩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수면제를 잡술 것이 아니라 꼭 원인을 밝혀서 도대체 내가 무슨 질병이 있는가?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질병, 신경교통질병, 내분비교통질병, 이런 여러 가지 기통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 수면장애가 오고요. 또 한 방면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이런 질병이 없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오게 되면 또 이런 질병을 또 유발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말이죠.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조금 있는데 우울증하고 말이죠, 조리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시다.
2: 네.
1: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분들을 관찰해보게 되면 정서가 늘상 절약되고 사유가 아둔해지고 그다음에 조리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별난 일도 아닌데 말죠, 근심이 태산 같고 늘상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젖어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이러한 증세를 보입니다.
2: 네, 마칠 시간이 돼서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의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

0: 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일에 우리 주 각지 교육 부문에서는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 내포에 초점을 맞춰 일련의 다채로운 조제 활동을 알신들여 전개해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이 전주 초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조력하도록 함으로써 변강 초년 아동 전면 발전의 아름다운 화폭을 펼쳤습니다.
3: 6.1 국제아동절을 맞아 우리 조 각지에서는 주제가 선명하고 형식이 다양한 일련의 경축활동을 펼쳐 아이들이 즐겁게 명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2: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심양 문화관광추천 소개팀이 연길에 도착해 주제 추천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심양 추천 소개팀을 열정적으로 맞이해 연변과 심양 두 지역의 문화관광 소통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중공중앙판공청, 국문판공청에서 인수해 발부한 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교회 양성 부담을 진일보 경감할 때 관한 의견 문건 정신을 깊이 관철 실시하고 학교 운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할 때 관한 성당위, 성정부의 관련 사업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고자 근일에 우리 주 각지 교육 부문에서는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에 입각하고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 내포에 초점을 맞춰 일련의 다채로운 주제 활동을 알신들여 전개해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이 전주 소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조력하도록 함으로써 변강 소년 아동 전면 발전에 아름다운 화폭을 펼쳤습니다. 5월 29일 오후 운동장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연길시 신흥소학교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전통적인 달리기 종목 외에도 장애물 달리기, 공 들고 이어 달리기, 풍선 터뜨리기 등 재미있는 종목도 마련됐습니다. 출발 신호와 호각 소리가 울릴 때마다 어린 선수들은 쏜살같이 달려나갔고 운동장 곳곳에서는 응원 소리와 환호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건강 우선의 교육 이념을 관철해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운동에 대한 흥미를 키워주며 자기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경쟁의식과 단합정신을 고취했습니다. 연길시 신흥소학교 학생 류경연입니다. 운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끈기와 단합정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운동해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음 도전에 맞서겠습니다. 연길시 신흥소학교 학생 박문빈입니다. 즐거운 운동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경기장에서 모두 열심히 달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운동으로 몸도 건강해지고 노력과 단합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이번 교정운동회는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 전면 실시의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아이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회에 집중하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진정한 즐거움과 성장에 시선을 돌려 교정 활력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학부모 김영희입니다.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 시행 후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펼쳐 아이들의 체험 활동이 매우 풍부해졌고 방과 후 생활도 알찹니다. 오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활기차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이 전면 시행된 후 우리 주에서는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견지하면서 학습 부담 경감, 교육 질 향상, 효율 제고를 핵심 목표로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해 소년 아동들이 덕지 재미로가 전면 발전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을 더 잘 실시하기 위해 안도현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서면 숙제 없는 날로 지정하고 중소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간접적인 학습 부담 증가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특색 실천 활동 목록을 마련해 학생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0: 취미를 기르도록 인도해 자기 주도적인 시간 속에서 체력을 기르고 품성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동풍학교 교원 리선녀입니다. 일선 교원으로서 서면 속지 없는 날의 핵심은 수업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높은 수업과 연습, 수업 시간 복습을 통해 고효율 수업을 만들어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안도현 동풍학교 부교장 리현자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교수 관리와 숙제 관리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숙제 없는 날의 활동 내용을 풍부하게 하면서 학교와 가정이 함께 육성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을 짜고 취미를 기르며 실천 능력을 높여 덕지 채미로가 전면 발전하도록 조동해 숙제 없는 날이 진정으로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시에서도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을 적극 추진해 학생들의 방과 후 시간을 전면 발전의 황금 시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화룡시 광명초학교에서는 방과 후 봉사 실효를 높이는 데 모를 받고 매주 수요일에 독서 플러스 노동 실천 활동을 열어 학생들의 독서 습관과 노동 관념을 기르고 매주 화요일 수요일마다 악기 연주, 합창, 무용, 석화, 항공 모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학생들의 전방위적인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화룡시 광명초학교 학생 손아기입니다. 방과 후 시간에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선생님께 여쭤보며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습니다. 숙제 지도 외에도 다채로운 단체 활동이 정말 흥미로워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숙제 없는 날은 저에게 있어서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으로 됩니다. 화룡시 광명초학교 교도초주임 우단입니다. 현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줄고 종합적인 능력은 향상됐으며 덕지 채미로 융합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학부모들의 고민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과 후 봉사 모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내용을 풍부히 하며 교육질을 높여 우수한 인재 육성 진지를 만들겠습니다. 교정 곳곳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자질 교육 수업도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주 각 중소학교와 유치원에서는 자체 운영 특색을 살려 숙제 개혁과 수업 질 향상을 심화하고 고효율 수업을 내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학생들이 서면 숙제 없는 날에 자연을 체험하고 사회 실천에 참여하며 생활 기능을 익히도록 인도해 아이들이 과중한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소년 아동들이 밝은 모습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1: 6.1 국제아동들을 맞아 우리 조 각지에서는 주제가 선명하고 형식이 다양한 일련의 경축활동을 펼쳐 아이들이 즐겁게 명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1일 주 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 주 교육국, 주 적십자회의소는 함께 동심의 따뜻한 정을 즐거운 6.1절 농촌학생 주제 여름철 야영활동을 펼쳤습니다. 전주 각지에서 온 근 50명의 농촌 소년 아동들이 연길 공룡왕국에 모여 취미성 견학을 몰입식으로 체험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공룡왕국에서는 다채로운 개원쇼, 인형 순회 공연, 어리광대 소통이 륜번으로 펼쳐져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연변주 청소년 사회실천 견학기지 현판 수여식을 동시에 거행해 전조 청소년 교회 교양 실천 플랫폼을 1층 완성하고 교회 학습 경로를 넓혔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또 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1인당 500원의 학습 보조금을 발급해 공익의 역량으로 농촌 학생들의 성장길에 힘을 실어주고 그들이 용감하게 청춘의 꿈을 쫓도록 조력했습니다. 도나시 한장향 홍군수학교 학생 사용가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해양생물을 알게 됐는데 교과서에 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회전목마도 타고 돌고래 공연도 봤는데 무척 즐거웠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6.1 아동절을 즐겁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연길시 조양천진 광화수학교 학생 리하린입니다. 우리는 공룡왕국에 와서 많은 종목들을 체험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시간기계입니다. 시간기계를 통해 저는 공룡이 어떻게 멸종됐는지 알 수 있었고 공룡의 세계도 깊이 체험했습니다. 오늘 아주 즐겁게 놀았습니다. 연변박물관에서는 전통문화 보급교양을 둘러싸고 칠색 동심 즐거운 6일 계열

0: 월초새 사회교양 활동을 내놓고 문물자원, 무형문화재와 동심체험을 결합시켜 소년아동 전속 문화 제2수업을 내왔습니다.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손수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민족 융합의 역사문화 매력을 깨달았습니다. 활동 당일 연변 박물관에서는 또 방문한 어린이들을 위해 풍선, 문화창의 엽서 등 명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연길시 북단수학교 학생 주재균입니다. 박물관에서 저는 연변의 특색 문화와 풍속을 요해하게 됐습니다. 이번 6.1절을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연변 박물관 해설은 김홍염입니다. 연변 박물관은 연변의 문화 지표로서 시종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팔찌를 만들고 칠선을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직접 무형 문화재를 체험하고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려 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학부모들에게 박물관이 아이들 성장의 제2수업이라는 리념을 전달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료 개방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가장 진정성 있는 명절 선물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소년 아동의 성장을 관심하기 위해 연길시 건공가도 장림 사회구역에서는 연변 성화 애심협회와 손잡고 6.1절 특별 애심 위문 활동을 펼쳤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관할 구역의 곤란 아동 가정을 방문해 아이들과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의 심신 건강 상태, 일상 학습 정황 및 실제 생활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파악해 방조 부축 수요와 정밀하게 연결시켰습니다. 연변 성화 애심협회 회장 왕계성입니다. 연변 성화 애심협회에서는 현금과 위문품을 가지고 곤란 가정과 아이들을 위문했습니다. 아이들이 6.1절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면서 앞으로 씩씩하게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연변 안위상회,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교통문해방송, 연길시 공상업연합회에서는 손잡고 연길시 북산가두에서 6.1 아동관심 공익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는 아이들과 그 보호자들을 조직해 동화 그림책, 과학 보급책, 명인 전기 등 량질의 서적을 함께 읽음으로써 독서로 동심을 자양하고 소년 아동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성장하도록 조력했습니다.
1: 6월 1일 우리조는 중앙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3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9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4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훈춘시 2건, 도문시 1건, 도나시 2건, 화룡시 1건, 왕청현 1건, 중점사건 1건, 안도현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9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3건으로 33.3%, 생태 관련 사건이 6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0: 정휘 태양광 충전 설비, 태양광 발전소 부대 설비 및 지능 계량기 제조 대상과 국환 녹색 지능 장비 산업화 기지 대상이 일전 길림 안도 경제개발구에서 정식 착공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각종 기계들이 굴착 운반 작업을 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대상은 부지 정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정휘 태양광 충전 설비, 태양광 발전소 부대 설비 및 지능 계량기 제조 대상은 계획 총 투자가 5천만 원으로 연간 충전 설비 및 태양광 시스템 지능 부대 장비, 지능 계량기를 3만 개씩 생산할 수 있으며 연간 생산액은 5천만 원, 세수는 300만 원 실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상이 가동되면 안도현의 지역 신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종합에너지 봉사 공급을 풍부하게 할 전망입니다. 국환 녹색 지능 장비 산업화 기지 대상은 주로 지능화 생활 오수 정화 시스템 및 정수 설비를 생산합니다. 계획 투자는 5,500만 원이며 가동 후 연간 지능화 생활 오수 정화 설비 100세트를 생산해 연간 생산액 7천만 원, 세수 500만 원을 실현할 전망입니다. 이 대상은 안도현이 물처리 장비 제조 분야의 배치를 강화하고 환경 보호, 건강 산업 사슬에 깊이 융합하며 산업 직접 효과를 발휘해 상하단 기업이 단지에 입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체인식 발전 구도를 형성하도록 추동하게 됩니다. 이제 안도경제개발부에서는 기업봉사 전담반을 통해 입주 기업들의 각종 서류와 허가 신청을 지원하고 각 감독관리부문의 현장 지도를 조율해 신규 대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가동 및 계획 생산 목표에 도달하도록 보장해 단지 내 기업 고품질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기회를 선점하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1: 동북축구연맹 전 제2라운드 심양 대표팀과 연변 대표팀 경기에 앞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심양 문화관광추천 소개팀이 연길에 도착해 이틀간의 주제 추천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경기를 유대로 문화를 다리로 삼아 심양 추천 소개팀을 열정적으로 맞이해 연변과 심양 두 지역의 문화관광 소통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심양시 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하고 심양시 문화관광 및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주관한 동북축구연맹전 심양 문화관광 선전 보급 활동이 5월 30일 저녁 연변대학 문화구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 우리주에서는 특색 문예 공연을 선보였고 연변 진달래 보배와 심양시 동북축구연맹전 꼬마 기자들이 선물을 교환하며 연변의 청춘 활력과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활동에서 심양 문화관광 추천 소개팀은 당지의 뛰어난 문화관광 자원과 경기 관람 문화관광 혜택 정책을 소개하고 관광지 입장권, 항공권, 미식 등을 포함한 선물 구레미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연변 주민과 관광객들과 소통 유회를 하고 다양한 종목을 공연하며 선물을 증정하고 심양의 유명 문화관광 상품을 선보이면서 연변 주민들이 심양해가 경기를 보고 관광을 하도록 초청했습니다. 연변 진달래봄의 차혜란입니다. 오늘 심양에서 온 꼬마 벗들과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매우 기쁩니다.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을 응원합니다. 심양시 문화관광추천소개관 번붕입니다. 상대팀 도시이자 형제 도시에 미리 와서 여러분들의 수요와 심양에서 어떻게 협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문예공연 개막식에서 두 도시를 어떻게 더 빛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우리의 더 많은 문화관광 교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심양 문화관광 추천 소개팀은 5월 31일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방문해 가무 공연, 도시 추천 소개, 선물 증정, 소통 등 추천 활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번 활동은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를 출발점으로 두 지역의 문화관광 교류와 소통 활동을 심함으로써 두 지역의 고객 상호 추천과 자원 공유를 촉진하고 동북 지역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 발전을 추동했습니다. 련영 강휘 국제여행사 총경리 류효춘입니다. 이번에 심양 문화관광 추천 소개팀과 함께 연기를 방문해 동북축구연맹전 활동 추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연변 축구 팬들이 심양을 찾아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를 관람하길 바랍니다. 6월 13일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연변 대표팀 대 심양 대표팀 경기의 열기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두 지역은 문화관광 추천 소개를 계기로 관광 경제와 체육사업의 협력 발전을 적극 촉진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5월 29일 노래와 함께하는 연길여행 2026년 전국대학생 가수대회 대학순회공연이 청도대학에서 전국대학순회공연 마지막 행사를 가졌습니다. 활동은 청춘음악을 매개로 문화관광 추천 소개를 핵심으로 생동감 넘치는 청춘 모습과 연길의 특색 있는 정취로 교동반도 대학생들에게 연길에서 보내는 진심어린 초청을 전하며 전국대학 순회공연 계획활동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0: 주 농업 농촌국에서는 5월 28일 길림성 2026년 밀강하 수생생물자원 증식방류활동을 펼치고 려너 치어 30만 마리를 길림 훈춘 밀강하에 방류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에서는 루게로 려너 476만 마리, 대황어 3,815만 마리를 방류해 류역 어업 지속가능 발전과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토대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소나기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던 데로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섭씨 33도, 밤 최저기온은 섭씨 12도겠습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

여러분은 평소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버리나요? 아니면 복용을 하고 계십니까? 네, 약물의 유효기간은요, 약효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근거로서 외관만으로는요,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물이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는요, 외관이 정상이든 아니든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물은 유통기한이 지나면은요, 유효성분 함량이 감소하여 기대했던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사용을 하면은 병원제를 효과적으로 죽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지연시키게 되며 동시에 세균 내성을 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의 화학 성분도 변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은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 분해되어 살리실산, 네 그렇죠, 살리실산을 생산할 수가 있으며 살리실산은요 위험 점막에 자극을 주어 위출혈 등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약물은요 유통기한이 지난 후 외관이 정상으로 보이더라도 세균 번식으로 변질이 되어 안정성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상에서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안약은요 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사용할 경우 결막염이나 각막염 등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은 적절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지난 고체의약품의 경우 알약이나 캡슐을 꺼내요 으깬 후에 종이에 싸서 밀봉이 된 봉투에 넣고 마지막으로 이후에 쓰레기로 처리하면 됩니다. 평소 가정 상비약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미리 정리를 하고 필요한 약은 의사의 지도 아래 구매하여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0: 에브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전자제품의 사용과 학급 부담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현재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근심 문제가 엄중해지고 있어서 많은 우려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아동, 청소년 근심을 예방하고 통제함에 있어서 이 가정과 학교 그리고 또 전사회 공동 노력이 필요됩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관련 조사에 따르면요, 현재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총체적 근시률은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때리기 일찍 걸리는 근시는요, 아동의 생장 발육에 따라서 고도 근시로 발전하기 쉬우며 엄중할 경우에는 심막 탈락이라든가 녹내장, 백내장 등등 시력 상실 위험도 증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학생들은 응당 눈 건강의 중요성과 근시 위해성을 인식을 하고 눈을 아끼고 보호하는 의식을 높여줘야 합니다. 건강하게 눈을 사용하는 습관을 키우고 자신의 시력에 신경을 쓰도록 부모님들이 곁에서 많이 귀띔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력에 이상 상황이 나타났을 때에는 될수록 빨리 전문가를 찾아 보임으로써 근시를 일찍 발견하고 일찍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월 6일 전국 눈 건강의 날을 계기로 오늘은요, 아동, 청소년 근시 예방 지식에 대해서 상세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근시가 초래되는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아동, 청소년 근시를 예방함에 있어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아래 연변대학 부속병원 안과 전연희 선생님을 모시고 상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이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등과 같은 전자제품의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 생활에 많이 편리해졌습니다만은 그에 따른 문제도 잇따라 생겨나고 있죠. 아동, 청소년 근시 문제가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잖아요. 의학적으로는 근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3: 네, 의학적으로 근시는 먼거 세물체가 망막 앞에 초점을 맺어 먼 거리 시력이 떨어지는 굴절 이상을 말합니다. 대개 축성 근시 그리고 안구의 앞뒤 길이가 정상보다 길어져서 생깁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먼 것이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것이 잘 보이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굴절 검사에서 50도 이상이 근시성 굴절 이상이 있을 때 근시로 진단합니다.
2: 그래요. 근시가 초래되는 주요 원인은 주로 어디에 있나요, 이거?
3: 네, 근시가 초래되는 원인은 유전과 환경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의 눈 사용 시간이 증가되거나,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책, 컴퓨터 등을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보면 눈 사용이 지나쳐서 근시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야외 활동이 부족하여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면 근시 위험이 또 증가됩니다. 너무 어둡거나 눈부신 조명, 책과 눈 거리가 20cm 이하인 경우 모두 근시 위험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자세, 엎드려 책을 본다거나 턱을 괴거나 책상에 엎드리기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근시 발생과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유전 요소로 보면 부모 모두 근시, 특히 고도 근시일 경우 자녀 근시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되면서 50% 이상이 네, 근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근시일 경우는 네, 위험성이 중간 정도 네, 근시 관련 유전자들이 다수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그래요. 근시가 초래되는 주요 원인이 환경 요소 그리고 또 유전 요소 자세 등등 평소의 생활 습관과도 많이 이제 관계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시는 학생이 안압이 높은 경우도 적지 않더라고요. 안압 이 근시와 안압 혹시 뭐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때요?
3: 아, 네. 일부 연구에서는 소아 근시 눈에서 비근시 눈보다 안압이 약간 높게 나타나는 보고가 있습니다.
2: 네네.
3: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안압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근시 진행이 빠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고도 근시에서 안압이 높으면 안축성 성장이 느려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여 둘 사이 관계는 불확실합니다. 예, 또한 근시와 녹내장 그리고 유전적 구조적 이런 공유 요인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은 있습니다.

0: 네, 그래. 정리하면 근시가 안압질환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안압이 높은 근시아이는 장기적으로 녹내장 위험 등을 염두에 두고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네, 안압 자체가 근시를 직접 일으킨다기보다는 둘 다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 유전적, 구조적, 환경 이런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1: 그렇군요. 안압 근시 사이의 연관성. 한쪽 눈의 시력은 좋은데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낮은 아이들도 간혹 있어요. 두 눈의 시력 차이가 큰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이거?
0: 네, 의학적으로 한쪽 눈은 잘 보이고 다른 한쪽 눈은 잘 안 보이는 상태를 부동시, 부동시라고 합니다. 네, 그 문제는 뇌가 잘 보이는 눈만 사용하게 되어 시력이 낮은 눈은 약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약시로 발전하면 립체감이 없어집니다. 하여 학습할 때 자세가 불균형하거나 머리를 기울인다거나 한쪽 눈을 찡그린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하여 조절마비 검사 후 정확한 굴절 이상을 측정하여서 필요한 만큼 안경으로 양쪽 눈의 굴절 차이를 보정해야 됩니다. 네. 그 약시가 동반된 경우는 가림치료, 즉 어린 애들이 한쪽 눈을 막고 다니는 그런 치료가 가능합니다.
1: 아이들의 이 정상적인 시력 표준이 어떠한지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씩 뭐 차이가 나는 거겠죠, 이거?
0: 아, 네. 연령에 따라서 정상적인 시력 기준은 다릅니다. 보통 3세 정도는 0.3 이상, 네, 4세는 0.4 이상, 네, 5세, 6세 아이는 0.5 이상, 7세면 대개 성인 수준에 가까운 0.8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보다 시력이 떨어지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근시거나 원시거나 란시거나 약시 아니면 다른 눈 질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소홀하지만 이럴 때면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군요. 오호, 이 근시도 여러 가지로 나뉜다면서요. 그 종류도 뭐 대상에 따라 이제 많이 다른가 어떻습니까?
0: 아, 네. 근시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림상에서 자주 쓰는 분류는 굴절 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도 근시, 즉 50도부터 300도, 그리고 중등도 근시 300도에서 600도, 고도 근시 600도 이상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병리 여부에 따라서 단순 근시, 즉 굴절 이상만 있고 망막은 병적 변화가 없는 경우, 그리고 병리적 근시, 안축장이 과도로 길어져서 망막이거나 맹락막, 시신경 등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이 자주 보는 축성근시, 즉 안축장 길이가 길어진 경우 대부분 소아근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굴절성 근시, 특히 쥐리의 이런 각막이나 수정체의 굴절력이 과도한 경우에 생깁니다. 그리고 진성근시거나 가상근시, 우리 자주 듣는 가상근시는 조절 경련에 의한 일시적인 이런 근시 상태입니다.
1: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우리 주변에 가상근시 그리고 진성근시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는지 우리 적잖은 부모들이 뭐 두 가지 근시의 차이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 하죠. 어떻습니까?
0: 아, 네. 우선 구성 가상근시 즉 모양체 경련 우리가 자주 듣는 제조항티 이런 과도한 조절로 인한 일시적인 근시 상태를 말합니다. 네, 안축장이 길어지거나 각막 수성체 구조적 굴절 이상으로 생깁니다. 이런 가성근시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근거리 작업 후 먼 곳이 잘 안 보이다가도 쉬면 호전되거나 쉬어도 시력 회복이 안 되는 경우는 진성근시입니다. 네, 그래 가성근시 진성근시를 구별하자면 꼭 병원에 와서 그런 조절마비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1: 네네. 이거는 뭐 어른들이 더 많아요, 아이들이 더 많아요, 이거?
0: 네,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1: 아이들이?
0: 네, 특히 시력 검사에서 0.8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 가성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이 가성근시 뭐 진성 이거는 유전과도 관계는 없고 그게 어때요? 이것도 그래요?
0: 아닙니다. 이거는 그 일시적인 과도한 근거리 작용 작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근시입니다.
1: 그럼 이런 경우에 가성근실 경우 안경을 쓰지 말아야 합니까? 어때요?
0: 아, 네, 그렇죠. 가성근시 상태에서 안경을 맞추면 실제로 없는 근시를 교정하게 되어서 과다 교정이 됩니다.
1: 어허.
0: 네, 그러면 조절 부담이 커져서 어린애들이 피로하거나 두통, 시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가성 근시가 의심되면 꼭 조절마비 검사

0: 말을 한 뒤 골절 이상이 없거나 경미하면 안경이 필요 없고 네, 눈 휴식 위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도 뭐 덧대고 뭐 눈이 시력이 떨어지고 안 보이면 공부에 전념하고 뭐 늘상 이런 생활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시력이 떨어져서 그렇겠지 해서 뭐 이제 근시안을 맞춘다면은 더 안 좋겠네요. 진성인가 가성인가 잘 판단을 해서 아에게 착용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몇 살부터 진성근시로 판단하여 안경 착용을 시도할 수가 있는가요? 이거?
0: 아, 네. 골절 검사에서 근시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 대개 한 100도 이상이고 학습이거나 생활에 영향을 준다. 이 정도이면 안경을 착용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네, 그리고 나이 자체가 기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조절마비 검사 후 5세에도 진성근시가 확인되면 꼭 안경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네네.
0: 네, 그리고 3세 이런 어린 아이들도 약시 위험이 있거나 네, 시력 발달에 지장이 있으면 조기 교정이 꼭 필요합니다. 몇 살보다는 진성근시를 확인하고 시력 발달 그리고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여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근실 경우에 고도 근시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죠. 시력이 어느 정도가 될 때 고도 근시를 할 수가 있나요? 이거?
0: 아, 네. 고도 근시는 600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안경을 착용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닌데 고도 근시가 되면 아주 여러 가지 병리 근시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아서 그래. 망막 변성이거나 망막 박리거나 네, 이런 녹내장 등 합병증 위험이 증가됩니다.
1: 그래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모르겠지만 뭐 청소년 시기에 걸린다면 아유 엄청나죠. 고도근시 길 걸기도 불편하겠네요. 휘청거려서
0: 네.
1: 오지럼증이 나고 우리 주변에는 안경을 걸지 않고 또 렌즈를 선택한 학생도 있습니다. 렌즈는 일정한 나이에 도달해야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거?
0: 아, 네. 법적으로 공식적인 최소 연령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그런 위생 관리 능력이 많은 영향을 줍니다. 대개 8세 이상으로부터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은 6세라도 관리 능력이 좋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렌즈를 선택할 시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근시 진행 억제 목적이 그런 다초점 소프트 렌즈 아니면 오케 렌즈, 네 각막 골절 렌즈. 꼭 경험이 많은 안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착용하셔야 합니다.
1: 이렇게 너무 일찍이 뭐 7, 8세부터 안경 낀다든가 뭐 보기에는 뭐 괜찮아 보이고 깜찍해 보일 테지만 이 어린 나이부터 쭉 시작을 해서 뭐 근시나 뭐 다른 어떤 시력 저하에서 불편을 가져다 준다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간혹 이런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소학교에서 보잖아요. 예?
0: 네네.
1: 근시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 아이 어떤 표현에서 부모님들은 근시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지 어때요?
0: 아, 네. 부모님들이 집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TV를 볼 때 눈을 찌푸린다거나 예, TV를 보고 자주 눈을 비빈다거나 깜빡인다거나 먼 곳을 볼 때 이마를 찡그린다거나 고개를 돌려서 보기 좋아한다거나 이러면 모두 근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책이나 스마트폰을 너무 가까이 대고 보고 먼 곳의 글씨를 잘 읽지 못하고 한쪽 눈을 감고 보려 하고 아, 자수 눈이 아프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안과 방문이 필요합니다.
1: 그렇죠. 시망막을 좁혀서 한쪽 눈을 해서 본다다가 한쪽 눈을 감고 아니면 이마를 찌푸리고 최대한 이렇게 그 신경을 살려서 뭐 글자를 물체를 또 보려 한다는 그 자세가 이제 주의를 돌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어린이 근시 진행 속도는 어떤가요? 어른들에 비해서 빠르다고 봐요 어때요?
0: 네 그렇습니다. 소아근시는 성인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1: 어허.
0: 특히 6살부터 10살 사이에 급격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춘기까지는 매년에 50도 내지 100도씩 근시가 증가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안구 성장기이고 근거리 작업이 많으며 야외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조기 발견하고 관리가

0: 중요합니다. 이미 근시가 되었다면 석 달에 한 번씩 안축장을 측정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안축장 길이가 0.2mm를 초과하면 근시 발전이 빠르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1: 앞에서도 간단히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안경을 걸고 다니는 경우를 보는데 근시 교정으로 안경을 걸고 다니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이거.
0: 네, 유치원 아이가 안경을 끼는 경우는 근시, 원시, 란시 교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렇죠.
0: 혹은 약시 치료, 즉 부동시를 교정하거나 가림 치료를 하는 이런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사시거나 조절마비 등 다른 안과 질환 치료 목적일 수도 있지만은 예, 단순히 안경을 건다고 해서 무조건 근시 교정만은 아닙니다. 네, 원시, 약시, 사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1: 그렇죠. 정확한 진단. 아이들이 두루 보게 되면은 그저 치료 안경, 근시 교정 안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도수도 꽤 높고 그저 거리 조절기가 따라서 뭐 보트 뒤 라사도 뭐 트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착용을 해서 한동안 끼고 다니는 거 본 적도 있는데 텔레비전을 시청을 할 때 실내에 전을 끄면은 시력이 더 나빠진다고 하던데 뭐 좀 일리가 있는 거죠. 어때요?
0: 네, 맞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TV 보는 것은 눈에 좋지 않습니다. 내면에 하면 동공이 커지고 초점 심도가 줄어들고 눈이 조절이 증가되면서 폭주 부담이 커져서 눈 피로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V 자체가 근시를 직접 일으킨다는 증거는 약한 편이고 문제는 TV를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어두운 환경에서 보는 이런 행위입니다. 네, 하여 실내는 간접 조명 정도를 켜두고 TV와의 거리는 화면 대각선 길이의 3, 4배 이상을 유지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30분 내지 40분 시청한 후 꼭 휴식 5분 내지 10분 정도 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렇죠. 집안에 어두컴컴 전등 하나도 없을 때 보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그 시력에 주는 그 저 직사면이 너무 세서 눈이 새굴고 좀 아프잖아요.
0: 네.
1: 그래 20초기 전등을 켜고 보면 좀 눈 안광이 편안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곤 합니다. 그래 텔레비전 시청할 때 전등을 끄냐 안 끄냐 뭐 이 긴 시간을 가다 보게 되면 눈의 시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해요. 또한 이 안경을 걸었다 벗었다 하면은 뭐 시력이 더 안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0: 네,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것 자체는 근시를 악화시킨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안경을 안 쓰면 흐릿한 이런 상이 막막히 맺혀 약시 위험성이 높습니다. 네, 너무 과도 된 과교정이 된 안경을 쓰면 조절 부담이 커져서 피로하거나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필요한 만큼 네, 학습이나 생활에 지장 없이 교정하고 활동할 때 벗어도 괜찮습니다.
1: 그렇죠. 뭐 가볍게 뭐 저 책을 본다든 운동을 한다 괜찮네. 뭐 그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축구 농구, 배구 뭐 이렇게 칠 때는 그것이 운동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0: 네.
1: 안경이 또 맞힐 수도 있고 안경이 어제 벗겨나간다거나 찔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자네들의 시력이 안 좋으면 무작정 안경부터 맞추는 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시력이 떨어졌는데 병원 가볼까? 아니면 주변 근처에 뭐 안경방에 들어서 이러저렇게 맞추는데 다른 원인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큰 정확한 검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꼭 검진을 하고 안경을 착용해야 옳지 덧대고 착용한다면 안 좋지 않는지 어떤가요? 이건?
0: 네, 반드시 정확한 검진이 먼저입니다. 네, 근시 외에도 뭐 원시거나 란시거나 약시거나 사시 뭐 다른 안질환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소화는 조절력이 강해서 가성 근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어린 친구들은 조절마비 검사가 필수입니다. 검진 없이 안경부터 맞추면 교정이 지나치거나 교정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약시거나 사시 이런 다른 질환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여 자녀의 시력이 안 좋다 하면 안과에서 조절마비 검사를 하고 안저검사 등 정밀한 검진을 거치고 골절 이상을 확인한 후에 교정하는 것

0: 것이 정확한 순서입니다.
1: 네. 또 한 가지. 주변에서 보면은 많은 돈을 들여서 자녀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이제 안경을 맞춰 주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정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되려 시력이 내려간 정황도 간혹 나타나곤 합니다. 안경을 맞출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면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0: 네, 나이가 어릴수록 저절마비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네, 과교정은 피해야 됩니다. 너무 강한 근시 교정은 눈의 조절 부담을 증가하기 때문에 눈 피로, 근시 진행 등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경을 맞춘 후 아이 활동량이 많아서 금방 말씀하시듯이 뭐 롱구를 친다거나 이러면 꼭 활동하는 그런 안경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렌즈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1: 네네네.
0: 네. 그리고 코받침이 높고 편안한 것 이런 것도 선택하면 좋습니다. 안경이 자꾸 미끄러지면 교정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1: 그래요.
0: 네.
1: 그렇죠. 그러니까 뛰움질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이면은 그게 좀 불편해 떨어지잖아요.
0: 네네.
1: 높이 솟았다 착지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안경 다리를 뭐 끌으러 뒤에 고무줄에서 매는 그 줄 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0: 네네. 운동 안경.
1: 네. 오, 그렇게도 있네요. 운동 시 착용하라는 그런 안경도 있네요. 근시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텐데 시력 검사만으로도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0: 네, 시력 검사만으로는 근시 진단이 부족합니다. 근시 진단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 친구들의 시력 검사, 굴절 검사, 조절마비 굴절 검사,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안축장 측정, 각막 공렬 검사, 네. 등 여러 가지 안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단순 시력 검사 결과만으로 근시다 아니다를 단정 짓지 말고 안과에서 종합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종합적인 검사. 종합적인 검사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가요?
0: 네, 제일 시력 검사 그리고 验光의 그런 굴절 검사, 근시인가, 란시인가, 원시인가. 네, 가성 근시일 때는 조절마비 검사도 하고 안축장 길이 그리고 각막 공렬 검사, 연조, 점호 추리 이런 여러 가지 검사. 만약에 이런 검사에서 다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시력이 낮다 이러면 꼭 엔디 检查, 안저 검사도 필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근시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때 관리를 해서 근시가 심해지는 것을 막아줘야 하고요. 진행 속도를 당연히 늦춰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근시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치료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0: 아, 네. 현재 임상에서 쓰고 있는 치료는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광학교정, 즉 안경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안경 착용은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콘택트 렌즈. 네, 근시 진행이 빠를 때 우리는 콘택트 렌즈, 다시 말하는 OK지용. 네, 이런 안경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케이 렌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물치료. 예, 자주 듣는 저농도 아르토핀. 이전에는 0.01%의 눈약 특 점안액이지만 지금은 농도가 높은 0.02% 눈약도 있습니다. 네, 이런 저농도 아르토핀은 근시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일시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전문의 판단하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거나 환경 개선, 즉 하루 2시간 이상 야외 활동 시간을 늘리고 근거리 작업 시간을 줄이고 30분 내지 40분 정도 눈을 사용한 후에 5분 내지 10분 정도 휴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조명이거나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운 조명은 피하시고 네, 정확한 자세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자세 중요하죠. 네. 그것이 뭐 평생 쭉 가니까 아이 때부터 뭐 팔다리 어깨 삐뚤이고 가방을 맨다든가 뭐 너무 수그려가지고 뭐 안경 그저 착용을 해서도 그렇고 안 해서도 그렇고 머리가 책상에 닿을 정도로 너무 그렇게 자세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0: 30cm, 뭐, 40cm,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리고 또, 뭐, 시력을, 뭐, 보존하기 위해서, 뭐, 그, 운동도, 눈 보건 체조, 예전에는 저희들이 많이 했었는데, 요즘 아이들도 그냥 하고 있겠죠.
1: 네, 자주 합니다.
0: 학교에서.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근시가 심할 경우, 합병증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봐요?
1: 네, 고도근시에서 합병증 위험성이 증가됩니다. 네, 고도근시가 되면 망막 변성, 망막 열공, 이러면 망막 방리 위험성이 생깁니다. 네, 망막 방리가 오면 실명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0: 예.
1: 네, 그리고 장기간 고도근시면 맹락막 신생 혈관. 이라고 막막하게 출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작은 신생 혈관들이 또 부종이 올 수도 있습니다. 수의종. 네, 그리고 녹내장이거나 우리가 자주 듣는 카이저식 친광염, 고도근시에서도 이렇게 안압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손상되는 위험도 증가됩니다. 네, 고도근시는 또 초기 백내장 발생률이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시력 저하가 교성으로도 완전히 회복 안 되는 이런 경우는 초고도 근시, 병리 근시를 고려합니다. 네, 고도 근시 아이는 꼭 정기적으로 안저검사, 엔디젠사, 예, 안축장 측정이 필요합니다.
0: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는 병원에 계시면서 이런저런 환자들을 많이 보실 텐데 이 고도근시 경우 합병증 나이가 제일 어려서 몇 세에서 나타나요? 또 나이가 제일 있어서는 얼마에서?
1: 아, 막막방리 어린 친구는 11살
0: 어휴.
1: 또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맹락막 신생 혈관은 나이가 제일 어린 친구가 6세였습니다. 네.
0: 아유, 참 안타깝네요. 6세, 10대에서 벌써 이러면 안 되죠. 뭐, 7, 80세도 모르겠는데. 참, 근시, 고도 근시 심할 경우 합병증, 뭐, 많이는 아니 나타납니다만, 그래도, 중시로 돌려가지고, 눈이 천금이죠. 예, 눈이 시력. 아동 청소년들이 근시를 예방함에 있어서 눈을 피로하게 굴지 않은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시를 예방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좀 상세히 짚어주실까요?
1: 네, 핵심은 눈 피로를 줄이고 밝은 야외 노출을 느리기입니다.
0: 네네.
1: 네, 근거리 작업이거나 이런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30분 동안 보면 꼭 5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0: 휴식하는 간에는 먼 거리를 바라보게 뭐.
1: 네, 그렇죠, 그렇죠. 20 법칙이라고. 20분 동안 근거리를 보면 20피트 약 5m 이상 먼 곳을 20초 이상 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자세 교정도 중요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등을 펴고 책과 눈 거리가 30cm 이상을 유지하고 엎드려 책 보거나 누워서 책 보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차에 앉아서 네, 이래 책을 보거나
0: 맞아요.
1: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런 것도 꼭 비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1: 그리고,
0: 생활에
1: 예.
0: 말씀해 주세요.
1: 네, 그리고 조명.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거나 이런 조명은 피면해 주시고 LED 눈부심 적은 조명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자주 말하는 하루 2시간 이상 야외 활동. 이미 많은 연구에서 2시간 이상 야외 활동이 근시 발생 위험을 줄여준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0: 예.
1: 네. 왜냐하면 햇빛이 강하지 않은 날에도 야외가 실내보다 훨씬 밝기 때문에 이런 근시 발생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0: 그래, 눈 보건 예방, 뭐 예방이 중요하죠. 이 근시, 고도 근시로 떨어져서 뭐 이러저렇게 치료하고 안경 걸고 아 참 고통이 심하죠.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 눈 사용 문제에 들어가서 뭐 피로가 쌓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떨어지고 저하가 오죠. 그래서 짬짬이 휴식을 취해준다든가 그리고 어린아이에서 보게 되면 연필 쥐는 자세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조명 문제 조명이 너무 세다 보게 되면 눈이 새굴고 뭐 시방막을 쪼푸리게 되고 반사가 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엎드려서 책을 보고 엎드려서 너무 엎드려서 밥 먹는 거 이것도 그렇고 책 보는 거 책 보는 시간이 길다 보면

0: 무릎 엎드려 열심히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자세가 참 중요해요, 이거.
1: 그렇죠.
0: 네. 엎드려서 애가 책을 본다면서 공부 끝까지 견지하네 쉬며 해 이래지만 애가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택을 떨구고 뭐 눈 과 책상 책거리가 너무 가차워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십니다. 늘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리고 또 평소에 음식 섭취에 있어서도 근시 예방이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이 음식 어떤 좋은 음식이 우리 근시 예방에 도움을 주는지
1: 안에 뭐 특정 음식이 근시를 직접 예방한다 이런 명확한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눈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네. 섭취하는 것은 건강과 망막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자주 듣는 비타민 A 는 망막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여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이거나 시금치, 간, 계란, 노란자 많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이 많은 이런 시금치, 브로콜리, 옥수수 이런 음식은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자주 드는 오메가3, 지방산, 자주 보는 등 푸른 생선, 호두거나 아마씨 이런 음식은 안구, 건조, 망막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황산화, 비타민C, 비타민E 이런 영양소는 산화 손상을 방어해줍니다. 그리고 자주 과일이거나 채소, 견과류 많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 하나보다는 전반적인 균형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이거나 올바른 눈 사용 습관이 음식보다 훨씬 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어서 또 아동 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가장 크거든요. 중요하고 또 안과 전문의로서 뭐 우리 부모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1: 네. 아동 청소년들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3세 이상부터 정기적인 안과 검진, 시력이거나 골절이거나 사시가 있는지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검진에서 시력 저하가 지속되면 안과 방문이 필요합니다.
0: 네.
1: 그리고 야외 활동, 학원, 학교 후 꼭 30분 내지 1시간이라도 야외에서 놀게 해주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책, 이런 근거리 시간은 줄여주세요. 그리고 꼭 근시가 진행이 됐다 하면 안경을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진행 속도를 늦추는 전홍도 아르토핀이거나 오케렌즈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정기적인 검진,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 안과에 와서 이런 눈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근시 예방을 둘러싸고 좋은 내용으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연면대학 부속병원 안과 전연희 선생님을 모시고 아동 청소년들의 근시 예방 지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매우 소중한 장기잖아요. 네, 아이들은요 시력 보호 의식이 약한 만큼 부모님들의 관심이 매우 필요합니다. 장시간 혹은 근거리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텔레비전 등 전자막을 보는 것은요 근시를 초래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전자제품 사용 시에 우리 부모님들이 곁에서 많은 주의를 주는 것이 좋고요. 네, 또 우리 부모님 자신들도 아이들 앞에서 전자제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이미 안경을 착용한 아이들이라면 시력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학생 본인은 물론 가정과 학교, 이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2: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